농준의 FM팝 첫 곡은 Everybody Have Fun Tonight. 왕청의 노래 FM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좀 쉬엄쉬엄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시면서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시기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루퍼 톰스의 Escape, Fleetwood Mac의 노래 Dreams, 그리고 밥 웰츠의 Ebony Ey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루퍼 톰스의 Escape, 조윤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보람님이 Dreams, Fleetwood Mac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Once There Was a Love, 호세 펠리치아노의 노래 세보야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멜라니 사프카의 Ruby Tuesday, 그리고 이어서 Longer, Dan Fogelberg의 노래 Purple Audrey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Chic의 I Love You, I Want Your Love 그리고 Bee Gees의 Tragedy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I Want Your Love, Nostalgia님이 신청하셨고요. Bee Gees의 Tragedy 노래는 김경혜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다나 위너의 Ich Liebe Dich 그리고 애니 해슬램의 Still Life.

빌리 오션의 캐리비안 퀸에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The Locomotion 그리고 쉬라이의 Glamorous Lif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캐리비안 퀸, 이 노래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카일 미노그의 노래는 테니스짱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기분 전환하고 있다고 신청곡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Glamorous Life, 쉬라이의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악들 쭉 들으시면서 행복하셨기를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Blood, Sweat and Tears의 노래입니다. I love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이 노래 975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람이 잠잘 때 수많은 꿈을 꾼다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 꿈을 꿨는데 그 한 장면 기억납니다. 30대 한 초중반 됐을 것 같고 예전에 살던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애들이 막 신나서 뛰어놀고 취학전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참 정겨운 손님이었고 아내하고 나랑 그 손님을 맞았는데 아내가 찬거리가 없다고 찬거리 사오면 자기가 맛있게 그 찬거리로 밥 만들겠다고 반찬 좀 사러 가라고 그래서 반찬 사러 나오다가 꿈을 깼어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막 웃고 통통통 튀고 생명력 있죠.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이 밝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손님도 참 반가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할 어느 정도 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깨고 나서 웬만한 꿈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큰 성공을 거뒀다, 좋은 뭐 집을 샀다. 깨고 나서는 다 아 이거는 헛된 꿈이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마는데 정말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이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약간 불쿡하네. 늙어서 그런가.

약간 쉬었다 할게요. 오씨, 진짜 늙었나 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고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뭐 젊음 30대 초중반에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마치 영화 포스터 스틸컷처럼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 소중한 순간들, 내 인생의 절정을 맞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순간이 있을까 꿈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후 폐백할 때 아내 업었던 일. 그때 외에는 업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교수가 됐을 때, 뭐 이런 성취가 아니라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것.

이렇게 평범함의 중요한 가치, 평범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야, 이것들이 자꾸 희석되고 자꾸 사람들이 이 평범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개신교가 저는 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평범함의 가치, 평범함의 소중함을 자꾸 특별이라는 말로 바꾼 게 한국 개신교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돌아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온통 특별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평범함이 지루한 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분들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말로 들리겠지만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 배후에 평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특별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평범의 가치를 조용히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온통 평범한 사람들 얘기예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 것 없고 심지어는 그 사회의 못난 이들 이야기거든요. 가령 구약 성경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보면 이름을 남기고자 애쓰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누구 뭐 함무라비 석비 뭐 람세스 신정 벽, 지금도 이집트 가면 여러 보는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 다 보면 이름을 남기고 싶은 통치자들의 안간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오히려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봐도 그런데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아요. 아마 그 파라오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이름을 오벨리스크에도 기록하고 무슨 신전벽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어느 공공건축물에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된 이름은 두 명의 히브리 산파입니다. 시브라, 부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숨을 거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려진 것은 히브리인들의 산파, 히브리 산파.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히브리인들 애 낳을 때 가서 애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해요. 참 놀랍죠? 제국의 질서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책에서는, 하나님의 책에서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정말 자신이 할 일을 하고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 한번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났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그가 노인이 돼서 하란을 떠났을 때 하란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고 그저 늙고 자식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도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한 노인의 이름만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납니다. 이미 위대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을 골라서 더 위대하게 하시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 잘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들을 택하셨다. 제가 것들이라고 말하니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제가 그걸로 책 쓴 거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이런 책을 썼는데 기독교 출판사 외에 다른 출판사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이른바 냈는데 그 편집자가 몇 번 수정을 요청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기쁨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것들로 취급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제가 번역한 것에 상대어는 잘난 것들의 반대말이라고. 반대어로, 상대어로 써 있다고. 잘난 사람들의 반대어는 못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상 잘난 사람들의 반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바울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그렇게 약간 우겨서 제 책점을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에 왕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14대씩 나눠서 그래서 보면 왕의 족보로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왕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이분들은 누군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나처럼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자기 일하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복받아서 애 낳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끝맺을지 자기 후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로 숨을 거뒀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령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고통의 삶을 산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인들이 족보에 오르는 것도 이상하고 또 나아가서 이 각각 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서 삶이 피폐해진 분들인데 평범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 모두 왕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계신다.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개신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제가 아까 조금 비판적으로 한국교회는 온통 특별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나.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저는 떠올려봤습니다. 하나는 부흥운동이라 그럴까?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부흥, 열정, 성령 체험, 특별한 체험, 강력한 체험, 회심 체험, 극적인 변화 이런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회심의 극적인 순간, 성령의 임재, 방언, 신유.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무엇들을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것이 강렬하게 자기 삶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흥운동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한두 번이면 됐지 그 후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주실 이유도 없고 주셔서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시잖아요. 기적은 특별한 것인데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너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개신교가 왜 이렇게 특별을 외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른바 성공주의 신화와 자본주의적 생각의 결합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 말은 위로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그 구조는 사실은 지금 광고 시장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이 들리거든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광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당신의 특별함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별함을 보장해 준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마케팅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팅이 럭셔리를 사치품이 아니라 명품으로 바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럭셔리라고 하는 걸 딱 경호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치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고 번역해요. 어떤 사람이 나 명품 하나 갖고 싶어.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사치품 하나 갖고 싶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른바 사치품, 명품을 필요로 할까요? 이것이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면 더 특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서 특별하지 못한 삶, 특별하지 않은 나, 이것들은 모두 어느 순간 보통의 삶인데도 결핍으로 느껴지고 미달로 느껴지고 실패로 느껴져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십몇 년 전 가르치던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안 했거든요. 가령 보고서를 써오잖아요. 제가 B를 줘요. 어떤 보고서. 그러면 학생들이 예전에 와서는 뭐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여러 질문을 하는데 2, 3년 전서부터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이런 질문입니다. 교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B를 맞았나요? 이 보고서가 B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B는 잘한 거거든요. A는 엑셀런트한 거고 아주 뛰어난 거고 B는 잘해서 B예요. C는 보통이야. D는 부족해. 그러니까 D 받은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B 맞은 학생은 잘했는데 와서 뭐가 부족한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족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B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뭐가 부족하냐고. 평범한 건 B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평범함, 자기 보통의 삶을 결핍으로 생각하고 부족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실패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메시지가?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에겐 특별한 계획이 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적 시장, 광고의 언어 생각해보고 부흥운동의 그 유산 생각해보고 성공주의 신화를 생각해보면 특별의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복음이 하는 말, 아까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시프라프와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복음은 너 참 평범해. 그리고 그래서 너는 사랑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했으면 파라오를 부르지 십보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사랑했으면 함무라비를 부르지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특별해지고 싶은가요? 그 욕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계 한 미국인 학자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모방한다. 모방 욕망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 자체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욕망하는
그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보면 결국 남들보다 두드러지고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점검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감옥, 타인의 시선이 주는 감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절대로. 타인의 시선이 나를, 내 삶을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특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평범함이 너무 소중하다. 일생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해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누군가는 더 이상 내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삶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특별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내 저녁 밥상에 올라간 반찬 가짓수가 그 사람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가짓수보다 많다고 행복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혹은 남편이 차려준 그 밥상과 그 광경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평범은 무기력이나 삶을 대충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이 전혀 아니죠. 아이들이 통통 튀는 그 순간은 아이들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순간이고 손님이 오는 것은 무종을 확인하는 평범하지만 아주 행복한 순간이고 창고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기꺼이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주겠다는 아내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평범함에 깃든 그 수고와 사랑과 애정을 몰라본 것 뿐이죠. 저는 성경 신앙 전체가 이런 걸로 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리듬을 만드셨어요. 안식일 생각해보면 이 평범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는 거라는 거거든요. 창조는 아침, 저녁 때에는 일상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고 안식은 어떤 것도 성취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취주의를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성육신은 정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범함, 어떨 때는 못남마저도 하나님의 정성이 깃든 삶의 자리라는 걸 우리한테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아름다웠던 게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이거든요. 만약에 승리주의의 기독교였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맨 처음에 빌라도 하나 유대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딱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오로지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보니까 밥 차려주셨어요. 요한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티베리우스 호숫가, 디베리아 바다 호숫가라고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했죠. 거기에 나타나셔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거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아침밥 차려주셨어요. 숯불 피우고 생선 굽고 빵 떼서 나누고 가장 평범한 보통의 아침 식사 어부들이 먹는 거잖아요. 숯불 피워서 잡은 고기 굽고 거기 있는 빵 떼어서 서로 나눠먹는 아침 식사 부활한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제자들하고 같이 아침밥 먹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침밥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가족의 식탁을 그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혹 어떤 분이 제가 잘잘뽑 나오니까
또 뭐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지는 뭐 특별하면서 남들 보고 평범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할까봐. 그러면 이미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특별해진 분들에게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겠는가? 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불인. 천지는 사적인 다정다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지는 추구, 사람을 추구로 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구가 뭐냐면 지푸라기로 만든 개거든요. 하늘에 제사 지내기 전에 노자 시대 때 지푸라기로 개 만들어놓고서 아주 신성하게 조심하게 다뤄요. 그러다가 제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이렇게 지푸라기 개를 던져버려요. 혹시 어쩌다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도 그 특별하게 만든 어떤 사람을 추구처럼 대하실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나서는 그냥 평범의 그 상태로, 지푸라기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이른바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서 평범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을 때 그 평범의 자리가 결코 낮고 천하고 미련한 자리가 아니라 원래 거기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 그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이른바 한국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어느 평범한 저녁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아마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될 때 저는 그 꿈의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평범한 이 순간, 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이 평범한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그런 신앙의 간파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을 쫓느라고 우리는 우리 발밑에 놓인 것 같은 평범함을 짓밟고 다녔던 것 같아요. 더 큰 은혜, 더 특별한 은사, 더 두드러진 그런 선교의 자리, 높은 고지를 점령하자, 이런 말 때문에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몸짓, 표정, 함께 둘러앉은 식탁의 온기, 나한테 실없이 건넸던 농담, 그런 것들을 모두 평범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듯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같이 계시고 어떨 때는 더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시죠. 파라오가 아니라 산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화려한 정점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로 족보를 채우시는 하나님, 첫눈 같은 표적이 아니라 아침에 제자들의 아침밥,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 아침밥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고 부활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에 하나님이 더 오래 머무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평범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보통의 삶을 사는 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평범과 보통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참 행복하게 그 가치를 새로 발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에 특별히 저녁에 이 잘잘법 공개되니까 오늘 저녁 하루 저녁에 평범함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되돌아가고픈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 네,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질문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혹은 고질적인 습관, 나쁜 습관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제가 참여했던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그분의 나쁜 습관이 나왔는데 그분 면접 내내 코흡이셨어요. 네, 코흡이셨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기 나쁜 습관을 다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지쳐있는데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된 분들은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 비율을 연구해 봤는데 10명 중에 3분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꼬으세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십니다. 10명 중에 2분은 들어오시자마자 턱을 긁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십니다. 네. 이게 이분들의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11월 늦은 오후에 면접위원 세 분을 어두운 암흑 속에 빠뜨려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즉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한 스트레스를 피하실 방법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한일 비교문화 심리학회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외로운 사회, 한국은 전형적인 괴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는 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큰 거고요. 괴롭다는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계속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민망한데 후자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은 고각성 스트레스 사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 나쁜 습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는 그게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문화에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연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습관의 관련성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중에 그 미국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죠. 이 남가주 대학의 웬디 우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연구에서 대학생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기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열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관의 강도라는 게 또 있겠죠. 어떤 습관은 정말 웬만하면 늘 나와요. 근데 어떤 습관은 그렇게까지 강한 습관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쁜 습관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학생들한테 총 4주 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첫 2주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시험 때는 되게 재밌게도 바둑 채널도 재밌고요. 네네. 낚시 채널도 익사이팅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뇌가 자꾸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초반 2주는 그러니까 첫 2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후반 2주는 4주 동안 실험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성적은 예, 8주 후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이 두 종류의 2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후반전 스트레스가 적은 이런 경우에 그 습관을 다 행동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시험 때 나쁜 습관, 특히 다리 꼬고 또 상대방만 끊고 그다음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아무데나 침뱉거나 쓰레기 버리는 모든 종류의 나쁜 습관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긍정적인 습관도 그때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습관을 발현하는 순간들이에요. 예. 이 연구자들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수준의 짓궂은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라고 하는 특정한 시점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니 아예 진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보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른손 쓰시는 분은 평생, 아니 그러니까 이 4주 동안 묶어놓고 왼손만 쓰게 한 거예요. 왼손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야 되고요. 예. 컴퓨터도 왼손으로 켜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왼손으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이렇게 실험적으로 유발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상황을 바꿔보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의 습관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믿고 있는 저희들만의 신념, 물론 그게 틀리더라도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주목하는 사실이 있죠. 성격보다 상황이다. 기질보다 상황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1990년대의 한 실험이니까 고정관념을 사용한 실험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 구식 고정관념이지만 수학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을 때 누가 더 수학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고정관념이지만.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유럽 출신 백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혹은 아시아계 출신 미국인. 자기의 인종이 유럽 계열 혹은 아시아 계열. 보통 수학은 누가 더 잘한다고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계열이죠. 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재밌는 고정관념을 상황적으로 유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저희는 무슨 실험적 조치를 해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점수가 달라지는가를 보는 상황을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아요.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 요즘 스트레스가 좀 과하다. 이런 날에는 습관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좋은 습관 중에 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것 있죠. 저도 얼마 전부터 잊지 않고 꼭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탈모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한 또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이렇게 엉망진창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습관을 못 만들까? 네, 첫 번째 상황은 제가 그때 새로 나온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저의 자아의 의지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 의지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순간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로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검증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는 겁니다.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육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는 건 습관을 못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8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영양제를 복용하고 탈모제를 바른다. If, then, when.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그걸 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면 우리 뇌는 그걸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조치들을 취하면 나의 뇌를 좋은 상황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습관 만드는 방법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했던 실험이었다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도 있죠. 살짝 기분 좀 그런 날.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괴롭진 않지만 좀 그런 날. 세상에 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f, then, when을 기초한 습관을 시작하면 가장 성공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말고 살짝 받는 날, 살짝 우울한 날, 약간 침울한 날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좋은 출발점이 되는 날일까요? 바로 기분이 좋은 날은 변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의 영양제를 한번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저희 집 딸이 바라던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그 대학에 붙고 잔치를 하고 집안 잔치죠. 그냥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즐기는 2주 동안 한 번도 그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 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고 기쁜 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2주 후에 저의 첫째 딸이 둘째 대입에 성공한 첫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이 알바하다가 살짝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대단히 큰 비극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제 또래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불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가서 이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정도 이런 건 3시간 정도 지나면 살짝 완화된 수준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죠. 제가 그제서야 새로 2주 전에 구입한 영양제를 돌리면서 먹기 시작하죠. 이걸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닌 날도 쓸모가 있다. 아주 힘들고 지친 날에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실행해 보는 날이지만 아주 비극적인 날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날이지만 약간 안 좋은 날의 쓸모가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if then when 룰을 사용해서 당신이 평상시에 기록해놨던 생각해놨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날이 당신을 위해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요.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대단한 의지력이나 엄청난 결심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결과들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조정래 작가님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무명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원고지 30매를 한번 써보자 라고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꾸역꾸역 계속 써지시더래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님은 긴 시간 동안 매일 30매의 원고를 쓰시면서 드디어 태백산매 한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필력을 가지게 되셨죠. 저는 이걸 따라해봤어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원고지 3매 정도 쓸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지 3매를 매일매일 별로 기분이 안 좋던 날 시작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수다를 아내와 떨고 난 다음에 이 3매를 쓰기 시작한 거를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째 하고 있죠. 저는 조정래 작가님의 30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 10분의 1의 3매를 쓸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 역시도 이 3매를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 그걸 쌓아가면서 딱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웬만한 글들을 쓸 수 있는 그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은 그래도 뭐가 있지? 그걸 한번 꺼내보시는 날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타고난 기질 못지않게 내가 갈고 닦은 기량 못지않게 의외로 상황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then, when,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행동을 해보자 라고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 날 한번 시작해보신다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면 기꺼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적당하게 자책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자책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건 바보 같은 자책이에요. 자기 이름을 먼저 한번 부르시죠. 경희라, 너는 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상황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야? 혹은 경희라, 너는 왜 너에게 맞는 상황적 단서를 아직도 기록해 놓지 않은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기자의 입장이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화법을 내 스스로에게 해보시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훨씬 더 실패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집에서는 절대 논문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오후 2시부터는 바보가 돼. 저는 연구실에서 오전에만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문 칼럼은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저는요. 연구실에서는 죽어도 칼럼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요일 저녁 6시 제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 신문사에 보낼 칼럼이 잘 써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적 단서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고 안 되는 것도 자책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기록이 된다. 라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한번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오진숙입니다. 이제 곧 한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매미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정겨운 여름의 소리이고 또 어떤 분들께는 좀 시끄러운 소음일 수도 있겠는데요. 매미는 참 신비로운 곤충입니다. 땅속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7년까지 어둠 속에서 버티다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매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매미는 쉬지 않고 온몸을 다해 울어대죠. 땅속에서의 그 긴 어둠을 견뎌낸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견뎌온 그 시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매미의 짧은 여름처럼 유한하고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짧지만 치열하게 후회 없이 우는 매미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0: 사랑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별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같은 사고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와 사고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생기 넘치는 아침입니다. 두 분은 주말에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갔나요?
1: 네.
0: 네.
1: 바쁘게 보냈어요. 네. 바쁘죠. 네, 주말 더 바쁜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이 편안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일들 하나 발생하고 나면 또 걱정에 걱정에 꼬리를 무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 맞죠, 네. 바닷가로 여행 가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가까운 집 근처 해변으로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상어에 물렸다는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네.
1: 파크. 네네.
0: 상어에게 물렸을 때 뭐 지난 7월에만 해도 롱아일랜드의 그 존스비치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 중에 상어에게 물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공공 해변에서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는 뉴욕주나 뭐 해변 관리 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1: I don't think so.
0: 안 돼요?
1: No, 안 돼요.
0: 네. 아니 그 왜 상어가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바라 뭐 수영 금지 이런 표지판 적어두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돼도 안 되나요?
1: I don't think so.
0: 네.
1: Yeah.
0: 안 되는 걸로.
1: 네. 자, yeah.
0: 자연.
1: 바닷가에 들어갈 때, 네네네. 그때 우리 리스크 테이크 하잖아요. 바닷가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네. 뭐, 정부를 상대로 하긴 힘들죠.
0: 네. Yeah. 이럴 경우에는.
1: You know, like, you know, everybody 이렇게 snow skiing 있죠, skiing.
0: 네.
1: 그런 스키잉 할 때 많이 다치잖아요.
0: 네.
1: 소송하는 사람 없어요. Really. 그런 케이스는 그런 situation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송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요.
0: 네.
1: But let's say 바닷가에서 배 탔다. 배 네. 탔어. 배 탔는데, you know, 여기 운전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배 운전하는 사람은 현장에 술 마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드렁크하면 안 돼.
0: 아,
1: However,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배 타면서
0: 네.
1: everybody 술 마실 수 있어요.
0: 네.
1: 차 탈 때 everybody 술 마시지 안 되잖아요. That's open container 안 되잖아요.
0: 네.
1: But in ocean and lake 배 타는 사람들 다 술 마실 수 있어요.
0: 와.
1: And 네.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1: 어떤 젯스키도 you know 반복이 있잖아요. 어떻게 젯스키 운전하는 건.
0: 네.
1: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제트스키, 뭐, 배 타고, 뭐, 해변이나, 뭐, 강, 이런 데서는,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실 수는 있군요. 만취하면 안 되겠지만.
1: 채면 안 되지.
0: 네.
1: 그렇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0: 오, 네. 하긴. 이게, 뭐, 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There's no law.
0: 네.
1: Tell her this. There's no law against drinking while driving a boat.
2: 그러니까,
1: you just can't be drunk.
2: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0: 네.
2: 법적으로 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2: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 술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술을 막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2: 이해하시겠죠? 네.
0: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알아서 돼.
2: 네.
0: 안전하게. 안전은 유지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 네.
0: 자, 다음 또 해변 사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의 한 해변에서 16세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수영하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어요. 당시 수영 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은 있었지만 라이프가드는 또 딴 데를

0: 보고 있어가지고 한참이 지나서 한 10분 지나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
1: 16-year-old lifeguard 있었는데 lifeguard가 다른 데 봐서 네. 16-year-old가 drowned. Oh, that's a problem.
0: 네.
1: That's a case. Yeah.
0: 네, 가족들은 이제 해병 관리 측이 충분하게 안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right. 있는데 이럴 때는 lifeguard. 어떻게 yeah. 되나요? 네.
1: 그 lifeguard은 usually 거기 타운에서 sometimes lifeguard는 it depends 어디서 사고 났는지 right. sometimes it can be a country club, private club, you know. 네. So you know maybe case 되시세요.
0: 네.
1: Okay.
0: 그러면은. 해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2: 지금 비치에서 비치에서 lifeguard 있었는데
1: 그럼 됐다고. Yeah, 똑같아요. You can 네. case 할 수 있어요. It's possible. 힘들지만 private, let's say pool.
0: 네.
1: pool에서 사고 났다고 그래요.
2: 네. 수영장에서.
1: 수영장에서.
0: 네.
1: Definitely a case. 그거는 definite.
0: 네.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어 조금 yeah. 어렵지만 이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1: you can try. It depends. 네. It's tell it's fact sensitive.
2: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2: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 라이프가드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가 다를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2: 만약에 이 소속이 라이프가드 소속이 뭐 퍼블릭인지 아니면은 그냥 컴퍼니인지 아니면 그 관리하는 데인지 다 다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어디서 소속이 됐는지 우리가 그 라이프가드 소속을 알아봐야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그 사실관계 아까
1: right.
2: fact sensitive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요. 네. Like even though 그 beach가 government beach, public 네. beach에도 거기 life 그 public entity가 그 lifeguard 있는데 그 lifeguard가 잘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0: 네. 네. 해변에 이제 라이프가드 관리소홀이니까 요건 이제 소송을 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 피해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뭐 당시에 뭐 정신이 없겠지만 이후에 자료를 증거랄까요? 어떤 걸
1: 그거 알아야 돼요. In a public beach and 네. lifeguard가 그 city town or county or state에서 있잖아요. 일하면은
0: 네.
1: 90 days 안에 얼른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완전 90 days 안에
0: 네.
1: 3개월 안에
0: 네.
1: 90 days 안에 그 연락해야 돼요. 연락 안 하면 forever banned. 소송 못 해요.
0: 3개월
1: 이렇게 이거 주위에서 이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 뉴저지는 소송 2년 안에 해야 되고 뉴욕은 3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government entities는 그 소송하기 전에 무슨 notice가 있어요. Notice of tort claim.
0: 네.
1: 그거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0: 네.
2: 그 tort claim이 불법 행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 행위 소송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 게 3개월 안에 먼저 initiate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0: 네.
2: 불법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0: 네. 불법 행위 소송 할 때는 3개월 네. 안에 반드시 claim을 해야 된다. 요거
2: 네.
0: 결표를 하나 해 두고요. 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0: 62세 여성인데요. 애틀랜틱 시티 보드워크를 걷다가 바닥 나무판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가지고 그 틈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손목 골절, 손목도 다치고 또 어깨 회전근개 손상 수술도 받으셨대요. 일도 몇 달 쉬었고요. 이제 사고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나무판이 일부가 들려 있었지만 주변에 뭐 위험하다, 뭐 안내편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1: 그거 캐스예요.
0: 네.
1: Yeah. You can do the case. Yep.
0: 이게
1: 잘못이지.
2: 네. 보드워크 상대로. 보드워크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거기가
1: right.
2: 뭐
1: they had a sign that was sticking out.
2: No, they don't have that.
1: What would it cheap on?
2: Because of the boardwalk, there's a wood. Was
1: uneven?
2: Uneven.
1: Yeah. 그거 한번 봐야 돼요.
0: 네.
1: 왜 넘어졌는지.
0: 뭐 막 이렇게
2: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있으면
1: yeah.
2: 네 그런 것도 자세하게 봐서 이게
1: yeah, 원래 보드워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예. Yeah. 또 한번 그 사진 봐야 돼요.
0: 네. 해당 현장 사진
2: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0: 네. 실제로 네. 이제 정말로 그 나무판이 막 위험하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2: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Yeah, 네. 사진 가져가야지.
2: 네.
0: 네. 이럴 경우에는 실제 그 사진을 들고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 네.
2: 네.
0: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이재훈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한 상담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에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죠.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누던 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는데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346-3800. 24시간 언제든지 긴급한 순간에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통티켓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1: 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인데요.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뉴저지 톨파이크에서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제한 속도가 65마일인데 시속 82마일로 운전했다. 그래서 과속 티켓을 받았는데요. 그 본인 운전자는 나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했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속도가 그 순간에 살짝 올라간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1년 전에도 한번 과속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티켓이 이대로 확정되면 벌점 추가에 자동차 보험료 이상, 인상,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이걸 벌금을 내야 될지 법원에 가서 대응해야 될지.
2: 법원 가서 스피딩 티켓은 포인트 먹을 있으니까
1: 네.
2: 이 티켓 법원에 가면은 and usually 변호사 우리도 이런 티켓 케이스 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네. 법원 가서 그 포인트로 없고 그냥 벌금만 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1: 네. 오 이게 첫 번째 위반이 있고 두 번째 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좀 불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2: 당연히. 계속 걸리면 안 좋죠. 이게 이제 그 포인트를 없앨 수 있는 티켓이 한정돼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티켓을 써서 이 스피딩 티켓 포인트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없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록들이 남으니까 그 기록들은 인슈런스 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포인트를 없애더라도 그 포인트가 있었고 다시 또 줄었고 이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1: 네.
2: 이게 아시죠? Yeah. And points 너무 많이 먹으면은 like in New Jersey 12 points 넘으면은
1: 네.
2: 12 points 받으면은 and of course 12 points 넘으면은 license suspension 당해요.
1: 네. 아 벌점이 12점 넘으면은 그냥 명예 취소. 네.
2: 12점 네. or 12점 넘어.
1: 네. 12점 혹은 그 이상이 되면
2: 이상인
1: 네.
2: 거예요. 이상. 네.
1: 오.
2: 네.
1: 이게
2: 포함해서.
1: 네.
2: 이상.
1: 과속 티켓은 네. 벌점 보통 몇 점 주어지는 건가요?
2: The speeding ticket 몇 개? Oh, it depends. Like 20 depends how many mile over. Usually, you know, certain mileage 2 points, go certain miles 4 points, go 너무 25 miles 넘게 하면은 probably 5 points 먹어요.
1: 네, 와. 그 속도에 따라서 또 벌점이 달라지는군요. 네.
2: Yeah.
1: 네.
2: And you know, 3개월 안에
1: 네.
2: 6 points 먹으면은 license 네. 안 suspend 해도 insurance 올라가요.
1: 아, 3개월 안에 6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뭐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2: Yeah.
1: 예. 아,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벌금 내고 벌점 받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38세 박모 씨인데요. 출퇴근 맨해튼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한테 휴대폰 사용 티켓을 받았는데 본인은 교차로에 빨간 신호 중이었기 때문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 확인만 했대요. 차는 움직이지 않고 네. 있었기 때문에.
2: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정차를 하더라도
1: 네.
2: 운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1: 네네.
2: 브레이크 밟고 있더라도 도로에서. 도로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손으로. 그쵸?
1: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아예 만지면 안 되겠네요.
2: No. Yeah. 만지면 안 돼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 everybody navigation 있고 뭐 hands free 전화할 때도 이제는 안 쓰니까는 그런 티켓 잘 안 주는데.
1: 아 네. 잘 안 주지만 걸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
2: 네. 어쩔 수 없. Yeah.
1: 네. 네. 자 일단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는 휴대전화 쪽으로 절대로 손을 뻗지 말 거. 정차든 뭐 운행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52의 이모 씨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건데 근데 본인은 교차로 들어갈 때 노란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단지 그냥
2: 그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빨간불이 파란불에 썼는데 인터섹션 들어가니까 노란불로 바꿨는데 경찰 티켓 줬어요.
1: 네,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2: 그거 너무 말도 안 돼.
1: 오, 이럴 때는
2: 야, 그게 법이 아니야. 그거 싸움해야 돼요. 그거는 네. 뭐 벌금 내고 포인트 없는 것보다 디스미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오. 디스미스 that ticket. 그건 말도 안 돼.
1: 근데 이 증명할 수가 있나요? 본인 눈으로는 노란불이었는데
2: proof가 있죠. Yeah, the proof is maybe sometimes 거기 안에 surveillance camera 있을 수 있고
1: 네.
2: or 그냥 법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판사가 믿지 안 믿을지 그게 문제지.
1: 네. 자, 거리에 그 교통카메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 있으시면 그런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고 yeah. 근데 어쨌든 판사가 안 믿으면 또 이거 방법이 없네요.
2: 야.
1: Yeah. 네.
2: 한번 저도 그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꼬리 테일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1: 네, 꼬리 물기. 네.
2: 옐로우로. 네. 전 옐로우에서 안 갔고 파란불에서 따라갔는데 옐로우로 바뀌더니 네. 테일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 빨간불에서 지나갔다고 옆에서 경찰이 딱 세우더라고요.
1: 예.
2: 싸웠어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린에 들어갔는데
1: 네.
2: 여기서 계속 서 있어서 이게 turning red 했다.
1: 네.
2: 그러니까 경찰이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냥 okay, I understand. 그리고 보내주시더라고요.
1: 네.
2: 근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네.
1: 그렇죠.
2: And also 그리고 엘리가 probably 참 친절하게 얘기했었어요.
0: 맞아요. 친절하게
2: 얘기해서 하나도 안 그한테 화내지 마세요. Never.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1: 네.
2: Please 이러면서.
1: 네.
2: 잘못했다고. 근데 그린에서 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네.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꼬리 물기 자체가 또 네. 문제가 되진 않나요?
2: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린에서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2: 네네. 그러니까 그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1: 네.
2: 갑자기 앞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그 턴 바뀌면서 이제 레드로 된 건데
1: 네.
2: 판단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2: 이제 그 블랙박스나 아니면 서비스 카메라나 이런 게 달려있는 요새 테슬라 차량 정말 많잖아요.
1: 네.
2: 다 보이잖아요. 일렉트로닉 차량들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만약에 이제 진짜 억울할 때는 경찰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친절하게. 화내지 말라. 네. 말씀해 주셨어요.
2: 네.
1: 자,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티켓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물류창고에서 8년을 근무하던 48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이 맨날 무거운 걸 이렇게 상자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선반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조금 아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 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를 회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다 이렇게 산재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무슨 날짜 특정 날에 생긴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네가 아픈 걸 수 있잖아 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워커스컴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왜냐면은 일하면서 계속 그런 헤비 리프팅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거운 계속 들고
1: 네.
2: 네, 워커스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어디 딴 데서 발생한 건지 여태
2: 8년이나 자기가...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셨다면서요. 그죠?
1: 네, 8년 맞아요.
2: 네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네. 당연히 워크스컴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1: 네. 그러면 뭐
2: 사실 고용주 분들이 워크스컴 네.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경찰 우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보험 쓰기 싫어 안 하고 싶어 보험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프리미엄 내는 이유가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안 내죠. 워크스컴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비용으로 워크스컴 내는 건데 그걸 혜택을 안 받으면 그 그냥 보험사만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런 네.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뭐 만약에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면 그러면 산재 신청하고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 When they're open up the worker's come, the 회사 fire. He can't do that.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너.
1: 아, 네.
2: It's like wrong alternative retaliation. 그거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우리 그 자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렇게 자를 수 없고 또 네. 똑같이 이것도 워크스컴 그렇게 신청했는데 자를 수 없고 그거는 그 오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1: 네.
2: 법이
1: 네. 불가능한 거군요. 오너가 이렇게 뭐 막말을 했을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2: 네네.
1: 네.
2: 막말을 한 건 뭐예요?
1: 그만두라고. 산재 신청할 건데, 네.
2: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네. 이거 뭐, 아예 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뉴저지는 201-346-3800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장애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4세의 김모 씨인데요. 평일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회전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김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1: Oh boy.
0: 예. Uh-huh. 넘어졌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 그러고
1: 우리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운전자가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아프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량 번호판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도 차 색깔은 흰색인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경찰도 없었고요. 경찰도 안 불렀어요?
0: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운전자는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가버렸고요. 주변 CCTV는 너무 오래돼서 보이지가 않고.
1: 오케이, so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차가 도망갔으면은
0: 네.
1: 그래도 경찰 불러야 돼요.
0: 네네.
1: 경찰 notify 하고 and sometimes 그 주위에서 무슨 surveillance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그 차 못 찾으면은
0: 네.
1: maybe 이분이 이 피해자가 자기 온 차 or 집안 안에 차 보험 있으면은
0: 네.
1: 그 소송할 수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자기 보험으로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건가요?
1: Yeah.
0: 네.
1: 네, UMUIM. 네. 그 자기 보험 자동차가 만약에 운전면허 있으시고 자동차 있으신 분이면
0: 네.
1: UMUIM claim 그 declaration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 리밋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험이 없는 차량이랑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보상받을 그 상황이 안 될 때 내 보험을 가지고 치료받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0: 네.
1: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뭐죠? 911은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죠?
0: 네.
1: 네. 911 부른 기록이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도
0: 네.
1: 하시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시작하셔서 이분 폴리에 사시는 거면 뭐 사고가 당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저희 폴리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제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직접 변호사님 뵙고 상담하면 좋으니까 뉴저지 포트에
1: 네.
0: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 네네.
0: 직접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셔서 그 어폰만 만드시고 내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상담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재은 변호사님이랑 상담 약속 잡아드릴 거예요.
0: 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사고 난 직후에 이런 거를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1: 경찰 리포트 아까 경찰 말씀하셨잖아요.
0: 리포트, 네.
1: 네, 이게 이제 hit and run. Anytime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0: 네?
1: 경찰 리포트 해야 돼요.
0: 네.
1: And 이분 많이 다쳐서 probably ambulance 왔을 거예요.
2: 네,
1: right.
0: 네.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1: 무릎 what? 무릎만 다쳤고, yeah. 경찰 you have to report it. Sometimes 그런 리포트 안 하면은 자기 네. 온 보험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0: 이게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2: 빨리 해야 돼요.
1: Yeah,
0: 네.
1: you can.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0: 네. 꼭 그 자리에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2: 빨리 해야 되지만
0: 네?
2: 그 자리에 작성하면 더 좋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좋고 첫 번째는
0: 네.
2: 경찰을
0: 네.
2: 불러야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왔어. 그러면
0: 네.
2: 그 자리를 떴을 때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케이스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경찰 리포트를
2: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뒤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야.
1: 말이 안 되지.
2: 예, 네. 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0: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그 가해 차량 뭐 차량 번호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그 보험에다가 이제 UM, UIM 할 수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꼭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네.
3: 네.
0: 자, 다음 케이스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네. 거주하는 67세 박모 씨인데요. 장 보려고 집 근처 이제 길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고요. 손에 장바구니 네.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박 씨를 못 보고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오케이. 사고 이후에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행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 No, if she's not happy. Yeah. 갑자기는 안 나오지. Yeah, 그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행동보를 했었고, 그 사람 행동보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런 사인가 있었잖아요. 네. No, no, no. Don't worry. 우리 그런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They always, 항상 사고 나면은 나는 잘못 없다. 잘못 틀림없이 있어도 잘못 없다. 항상 그렇게 claim 해요.
0: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67세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2: 왜? 그럼 변호사 없어요?
0: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2: 오 마이 갓. 그럼 우리한테 얼른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해줄게. 제가 도와줄게. 네. 이거는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0: 아, 네.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
2: 예, 말도 안 돼. 그럼 이분보다 저한테 전화를 오세요.
0: 네. 자.
2: 지금 이 라디오 쇼 있잖아요. 네. 제 셀폰 넘버 있으니까는 네. 이분한테 알려주세요. 제 셀폰. 저한테 네네. 지금 전화를 오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 방송 마치고 나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고요.
2: Please. 네. Do that.
0: 이 경우는 뭐 100% 이길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Yes, 네. absolutely.
0: 항상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언어적인 문제인데 이럴 때 변호사님을 꼭 뵈야 되는 거죠.
2: Yes.
0: 네. 자, 또 다음
1: 질문. 지금 네. 언어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 24시간 전화번호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 번호로 사고 나셨을 때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저희가 다 도와드리거든요.
0: 아,
1: 트랜스.
0: 네.
1: 그럼 그러니까 전화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지은 변호사 로펌 24시간 상담 번호는 꼭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1: 네.
0: 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 네.
0: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39세 이모 씨인데요.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차량이 정차 중이던 이씨 차량을 세게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차량에 뭐 크게 그 외관상 손상이 없었대요. 경찰이 도착했고 이씨 몸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좀 허리도 목도 좀 뻣뻣하고
2: 네. 예, 어떻게 그날 꼭 emergency room 안 가도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차량의 데미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네, 차량의 데미지가 없었어도 그 안에 충격을 받은 사람 몸에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permanent injury가 뭐 MRI 찍어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거 뒤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0: 받은 거니까.
2: 예. 그런 게 많아요.
0: 사고 직후에 병원에 꼭 바로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군요.
1: 우리 후유증이라는 거는 하루 그 날 당일날 사고 났을 때 좀 놀래잖아요. 싹 돼가지고.
0: 네.
1: 그러면은 내가 놀란 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는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그 당일날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진정을 하고 이제 나 좀 한숨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아파지는 게 우리 후유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교통사고 알고 계시죠? 호수님도 교통사고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후유증이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몸이 아픈 증상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진짜 그 당일날 뭐 찢어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몸 안에가 다친 경우에는
0: 네.
1: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그러면은 그 조금 아플 때 그래도 그냥 파스나 붙이다가 이거 몇 주 지나니까 너무 아픈데 싶으면 그때 병원 가도 늦진 않은 거네요.
1: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0: 네.
1: 중요한 거는 몸이 계속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0: 네.
1: 네네. 몸 아프시면 변호사 상담해보고,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지금 방송 중에 카톡으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톨게이트에 서 있는데, 제 왼쪽 차선, 네. 제 왼쪽 차선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치고 가버렸어요.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차를 찾아서 인포메이션을 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연락을 취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1: 예. 경찰 그 전화번호만 받고 그 차 보험은 안 받아줬어요?
0: 그랬나 봐요. 연락을 했다는 걸로 봐서. 예.
1: 그렇지만 라이선스 플레이트도 없고.
0: 그쵸. 가버렸으니까. 예.
1: 그러면은 that's terrible. That's terrible.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0: 네.
1: Maybe 경찰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나 대답 안 하니까는 네. 이 사람 타고 나고 떠났으니까는 그런 티켓 주라고 하고 경찰한테 가면 돼요.
0: 아, 네.
1: You know, it's called leav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그 떠난 거기 그 현장을 떠난 네. 사고. 네.
0: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티켓을 주라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1: 네네.
0: 네. 보통 이럴 경우에 경찰이 그 차를 찾아내서 인포메이션을 줄 때는 그냥
1: 그런데
0: 그...
1: I know 네. 왜 I know that's weird 말이 안 돼. Yeah. 네. 라이센스가 있을 텐데.
0: Right. 아, 그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뭘 받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정서원
1: 인포메이션이면은 네. 네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경찰이 그것만 주진 않 전화번호만 주진 않을 텐데요.
0: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전화번호랑 그런 정보를 다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도 그냥 고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펄리시 넘버 그 보험 정보 있으면은 네. 클레임 만드셔가지고 고치면 되죠.
0: 네.
1: 자동차 오토바디샵 가셔가지고 이거 보험으로 고쳐달라라고 하면 요새는 오토바디샵에서 그 정보 다 해줘요.
0: 아, 네.
1: 클레임도 만들고.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번호보다 그 차 보험.
0: 보험 정보를. 네. 지금 정선우님은 이 보험 정보까지 다 받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받으셨다면 알려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보험 정보를 가지고 차량을 고치면 네. 된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네. 한국 사람들 그 정서에는 그쪽에서 고쳐라 해야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1: 지금 치고 갔잖아요.
0: 네네.
1: 잘못한 거죠, 100%.
0: 네.
1: 그렇죠.
0: 네. 네.
1: 그러면은 그 보험 정보를 고쳐야죠.
0: 네.
1: 그리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문자라도 네. 먼저 보내보고 전화 계속 안 받으면 내가 네. 이렇게 힐앤런 하신 분인데 저 이거 차 고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0: 네네. 그러네요.
1: 근데 액티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나 고치는데 못할까? 한국 분들은
0: 네.
1: 그게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럼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뭔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찾을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네. 같은 인포메이션에 보험 정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클레임해서 네. 고치면 된다.
1: 네네네. 네, 네.
0: 더 자세한 그렇죠. 정보가 궁금하시면 우리 엘리안 변호사님,
1: 네. 네.
0: 이재민 변호사님한테 네, 네, 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날 나온
1: 네,
0: 김에 네. 뉴욕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718-423-2400이고요. 뉴저지는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골드님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1: Right.
0: 우버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맨하탄에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우버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에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해가지고 부딪혔어요.
1: 오케이.
0: 네. 이분은 뒷좌석 승객이었거든요.
1: 오케이.
0: 네. 사고.
1: 다쳤어요?
0: 다쳐. 네네. 허리 통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사고 이후에 우버 운전자가 저쪽 차량 잘못이다.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 운전자는 우버 차량이 나를 안 피한 거다.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 바람에 나는 어디 보험에다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2: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옆에 탔으니까 잘못 없잖아. 하나도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케이스 얼른 변호사 사무실한테 가야 돼요. 우리한테 오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0: 네.
2: 그거 아무 걱정 없어.
0: 네. 그냥 승객의 입장에서는 아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거.
2: 누구 잘못되면서 다치면은 네. 보험이 있으면은 그 피해자는 항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0: 네.
2: 제일 억울한 케이스들은 누구 잘못했고 많이 다쳤고 보험이 없으면은 그러면 문제예요.
0: 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승객이 꼭 챙겨야 되는 건 뭐 양쪽 운전자 정보를 다 챙겨야 되는 건가요?
1: 이 사고 났을 때 아마 경찰 불렀을 거예요. 운전자들이 그렇죠?
0: 네.
1: 네, 그러면 경찰이 왔고, 네, 그러면은 보통 경찰이 바로 폴리스 리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 같은 걸 주잖아요.
0: 네.
1: 리포트 케이스 넘버라고 적혀 있는 것들.
0: 네.
1: 그런 것들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리포트 나왔을 때 그 케이스 넘버만 있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운전자 각쪽의 운전자들 인포메이션 받아놓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근데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막 안 주려고 그러고. 네. 그 넘버도 찍어놓고. 보통 이제 패신저로 타고 계셨는데 이런 사고 났을 경우에는 뭐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 같은 거 찍어놓으시면 좋죠.
0: 네. 자, 이럴 경우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정보를 받는 거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차 번호판 정도 찍고 그다음에 리포트에 네. 케이스 넘버는 꼭 챙겨두시면 네. 뭐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네.
0: 자,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1: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관련해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그리고 또 보험증에 policy 넘버가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에.
0: 네.
1: 그거 찍어놓지 않는 실수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게.
0: 네.
1: 네, 그런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0: 네. 그런 것은 좀 챙겨두시고, 그리고 또 네. SNS에 사고 나고 나서 일상생활 사진은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저희 항상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SNS에 왜 내가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막 리포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쳤잖아요, 몸이.
0: 네.
1: 다쳤는데 막 거기에 뭐 댄스 파티를 가가지고 춤을 막 추고 너무 신나게 그리고 또 어디 뭐 골프 가서 막 너무 그 스윙 아주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0: 네.
1: 영악해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인베스티게이터들이 그걸 조사를 다 해요.
0: 일일이 네.
1: 네, 개인 SNS들. 그래서 이런 걸 증거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1: 디스커버리 하잖아요. 디스커버리 기간 동안.
0: 네.
1: 그 기간이 꽤 긴데 그런 기간 동안에 다 증거 자료를 막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상대방에서 나중에 우리 데포지션 하는데 너 이런 거 했잖아. 왜 했어? 뭐 아프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쳤는데 뭐 이렇게 막 댄스 파티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1: 같은 결혼식에서 막 너무 춤을 추는 걸 막 사진을 막 저희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0: 네.
1: 당장 내 친구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다. 내려서 이거 하면 안 돼요.
0: 네.
2: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는 잘 싸맛이죠. 네. 왜 그냥 그거는 사진이고 비디오 그렇게 해서 you know, 그때는 괜찮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너무 아팠고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다쳤다고 해서 춤도 못 추란 법은 없잖아요.
2: Right, exactly.
0: 네.
2: 네. 조심하라는 거죠. 저희가
0: 네.
2: 말씀드리는 건 항상 yeah. 주의하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그 소셜 미디어 쓰지 말고 also AI ChatGPT 쓰면 안 돼요.
0: 아, 네. 챗GPT에다 뭐 질문하면 안 되나 보죠?
2: 질문하는 거 못다.
1: 질문하는 거 상대방 보면서
0: 네.
1: 챗GPT 그 뭐 그거 쓰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0: 아, 네.
1: 찾아 나타낼 수 있어요. 야. Like explain to them. 지금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어 이제.
0: 네.
1: 조심해야 돼요.
0: 어, 네.
2: 지금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이제, 네. 이제 개인이 검색한 거 그런 것도 다 조사하면 나온다는 거네요.
1: 예. Yeah.
2: 네, 검찰 조사 한국 기사 보면 우리 다 알죠. 우리 범죄자들 잡혔을 때 무슨 뭐 검찰 조사
0: 맞아요.
2: 했는데 그런 기록들 전부 다 포렌식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2: 한국말로 그 포렌식해서 기록들 다 볼 수 있는 거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0: 네.
2: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AI
1: 네. 우리 케이스가 아닌데 다른 사람 케이스 썼는데 이게 우리 변호사끼리 신문에 나왔는데
0: 네.
1: 한 분이
3: 본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수업이 아니라 부흥회 같네요.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씨앗과 열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그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3학년 학생만 한번 손 들어봐요. 4학년. 4학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죠. 인간이 계획된 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결혼을 20대에 하고 싶다는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참 크네요. 천생연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난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커플이 있고 난 그런 커플을 보고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높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누구의?
1: 선배.
0: 우리 반장.
2: 부모님.
0: 복 받으셨네요. 부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면에서?
3: 지금 두 분 다 5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서로 집에서 둘이 가만히 있는 꼴을...
0: 오늘 방송인데 꼴을? 오케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3: 네, 막 간절히 놓으시고 아직도 이제 엄마 생일 때마다 아빠가 백송이 장미 밥으로 막 보내시고
0: 장미 안에 혹시 폭발물이 그래요? 첫 번째 엄마나 첫 번째 아빠는 확실하죠?
1: 확실해요.
0: 친구 부모님? 아, 내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 부모님. 아, 그 친구 부모님 이 친구 부모님 아니에요? 반장 학생 부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것 같으세요?
4: 그냥 두 분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분 그 친구네가 7남매예요. 근데 되게 진짜 매일 결혼하신 지 한 32주년 되셨는데 정말 딱 보면 내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딱 5분 안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내 사랑 지금 어디 갔냐고.
0: 심해. 알츠하이머 안 좋은 질환이 있는데. 오케이. 32년이 됐는데요. 또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 봤다. 아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천직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딱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뭐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위에 내 부모님이나 뭐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거. 오케이. 누구예요?
5: 저희 교회 오빠요.
0: 교회 오빠? 사귄 오빠예요?
5: 아니요.
0: 아닌 사귄 오빠? 네. 오케이. 오빠는 뭐예요?
5: 연기예요. 대학로에서.
0: 대학로에서 연기?
5: 네. 근데 부모님이 말리셨는데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0: 행복해 보여요? 그 오빠? 그 오빠랑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싶은
5: 거
0: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뭔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좀 얼마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10%, 2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더 안 되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사람하고 두고 사는 거. 밖으로는 천직이다. 네? 천직이다. 이게 정말 저건 천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직업이라는 단어, 천직이라는 단어, 재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탤런트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 이거 막 오늘 방송인데 이거 오케이. 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우리한테. 직장 생활 어렵겠네요. 전국에 있는 모든 CEO분 저희 학생 좀 해주세요.

0: 진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게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4학년들 돼봐요. 4학년들은 솔직히 좀 막막하죠.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저도 저는 이제 나이가 서른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서른인데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성악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무슨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악과 나온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4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쯤부터 되면 슬슬 취업에 대한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여러분, 직업은 없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격한 발언일지 몰라요. 직업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길은 있어야 돼요. 아주 극단적 얘기지만 전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 있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나요? 말고 예수님이요. 봐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네. 전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필수는 뭐가 있냐면 필수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전 사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업은 없어도 괜찮은데 자기의 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자기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의 소명인데, 그 소명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주 의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어떤 분야로서든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것이냐? 요게 아주 간단한 키워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요? 그렇죠.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많은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 안에는 다시 뭐가 있을까요? 장기. 오케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 지금 씨앗이 많은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1: 씨앗.
0: 아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씨앗을 씨앗인 채로 두고 씨앗을 몇 개 먹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열매. 여러분, 하나의 사과나무, 사과 안에는 씨앗이 한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2: 여섯 개? 네 개? 여덟 개?
0: 오케이. 오케이, 각각 다르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우리 학생 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역시 정답이야. 각각 달라요. 그리고 좀 확실한 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씨앗이 몇백 개 정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의 사과 안에는 몇 개 정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지는 얼추 맞출 수 있어요. 두 개, 네 개, 여덟 개. 몇백 개 정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 안에는 얼마의 사과가 들어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으로 얼마의 많은 사과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아직은 씨앗인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앗을 종자 씨앗이 있는데 그 종자

0: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1차적으로만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가지고 그걸 땅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열매 안에, 그 사과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 사과 안에는?
1: 씨앗.
0: 씨앗 안에는?
1: 사과.
0: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자기 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속 그 다음대로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지만 계속 그 씨앗이 수천 년을 걸쳐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분야에 있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 전달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산 삶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그냥 자기 씨앗만 그냥 저기서 그냥 씨앗인 채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요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씨앗은 언제 진동하냐면 법칙이 있는데 이미 열매로 거둬져 있는 열매를 만나면 이렇게 탁 진동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이 초이스한 의상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의상 심리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의 헤어스타일,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의 백, 여러분의 신발, 그리고 그 여러분의 구린 팔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학생 저 팔찌는 저 문방구 앞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그 애들 거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자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상심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끝나도록 가는데 딱 보면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이랑 가방이 종류만 살짝 달랐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은 계속 바야바처럼 하고 와, 바야바. 이렇게 그 바야바라고 그 해석할 수 없는 원시 동물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머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은 항상 10시 반이 되면 서울여대 와. 바야바. 그 여학생은 지금 계속 바야바야. 근데 어떤 여학생은 보면 되게 군복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학생. 예? 근데 또 어떤 여학생 보면 컬러를 절대 밝은 걸 잘 안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항상 검정색 계통이나 회색 계통의 옷을 입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계속 학교 티셔츠를 입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학교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학교가 있든지 돈이 없든지.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엄청 사랑하든지. 아니,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거의 웬만하면 머리, 모자를 쓰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대로 안 바뀌니 어떤 여학생은 되게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각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나 오늘 화장하고 왔다. 라는 여학생 한번 들어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자, 오늘 우리 반장학생. 오늘 저기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의 어떤 컨셉 있었죠?
2: 예.
0: 뭐예요?
2: 안 꾸민 듯 꾸미기?
0: 오케이. 좋아. 그냥 안 꾸민 듯 안 꾸몄네. 그 다 우리 애는 뭔가 있다고요. 우리 여학생, 우리 뭔가 오늘 변화 있냐, 제가. 귀에 그 저기 플라워프도 엄청 예쁘네. 엄청 예뻐. 오늘 뭐 마음에 좋은 일이나 그런 거 있어요? 화장 잘 받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방송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 잘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 엄청 구리게 나왔네. 공대처럼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학생만 완전 미대생 되버렸네. 그 봐요. 사람들 안에는 기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 옷을 어떻게 해요? 화사하게 입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좋게 가고 싶으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요? 짧게? 짧게 입고 욕만 먹어. 그 기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게 우상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른 옷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에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도, 스타일도. 그렇다고요. 자, 본인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어떤 씨앗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대학에서 너무 도전적인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제 의견을 소개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고 만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요, 즐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씨앗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반응하는. 다른 거에는 집중 못 하는데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다른 건 잘 못 하는데 한 분야에 나는 되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살짝. 오케이. 우리 앞에서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뭐에 그래요?
3: 연극 같은 거 보거나 뮤지컬.
0: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 볼 때? 그래요? 최근에 가장 본 뮤지컬이나 연극은?
3: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의라는.
0: 의라는. 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눈동자나 심장이 어떤 느낌이에요?
3: 빨려 들어가요.
0: 빨려 들어가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여신 동공이 최근에 딱 열리고 집중이 딱 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4: 찬양할 때요.
0: 지금 너무 방송 지금 너무 기독교 방송을 이거 지금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목소리도 좀 어색해요. 저는 찬양할 때요. 아니에요?
4: 네, 진짜.
0: 진짜 네. 오케이. 찬양할 때? 네. 교회 찬양 팀 하고 있어요?
4: 네.
0: 주일 네. 주일 저녁 예배?
4: 아니 아침 예배.
0: 아침 예배.
4: 하고 있는데요. 막 찬양을 하면 심장이 막 저려요.
0: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자매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아, 심장이 네. 막 기가 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아요. 일단 그 우리 지금 자매가 자기 얘기할 때 지금 얼굴에 딱 이렇게 나오네요. 딱 찬양할 때. 오케이. 다른 여학생. 나는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정말 눈이 딱 이렇게 열리고 동공이 열리고 에너지가 딱 집중되고 그렇다.
5: 저요.
0: 오케이, 뭐예요?
5: 저는 책 읽을 때.
0: 너무 방송을. 학생들이 방송을 너무 의식하네요. 자, 오늘 제가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가자고 했는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심장이 딱 이렇게 됐던 책.
5: 제가 너무 여러 번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호롱나네요. 그래도 뭐. 어떤 대목이라든가.
5: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0: 욕 먹어라! 욕을 먹이고 싶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면 그 심장이 더 뛸 수 있는지, 그 씨앗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책에서 얘기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저 간단하죠? 자, 봐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걸로는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되게 복잡하고 2차, 3차, 4차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프랑스 여자처럼 먹어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프랑스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여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프랑스 밥 먹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욕 먹고 그리고 프랑스 밥을 먹어보니까 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지 나 알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아, 나 정말 프랑스에 가서 나 프랑스의 진짜 샹들리제 그 개선문 앞에 에? 거기서 나 좀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어. 그럼 프랑스 음식 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여학생이 그렇게 잘 되면 미슐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맛집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건 다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찬양할 때 마음이 뛴다고 그랬죠? 그게 내 씨앗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찬양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돼요. 저는 영화 미션을 봤을 때 처음 심장이 뛰었어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 말고. 미션. 그 오보에 불잖아요. 오보에 불면 어떻게 되죠? 뱀이 나오나요? 오보에를 부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냥 아름답다는 단어가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든 게 아 그래서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를 소개할게요. 내면의 소리가 세상에는 두 소리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있고 외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도 있지만 땅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면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소리가 들려요. 뭐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야, 네가 뭐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니네 부모님이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네가 프랑스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평에 있는 뿌띠 프랑스 나가. 너. 네가 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디렉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 뮤지컬이나 봐, 돈 내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점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점점 죽고 점점 혼선이 되기 시작해요. 마치 라디오 한 주파수에서 두 소리가 잡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도 안 들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 먹고 그냥 삶을 마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네.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의 생명, 선한 생명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끊겨버린다고.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그 반응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요? 반응.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고 반응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믿고 간절히 소망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마지막 짧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봄에 되면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아서 없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맨날 노래만 불러서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갈아서 없는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등산 가보면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길을 가요. 왜냐면 가을에 아주머니들이 도토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도토리. 그러면 한두 사람이 그 길을 가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길인가? 그리고 또 걸로 가요. 그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길이 딱딱해져서 길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뭐가 막 이렇게 덮어져 있었거든요. 길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는데 그 길을 다 닦아놓으면 나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제 늦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이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준 게 무엇이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 그 길을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시할 곳이에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자, 지시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그 장소를 보게 돼요. 네. 근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그렇죠. 지시할 그분. 그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인간은 그 길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개척이 안 돼도 또 다른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3학년, 4학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쩌면 천생연분보다 더 힘든 천직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삶의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6: 네!
0: 네! 뭐 사우정처럼 자,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의 각오를 담아서 박수 한번 함성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6: 네!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자, 오늘 이야기 또 나오죠.
9: 네.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도쿠라고 부르셨죠.
8: 도쿠? 네,
9: 도쿠. 도쿠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쿠랑 하나 되셨거든요.
8: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9: 해보셨어요.
8: 복용을 하셨다는 네,
9: 그렇죠,
8: 얘기죠.
9: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쿠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제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도쿠를
8: 복용하시고
9: 잡수시고. 또 이제 도쿠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와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개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기장의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8: 그럼요.
9: 그리고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옆에서 이제 한 뭐가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10: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9: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8: 그렇죠.
9: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쥐약을 먹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이제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8: 아, 그 믹신견이 아니에요?
9: 믹신견이 아니에요. 네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8: 아, 푸들?
9: 푸들인데요. 갈색 푸들을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아주 심하고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8: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
9: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 있습니다. 후드.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8: 요즘 팔잖아요. 팔기도
9: 그렇죠.
8: 하고.
9: 그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8: 그렇죠.
9: 이제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8: 그렇죠.
9: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8: 그렇죠. 네.
9: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신혼, 뭐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8: 개.
9: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8: 아, 사랑이.
9: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9: 벨을 누르면 안 돼요.
8: 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 네.
9: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아!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아!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아! 이렇게 또 달려가요.
8: 맞아요.
9: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8: 아, 그러네요.
9: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부목사님이 다리 구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구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8: 그렇죠.
9: 근데 그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그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 해요.
8: 네.
9: 근데 그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8: 그렇죠. 입맛 버린다.
9: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8: 그렇죠.
9: 그리고 저는 그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참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네?
8: 맞아.
9: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10: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건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 딱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11: 가끔씩 혓바닥.
10: 네, 주세요.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11: 없죠.
10: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11: 몰래
10: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11: 맞아 맞아
10: 매우니까 아,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11: 아, 걔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
1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네.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 그런 거, 아이 뭐야, 그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이렇게, 아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11: 그렇죠.
10: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땐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11: 봐라.
10: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11: 그렇죠, 그렇죠. 어떤 도구를 지금.
10: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11: 아, 왜냐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10: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아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10: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빗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11: 신뢰하고 믿는 거죠.
10: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의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빛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9: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11: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9: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B형. 니 애비 B형이 이거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러다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11: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야 할 때
9: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 전에는 나 정말 자존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치시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쳐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네, 여기도 핥히고. 네,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11: 할퀴고
9: 하나님 할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거를
11: 그렇죠. 한 대 맞고
9: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11: 복용하세요?
9: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의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떼어서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빛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11: 빼야 돼.
9: 힘을 빼야 되겠다. 근데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가 이제 저를 믿나 봐요.
11: 어, 힘 뺍니까?
9: 힘 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두 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1: 아, 요거만 참으면.
9: 그렇죠. 그리고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11: 바람을 빼죠.
9: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 이렇게 잘 굴러간대요. 네. 요즘 혹시 내가 사막에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11: 그렇죠.
9: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시키가 새벽기도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씨,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11: 그러니까
9: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네. 아...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돼? 아유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아유 진짜 이거.
11: 남 탓하죠 또.
9: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1: 남 탓한다고. 어.
9: 네.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아유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어, 어떡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오빠 어떻게,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에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11: 네, 뭐.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뭐, 해서
9: 막 네.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탁 놓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We are kicking off another brand new month. Yes, it is Nov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Happy November and thanks for tuning in. I'm Jennifer Clyde.
4: 자, 이번 달도 이렇게 새로운 멋진 교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사연들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워주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걱정에 대한 주제의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2: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장미언니 정치자님 보내주셨습니다.
4: 이름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2: 장미언니.
4: 장미언니이시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들이 되게 싫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이제 내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하. 아, 얘네들한테 지금 내가 해주는 얘기가 정말 얘네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그 당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것들을 다 듣지 않았던 게 좀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2: 그죠.
4: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2: 저는 제가 막 속으로 엄마한테 네네. 잔소리하지 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4: 아,
2: 근데
4: 그래요?
2: 막 속으로 엄마 또 잔소리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많거든요.
4: 그쵸.
2: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얘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한다면 난 얼마나 속상할까.
4: 그렇죠.
2: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4: 역지사지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연 내용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럴 때 정말 한국적 정서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입지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4: 자,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정말 잘 듣지 않았던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말. 영어로 번역을 잘 해볼게요. 자, 호너민 지필진이 영작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볼게요. 학창시절을 거쳐 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부모님께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2: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4: Okay.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보죠. Nagging.
2: Nagging. 잔소리란 뜻인데요. NAG, you can nag on someone. 자, nag on someone.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stop nagging on me.
4: Okay.
2: 라고 할 수 있겠죠.
4: 아, 동사로 쓸 때.
2: Yeah. He kept nagging on me about A 라고 하면은 자꾸 A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4: 오, 좋은 정보예요.
2: Yeah, nag about something.
4: Okay. 그러니까 nag 자체는 동사로 쓴다면 nag on 사람.
2: Yeah.
4: My mom used to nag on me a lot. 이렇게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nagging 하면 여기서 이제 동명사죠. 그냥 잔소리란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여기 또 from이죠. 전치사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네요. 학교 내내 throughout my school years 그 다음에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은 이제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workforce 자체가 근로자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드릴게요.
2: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4: 당시에는
2: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4: Tiresome.
2: tiresome. 아, 막 되게 귀찮고 tiresome. 좀 짜증나고 피곤하고. 네. Right.
4: I feel tiresome today. I feel tired랑 비슷해요. 근데 약간 몸 정신이 다 지쳤을 때 you say tiresome. It's very tiresome. 뭔가 좀 고되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는 당시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가 좀 고되게 느껴졌다. 힘들게 yeah. 느껴졌다.
2: 좀 지치게 만드는.
4: 지치게 만드는 거였다. 그리고?
2: And behind the times. If you describe something to be behind the times, you're saying that it's old-fashioned.
4: 약간 좀 고리따분한?
2: Yeah.
4: 좀 약간 옛날 방식.
2: 맞아요.
4: 옛날식인데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지? Uh-huh. 당시엔 그랬다.
2: It's not up to date. It's just old-fashioned.
4: So, at the time, 잘 들어보세요, 다시.
2: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4: Okay.
2: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4: 자, 근데 이제 내가 모모가 이다 보니 이럴 때 But now that I am 모모모 요거 동그라미 좀 찍게요. 이 문형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But now that I am a parent. 근데 이제 제가 부모 입장이 되보니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2: But now that I am a parent.
4: 오케이. 한 번 더요.
2: But now that I am a parent.
4: 이 형태로 그대로. 자, 어떤 실감을 하게 됐다. What do you say?
2: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4: 당시에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걱정과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 I have come to realize.

0: 즉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1: wonder.
0: wonder. 좀 고민 생각을 해 보기도 한다.
1: 궁금하다.
0: 궁금하죠.
1: 야,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지켰다면 지금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0: 네. Yeah.
1: 자, 다시 한번요.
0: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1: What does that mean?
0: Just as it is means just the way it is.
1: 있는 그대로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just as it is. 이게 과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뭐 살아오면서 여러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다. 과거지사는 그냥 과거지사다.
0: Right.
1: 이런 정도의 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We even often say the past is the past.
1: The past is the past.
0: 그 말이에요.
1: 정말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연에 어떻게 해주셨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
0: Yeah.
1: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0: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just as it is.
1: Okay.
0: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다. 자, 그냥 후회스럽다 하면 I regret 정도는 그냥 밋밋하거든요. I am filled with regret 하면 많이 강해집니다.
0: 그렇죠. 후회가 가득한 거죠.
1: 막심.
0: 아하.
1: 그거 들어보셨죠?
0: 후회, 막심. 맞나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정확합니다. 네. So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라고 하면 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That I didn't listen closely 아주 경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at my parents had to say. 당시의 부모님이 한 말들. 그렇죠? What my parents had to say. Have to의 과거 had to가 여기 뭐뭐 해야 한다의 어감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어렸을 때 붙었으니까 when I was younger.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0: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1: Okay.
0: All right. 내 바람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Take in here means to embrace something.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the meaning of something. Trul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someth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omething.
1: 아, 이런 게 참 어려워요.
0: Yeah.
1: Take in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것 같은데. Embrace네요.
0: 네네.
1: 받아들이는 거예요.
0: 맞아요.
1: Take in. 강세 뒤에 주시고 구동사니까.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하는 말들. 여기서 have to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What adults have to say. 어른들이 이제 소위 하는 말들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뭐하는 대신에?
0: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Brush something aside. 옆으로 툭툭툭툭 밀어내는 거잖아요. If you brush something aside, you're basically ignoring it. You're not paying attention to it because you don't think it's important.
1: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슉슉
0: yeah.
1: 이렇게 옆으로 쳐놓는 거예요.
0: Uh-huh.
1: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를 brush it aside라고 합니다.
0: Perfect.
1: Mere는 무슨 말이에요? Mere.
0: Mere, just only.
1: 그렇죠. 요거 잘 읽으세요. Mere라고 읽으면 안 되고.
0: Mere.
1: Mere. Only의 의미예요. As mere nagging. 단순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청을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Okay?
0: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1: 그러면 이제 살아가면서 미래에 후회가 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미래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parents' affection and concern for their kids. Throughout my school years and until I became a member of the workforce,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At the time,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But now that I am a paren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nagging was how they expressed their concern and affection. I sometimes wonder what sort of life I would be living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 They say that the past is meaningful.

0: just as it is. But I am still filled with regret that I didn't listen closely to what my parents had to say when I was younger. I hope that my kids will wisely take in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as mere nagging. That way, they might have fewer regrets in the future.
1: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정성껏 직접 답변 드려요. 자, 오늘 내용 참 마음에 와닿죠? 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들 뒤늦게나마 아, 저 잘 들을 걸 이런 후회는 누구나 또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지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끊임없는 잔소리, 영어로요.
3: Constant nagging. In the past, I received constant nagging from my parents.
2: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살을 이렇게 많이 빼지 못했을 것이다. 주로 이제 부부간에 많이 살 좀 빼라고. 네.
3: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2: 계속해서 덜 먹어, 살 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살을 뺐을까?
3: This sounds like you and your wife.
2: 그러니까
3: right?
2: 저도 맨날 살 빼라고 네. 답을 안 줘요. 네.
3: 괜찮아요. 살 안 찌셨어요.
2: 네네. 한 번 더요.
3: I wouldn't have been able to lose so much weight without her constant nagging.
2: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3: Yeah.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behind the times란 말 자체가 약간 고리따분하거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옛날 얘기처럼 막 느껴졌다. 이런 얘기할 때 쓰기 참 유용하겠죠?
3: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tiresome and behind the times.
2: I felt that their advice was behind the times. 이렇게 딱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의 전략은 좀 정말 옛날 시대에나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영어로요.
3: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2: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죠. Yeah. 한 번 더요.
3: That kind of strategy is seriously behind the times.
2: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 마지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의 의미로 brush it aside. 이거 꼭 외워서 써볼게요.
3: I hope that my kids will listen to what adults have to say instead of brushing it aside.
2: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다. 만들어 볼게요.
3: I tried to brush it aside, but it kept bothering me.
2: Bothering me라는 얘기는 신경 쓰이게 했다는 얘기죠. Mm-hmm. 누가 비판을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럴 때도.
3: If someone criticizes you, just brush it aside.
2: 그럴 때 쓰셔도 되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0: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It's so upsetting.
4: My son is like that, too.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0: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4: That's right.
0: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4: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2: Wow, 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아지네요. 자, 한 줄 한 줄씩 보겠습니다.
3: My daughter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these days.
2: 아, 요즘 딸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Doesn't listen to a word I say.
3: Mm-hmm.
2: 한마디도 안 듣는다. Okay. 너무 속상하다. 영어로?
3: It's so upsetting.
2: 좋네요. 그대로?
3: It's so upsetting.
2: It's so upsetting.
3: My son is like that too. 아, 우리 아들도 그래요. He's going through puberty, so he doesn't listen.
2: 사춘기여서 말을 안 듣네요. 그렇죠?
3: Yeah.
2: He doesn't listen. 그게 끝이에요. Puberty. 자, 발음이요?
3: Puberty.
2: Mm-hmm.
3: You go through puberty.
2: That's right.
3: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2: Get on her case. 이것도 잔소리하다죠?
3: Yeah.
2: Get on 누구누구의 case. 그러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이 잘 되라는 얘기인데요. I want the best for her. 오케이.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볼게요. 갈게요.
3: I only get on her case because I want the best for her.
2: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말이죠. Okay?
3: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2: 의도, 진심 같은 걸 where I'm coming from이라고 합니다.
3: Mm-hmm.
2: 아이, 엄마의 진심이나 의도를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3: I wish she would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2: Mm-hmm.
3: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2: 우리말에 타이르다예요. Reaso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reason with somebody 타이르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다.
3: 약간 이해시키고.
2: 그렇죠.
3: Right. 네.
2: 자, 영어로 다시 한번.
3: We just have to reason with them and make them understand.
2: 좋습니다. 그 마지막 표현들도 잘 챙겨보세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3: Bye, everyone.
2: Good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영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and 이씨.
0: 썬킴 썬킴
1: 선할아버지 선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돈을.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으세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정토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가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메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게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이게 송아지 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소소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그래서 돈도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뭐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1: 아닌가요?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아, 그런 근데 점에서.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이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네.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드라이, 네. 아 진짜. 아이, 아이.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네.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네.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이자 얘기는 어떤
1: 거 같나요? 아, 대출이자 얘기해야죠. 예. 아, 대출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공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예.
1: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아,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2: 예.
1: 굉장히 뭐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2: 네.
1: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2: 아.
1: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냐?
2: 예.
1: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1: 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 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 놀이 하지 말라니까
2: 네.
1: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리지.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2: 예.
1: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고리 대금업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을.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란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2: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예.
1: 빌헬름 9세가 예.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예.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2: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1: 못
2: 그렇죠. 예, 예.
1: 뭐 네가 뭐 속내샘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2: 예, 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어 암셀,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수표 갖고 있니?
2: 갖고 있어.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2: 갖고.
1: 여기에 감동을 받거든요.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성. 아, 라스트네임이야.
1: 라스트네임.
2: 예, 예, 예.
1: 김씨 박씨. 예. 김씨 엠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2: 그렇죠? 예.
1: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예.
1: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아, 붉은 방패였어.
1: 또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네.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1: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아,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그렇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2: 그렇죠,
1: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1: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2: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2: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2: 예, 예. 예. 네.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2: 예. 아, 전서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서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1: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 거래소에 예. 그 있던 사람들도 네.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결과 났습니다.
2: 네.
1: 모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다.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쳤다. 나폴레옹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2: 네.
1: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2: 왜 그래?
1: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2: 예.
1: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로스차일드.
1: 나폴레옹이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쭉쭉쭉쭉쭉 산 네이던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
2: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 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던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 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 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2: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2: 네.
1: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2: 예.
1: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1: 후추. 그러니까.
2: 실감난다.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 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2: 네.
1: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라는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만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2: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지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2: 네.
1: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2: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2: 네.
1: 돈놀이를.
2: 그렇죠.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2: 다빈치?
1: 다빈치.
2: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2: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2: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제가 지폐 안 갖고 있지만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2: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2: 맞죠, 맞죠.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예. 이 개념이 있었어요.
2: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저거.
2: 아,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예.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 돌아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예.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2: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2: 아,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나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2: 아, 이게 금융 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린.
2: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2: 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2: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2: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2: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2: 네.
1: 상하이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2: 아...
1: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2: 네.
1: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 받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2: 아...
1: 진짜
2: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예.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2: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2: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2: 현물 이송을 해줬다.
1: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2: 네.
1: 표사.
2: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2: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2: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그치? 잘하는 사람들.
2: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2: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2: 네.
1: 와호장룡 있잖아요.
2: 네.
1: 주인발 나왔던.
2: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2: 아,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 하죠.
1: 아, 그러니까.
2: 예.
1: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2: 그렇죠.
1: 아니면 뭐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2: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2: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2: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종목 격투기 단어. 예. 알겠습니다. 예.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1: 네.
2: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난 후에 달라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민우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2: 저는 지금 아버지의 두 번의 눈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는 아까 헤비메탈 할 때 김정민이랑.
3: 네네.
2: 막 이어폰 꽂고 막 전화기에 합주해야 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연탄 배달하면서 저희를 키웠거든요.
3: 예.
2: 근데 머리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대원외국어학교를 나와가지고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 원했는데 머리는 허리까지 기르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하니까
3: 예.
2: 속이 상하셔가지고 엄마랑 말다툼하시다가 제가 자는데 이렇게 자는 줄 알고 오셨는데 엄마가 막 말리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잡히면서 아버지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시는 거예요. 그때 막 엄마가 말리는데 얼굴에 물방울이 느껴졌는데 그게 아버지가 흘렸던 첫 번째 예. 눈물이었던 것 같고
3: 네.
2: 두 번째 눈물은 그 제 교회 사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바로 영업합시다라고 하지 않았고
3: 예.
2: 몇 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3: 네.
2: 그 테스트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친구 머리를 제교처럼 잘라주세요. 제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머리. 그때 제 머리는 뭐였냐면 배용준 논사마의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염색하고 딱 짧게 자르고 나서 내일 아침에 김민우 씨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에 진짜 정확하게 면접 시간은 9시인데 오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의 첫 번째 멘토세요. 반드시 아버님한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절을 드리십시오.
3: 아, 그렇게
2: 그리고
3: 하는 거예요?
2: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절을 한번 하고 오세요.
3: 와.
2: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뻘쭘하게 아침을 제가 준비를 하고
3: 네.
2: 아버지가 이제 야, 너 그렇게 웬일이냐, 일찍 니가?
3: 예.
2: 아, 아버지, 뭐, 찌개 어떠세요? 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 뭐, 오늘 어디 가? 아, 사실 아버지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부탁도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면접이라니. 니가 무슨 면접을 봐? 뭐, 오디션을 보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 면접 보러 가요. 아니 민우야 네가 무슨 자동차 회사를 면접을 뭐 할 건데 거기서 자동차 팔려고요. 네가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 얼굴이 알려졌는데. 야 너는 그리고 야 아버지가 옛날에 영업을 몇십 년을 했는데 너 모르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너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너는 하지도 못해.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뭐 그건 그렇고 그럼 뭐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정장에다 넥타이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면 내일부터 제가 넥타이 매일 혼자 매려고요. 야 임마 나이 나 너 지금 올해 서른 넘었는데 아직 넥타이도 못 매 임마 일어나봐. 그래서 아버지가 자 이렇게 해서 묶는 거야. 그리고 두 부자가 거울 앞에 섰죠. 넥타이를 딱 매는데 자 이제 네가 해봐. 그래서 제가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뺐는데 뒤에가 자꾸 길게 나오고 여기가 막 앞에가 막 짧아지고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이게 자꾸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미리 잘 맞춰서 감아야 되지. 여길 너무 길게 내리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는. 야 이 자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딱 그러는데 아버지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러고 앉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때 사장님이 했던 용기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속상하시죠. 아버지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 김민우를 위해서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 저를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용돈도 없으실 텐데 만 원씩 놓고 가시고 저 이거 다 보답할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겠다는 의미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큰 절을 이렇게 해서 올렸죠. 딱 올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저랑 둘이 이렇게 와서 부자간에 껴안고 둘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로 가서 영업이 시작되고 머리를 재교처럼 자르고 새벽에 명성교회를 나가서 새벽기도 명성교회 그 새벽기도의 은혜를 알게 돼서 용기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방 드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유명인이 갑자기 뭐 장사도 아니고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세일즈를 할 생각을 하냐고 다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죠. 네.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김민우란 이름 세 글자를 땅바닥에다가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더 용기가 있어지고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오다가도 SBS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4: 바로 앞에 있죠.
2: 아침에 출근하는데 S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4: 네.
2: 작가님이 전화가 와서 아, 저 김민우 선생님 저희 오늘 전화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저희 이수경의 파워 FM인데
4: 네.
2: 전화 아니요. 전화 말고 제가 직접 가면 안 될까요?
4: 네. 네.
2: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요 저 작가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이수경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갈게요 저 시간 됩니다 아 그럼 저희는 괜찮죠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이수경 선생님이 2부 딱 들어가면서 제가 와 있는 걸 보고 씨 웃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 김민우 씨 저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랑일 뿐이야 김민우 지금은

0: 네트워크를 다 해서 네. 그때 제규어에서 제가 차를 많이 판매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수경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아주 올바르고 똑바른 친구고 김민우 씨는 되게 예의가 발러 그리고 되게 용기가 있어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어디에 갈 때도 저를 좋게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 가는 모임이나 이럴 때 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쳐드렸고 제가 예. 세종문화회관에 강수진 공연을 보러 가실 때도 거기서도 기다려드려서 그 앞에서 파전 드실 때 비 안 맞고 들어가게끔 할 정도로 제교로 제가
1: 정말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뭐 양금석 씨나 이런 분들이 제 고객들이 예. 다 되고 예. 그게 인연이구나. 인연의 그 시초를 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그걸 주님이 주신 건데
1: 그렇죠.
0: 그냥 새벽기도 그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주님의 감사에 또 놀라운 게 전화번호 목록으로 제 주변에 되게 나약한 저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분들한테 차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가수협회 요 그때 당시에는 저게 없을 때잖아요. 개인정보법이.
1: 네네.
0: 전화를 하면은 막 선배님들 뭐 문주란 선배한테도 전화하고 예, 예, 예. 김민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1: 예, 예,
0: 근데
1: 예.
0: 그게 나중에 20년 흐르니까 문준환 선배님이 저 찾아와서 차를 사시고요.
1: 그래요, 그래요.
0: 막 전화를 다 돌렸어요, 선배들한테.
1: 네.
0: 어, 뭐 한다고? 자동차 한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야, 그래, 야, 그렇구나. 그래, 그래. 다 보통 이렇게 끊거든요.
1: 네,
0: 그래, 또 보자.
1: 네, 예,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형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어서 제가 공연도 해도 말 한마디 저랑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부활의 김태원.
1: 네.
0: 아까 성대모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그런 달란트가 있긴 한가 봐요. 전화를 딱 했는데
1: 오늘 많이 쏟네요.
0: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태원이 형 전화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저 가수 김민우라고요. 이병열찬에서 사랑일 뿐이야. 그분이세요? 네, 네. 아,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1: 그 형 말 잘 안 나와, 저.
0: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자동차요? 무슨 자동차요? 네, 제규어 자동차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선배님. 중고차 타셔도 저한테는 나중에 또 사실 수 있으니까. 저 선배님 이렇게 직접 저 어렸을 때 진짜 부활 1, 2, 3주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막 얘기하면서 선배님 종종 제가 전화드리면 저 소주 한 잔 사주셔도 되고요.
1: 네.
0: 언제든지 제가 형님한테 저장해놓고 전화하겠습니다.
1: 네.
0: 아니, 예, 그럴게요. 그런데 그럼 또 뵐게요, 형님. 그러면서 전화 딱, 잠깐만요. 아,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예,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태원이 형이랑 친해지고.
1: 예, 예.
0: 이렇게 지나가다가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1: 네네네.
0: 한성에 들어와서 제가 그 놀라웠던 거는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2007년도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매달 회사에 월급 차압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매달 갚아왔었어요. 돈이 천만 원 벌면 천만 원 막 갚고.
2: 예. 왜 차압이 돼?
1: 아까 그 빚, 그
0: 3억의 빚.
1: 폭파했어요.
0: 그래서 2006년도부터 유명했던 게 그때 아마 그때 CBS의 녹화 뉴스를 통해서 나갔을 건데
1: 예.
0: 2006년도 3월에 예. 김민우 벤츠 판매 왕대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갔어요. 그때 저 아는 기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취재를 온 거예요. 진짜로.
1: 하필 또 녹화 뉴스였어요? 네, 여기
0: 그때 녹화 뉴스.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2: 내년이.
0: 다음이라는 거기 커뮤니케이션에 예, 예, 예. 실시간으로 계속.
1: 네네.
0: 저도 모르게 아침에 부산부터 내려가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10대를 계약하고요.
1: 와.
0: 상담을 하면은 막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맨날 사무실을 그 우리 비사 선배들이 되게 무게에 까만색 양복에 이렇게 하얀색 예, 예. 넥타이에다가 막 훔 이렇게 딱 잡고 예, 내 차 보러 오셨어요. 네. S 아니면 안 살 거가 안 팔 거 같은 예, 막 그런 기회예요. 막 맞아. 고객이 막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1: 예,
0: 여기저기 막 뛰면서 근데 그분들은 되게 품격 있게 영업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1: 네네.
0: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1: 네네.

0: 사무실에 이렇게 와보면 제가 또 와서 아, 네, 대표님 저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명함 주셔가지고 전화 다시 남긴다 막 이런 거예요. 앉아서 전화를 안 합니다. 일어나서 전화를. 왜냐하면 앉아서 하면 아, 네, 대표님 이렇게 되는데 아, 예, 대표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하이가
0: 하이로 되니까 사무실이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절간 같은 사무실.
2: 아, 그래.
0: 선배들이 특히 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근데 다음 날 딱 와봤는데 이 노트북을 딱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노트북이.
2: 예.
0: 누가 안에다가 음료수를 쏟아가지고 이 노트북이 떡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트북을 이제 바꿨어요. 고장났다 해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네 대표님 막 하고 또 와서 또 다음날 회사 와보면 노트북 딱 열면 누가 신발로 눌러가지고 액정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2: 아,
0: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차를 팔고 전국구로 다녔던 거죠. 정말 사기꾼들한테도 당하고요.
2: 그쵸,
0: 누가 뭐 마이바흐 두 대 산다 그러면 저기 충청도 어디까지까지 가요.
2: 네,
0: 가면 지도에 논밭이에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그리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장난 전화하실 때 했다.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2: 정말.
0: 이런 시간들이 흐르는 속에서 제가 많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2: 예.
0: 우리 팀 전체에서 우리가 뭐 전국 꼴찌 팀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꼴찌 팀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 이제 로테이션 할 때인데 본사로 가서 이제 본사에는 내방객이 적은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팔았죠.
2: 예.
0: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해 80대 판매를
2: 이야.
0: 80대 판매에서 한성 3위 했어요. 전국 3위를 해서
2: 예.
0: 강남 전시장 지금 제가 있는
2: 예.
0: 곳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2007년도에 거기서도 하루에 3대를 계약을 하고 3대를 출고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3: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빈정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셨는데 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또 찾아왔었죠.
0: 예. 아, 제가 강의를 다녀요.
2: 예.
0: 때에 따라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왜 강의를 하냐면 저 스스로에게도 이수경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제약회사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2: 네.
0: 기업에서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거기서 눈치채는 분들이 아 주님의 베이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구나
2: 네.
0: 라는 걸 금방 제 강의를 들으면 느끼거든요.
2: 예.
0: 누군가가 옆에 함께함을 다 알아요. 근데
2: 네.
0: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2: 예.
0: 병원을 데려다 주고 사무실을 출근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목은 이상이 없대요.
2: 예.
0: 근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또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도 말할 수 없이 목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자.
2: 예.
0: 일단은 병원 그냥 가장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큰 병원으로 일단 후송이 된 거예요.
2: 예예. 예.
0: 병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전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해운대에서.
2: 네, 네.
0: 느낌이 안 좋았죠. 그리고 강의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2: 예.
0: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됐는데 집사람이 정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닥터가 세 분이 내려오십니다. 뭐 머리 쪽이랑 그다음에 남은 혈액 그다음에 이 암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2: 네.
0: 우리 셋이서 협동 진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2: 네.
0: 지금 환자의 상태는 계속 전이가 되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혈구탐식성 림프절 구증이라는 거여서 자기가 이미 다 치유됐는데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다 해서 뇌까지 지금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확률은 거의 없는데 민정이한테는 엄마가 미국 갔다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민정이를 데리고 했는데 엄마를 못 보여주고 엄마는 일주일도 못 살고 갔죠.
2: 아, 그 이후에요?
0: 네.
1: 그 급성으로.
2: 급성으로.
0: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치유제가 없었어요. 그걸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각자 있는 저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침에 CT를 모든 거를 다 같이 이메일로 해서 공유하면서 네. 약을 투여를 한 데만 한 20개 걸려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대 목동병원이었는데. 한 20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네. 병원에서 부르면 바로 보호자가 가서 사인해야 되니까. 네. 뭐 계속 사인입니다. 뭐, 뭘 또 해야 되는 건데, 뭐 또 사인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보러 갔는데, 포도나무 예배 어떤 그런, 막 그런 은혜로운 포도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막 살려달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너무 우리 와이프 살려달라고.
2: 그렇겠죠.
0: 많이 울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갔죠.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고 정말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게 이 사람을 보낼 준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민정이는
2: 그렇죠.
0: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는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엄마잖아요. 염처럼 막 네. 보여주잖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나는 민정이가.
2: 네, 그렇죠.
0: 아이가 충격받을 텐데 아니요 보여줘
2: 그럼,
0: 민정아
2: 그럼.
0: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2: 그럼요
0: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샛별처럼 지켜줄 거야 기도하자 딱 하는데 아이가 의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녁에 다 이제 하고 3일 장을 보내고 집에 딱 우리 기독교관에 추모관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민정이가 집에 딱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식탁에서 맨날 블루투스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제 UAG 같은 거 틀어놓으면 얘가 막 발레를 하던 소녀였거든요. 발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린 항상 이런 집이었는데 아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아빠 와이셔츠 내가 세탁기 사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 아이를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품 안에서 이렇게 재우고 새벽에 너무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너무 인간적인 게 나약해지니까 막 화장실에서도 막 울고 그런 거예요. 얘 앞에서 못 우니까. 그럼 김태원 선배가 되게 고마웠던 게 나와! 여기서 울어 내 앞에서. 집이 그때 올림픽공원 앞에 살았을 텐데 여기서 울어 너는 그냥 대충 보이니까 네 삶이 그냥 여기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음악으로 좀 어떻게 치유하자 너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하지만 그 무언가 뭐 주님이 있던 간에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민정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하나 또 저에게 줘서 케이크란 노래를 김태원 씨가 자기가 스스로 동구이촌동의 서울 스튜디오에서 직접 다 밴드를 다 해서 장지원 씨랑 같이 편곡해가지고 만들어준 노래가 이제 케이크인데 그 노래를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태원이.

0: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네.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런 모든 민정이가 어렸을 때도 이 모든 거를 감당하게끔 해준 주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또 네.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항상 옆에 계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산을 넘을 때도 아까처럼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을 등에 업는다면은 뭐 새벽기도를 가서 제가 막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네. 은혜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경험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셔도 돼요. 예. 꼭 그냥 굳이 부담 갖지 말고 예. 저한테 오시라 그러면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 저 그 고가의 차 살 능력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0: 차 대신 그냥 마시는 차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네. 그다음에 저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는 셋밖에 안 남았는데 네. 주님 안에서 네. 주님 재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주님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네. 좋은 프로인데 이렇게 좋은 세 분의 네. 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도 정말 너무 좋았고 예, 예. 지금의 이 밝아진 새로운 뉴 새롭게 하소서는 저는 더 열혈 시청자가
2: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지난번 나오셨을 때랑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0: 오늘
1: 그때 좀... 솔직히 제가 보고 되게 울었거든요. 아, 네. 그때 되게 안 돼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많이 밀려 계셨었네요. 토크가 오늘 사실 방송에서 좀 많이 좀 줄이게 좀 하겠지만 많이 굶주려 계셨어요. 내가 보니까 네, 카메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0: 자주 불러주시고.
3: 그럼 자주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0: 아니, 고난이 아니어도 네. 좀 불러주십시오. 잊을만 할 때는 김민식 한번 다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최백호 개인기에 김정민 개인기에 뭐 많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0: 개인기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많이 있으시네. 아, 그것보다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하나님이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에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 세일즈를 하니까 그냥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운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왜 우리가 그 제가 자주 얘기해서 전 전향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아, 네.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1: 뭐 이거 배우 하다가 가수로 전향하셨어요? 아니 배우 가수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죠?
0: 그럼요. 되죠.
1: 가수 하다가 세일즈맨으로 전향하신 게 아니잖아요.
0: 가수도 되고 세일즈맨도 같이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저는 김민우 씨의 그 주신 좋은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하시면 안 하실 게 아니라 네네. 또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언젠가는 네. 또 뭐 은혜로운 어떤 찬양이든 네네. 또 아니면은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제가 거기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의 뭐 어떤 뭐 조그만 봉사라도 네네. 저한테 있으면 그게 이제 노래로 봉사하던 네, 그런 걸 기획했으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찬양으로 하니까 영광 돌리는 네. 사역하시고 네.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또 이런 사연을 통해서 신분을 주셨으니까 예, 또 사용하셔야죠.
0: 그래야죠.
1: 네, 네.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연일 재미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4: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인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정말 힘든 일을 하면 와중에도 새벽기도의 제단을 네, 쌓으시고 네. 또 아버지의 기도와 또 여러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 나가셨잖아요. 이 모든 게 기도의 힘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늘 좌지우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정수 형제. 네.
3: 저는 이거 이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을 안 가지신 아내분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네. 저는 신앙을 안 가진 아내 쪽에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식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분위기가 어색해. 제가 만약에 식기도라면 다들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식기도가 뭔가 큰 기도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뭐 그거를 같이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 제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꼽으라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었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에 정상에도 올라가 봤고 추락을 해보기도 하고 거꾸로도 돌고 좌우로 꺾여져도 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떠나보냈을 때 그 공허함과 슬픔을 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절망이라고 이것이 나의 세가 바라본 세상의 끝이고 이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살아내졌고 살아졌고 그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으로 평안함을 주셨고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행복과 창이 빛나는 내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민우 형제님의 장점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통해서지만 많은 사람들의 명함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그 명함과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목소리로 찬양도 불러주시고 네. 네, 우리 또 따님에게 주신 제가 볼 때 놀라운 달란트를 통해서 네, 네. 따님 민정이는 10년 후 새롭게 하소서 미리 예약을 좀 해놓겠습니다.
0: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와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민영 쌤의 인생 2막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스스로 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백만 불이 마치 일불과 같죠. 하나님께서, 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동시에 백만 년도 하루와 같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백만 불이란 돈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일불 정도지 뭐. 이 친구가 점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소위 기도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혹시 일불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그 문제도 아니지. 내가 일불 줄 수 있지. 근데 조금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내일 줄게. 그러셨어요.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 이 싸움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는 기도의 스타일을 전적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 안 주실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뺏어보려고 기도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괜히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께 접근함으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지 수표, 내가 금액을 적어넣기만 하면 그게 다 그대로 캐시로 바뀔 수 있는 백지 수표. 블랭크 책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 프렌치어로는 카트 블랑시입니다. 백지 수표, 내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내 캐시로 바뀌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랭크 책을, 백지 수표를 주셨습니다. 확인해보, 여러분 지갑에 그 백지수표가 있는가. 그렇지만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한 번에 몇만불 하는 주례스를 사입으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지수표 많이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차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집에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 백지수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백지수표 가지고 매일 저녁 500불짜리 스테이크를 사 먹으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지갑에 백지수표가 엄청 많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그 백지수표를 사용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지수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한 장씩, 아니 무제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이 말씀은 백지수표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일곱 개의 I am sayings를 지금 공부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길 곧 진리요, 생명이시며,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 구절구절마다마다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실패를 거듭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실패를 영적 성공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죠. 그래 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 안에 거하지 못하면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라도 겉으로 목에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7절 말씀에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주시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시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된다고 하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계획,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바가 다 예수님의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그것과 너무나 문자 그대로 아니 그 문자 그대로의 백만 배를 곱해서 천양지차입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엉뚱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엉뚱하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저속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내가 목적하는 바로,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의 전적인 변화가 구원받은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 백지수표에 백불을 집어넣는 것 예수님께서 동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천불을 적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액수가 천불이기 때문에 내가 천불을 집어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진다는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절정일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가장 고결한 생각 우리 속에 생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메시아를 내가 너에게 보낸 후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두며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의 결과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법을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친히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절정이며 정수입니다. 새 언약의 New Covenant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지수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액수를 적어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액수를 적어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우리 한 가지 좋은 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에 감사드리며 살아갑시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도 기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본들 이 기쁨이 없으면 절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무르녹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을 갑싸구려로 만드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100만 불 정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잘난 100만 불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놔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그 관계로, 그 분위기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죄성으로 다 망가뜨린 그 관계 회복, 그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까지 100만 불이요. 누가 100만 불 줘보세요. 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 100만 불을 받음으로 해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면 그 100만 불은 독약이 되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뵙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야고보가 순교당하며 그 경험을 했으며, 스데반이 순교를 돌마다 돌에 맞으며 그 경험을 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과정을 걸어가고 그 내용을 배워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자연스러우며 친밀해지며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하려는 내 계획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내 친구 내 벗 현이에게 숨기겠는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바를 들어가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신경을 읽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실천해 드리고 싶은 의지력이 이 속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다시 가지 않고 그 기능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목적하고 보낸 길에 내가 목적하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영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며 전달되며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는 마치 스펀지하고 물과의 관계입니다. 물을 흠뻑 머금은 스펀지. 이게 스펀지가 물을 먹은 건지 물이 스펀지를 먹은 건지 모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물과 스펀지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격 속으로 깊이 깊이 배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부합됩니다. 그러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욕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같이 바뀌어서 내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내용들로 변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기를 다윗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게 내가 입을 열어 주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내용은 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추구해야 될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죄성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 중에 제대로 아뢰는 게 별로 없어요. 혹시 우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그거 기도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위해 준비하신 백지 수표를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를 지닌 영적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 수표를 활용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인격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백지 수표는 거기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백만 불이 아니고 백만 불에 백만 배를 곱해도 살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원치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계명 지키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사랑을 베푸는 백지 수표를 주셨기에 멋지게 써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셨으니 그 백지 수표를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백지 수표를 주셨으니 그 백지 수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식당 가서 웨이트리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웃음으로 대해주는 그 백지 수표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는 그 일에 그 비싼 엄청나게 비싼 백지 수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무제한 공급해 주십니다. 엉뚱한데 쓰지 말고 그래 그 백지 수표를 인격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그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멋지게 사용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모여 그렇게 서로의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 저분 또 내가 그 모습 보여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훈훈한 예수님 닮은 훈훈한 인격의 소유자들, 백지 수표를 마음껏 사용하는 영혼들, 2025년 이 버지니아 지역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두 개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이 추가 기울 것인가 경건의 능력 쪽으로 기울어져야죠. 경건의 능력적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그 수많은 인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영광을 경험한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기를 내 평생 가장 영광스러웠던 경험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또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깨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백지 수표입니다. Blank check, carte blanche. 이 백지 수표를 사용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제가 나가서 쓰겠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이 백지 수표 사용하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만져보세요. 그 백지 수표가 몇 장이나 있는가?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백지 수표를 엉뚱한데 잘못 사용한 경우도 혹시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는 저희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게, 아니 주님의 생각에 반항하며 반대하며 주님의 생각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거니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감히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관심,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음에 주신 그 백지 수표 바르게 활용하며 주님의 뛰어나심을, 아름다운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고귀한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몸을 깨뜨시며 죽으시며 저희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다시 영광으로 부활하시며 저희에게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삶과 의로움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 다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의 지혜와 판단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공감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일 동안 계속 주님 주신 백지 수표 마구 사용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그래.
1: 개나리가 개나리가
2: 어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2: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카메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아, 재밌다.
2: 아, 잘 지내셨어.
4: 아, 너무 재밌어.
2: 아, 네,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아, 잘 지냈다고요. 아, 잘 지냈다.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
2: 아, 잘 지내셨네요.
1: 그렇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2: 아, 그러네.
1: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2: 네네.
1: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2: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는.
0: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1: 뭐야, 몰랐네.
2: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0: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1: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3: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1: 이게 뭔 소리야?
3: 하나님은 아셨어.
0: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고마워.
0: 고마워.
3: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이모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2: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3: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네.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2: 네네네네.
3: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2: 맞아.
3: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1: 그 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3: 아, 진짜 깜짝 놀랐어.
1: 그 성도님들 다 웃으시고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3: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1: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3: 웃어줘서 고마워!
1: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어갖고 뭐 그럼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좀 있어요.
0: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1: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0: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1: 맞아요.
0: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2: 우와.
0: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 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어,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아.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아. 주여!
2: 우리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0: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2: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맨, 어,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가?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0: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1: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0: 아, 네. 맞아요.
1: 근데 뭐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0: 그렇죠.
1: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게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1: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아, 또 한편으로도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1: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2: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한 언어만 있어야 돼.
2: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1: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2: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야.
1: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2: 아담이라는 나지야.
1: 이게 뭔 소리야?
2: 히브리어, 히브리어.
1: 히브리어라고.
2: 하나님은 아셨어.
1: 이게 히브리어라고.
0: 무슨 뜻인데요?
2: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0: 아, 하나님 아세요.
1: 이거 큰일 났네.
3: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2: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3: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1: 다 들으셨네.
3: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0: 아, 아멘.
3: 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1: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3: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0: 신조어?
2: 아, 길기 빠빠!
3: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4: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0: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4: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3: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를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3: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1: 계속 좋은 말 하시니까.
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이분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을 때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5: 기자로.
3: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렸어요.
1: 아이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역자고 실시간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근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5: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판소리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그림을 잘못 그렸네.
5: 잘못 그렸나?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1: 되니까.
5: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부러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로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 뭐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너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3: 그렇죠.
5: 외부로부터 오고 제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3: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4: 조렴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5: 아, 진짜.
4: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5: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4: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1: 네.
5: 잘 먹고 잘 살아.
1: 좋은 말 하시니까.
4: 네.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 둘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1: 어, 진짜요?
4: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1: 예술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2: 다음 특집 때 한번.
1: 다음 특집 때. 오세요.
0: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3: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0: 그렇지. 왜냐면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맞아.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3: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0: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3: 맞아.
0: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2: 그렇지.
3: 자기도 목사면.
0: 자기도 목사면서.
3: 야 진짜.
0: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2: 오우야!
3: 한 방에 있었네, 한 방에.
2: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3: 두 분 방에 있으세요.
0: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1: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4: 너무 크시시에요.
1: 네, 엄청 크신데.
2: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3: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1: 네네.
3: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이힐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주 많이 사주세요.
1: 멋있다.
2: 형은 진짜 잘해라.
3: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주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주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와, 네. 그때 제가 아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4: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 왜 이래?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사람이 왜 이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2: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1: 또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아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4: 제가 그때 네. 구TV에서 네.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2: 멋있다.
5: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6: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맡기시오. 다 해결해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5: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4: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2: 뭐지?
4: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2: 그렇지, 맞아.
4: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2: 무너지지.
4: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구나.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아이고.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2: 못됐다 정말.
4: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2: 그렇지.
4: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7: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3: 네.
7: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맞아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2: 그렇죠.
7: 잘 사니까. 네.
3: 부러워할걸요?
7: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2: 그렇지.
7: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2: 그렇죠. 네, 맞아요.
7: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1: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2: 더 화나죠.
1: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
7: 네,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3: 맞아요.
7: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3: 네.
7: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3: 맞습니다.
7: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3: 네.
7: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7: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2: 아.
7: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3: 우와.
7: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3: 그럼요.
1: 네. 그래. 이런 맞아요.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3: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네.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8: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3: 그렇죠.
8: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3: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4: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1: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4: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8: 너무... 좋겠다.
4: 축하 있고요.
8: 좋겠다.
4: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8: 그러네요.
4: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8: 진짜 위로되겠다.
4: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 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3: 이걸.
8: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네.
1: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조금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와, 아멘.
7: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8: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3: 아멘.
8: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아멘.
8: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3: 아멘.
8: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3: 아멘.
8: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 아멘.
8: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1: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8: 아니 갑자기 갔다 오지.
1: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8: 그렇죠.
1: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3: 그럼요.
1: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3: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놈의 드레스가 맞을라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3: 축복합니다.
7: 네, 뭐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4: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3: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7: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8: 때로는 다윗처럼
3: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저거
3: 좀 해결이 됐고요. 네.
4: 해결 됐어요?
2: 여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오재 MC 배우 송근우입니다. 자, 북한 선교를 일상에서 이뤄가고 있는 귀한 통일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0: 굿!
1: 오케이!
0: 아, 정말. 네.
2: 오늘 선정씨 참, 와디디한 것 같은데.
1: 도대체 뭐가 와디디한 것
2: 같은데? 와디디하다.
3: 북한식으로 와디디하네요.
4: 왜?
3: 리본도 이렇게 이만하고. 와디디하다는 게, 그러니까 고청하다는 얘기, 화려하다는 거예요.
2: 아!
3: 사와디가 신발, 양말,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1: 네.
3: 블링블링.
2: 또 있었어요, 아까. 뭐,
3: 아, 아까 전에, 구홍.
2: 구홍?
3: 네. 구홍 립스틱과 구홍이라고.
0: 아, 립스틱.
2: 야, 완전히 다르네.
3: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아니고, 구홍 짙게 바르고.
2: 구홍 짙게 바르고.
3: 네.
2: 와디디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구홍, 아, 립스틱. 야, 진짜 재미있는 또 오늘 북한 말 나드렸네요. 자, 요즘 SNS상에서 북한의 일상을 담은 그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북한에, 그죠? 너튜브 열풍이 시작된 걸까요? 북한에 부는 크리에이터 열풍,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0: 빠밤.
1: 빠밤.
2: 자, 요즘은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씨 보세요.
0: 네.
2: 예, 네,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유튜브 채널 갖고
1: 뭐
2: 계시지 않습니까?
1: 다 있으시잖아요.
2: 그쵸, 그쵸. 아니, 뭐, 유나 씨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3: 아, 있죠, 있죠.
2: 그쵸?
3: 예, 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건 정말 인정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목소리 만 듣고도 이 목소리 이렇게 알아보는.
0: 아니, 휴게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길래 목소리를 들었다.
3: 소리 지르기 뭘 소리 지르기. 그냥 정말 그 운방을 굴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쉐야 어서렴 이렇게 하면 쉐가 언니 이렇게 하면 둘 다 치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돌아다 봐요. 그래서 쉐를 알아보든 저를 알아보든 알아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소리까지도 듣고 알아보시는 걸 보고 잘 살아야겠다.
5: 아니
3: 심해야겠다.
5: 저기 죄송한데요.
2: 네.
5: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좀 특이하게.
1: 맞아요.
0: 아니, 아까 굿TV 네. 1층에 왔는데 커피숍에서 어떤 분이 수혜 씨한테 오셔가지고, 한수혜 씨죠.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3: 네.
0: 와, 인기가 대단해요.
3: 그래요.
2: 바로.
1: 제가 이렇게 짤을 네. 보다 보면은, 네. 어? 너무 익숙한 친근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2: 왜요?
1: 우리 서정모 목사님. 너튜브시잖아요.
0: 아니요.
1: 부끄러워 마세요.
3: 뭐 시장님 그러실 거예요? 한 말씀 안 하시고
5: 이런 목사님.
6: 아니 사실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1: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뭐 유성 씨나 유나 씨나 네. 은정 씨나 수혜 씨나 다 너튜브를 하고 네. 계시는데 동 씨가
7: 네 하겠죠.
1: 혹시
7: 네, 하겠죠.
1: 하세요?
8: 아 저는 유튜브 채널은 있는데.
1: 네.
8: 댄스 챌린지 같은 것만 올리고 네. 방송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의외로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3: 어디가
1: 춤추는 게 더
0: 부끄럽지 않아요?
3: 그러게
0: 이게 더 부끄럽잖아요.
8: 춤추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걸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놓고 혼자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 녹화할 때도 엄청 말씀 잘하시고 카메라 있는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 이렇게 패널분들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 혼자
8: 붙이고 장구치고를 못해요.
2: 아, 어색해가지고
1: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2: 그러니까
1: 네. 아주 와디디 하잖아요.
2: 네 와디디
3: 그러니까 딱이라니까 인플루언서의 네. 그 기본을 갖춰야
2: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6: 아니 근데 그 우리 MG 권보험 씨를 네. 보니까
2: 네.
6: 그 약간 눈빛이
2: 네.
6: 지금 인별그램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반짝이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뭔가 예, 예.
2: 그렇죠. 예. 순간 이건 내 얘기인데
6: 선정 씨하고
1: 네. 저랑요?
6: 예. 또 인플루언서시니까
1: 아이고,
0: 또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2: 뭘 시키고 싶으세요? 우리
6: 저도 모르겠어요.
2: 모르겠어요. 네, 뭐 혹시 준비한 게 있으세요?
8: 네, 제가
2: 자꾸 둘이 시선을 왔다 갔다 하고
1: 신경 쓰여가지고 전화가 네. 안 됐어.
8: 제가 네. 그 유튜브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걸 네. 올려요.
2: 네.
8: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2: 네.
8: 선정 언니 그 예전에 개콘 프로를 봤어.
1: 웃쳤어요.
8: 아 맞아요. 웃쳤어요. 10년 전에 찍으신 거.
1: 맞아요. 10년 됐어요.
8: 네, 언니가 거기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1: 댄스 잘 추시네요.
2: 네, 그래가지고
8: 언니랑
2: 댄스
8: 그, 아니요, 댄스 배틀은 아니고
2: 네.
8: 그 이제 그 챌린지
2: 댄스 챌린지를요?
1: 여기서 챌린지가 지금

0: 라는 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오 자유잖아요. 네. 크리스찬 댄스 챌린지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처음에는 성경을 봅니다. 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때려잡아요. 마귀를 때려잡고 네, 물 위를 걷는 댄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처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맷돌을 돌리는 요거를 알고 감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2: 그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0: 했네요.
1: 아니 몰랐어. 전혀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그 댄스 챌린지 네네네.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자,
0: 떨린다. 이게 뭐라고?
1: 자, 우리 두 분의 댄스 챌린지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둘, 셋. 자, 마귀를 때려잡고.
1: 마귀를 때려잡아.
0: 마귀를 때려잡아. 물 위를 걷습니다. 자, 물맷돌. 야, 오늘 잘했어.
1: 야!
0: 됐네, 됐어.
1: 아니. 어느 세월에 어느 시절 이걸 다 두 분 연습하셔갖고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0: 급하게 연락을 받고 네 급하게 네.
3: 댄스 잘하는 사람들 연습 안 해요.
0: 그렇지.
3: 음악만 나오면
1: 즐거워요. 바로 하시던데? 야,
0: 크리스찬 댄스 핸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주님한테 더 가까이 노력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되고 댄스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1: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숏각입니다. 숏지가 네 굿티비 숏지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예 만들어주실 거고 아 두 분 호흡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왕 하신 거 김에 그냥 팀 하나를 결성하신 것들.
0: 그렇게까지요?

0: 세상에.
1: 멋진 아니에요?
0: 사실 동영상 크리에이터 정말 어엿한 이제 직업이잖아요. 직업. 그런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야, 이 노력이 있는데도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막 올려야 되면 막 압박감 생기죠. 어떤 아이디어 뭘 해야 될지 진짜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너튜버로서 우리 스웨시더지만 야 이게 직업병 같은 거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데
2: 우리 목사님 네. 기민 머리가 원래 하얗지 않으셨고 근데 제가 2년째 보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그런가 네. 하얘지셨어요.
0: 작가님도
3: 혹시 더 충격적인 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1: 나 전 줄 알았잖아. 언니
3: 동생
2: 어머로 정말
3: 우리 동생 목사님
4: 저도 네. 원래 주름이 없었어요.
0: 네.
2: 그래 언니야
4: 유튜브 6년 차가 네. 되니까 네. 주름도 너무 깊어지고 네. 저의 수에 노예가 됩니다. 네. 저의 수에 노예가
5: 우리 상태 선생님 보세요.
3: 상태 안 좋아서
5: 강대뼈가 돌진하고 있잖아요.
6: 제가 네. 오늘 새벽 2시까지 편집
1: 진짜 아.
6: 이게 항상 그 거저되는 게 아니고
1: 네, 어떻게 하면 썸네일을
6: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새로운 말씀하셨죠 새로운 컨텐츠를
0: 네. 그러니까요.
1: 이게 안주나 소나 생각해야 되는데 안주나 소나 컨텐츠 생각
4: 정말 그 영상이 딱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러면 40분 동안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주신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아버지 조회수 안 나와도 오늘 충분하게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한 시간 만에 조회수 먹는데 이렇게 못 보고
5: 네. 아 가짜야 뭐야
1: 맞아 저는 이게 예쁜 장소에 가서 바쁘다 보니까 지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예를 들면 유성이랑 만났어요. 뭐 대화를 하는데 너무 얘가 생각보다 멘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 야 이거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4: 내 말이.
1: 내가 여기다 카메라 틀어놓으면 유성이가 화내겠지?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지인과 맛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맛있게 좀 먹는다. 야 얘 참 개걸스럽게 잘 먹는다. 이런 거 딱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 참 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팔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제가 등산하는데 4시간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3: 그런데 말입니다. 네. 북한 너튜브가 올린 영상과 브이로그가 네. 포착되고 있다는 사실.
0: 아,
3: 알고 계십니까?
1: 북한에서도. 네.
3: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4: 네. 있죠.
6: 거기에서 올린 영상.
0: 보신 분 말씀하시죠.
7: 네, 네. 네. 있는데 네. 저는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북한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그래서 딱 봤어요. 네. 근데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집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딸이 어 아버지 네.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1: 아야 네, 네, 네. 그거 아니다.
0: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 어떤 아빠가 그래?
7: 근데 여기서 티가 나는 게 네. 진짜 가족이 아닌 게 티가 나요.
1: 아,
7: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침에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 들었는데 어 아버지 오랜만이야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였어. 아버지가 오랜만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
1: 근데 그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좀 잘랐어야지.
7: 그런 디테일함을 모르는 거죠. 놓친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딸이 아니구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6: 그것도 가공된 거네요 한마디로.
4: 이게 네. 그 네.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 장소를 보면 평양이에요. 네.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왕국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1%들이나 사는 삶을 아주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도 이렇게 산다라고 사기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게 분명하니까 조금 우리가 분별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니가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인데 사기친다고 그러세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독재 모두 아니고 북한은 신나게 사기주의 하는 중이라고. 유튜브도 다 사기. 뭐 딸 이런 거 이따만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이만한 딸기 나온다고 해서 하고 여자애 누구 하나고 영어 잘하는 애. 걔가 그런 얘기를 하도 내서 오이가 없어가지고 야 북한에 살 때 그런 딸긴 너만 보고 우린 왜 못 반?
0: 오.
1: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 후라이. 네.
4: 그럼 저는 또 다른 시점으로 네. 본 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퇴근하고 나 운동하러 가요. 이런 운동하러 갔다가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되게 낡은 시절이.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여기는 뭐 장군님의 배려로 우리 무료로 하고 있어.
1: 아, 무료로. 네,
0: 카테고리가 무료라는 선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 일리가 있다.
3: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는.
0: 혜택을 받고 있다.
4: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헬스장 받아본 적 없습니다. 북한 전역이 헬스장이에요. 갈 필요 없어요 거기.
1: 그래서 아직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북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그 브이로그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자세부터가 지금 아야 어색해.
5: 나이는 7살이에요.
4: 아이고. 피아노까지 치면 도대체 넌 어느 집 딸이냐? 와. 오, 물 잘 나오네.
3: 한국 아니에요, 이거?
4: 야, 진짜 후라이드 혁명적으로 치나요.
6: 굿 이브닝 에브리원. Today I got some snacks. So I'm going to show you some of the snacks I usually like to eat.

0: 외칩니까? 다 펴가요. 박수 외쳐요. 박수를 외칩니까? 아니 이거 잘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1: 그래도 영상 잘 봤다. 저분도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했습니까?
2: 영상 잘 봤다. 진짜 저기 영상 보시는 거 어떠세요?
3: 근데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실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변해간다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2: 그렇죠?
3: 네. 세계적인 트렌드 따라가고. 근데 저게 사기니까 열받는 거예요. 일단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유튜브라는 게 존재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저건 완전 체제 선전을 대놓고 하는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인권 유린을 당하겠어요. 제대로 우리처럼 뭐 달러가 들어오겠어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지금.
4: 그러니까 이 유튜버라는 이 직업을 소개를 하려고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를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뭐 어떻게 설명하지? 세계적인 이런 인터넷 인터넷을 하면 또 인터넷을 또 설명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런 거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 치려고 만든 플랫폼인 거예요. 예.
0: 저는 계속 기술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편집을 왜 저렇게 했을까? 오디오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4: 포커스가
0: 계속 나갈까? 아니 이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주고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거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3: 그럼요. 돈이 달렸는데.
0: 본인이 자기 건데 몇 번을 다시 보고 아 여기서는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유튜버들이거든요.
3: 그런데
0: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한번 찍고 끝이야. 편집하는 사람들도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 그냥 한번 찍은 걸로 다시 찍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요. 자기 게 없는 거야.
2: 그렇구나.
3: 저 사람들이 인별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댓글을 달아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동상에 가가지고 이거 결혼 문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 결혼식인데 그러고 싶냐? 야 세계 여행 좀 다녀봐. 그리고 전기가 좀 밝게 좀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빛을 좀 보게 해놔. 이런 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좀 자극하는 걸 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댓글을 단지 궁금해서 봤는데 차단당했더라고.
4: 아, 언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언니 아쿨러야.
0: 아쿨러예요. 네, 아쿨러야.
2: 아, 목소리 보시면 어떠셨어요?
5: 사실 저도 이제 벌써 오후 자유열을 계속 촬영하면서
2: 그럼요.
5: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아니, 지금 제가 놀란 게, 집에 피아노가? 소나타를 이렇게 치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현실적인 건가.
2: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아노를 치겠냐, 이거,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4: 제가 김종숙 교원대학 다닐 때, 대학에 피아노가 딱 두 대가 있었어요. 두 대가 있는데, 피아노 있는 방은 항상 교수님이 문을 잠궈놔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좀 뇌물을 주거나 이러면, 그걸 열어줘요. 그럼 들어가서 너 한 두 시간 치라. 그러면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유나 하고 있네. 그럼 겨축번을 들고 왔다가도 제가 하고 있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뇌물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잠기고. 근데 피아노가 너무 귀하니까 독일제 하나가 있었고, 일본계 하나 있었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사실 너튜브는 미국의 플랫폼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데 항상 북에서는 뭐 미제 승량이 막 타도하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4: 앞뒤가 안 맞는 게.
0: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 나라에?
4: 아니에요.
0: 앞뒤가
2: 말해 뭐해?
0: 말을 뭐해요? 사실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북한 주민들 제일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다 일본 제품 쓰고 그리고 미국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달러를 써요. 외화 상점이 있어요. 달러 좀 제일 좋아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1: 하나도 안 맞아.
2: 자 그럼 북한의 너튜버 영상 과연 정체를 뭐라고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이게 너튜브나 이런 게 세계 유행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제일 많이 요즘 찾아보는 게 너튜브에 검색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요즘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관광을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1: 없지, 없지.
0: 정말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외국에서 북한에 여행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북한 이런 데다. 평양 오면 이런 물건도 있고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고 너네가 관광을 와도 굉장히 안전하게 즐길 거리도 많고 볼 거 많으니까 와라라고 해서 지금 정보 차원에서 이런 거 올리는 거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당국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퍼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제가 북한에 살 때 실제로 네. 한국 사람이 북한에 살겠다고 자진해서 온 사람.
2: 한국 사람이요? 네. 월북을?
4: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3: 그래서 애기 이름도 조선은 하나다 해서 하나라고 지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자회견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이 너무 이게 심하고 네. 내 집도 마련하기 힘들고 근데 북한은 다 오면 무료로 이제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2: 그치. 그럼요.
3: 맹산에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0: 네, 근데,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셨네요.
3: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네. 나름대로 그 아파트가 굉장히 맹산에서 엄청 좋은 아파트였는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수돗물도 안 나와요. 손씻기도 안 돼. 네. 너무 후회해서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제로 속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4: 네.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북한 보이브 맞아요. 네. 수익들 걔네가 다 보고 조회수 관리도 걔네가 다 하는데 문제는 편집자가 네. 조회수나 그런데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구석에 앉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쟁성이 있겠냐고요.
3: 크리에이터 등장했던 송하라는 분은 외교관 딸이라는.
2: 아,
3: 네.
2: 아, 그래서.
4: 걔가 막 영어로 막 하면서 유수물놀이장 앞에 햄버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3: 거기 오빠.
4: 햄버거도 팔아? 유수물놀이장에서? 야, 미국 놈 그렇게 싫어하면서? 야, 햄버거를 먹는다고? 예. 네.
3: 근데 네. 지금 북한은 그런 마케팅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 게 굿즈 마케팅도 하더라고요.
4: 야, 굿즈도 있어요.
3: 인공기를 옷에다 나염해가지고 네. 인공기 옷을 판매하는 굿즈 마케팅도 하고 김정은 얼굴을 나염해서 판매도
4: 하고. 진짜라고 부담스럽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김일성, 김정일일 때는 신격화 마케팅이 먹혔는데 네. 지금은 김정일 때는 신격화가 안 먹히니까 뭔가 자기를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4: 근데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제 조선중앙방송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적었고 김정일이가 그나마 많았고 제일 지금 네. 김정은이가 예, 관종 좀 비슷한데
6: 관종이네.
4: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목소리만 들어도 신의 목소리를 듣는 맞아요. 것 같았어요. 전혀 목소리가 잘 안 들, 그 방송 매체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김정은을 보면 울어요.
6: 이례적으로 많이 우는지도.
4: 그러니까 제가 북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원수님께서 이제는 인민들의 이 삶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신다고.
6: 아이고.
4: 저런 장군님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새롭게 다가간 그거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저 찾아봤거든요. 진짜 많이 울더라고. 진짜 많이 울어요.
6: 근데 네. 그걸 일명 감성 정치라 그러죠?
2: 그렇죠.
6: 왜냐면 사람이 감성 안에서는 정치 색깔도 없고 네. 이념도 없고 신념도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정일은 권위적인 거를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뭐 김일성 하면 뭔가 이래 땅바닥에 앉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머내기 하는데도 와 뭐 이랬는데 김정일은 또 완전 그 군력 그러니까 천군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의 권위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뭘 했냐면 대신에 음악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정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감성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와서 자기도 누군가의 아버지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고개를 숙여서 과학자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는 실수를 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잠수함 핵잠수함 넘어진 거 공개하죠. 아파트 짓다 붕괴된 거 공개하죠.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2대 그 가짜 후라이가 안 먹혀요, 세네가. 그러니까 이제는 감성 정치로 가는 거예요. 팬덤 정치.
2: 확실히 이런 이제 컨셉을 정했네요.
6: 네, 정했어요. 네,
2: 김정은 정권은. 네. 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독 어린아이 아니면 여성을 이렇게, 예, 이렇게 출연시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네. 북한이 이때까지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든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세뇌교육이 돼서 시키는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설마 그럴까? 라는 아~ 시선에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어린 3살, 4살짜리 애들이 시킨다고 하겠어? 근데 그 아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선에서 그 아이들까지 설마 그럴 거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북한이 최대한의 옛날에 하던 방식이랑 완전히 차이를 두려고 어린애들을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이거 완전히 범죄예요.
6: 그렇죠. 이거는 인권이. 네. 네.
0: 그러니까 여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7: 맞습니다.
2: 이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가족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선전선동용이야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브이로그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7: 궁금하네요.
2: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찍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0: 나우
1: 아무래도 약간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아요.
2: 역시 자유가 억압됐다고 없을 것 같아요.
3: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4: 뉴스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5: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북한이라고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부추가 있을 것 같아요.
2: 혹시 실제로 북한에서 인정을
1: 아 그건 본 적은 없어요. 알고리즘이 안 뜨네요.
2: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아 있어요?
3: 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This is my first video. I guess you might be more curious about Pyongyang since you have no chance to visit our country. So from today on,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its daily life as well as mine. Okay, here we go.
4: 근데 왜 영어로 해?
5: 왜냐면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니까.
6: 이거 먹고 싶으면 북한에 놀러 와 이거네.
7: Okay, I got some ice cream and I got some drinks. Almost all of the ice cream is going in the store. I bought only general grocery factory. This factory produces more than 300 products, including energy drinks, which contribute to the
8: 하도 이제 북한 가면 먹을 게 없다 이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괜찮아 와 이런 거.
9: (목소리도) 그리고 또 꼭 뒤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개인의 영상이 아닙니다.
10: I will try my best to get to my your dream city. See you next time and don't forget to come to my church. 깜짝 놀았어요. 그 아이스크림 종류 많네요.
1: 그 일반 유튜버들처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유튜브 채널 같아요.
11: 뭔가 되게 신기해요. 북한에서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이지 않을까요?
1: 엄마, 군대를 못 하시는 거
11: 아니세요?
12: Difficult question. Maybe fake. Maybe real. So, yeah.
1: 모르겠어요. 북한 가본 적이 없어서.
13: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인조적인 느낌도 있고, 예전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프로파간다 같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서,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1: 아니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죠. 너무 왜냐면, 좀 잘 살고 고위층들 그런 분들만 찍은 것 같아가지고 홍보 영상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14: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막 내뱉으셔서
5: 네. 그전에도 네. 선전선동 영상에 넘어간 그 잘생긴 오빠 있거든요. 되게 네. 싫어요. 짜오시타만 보냈다.
15: 아니 근데 충격인 게 뭐냐면 우리 5명 했죠 이제. 네. 5명인가 4명이었죠. 근데 한 명이 제대로 된 소리 하시는
5: 거예요. 4명이 충격이었어요. 저분은 남자분은 제가 볼 때는 군복무를 하시는
15: 거예요. 맞아.
5: 나 군복무 하실 때 안보 교육 받거든요. 뭔가 딱 이분은 배우심, 그러니까 들으셨던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저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16: 맞아요. 진짜 맞아요.
17: 저는 평양에 갔을 때 저렇게 네. 많은 물건들이 있었었거든요.
5: 맞아요. 근데, 있어요.
17: 네, 근데 왜 가짜라고 하시죠?
5: 제품이 가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품은 있겠죠. 근데 그 영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마치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15: 전체를
5: 유튜브를 다 사용하는 것처럼 북한에 인터넷 있습니까? 김정은 절대 독재 정권이 4대 세습을 가고 5대 세습을 가려면 정보를 차단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예요. 정보를 차단해도 유튜브를 어떻게 풀어놔줘요? 네. 김정은 한 글자만 쳐도 고영애 아들이고 네 번째 여자의 서생이고 위는 김정남이 있었고 김정철이 있었고 단 한 번도 낮에 올라간 적도 없고 실세 유학 갔다 왔고 김정남을 죽여버렸고 김정철이라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전단지 날아갈 때 제일 김정은이 거기에 열받는 게 뭐냐. 전단지가 코팅이 돼갖고 지금 장난 아닌 게 좋아요.
18: 우리 비아도 안 지워져요?
5: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 딴 거야. 김정은 실수약파. 허영이 제일교포 출신. 백두혈통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북한 주민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왜? 김부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여자가 몇인지 애가 몇인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 네 번째 여자의 소속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래요. 김정남이 어?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 VX로 자기 형을 죽여버렸대요. 이런 거 다 알면 북한 주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신격화 못 킬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응? 심지어 왕감자도 원수님 사랑을 먹으면 왕감자가 돼.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18: 네.
5: 이거는 절대 사내되면 안 되는 거예요.
18: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여러 부분을 넣고 전체를 다 대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럼. 입장에서는 나도 편리해서 살았는데 나도 저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다 못 본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5: 심지어 네. 제가 영어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 들어오면 DMZ 라인 가가지고 같이 가이드 하면서 하루 1일 스피커가 돼요 제가.
14: 네.
5: 근데 이 중에 우와 제가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 평양 갔댔대요. 네. 마라톤 대회 갔다 왔대요. 네. 너 근데 왜 북한의 사람들 웃고 다니고 행복하게 다니는데 왜 탈북자들 자꾸 거짓말하네요.
14: 아...
5: 북한 사람들 왜 자유가 없다고 그러고 인권이 없다고 그러고 평양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냐. 어...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14: 네.
5: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들어놓은 개인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놓은 세트장 안에서 뛰다만 온 주제에 거기서 준비된 스태프들 다 간에 다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수현 씨도 마찬가지 냉면 팔다가 들어와서 야 너네 왜 자꾸 미사일 쏴 그러면 답변이 딱 매뉴얼이 있어요.
18: 나가십시오.
5: 그 매뉴얼대로 걔네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스태프들 매뉴얼대로 하는 걸 보고 와서 탈북민들 거짓말한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주면 북한의 저런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겠느냐. 제대로 당하고 온 거예요. 북한이 왜 그런 마라톤 대회 여는 줄 알아요? 다 싹 다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어요 이번에.
14: 아~
5: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해서 그거 찍고 밖에 나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그 얕은 쇠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의 인권 자유 이거 다 우리가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맞고 DMZ 라인에서 싸웠다니까.
9: 이야, 아유, 잘했어요.
5: 우와,
18: 잘했어.
9: 정윤아 씨랑 싸워서 이긴 사람 오빠야.
18: 그래, 그래서 네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못해.
14: 자, 아까 우리 영상 보셨듯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 좀 어색한데 아 이거 진짠가 아마 이 정도 의심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14: 네.
19: 최초로 속오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하와가 뱀한테
14: 그렇죠.
19: 속잖아요.
14: 맞아요.
19: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14: 네.
19: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죠.
14: 네.
19: 무엇을 속이냐면 우리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이건 잘못됐어. 또는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어. 계속 우리들한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고 속는 경우는 100에 하나도 안 돼. 사단에게 속는 게. 그럼 뭐냐면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을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정직을 추구하고 싶고 바른 길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소한 내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할 틈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실 겁니다.
14: 자, 북한의 선전선동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사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런 선전선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17: 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15: 조선이 없는 지구는
20: 조선이 없는
15: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18: 조선이 없는 지구는
15: 없대요.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김일성이가 들어가 누워 있는 그 시신 보관서에 보면은 이게 영생이 있어요. 글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옆에 있어요. 영생.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아, 그 이제 북한에서는 그 역사를 잘 안 가르치니까 몰랐는데 모든 신들은 다 성경을 거의 모방을 했더라고요. 아, 이 인간도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영생을 모방을 했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 정신과 이것은 이제 김일성의 그 사상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의 주인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락이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건데 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에 우리가 속아 살았더라고요.
21: 그렇죠. 네. 지금 봐도 뭐 권범씨 세대랑 네. 문화씨 세대
14: 그러니까요.
21: 다 다르잖아요.
14: 맞아요.
21: 근데 사실 그 북한은요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민족 가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전을 했고 아마 1990년대 오면서 뭐 대중음악 아니면 뭐 집단 체조를 통해서 선전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14: 뭐 기억나시겠죠.
18: 최대 피해자가 저죠.
15: 여기였죠. 16살에 동원됐잖아요.
18: 제가 그 이제 2007년도에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북한에 오셨었어요. 그때 네.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오신다는 그 2007년 그 전해부터 연습을 했거든요.
21: 2년 전부터?
18: 네. 학교별로 장이 나눠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10만 명이 쫙 그 오리들 경기장이라고 하는 네. 북한의 이제 그 대동강의 릉나더라는 섬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만한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만 명이 들어가요. 거기서 예 카드 섹션이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만 명은 여기 앉아 여기서 이제 춤도 추고 네. 뭐도 하고 이러는 애들이에요.
14: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매스 게임.
18: 이 매스 네. 게임 하는 애들이 1번부터 72번까지 앉아 있거든요. 이 폭에 이제 2만 명이. 네. 근데 이제 72번까지 앉아 있으면 이 72번에 그 책 다 열은 조그만 책들을 네. 펴니까 한 20번부터 한 63번 정도까지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 중간대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매스게임 하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저 짜투리 애들이 책이 얇아요. 요 책이 얇은 애들이 거기 다 간부집 자식들이 앉아요. 돈 많고. 왜냐하면 예, 요게 뭐냐면 집단 체조를 참가해야 상급학교 추천도 잘 받고 그래서 참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이 쌓여야 되니까 참가하긴 한데 되게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얘네 2만 명 여기다 가다 놓죠. 근데 이제 15살에 저희는 뭐를 했냐면 아예 그런 걸 못하던 애들을 리듬 체조를 시켜요.
21: 어머.
18: 저 그때 처음으로 내 골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리 벌려 앉기, 뭐 왼발 오른발 뭐 뒤 뭐 옆전 뒤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2년 시키니까 애들 다 해요. 제가 내 골반 들어가는 그 돌아가는 뿌듯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2년 동안을 버티면서 진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애가 어디 있을까.
15: 너무 아프지.
18: 얼마나 아파.
15: 강제로 찢어버리는데.
18: 제가 소처럼 울더래요. 서가 이제 도살장 끌려갈 때 우르게 막. 근데 그 소리가 온 학교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15: 네. 돈 있는 애들은 다 빼요.
18: 네. 거기서 2년 동안.
15: 빼고 있는 이런 애들 그냥.
18: 2년 동안을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했어요. 그리고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딱 목표냐면 이 행사에 장군님을 모실 수 있는지 없는지.
15: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표가 막 12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걸 내고 가서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덤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도 가서 먹어주지도 말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 애들 13살, 14살짜리 애들 갖다 찢어버리고 강제로 하고 그거 120, 110씩 그렇게 팔아먹는데 티켓. 아, 보고 온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걸 볼 수가 없대 이 세상에. 진짜 화가 나요. 네.
18: 내가 거기서 참가했잖아요. 제가 그때 15살인데 내 앞에 7살, 8살짜리 애기들 그 띵띵줄 하면서 막 선생님 그 햇볕 쪄있는데 애들 픽픽 쓰러지거든요. 그래도 막 가서 저받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
5: 실제로 이거 하다가 어떤 애가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10만 명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얘가 그 맹장 터진 상태에서 끝까지 장군님께 이 공연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그걸 했어요. 그럼 죽었어요.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았어요.
18: 청년영예상
5: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15: 중요하냐.
5: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한테 다 선전용으로 그 영화를 계속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원시키고 돈 벌고 걔네 다 외화벌이 시키는 건데
18: 너무
5: 하지 않는다는 거.
18: 15살인 제가 걔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5: 저 너무 마음 아프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선전선도 방식도 뭔가 세계 정세에 발맞춘 노력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9: 사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복통적인 나라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려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국가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노트북 크리에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공포 정치도 좀 더 한 단계 낮춰서 예전에는 공개청 이런 게를 이제 많이 자행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좀 줄여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죠.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하면 너무나도 아 북한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자유로운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가 됐다.
14: 안타깝습니다.
18: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언니가 그 얘기했던 감성 정치한다 네, 그랬잖아요. 네.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 MBTI F인 것 같아요.
9: 아 이번에 네. MBTI
18: 맹신자예요. 내가
15: MBTI가 맞아.
18: 왜냐하면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네. 처음에 모란봉합단을 만들어냈는데 되게 스무스한 약간 그 세상에 발맞춰간다는 그 의미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섹시한 그런 언니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모란봉 악단을 만들어 놓고 옷을 다 벗겨오기도 하고 입혀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시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영화, TV 뭐 그리고 뭐 예능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제 전반적으로 넓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좀 꽂혀서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텔레비전 연속극,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나왔는데, 무슨 청산벌의 세번인가? 그런 영화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랑 헤어져.
15: 아,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나오죠.
18: 한국 드라마처럼 내 아들이랑 헤어져. 네. 그리고 뭐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예. 네. 그리고 또 뭐인 줄 알아요? 남편한테 한 번도 여자는 대들어본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자 뭐라면 당신한테 난 뭐예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14: 역권신자의 영화를 네.
18: 이 부부 사이의 갈등도 되게 많이 보여줘
5: 많이 발전한 거예요.
18: 되게 많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72시간이라는 영화를 김정은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자기가 지도를 했대요. 근데 뭐를 했냐면
5: 심심하니까.
18: 효과를 얼마나 갖다 썼는지 김정은이 예산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14: 네.
18: 불쇼를 하는데 쫙 해서 슬로우 모션 쫙 하고 드론 쫙 날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배드신 배드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면서 미친 것들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변하면 뭐랍니까?
15: 본질이 변.
5: 것만 변하는 거죠. 그렇죠.
0: 통일되면 네. 어떤 SNS로 올리고 싶으세요?
9: 저 맨날
0: 어떤 콘텐츠를
9: 전 맨날 생각합니다.
5: 뭘 올리고 싶어요?
9: 사실 통일이 되면 네. 사실 남쪽의 분들이 이제 북한 쪽을 궁금해해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 북한의 분들이 얼마나 남쪽에 궁금한 맞아요. 게 많겠어요. 네. 근데 네. 사실 기초적인 거 되게 네. 모른단 말이에요.
5: 네.
9: 맞아요.
5: 좋다 좋다.
9: 진짜로 그래서 저는 7살 어린이 시점으로 네. 카메라를 딱 들고 네. 하루 일과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있죠. 걷는 길 이렇게 건너고 버스 이렇게 타고요. 지하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콘텐츠가 네. 넘쳐나요.
14: 아, 진짜?
18: 근데 이런 콘텐츠보다 네. 정말 한 방에 1000만 뷰, 2000만 뷰 터뜨릴 수 있어요.
14: 뭐예요?
2: 뭔데요? 그 혼자 말고 있어야지.
3: 아, 저는 미안한데 저는 짧고 길게 가요.
18: 아, 저는 그 조랑 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대학교 친구가 됐든 네. 고등학교 친구가 됐든 이 신체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22: 신체.
18: 얼마만큼 늙었고 날 얼마만큼 젊은지. 그래서 혈액 검사부터 뼈 골다공증부터 그다음 피부 상태 이런 거를 딱 체크해 보면 북한이 그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이 주민들이 힘들었는지 이거를 나 한번 딱 비교해보고 싶어.
21: 아, 뭐야, 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
18: 이거 일단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우리 집에 못 가요. 사실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3: 질문 철회하세요.
14: 그럼 수희 씨는 가장 올리고 싶은 그래도.
23: 저는 네. 유튜브를 연 이유가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때문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훗날에 통일이 돼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네. 열심히 살았음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통일돼서 엄마를 만나서 이 숙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처음에 유튜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에필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22: 네, 네.
23: 그래서 마지막 프롤로그를 닫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콘텐츠냐면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모든 것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2: 속히 이루어지게.
23: 네.
22: 진짜.
14: 우리 범범 씨는요?
24: 아,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직업도 다양해질 것 같아가지고.
2: 네. 저랑 춤추러 다녀야죠.
24: 네, 춤도 추면서 이제 다양한 직업에 어울리는 OOTD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21: 의상이 알았어요, 역시.
24: 네.
21: 역시. 옷을 소개해주고, 입어보고.
14: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제안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쇼츠각으로 해가지고.
2: 야,
14: 우리 굿TV의 오자유를 네. 한번 홍보하는 걸로.
2: 좋다.
14: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 테니까 네, 연락 네. 주시면.
23: 예. 네. 네. 연락.
14: 예, 네,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23: 네.
14: 약속하셨어요.
23: 아, 네. 네. 네.
14: 자, 오늘은 말이죠. 북한의 크리에이터 열풍이 그 진실을 파헤쳐봤는데요. 역시나. 뭐 얘기는 했을 때 우리가 즐겁긴 했어도 씁쓸하긴 했습니다. 자, 상태 씨, 선정 씨, 네. 오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21: 아, 난 빨리 북한에도 인터넷이 좀 열려서
22: 네. 네,
21: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다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3: 맞아요.
21: 난 빨리 통일도 되고 정보가 공유 될 수 있게끔 인터넷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14: 네. 인터넷이 열려달라. 네. 선정 씨는요?
2: 선전 선동의 그런 뭐랄까 너튜브가 아니라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잖아요.
22: 네.
2: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북한이. 다들 깨워서 빨리 좀 자유로운 모든 것들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네.
14: 통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8천만 우리 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남북한 청년들이죠. 함께 모여서 막 댄스 챌린지
2: 네, 하고. 성경 보고.
14: 네, 그렇죠. 막 마귀 때려잡고.
2: 네.
14: 자,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25: 오, 자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등대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걸 예 그렇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2: 맞아요.
3: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맞아요. 그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만큼 가치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등대는 빛을 비추지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죠.
3: 오늘 그런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늘 뒤에서 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오늘은 장애인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의 현실판 주인공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

0: 발달장애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는 어머니 권혜경 권사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온 아름다운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네, 발달장애 소프라노 박혜연 씨의 어머니 권혜경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예. 나중에 우리 따님과도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눌 텐데요. 네. 따님에 대해서, 혜연 씨에 대해서 어떤 딸인지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 혜연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고요.
1: 네.
3: 지금 성악가로, 네. 발달장애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의 직업 연주자예요.
2: 직업 연주자.
3: 예예예. 예.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1: 네.
3: 또 연주하고 있고
1: 네.
3: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자폐 스펙트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3: 네. 굉장히 다양해요.
1: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드라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런 스펙트럼도 있구나 했는데 네. 어떤 쪽이에요?
3: 우리 혜연이는 사회성이 네.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1: 아.
3: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1: 네.
3: 공감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한테 공감하는 네. 것이 없고 이렇게 사회성이 없으니까 남들하고 통합을 하거나
1: 예.
3: 이렇게 연합해서 뭐 하는 게 힘들고요. 자기의 세계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행복하지
1: 예.
3: 거기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예. 예.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죠. 혜연이도.
2: 예. 근데 그런 딸을 성악가가 되기까지 그것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도록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으셨을까 뭐 가히 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1: 네.
2: 언제 혜연이가 그런
1: 다르다고.
2: 다르다는 걸 좀 네. 느끼셨나요?
3: 이제 한 100일 무렵에 이제 심한 폐렴으로 거의 이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매달려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1: 네네.
3: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고 설사를 계속하고 하면서 아주 거의 뭐 탈진 상태였는데 네.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1: 네.
3: 자는 것만 해도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서히 잘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했어요.
1: 네.
3: 근데 그것도 잠시 조금 이렇게 다르다.
1: 아,
3: 다른 애들은 눈도 마주치고 네. 개월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1: 네.
3: 엄마하고 떨어지면 막 애착 그것 때문에 막 엄마 안 떨어지려고 울고 하는데
1: 네.
3: 얘는 엄마가 가도 쳐다도 안 보고 또 뭐 배가 고파도 별로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고 그냥 순하고 좋게 보면 순하고
1: 네.
3: 참 편한 아이인데
1: 네.
3: 그런 아이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2: 아, 예, 예.
3: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이고 우리 혜연이는 저렇게 혼자 잘 노네
1: 네.
3: 아이고 순하네 하다가 네. 아이고 저렇게 다 늦대는 애들이 있어
1: 그쵸.
3: 금방 말할 거야
1: 네.
3: 걱정하지 마 네. 금방 뭐 변호사도 될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렇게
2: 그렇지.
3: 얘기하셔서
1: 네.
3: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넘어갔어요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기고 그런 과정은 다 그대로 했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말을 안 할까? 언어기관에 문제가 있나?
1: 네.
3: 걷는 것도 왜 막 안 걷지? 남들 하는 발달에
1: 몇 개월까지 안 걸었어요?
3: 돌 지날 때까지 안 걸었어요.
1: 걸었어요.
3: 네, 그리고 보통 돌 전후로는 걷잖아요.
1: 저희 애도 14개월 때 걸었어요.
3: 15개월까지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1: 네.
3: 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언어기관에도 문제가 없대요.
1: 네.
3: 근데 얘가 왜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대요.
1: 네.
3: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1: 오.
3: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래서 그럼 저는 그냥 애를 낳으면 애들은 다 먹이고 그럼 다 크는 줄 알았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무슨 동기 유발을 시키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게.
3: 그래서 어떻게 네. 해요? 그랬더니 자꾸 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또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같이 이제 있으라는
1: 좋은
3: 거죠.
1: 좋은 자극을 줘라.
3: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저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 같이 말을 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지가 이제 원하면은 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참 무심하기는 해요. 어른들이 그러는 걸 늦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고는 1, 2년 뒤에 더 지나간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걸으니까 됐고 예. 아 그래 소리도 나니까 됐고, 먹고 잘 그 하니까
1: 예.
3: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와가서 보더니 아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기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1: 그랬는데 네.
3: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2: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계속 병원 다니다 보니까 네. 그분만이 이렇게 볼
3: 그렇죠. 시간이 자기는 봤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게 몇 살 때?
3: 진단받은 게 4살.
2: 네,
3: 그러니까 82년도 7월에 났는데 86년도에 제가 갔어요.
1: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3: 네.
1: 뭐라고 들으셨어요?
3: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1: 네. 네. 네. 큰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도
3: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좋아해요.
1: 네.
3: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네,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그때 거의 40여 년 전이잖아요.
1: 예, 그렇죠.
3: 38년, 7년.
1: 예, 예.
3: 그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고 이제 나올 즈음이었어요.
1: 맞아요.
3: 그래서 홍강희 교수님,
1: 맞아요.
3: 조수철 교수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자폐, 발달장애 이런 말들을 하고 네. 방송에서도 함께해요.
1: 네.
3: 그래갖고 아 저분들이면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것도 오래 걸렸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쪽에 나오고 하니까 예. 이제 선배님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많이 기다렸다가 하여튼간에 진단을 네. 받았어요. 근데 네. 그 선생님은 뭐 두 번도 안 보시고
1: 예.
3: 아이 노는 거 보시고 이렇게 뭐 몇 번을 하시더니
1: 예.
3: 딱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1: 뭐라고요?
3: 자폐네요.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그래요?
1: 예.
3: 그래서 내가 자폐가 뭐예요?
1: 예,
3: 제가
1: 그쵸.
3: 그랬거든요.
1: 예.
3: 그래서

0: 교육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교육받으면 정상화가 돼요? 그랬더니, 아유,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장애? 그랬더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 우리 남편이 아주 돌팔이야. 지금 뭘 안다고 자기가 어린애를 데리고 뭐 정상이 되니 많이
1: 보고
0: 그 정상이 되니 많이 그 긴 세월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 참 그건 아니지. 그러면 막 화를 막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 그 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화난 세상에 깜깜해진 거예요.
2: 그렇죠. 이게.
0: 예. 예. 예.
2: 근데 이제 수술로도 안 돼. 약 치료도 안 돼. 교육하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뭐 이 소리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힘쓰셨잖아요.
0: 예.
2: 그 교육시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0: 그래갖고 제가 그 자폐에 대한 책을 예. 이제 구해다가 예. 읽고 한국에서 없으면 외국에 있는 것도 예. 구해다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하지.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이렇구나.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구나 하고 알만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막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1: 답이 없는 거죠.
0: 예예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막막한 진짜 광야에 나 혼자만 뚝 떨고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러고 살았죠. 교육원에도 등록해놓고 또 이제 특수시설이라는 데도 가보고 또
1: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0: 야, 뭐 또 기치료라고 또 누가 또 뭐 길을 불어놓으면 또 좋다 그러니까 또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는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1: 네.
0: 했는데 그렇게 쏙
1: 반응이 없었어요. 진짜 말로 다 못하고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어렵고?
0: 힘든 거 많죠. 자존감이, 자존심이 상한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데,
1: 그렇죠.
0: 또 뭐, 이제 누가 좀 달라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코에 걸고 살았다고 그럴까? 이제 내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더 똑똑해.
2: 네.
0: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위하시고 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2: 왜 내게 이런 시련, 이런 아픔을 겪게 이런 딸을 주셨을까? 뭐 이런 원망도 많이 하셨겠네요.
0: 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아유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왜 나만 왜 나를 근데 왜 넌 안 돼?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왜 넌 안 돼? 왜 너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하실 때 맞아.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1: 그렇죠. 안 들죠.
0: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근데,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1: 근데 제일 힘든 게 아이가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엄마가 껴안고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는 곳이 쉽지 않았잖아요.
2: 네. 정말 어려웠지.
0: 그래서 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한 열몇 군데씩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애를 딱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했다가 뭐 대소변도 못 가리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방해를 하고 또 이제 막 부서뜨리고 책 같은 것도 막 정리도 안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0: 그냥 갔으면 하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학부모들도 네. 항의가. 네,
1: 그럼요.
0: 또 왜 우리 애를 때리는 애가 있다는데 네, 뭐. 그럼 그거.
1: 그럴 수밖에 없죠.
0: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냈는데.
2: 이해는 되지만. 네.
0: 근데 우리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2: 네.
0: 저는 항상 이제 학원을 뭐 가거나 이러면 저를 스카우트 했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골라갖고 갔어요. 네. 어디든지. 그렇게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뭐든지 다 고르고 선생님들도 제가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조차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애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려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힘들고 근데 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데는 또 안 받아요. 좀 시설 좋고 이런 데는 안 받고. 그런데 이제 작고 그런 데 하나 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이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여야지 이제 머리도 좋아진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예, 그럼 이제 수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레슨을 또 해야 되고. 개인 레슨 해가지고 좀 좋아지면 단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또 다시 또 쫓겨나면 개인 레슨 오고 그랬죠.
2: 근데 사실 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내가 야단치는 건 괜찮고 내가 보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그 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2: 그런 거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제가 이제 막 자폐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옷을 막 벗고 그리고 막 자해를 하면서 입을 막 찢어요. 여기 막 피가 나고 입을 막 때리고 그러면 이제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가던 길 가다가 다른 길 가면 또 안 가요. 또 버스 타다가 전철 타면 안 해요. 또 택시 타면 안 해요.
2: 뭔가 도전이 되는 일은 안 하는데요.
0: 바뀌는 일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타려고 가면은 들어눕는 거죠. 길거리에서
2: 안 간다고.
0: 고집 부리고 들어놓으면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 타고 가야 돼. 이거 택시 타면 안 돼. 이거는 버스 타야 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들어놓고 있으면 이제 그걸 끌고 나중에 저도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때리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가야지. 막 그리고 막 끌고 그러는 걸 보더니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그런 거 아유 개새끼를 키우지. 저걸 새끼라고. 딱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근데
2: 그래도
0: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보고 내가 당신 자식 열도록 갖다 줘봐. 내가 내 새끼하고 봤구나. 어디다 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의 귀한 아이한테.
1: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0: 그런 그분뿐이 아니고 아유 뭐 저 엄마는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왜 쟤를 이렇게 이런 데를 보내? 이런 얘기. 그러면서 특수시설 보내야지. 왜? 그렇죠. 일반 아이들을 오는데 왜 보내?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기분 나쁘게 해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들.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1: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그 우리 권사님의 그 힘듦과 아픔을 좀 이해해 주면서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렇죠.
0: 그거는 말로 진짜 그 저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은 한두 분이고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유치원 다녔을 때도 그런 항의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랬지만 또 얘를 품어주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도 다 같이 자식 키우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조금 참고 쟤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엄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죠.
1: 권사님 자녀는 몇 분이세요?
0: 셋이에요.
1: 셋이에요?
0: 예.
1: 그러면은 혜연 씨 위에요? 밑에?
0: 언니가 있고요.
1: 언니가 있고?
0: 예, 그럼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1: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 가정에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있으면 혜연 씨 뭐 데려다 주고 항상 붙어 지내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텐데.
2: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예. 큰 아이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잘해요. 예. 뭐든지 잘해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 뭘 했냐면 비가 오면 나는 그냥 비만 꼬지. 웃으면서 비만 꼬지. 아무지도 않지. 그래. 그래서 저도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집이 없을 거고 전화해도 엄마는 누나랑 어딘가도 가 있을 테니까 거의 붙어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2: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0: 옛날에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2: 그렇죠.
0: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수저를 안 넣어줬나 봐요. 그럴 때도 자기는 친구 거 빌려서 먹고 그리고 그거 갖고 불평을 안 하고 아닌 척하고 막 그렇게 당당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들었을 때
2: 웃는 거죠.
0: 그러니까 자기들은 큰애도 그러고 너무 의젓한 거예요. 잘하고 내가 잘해야지 엄마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우리 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너무 어른스러우니까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너희들은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아 왜 하나 쉬운 거 틀렸어 그러는데 우리 혜연이는 하나만 맞아도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는 혜연이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봐.
2: 아니지.
0: 이런 생각을
1: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0: 했던 것 같아요.
1: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0: 저는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지들이 좀 이해를 해주지.
1: 그렇지.
0: 왜 너네들까지 나한테 그렇게 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불평도 안 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젓하다 아우 믿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이 속에서 그 엄마의 그 손길이 필요했던 그 갈망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미안해서 우리 딸 커다란 거 끌어안고 내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 그런데 자녀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좀 어른이 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도 회복되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0: 아우 둘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은 스포츠에도 아주 스케이팅 선수였고 태권도도 사범하고
2: 그것도 엄마가 따라다녀야 되는 일인데
0: 혼자 다 했어요.
1: 그러니까
0: 동네 태권도장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친구랑 가서 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랬죠. 또 음악적인 재능이 또 걔도 있어가지고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네. 공부 잘했다가 막 바깥으로 들더라고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갖고 내가 가수 배달을 하든지 그냥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죠.
2: 그렇죠.
0: 그리고 큰딸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는지 나 대학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맞죠.
1: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이 조금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0: 우리 큰딸은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 장애를 보는 시선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틀리고를 보면서 내가 동생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무 외면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복지학을 전공할까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2: 서로 미안한 거죠.
0: 서로 미안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딸이 아주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거기서
2: 저는 궁금한 게 그 화내고 나가셨던 남편은 쭉 화가 나셨을 것 같거든요.
0: 계속
2: 화가 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떨칠 수도 없는 거고 눈에 보이니까 늘 화가 나서 제일 안 좋은 게 부부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0: 저희도 그랬죠 뭐. 그러니까는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싸움 되잖아요. 내 탓이었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팔팔한 나이죠. 서른 몇 살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시댁 쪽도 이제 뭐 아버님도 경성대 옛날에 법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법대 전신이죠 하시고 엘리트 관료로 계셨고 어머니도 이화여전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버님은 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쁘게 얘기해서 왜,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이런 집안 엘리트
2: 집안. 상이 프로야 뭐 이런 거죠.
0: 이렇고.
2: 예.
0: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친정도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너 잘났니 내 잘났니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애들만 낳을 거를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2: 예, 유전자가 좋으니까
0: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자 없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어요.
2: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1: 때문이다.
0: 예. 예. 갖고 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2: 하더라고요.
0: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별하신 분들,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2: 예.
0: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죠. 맨날 싸웠거든요.
1: 그럼 권사님은 결혼 전에 또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0: 예,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신앙 때문에 월남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으로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3대째 제가 믿음의 집안이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뭐 학교 교회 집 그거밖에.
1: 근데 남편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0: 저희는 이제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개성의 호스턴 요거라고 있죠.
2: 네네.
0: 휴스턴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지금 거기 나오셨는데.
2: 네.
0: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도 믿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0: 네.
1: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가 이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셨나요?
2: 근데 이게 뭐, 기본으로 깔리죠.
0: 예. 죄책감이 서로 있어요.
2: 서로.
0: 예. 서로 그쵸?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서로 하죠.
2: 그러면서 말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예.
0: 아주 그냥 극렬하게 비난하고.
1: 예. 비난하고.
2: 얼마나 또 똑똑하니 말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조근조근 쪼수는 말을 서로 좋은 말만 골라서 했겠어요. 서로 아픈 말만 찾기 위해서 애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관점이 바뀌는 때가 있잖아요.
0: 제가 그래갖고 이제 혜연이를 데리고 뭐 부흥회, 요새는 이제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흥회 또 기도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처녀 때. 나름대로 봉사한다고는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렇게 코에만 걸고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혜은이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을 봤어요. 혜은이 어릴 때인데 7살, 8살 때 혜은이가 드레스를 입고 성인이 돼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1: 이건 뭐지?
0: 내가 그냥 꿈을 꾸고 노래는 그때 하고 있었지만 이게 뭐지 꿈인가? 그러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너무 선명하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고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믿으라고? 될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 울었어요 그때는. 빨 울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막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다가가면 저만치 갔대잖아요. 엄마는 나이 많은데다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게.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주시기를 행복하라고. 아니, 아니 뭐 행복할 조건을 줘야지 행복하지.
2: 꼬리를 주셔야지.
1: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하라 그러시냐고.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되게 좋아했거든. 예.
2: 그럴 때만
1: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2: 주시니까 좋아했고.
1: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2: 다 됐는데.
1: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고 원하는 결혼
2: 다 했고.
1: 하고 다 남들보다 더 큰 집도 살고 또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난 하나님이 미워진 거예요.
2: 그쵸.
1: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주신 거 말씀 중에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반항이 처음에는 굉장히 됐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같이 해주시면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울지 않을게요. 혜연이 때문에 행복하러 가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고 살을게요. 손잡아 주신다니까. 그리고 보여주신다니까. 뭘 보이실지 한번 앞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비전과 꿈을 갖게끔 희망을 놓지 않게끔 만드셨거든요. 근데 언제 그 혜연 씨에게 성악을 가르치게 된 건지.
1: 우리 혜연이가 말을 못하면서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거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리고 화가 나면 소리를 너무 지르는데요. 소리가 너무 질르다가 또 이제 튀었다가 또 이렇게 또
2: 쉬어요. 되는군요.
3: 잘 그렇지, 담겼다가.
1: 또 소리가 나고.
2: 네.
1: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 아파트에서 막 나니까 울리니까 막 문을 막 닫고 이불도 뒤집어씌우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니 아이고 득음을 했네. 아 폭포에서 소리 지르다가 저렇게 소리가 튕대는데 지금 소리가 튔네 그래요. 어머 그래 저희 사촌 동생이 판소리를 하거든요. 백석대 지금 정설진 교수인데 그래서 판소리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에이 무슨 판소리 이러대.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그냥 안 들려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놀이치료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2: 예, 예.
1: 혜연이 어렸을 때 이촌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시더니, 혹시 어머니, 애기 이상 있는 거 아세요? 그러셔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혹시, 그러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두지 말고 한번 놀이치료 같은 거 받아보면 어때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통합교육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나중에 통합교육 유치원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따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는데 애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절대로 특수유치원 보내지 말고 통합유치원 아니면은 그냥 유치원. 요새는 통합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2: 그렇죠.
1: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했는데 그분 따님이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악 공부를 하고 마침 오셨어요. 그러면서 혜연이가 소리도 좋고 음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성악 공부 한번 시켜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그래 아주 돈을
3: 돈 많이 들어가는 레슨 한번 받으려
1: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잖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악기도 가르쳤었거든 리코더나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님은 와서 이제 막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소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러는데 애는 들어놔가지고 관심도 없고. 돈 버리는 거지. 뭐야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막 그러는데 몇 달 동안 듣더니 반응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 얘가 노래 한다고 따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를 재생을 하더라고요. 바로.
3: 어머, 그대로.
1: 그대로.
3: 오. 그러니까 그쪽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탁월하죠.
2: 뛰어난 거네요.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죠.
2: 예.
1: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달라고 해도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뭐 저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냥 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떠들기고 네. 했던 네. 애가 네. 문 뒤에 있는 나도 알게끔 옛날에는 제가 엄마인지 내가 제가 나한테 엄마라고 할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제 눈치를 보니까
2: 많이 발전했네요.
1: 그 눈치 본다는 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2: 그럼요, 그럼요.
1: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던 애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애가 제 눈치를 보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저랑 같이 쓰거든요. 저는 엘토고 혜연이는 소프라노인데 저 끝에 앉고 저는 이 끝에 앉아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자세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러고 앉았다가 또 제가 보면 얼른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보고 다른 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힘든 시간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고 근데 어머님은 그러신다 그러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만하자 때려치자 뭐 없다
3: 많지, 아주 많지.
2: 관두자 그렇지. 야 어디 보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2: 그렇죠.
1: 좋다 그러면 그냥 달려드는데 이제 남편들은 아무래도 따지죠.
2: 그렇죠.
1: 이제 100원이 들어가면은 100원이 효과가 나타든가 1,000원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2: 그렇죠.
1: 100원 넣는데 1원도 못 찾는 거는 바보죠.
2: 네.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게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하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혜연이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내면 어떨까
2: 그 그런 돈이면 얘기. 첫째하고 셋째한테 더 오히려 많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1: 네. 효과가 전혀 없는
3: 네.
1: 네.
2: 그럴 때는
1: 그래서 저는 근데도 확신이 있었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환상을 보셨잖아요.
1: 하나님께서 네. 해주실 거야.
2: 예, 예.
1: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것도 얘 때문에 버는 거야. 당신 돈 버는 거 혜연이 교육시키라고 버는 거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자고. 예. 그래서 막
3: 환상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예, 않게
1: 근데 그게
3: 만든.
1: 지워지질 않아요.
2: 그래서
1: 그 드레스 입고 노래하는 모습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생각이 하나님 하신댔어. 같이 하신댔어. 보여주신댔어. 이 구가 막 굳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2: 그렇죠.
1: 예.
2: 네.
3: 근데 성악은 굉장히 곡도 길고 네. 원어로 불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혜연 씨는 그쪽으로 습득 능력이 있었으면
2: 어땠어요?
3: 훨씬 더 뛰어났었나요?
1: 우리 혜연이가 어릴 때 책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2: 오.
1: 책을 갖다 막 사다 주고 쌓아주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면서 보고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전화번호부. 요새는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옛날 전화국 가면 전화번호부 이게 두꺼운 걸 줬거든요. 그거를 부드럽잖아요. 얇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면서 행복해하는데 그 전화번호부만 또 찢어야 쭉 찢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걸 옆에다 딱 쌓아놓고 또 그러면 또 그거 어떨 때 봐요. 그러면 또 저걸 또 글씨를 다 보는 거 아니야. 막 천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2: 집중력이 뛰어난 네. 거죠.
1: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다 알고 역사를 보면 역사책에 대한 거가 연도 하나 안 틀리게
3: 연도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워버리고
1: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잘못 설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가요. 종종 들어가요.
3: 종종 들어가요?
2: 좋은데요?
1: 근데 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말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 근데 틀렸는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외국어를 오, 예. 습득을 해요. 오. 영어, 일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영어, 일본어, 예. 중국어, 우와. 독일어, 러시아어. 우와. 스페인어도 약간 하고요. 그래갖고 러시아를 또 공부해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쫙 또 공부해요.
3: 역사를 또 공부해서.
1: 역사 공부하고. 우와. 또 중국에 또 중국어. 하면서 중국어를 딱 공부해요.
3: 그럼 언어 습득도 굉장히 빠르게
1: 빨라요. 그래서 와. 오죽하면 이제 성악가 들어가서 노래 부를 때 원어민 딕션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똑같이 문해를 내요. 뭐 동화 구현하는 것도 네, 똑같이 네. 뭐 자세라든가 똑같이 구현하고
3: 천재네 천재 그거.
1: 그러니까 서번트 중후군이라고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네. 그렇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오.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면은 이제 잘 되는데 고기만 너무 있으면 이제 아무 쓸데없는 그런
2: 기억이거나 엄마가
1: 하죠.
2: 그 재능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카네기 홀에서
1: 네.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3: 그거 좀... 아무나 못 쓰는데
1: 네, 네. 아마 세계 최초
3: 세계 최초
1: 금년에 네. 작년에 이제 앙상블이 가서 쓰기는 했지만 예. 독창으로는 혼자였어 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CMS 비엔나라고 유세용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혜연이가 대학교 때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데리고
2: 예.
1: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인데 혜연이를 보시고는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혜연이를 보고 특별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혜연이를 관심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혜연이를 많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 20년 넘었어요. 근데 저보고 혜연이 카네기홀 한번 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카네기홀 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보내서 허락을 맡아야 그렇죠. 되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예, 대관하고 싶다고 막 대관해 주는 게 예. 아닌데 컬러풀 코리아라고 예. 일단 베니시모 앙상블 또 장고 뭐 네. 여러 가지 악기랄까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그거를 팀을 구성하셔서 가시는데 혜연이를 네. 거기 세우고 싶다 그러셔요. 어. 그래서 아이 선생님 말도 안 돼. 혜연이가 뭐 교수를 할 내가 저만 해도 혜연이가 교수를 할 거예요. 뭐 걔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할 거예요. 걔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게 될 거예요. 안 해요. 그러고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또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시도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내봤어요. 진짜 큰맘 먹고. 코로나 때였어요.
2: 예.
1: 22년도.
2: 예.
1: 예, 근데 계속 찔러요. 이건 찔르면서 다녔거든요. 예. 제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2: 그렇죠.
1: 코로나 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불렀어요.
2: 우와.
1: 노래 부르고, 유럽에 가서 또 연주하고 예. 그리고 21일 만에
2: 저는 갔어요. 궁금한 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 그 아무것도 하지 마 투자하지 마 했던 아버지
1: 가게 하나 차려주고 예. 지가 좋아하는 책 가게 같은 거 뭐 해도 그냥 먹고 살면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예. 아빠는 이제 예. 안 됐죠 저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고 예. 또 이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저렇게 하는 거가 그해 보였는가 봐. 근데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신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나님 대학원 보내주신대 비싼 유치원 보내는데 그러니까 비싼 유치원이라는 건 아직도 어린애를 이렇게 대학원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2: 예.
1: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혼자 뒀으면 또 못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을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이러다가 한 발자국 뛰면 또
2: 같이 가게 해주시고
1: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3: 지금 남편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딸의 모습 보면
1: 남편은 별로 표시를 안 내요.
2: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와 계시는데 대기실에서 보니까 네. 다 이렇게 다 챙기시고 이렇게 벌써 눈으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미 여기다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이제 저희 남편은 별로 이렇게 큰 거 뭐라 그러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죠.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1: 지켜보고
2: 예. 네,
1: 당신이 하는 거가 이렇게 맞다. 맞다 괜찮다. 잘한다. 요새는 네. 그래요.
3: 근데 한때는 장애물 같았고 한때는 인생의 벌 같았던 그 장애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들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1: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 그냥 멀리 계셨어요. 네. 멀리 계셨는데 혜연이를 이제 기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옆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네. 그러니까 졸르고 애기같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는 점잖은 기도를 뭐 네. 멋있게 드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맨날 아버지 살려줘요. 네. 아 왜 그래요 아버지 네. 나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있죠 그게 금방 돼요.
3: 그렇죠. 투정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네, 뭐 그게
1: 뭐,
3: 또
1: 뭐, 아버지 그, 이래 주시옵소서 뭐, 이것이 아니고
3: 맞아요.
2: 어리광을 부리시네요.
1: 아버지, 네, 네. 아버지 나 이거 줄 것 같아. 네. 이러면 나한테 왜 얘를 맡겼어요. 나를 뭐 하라고 어떡하라고.
3: 그렇죠. 맡겼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1: 그래, 뭐 해주신다며.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면은 벌써 딱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엄마 바쁘실 테니까 젖은 이따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기들은 그렇죠. 배고프면 그냥 바로 엄마가 지금 뭐 힘든 사정 안 봐주고 앵앵앵 울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어쨌든 간 젖을 물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 저한테 원하시는 게 그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서 큰 애도 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혜연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막 그냥 살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됐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도 알게 됐고,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2: 혜연이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1: 아,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무슨 형불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이라고 그렇죠. 우리 딸도 얘기하고 우리 사이도. 딸이 하지 않는 대화를 우리 혜연이하고 해요. 어. 혜연이가 뭐 컴퓨터에 무슨 필요하다 그러면 예. 아무리 바빠도 와서 해주고 다 혜연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네. 요새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무릎을 꿇고 애하고 대화한다듯이 네. 진짜 아,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혜연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혜연이가 최연이거든요. 큰애가 최연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제 이모 생일이라고 생일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려줬는데 혜연이가 돈 없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섭섭했던가 봐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이모가 아프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손녀가 나는 이모가 아파도 사랑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또 보냈고요. 또 우리 혜연이가 이제 잘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하선인데 우리 할렐루야께서 암송왕이에요.
2: 예, 그렇겠죠.
3: 암송왕이 정말
1: 옛날에는 막 하던 우리 큰딸이 아우 이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저렇게 암송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식구들이 아, 뭐 저래 이렇게 하던 그런 비난의 말들 속상한 말들 그리고 아유 막 원망했던 말들이 불평했던 말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죠. 혜연이를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뛴 것도 감사합니다. 옛날에 옆 발자국 뛰어도 안 감사했거든요. 네. 당연한 거지.
3: 네. 지금 근데 그때마다 일기 다 쓰셨다면서요.
2: 네. 네.
1: 86년 4월부터 제가 일기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제 네. 한번 책으로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가져가셔서 거기다 맡겼거든요.
2: 네.
3: 책으로 하면 좋겠네요.
2: 네.
1: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서 속을 많이 썩인지만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정말 말썽쟁이에요. 회사 언제 직원이지만은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근데 대표님이 잘 이렇게 우리 왕소영 대표님 자랑해야지 네. 잘해주셔갖고 예. 그래서 연주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2: 자, 그럼 우리 그 복덩이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복덩이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아, 네. 현자에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부탁해. 박혜연 씨.
4: 저는 박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 아, 예, 예. 작년에 독창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4: 예, 예.
3: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4: 주로 그 바이올린 첼로랑 피아노가 러시아 벨라루시 사람들이었어요. 오, 한국에 첼로가 오고 있는.
3: 어떻게 마음에 들게 독창했어요?
4: 예, 예,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3: 오, 예. 근데 이렇게 독창회 무대에 쓸 때 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궁금해요.
4: 아, 나중에 오케스트라 협연하고 싶어서요.
3: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고 예. 싶고. 어, 그래요.
4: 예.
3: 우리 박혜연 씨에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3: 아. 어, 그래요, 그래. 자,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이
4: 네.
3: 우리 혜연 씨 돌봐주시느라고
4: 예, 예.
3: 많이 힘쓰셨는데
4: 네.
3: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4: 엄마 100살까지 오래 살아.
3: 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두 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혜연이 기도 제목이
4: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 네, 북한을 위해서.
4: 예. 지금 북한이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김정은이 지금 네. 통일을 안 하겠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네. 매체에서 네. 선포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난리 났었습니다.
1: 네. 근데 혜연이가 평양에 가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구별이 돼 있고 네. 복지가 다 이렇게 그렇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 이북에 얘가 요새는 머리가 이제 요새 아, 네. 북한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네. 그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 아이들은 못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음악을 전파를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3: 그런데 우리 혜연 씨가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4: 예.
3: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4: 예.
3: 나중에
4: 예.
3: 북한에 가가지고
4: 네.
3: 마음껏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거예요.
2: 아멘. 네. 우리 어머니도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북창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북창회 같다고 너무너무 정말 뜨거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저는 걱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아,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는 권사님이 그냥 너 갈 때 좀 편안히 가라 저 보고 왜 걱정하니 여태까지 맡기고 살았다면서 앞으로도 맡기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쓰실란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자랑 마음껏 자랑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예예예.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분께 말씀 주신다면요.
3: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2: 네. 우리 끝으로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 이야기를 빌드업해 보라고 한다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해한 이슈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고 이게 이야기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서 펼쳐집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40년의 끝자락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질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통과해야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이 발락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탈출된 유일한 백성, 유일한 사람들. 탈출해놓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대열을 가지고 진군해가는 백성.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압 땅 근처에 아주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최근에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 이웃들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그 문턱에서 이 38년 전에, 즉 이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38년 후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를 무너뜨렸고 그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 치명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발락은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더 은밀하게 무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의 힘을 믿었고 저주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그 땅의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불러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 왕은 이 발락을, 발람 왕이 아니죠. 나도 헷갈리네. 발락 왕은 발람을 세 차례의 장소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못 보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뷰포인트를 세 군데를 이동하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뷰포인트입니다. 그걸 보고 제단을 쌓게 하고 발람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장면이 그 말이 민수기 23장 7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지난 주일 설교했던 민수기 23장 9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지난주일 말씀은 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에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축복을 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다 보여줬더니 이 겁먹었나 보다. 아마도 이번에는 이 진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 진의 끝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주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또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막 공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 말이 민수기 23장 8절에 14절까지 담겨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는 광야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의 드넓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광야가 드넓은 곳에서 딱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별 볼 일 없게 보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부탁받은 저주는 하지 않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걸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발락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왜 이 본문을 또 하라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짐작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반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며 그 장소 옮기기 전에도 이 옥신각신하며 뭐 고관 대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선물을 공세하고 하는데도 안 오다가 와가지고 세 번이나 하면서 눈엣가시 없애려고 위협의 대상을 없애려고 뭔가 모종의 아주 막강한 긴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위에서 뭔 일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만나를 줍고 아이들은 뛰놉니다. 못 보는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산 아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사건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발락의 음모를 막으려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인 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야 긴장감이 이게 모르는데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막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을 꺾어주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도 우리의 뷰포인트는 앵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모릅니다. 등 뒤에서는 아예 모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 태어날 때 그 순간 나 알아, 나 봤어. 한 분 혹시 계세요? 나 그거 나 진짜로 그거 아주 생생히 기억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 엄마가 산고에 잉태하는 뼈가 으스러진 고통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고 오늘 실존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생 합니다.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파를 썰고 생선을 다듬고 뭐 당근을 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매 끼니 다 봤어. 눈 떠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고 눈 떠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자라고 있었고 눈 떠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과 모르는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우린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내 노력이 투여된 만큼 난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무수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줬던 헌신과 사랑이 무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케이션도 이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피곤할 텐데도 이민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도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꼬박꼬박 타박타박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졸지 않는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졸지 않는 걸 보려면 다윗은 24시간 365일 앉아야 됩니다. 분명히 못 봤을 겁니다. 일종의 각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나중 생각해보니 아 내가 도망쳤을 때도 내가 그 숨었을 때 내가 막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에도 내가 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다윗은 각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발락의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을 그냥 왔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뻔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체가 뭔지, 사랑이 실제 어떤 건지, 사랑으로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사랑, 사랑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심층부에 있는 정체가 뭔지, 사랑의 파괴는, 파괴력은 뭔지, 사랑의 위대함은 어떤 건지, 우리는 구원받고도 나를 끄집어 살려냈는데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 덕에 사는데 내 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할지 모를 산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위기는, 진짜 위기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저주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저주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이 내 안에 저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넌 안 돼. 넌 필요 없어. 넌 자격미달이야. 너 부족하잖아. 처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처럼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게 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결국 발락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저주를 내 마음의 언어로, 랭귀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숱한 세월 동안 이끌어 경험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자신을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끄떡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했는데 저주의 기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요즘 이메일로 스팸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이걸 걸러야 되는데 이게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즉시 클릭하십시오. 나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믿고 클릭하는 순간 이건 파장이 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끝났어. 넌 쓸모없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게 안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생각합니다. 숱한 다양한 스팸 메시지가 내 영혼에 침투해 옵니다. 배달됩니다.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 함은 마음의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에 붙인 딱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도 너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저주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너는 축복의 백성이다. 너는 독특한 백성이다. 너는 one of them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발람 이야기의 이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저주의 성패가 아닙니다. 사람 독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진짜 저주할까 발람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포인트일 텐데. 실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연출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저주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존에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민수기 24장 9절에 나오는 이 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을 받았을 때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 거 뺏어서 내가 수지 맞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넌 나 때문에 덕 보고 넌 나 때문에 수지 맞을 거야. 아브라함도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나를 축복을 받게 하신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가장 극단적인 처절한 저주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가장 극악무도하게 저주했던 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저주는 구원이 되었고 피는 용서가 되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새로운 의미로 바꿉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증오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상처의 연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누군가가 멈출 때 끝이 납니다. 가장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멈출 때 끝이 납니다. 집에서 아빠가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란 간 휴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흔들리면서 양측의 보복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쟁을 선택하는 오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예상해 군사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까지 사전에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 가까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을 처음 가동했습니다. 불법 합법 이민을 막론한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추방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연준의 핵심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의 일부 산출 방식을 개편합니다. 새 방식이 적용되면 물가상승률이 기존보다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기증받은 새 전용기를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전용기의 보안 방어 체계가 기존 에어포스 1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74명이 확진됐고 8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부지에 추진되는 아이스 본부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시설 건립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특별법원을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9일 미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에 최초로 추방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원은 외국인 추방심의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노출을 막기 위해 1996년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2000년까지 약 100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두 일반 이민법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원의 재판은 일반 이민 재판과 달리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공개 심리에서 판사가 추방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개 심리에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심리에서도 국가 기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밀 정보를 제외한 요약본만 제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최초로 제출한 신청서에도 추방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적용 법률 조항 등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이 법원의 심리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통상적인 연방증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추방 대상에는 테러를 실행했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테러를 선동하거나 지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가 조직원으로 지목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산출에 반영하는 구성 항목 중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결정 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 만큼 이번 개편이 주목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는 9월 30일 발표될 8월 지표에 개편된 방식이 적용되면 PC 가격지수 상승률이 기존 방식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자산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법률 서비스 등 세 가지 세부 지수를 산출하는 측정 방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데이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집계하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와 웹 호스팅 가격 데이터를 추가해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 UBS의 앨런 데트마이스터는 이 항목 수정으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약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개인이 지출하는 자산관리 수수료 총액을 집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회사가 얻은 수익과 업무량을 비교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산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수수료도 늘어나는데 이는 서비스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그대로 물가 상승분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스티븐 미란 전 연준 이사는 지난해 한 연설에서 주가 상승 시 자산관리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단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정도 PC 가격지수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데트마이스터는 예상했습니다. 반면 법률 서비스는 그동안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해왔는데 노동통계국이 데이터 수집 문제로 이 수치를 더는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 물가지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의 PC 가격지수 하락 효과가 법률 서비스의 상승 효과를 상쇄해 결과적으로 PC 가격지수 상승률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싱크탱크 엠플로이 아메리카의 비카스 파텔 프로그램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데트마이스터는 새 항목 측정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왜 이 항목을 골랐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분석국은 이번 개편이 통계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분석국 코니 오코넬 공보 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다른 고려사항 없이 우리 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 중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란과의 무력 충돌 이후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불발탄 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고가 18일에 발생했으며 격추된 이란의 일방향 공격 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의 통제 폭파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한 명은 경상으로 치료 중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숨진 군인이 폭발물 처리 요원은 아니었으며 드론이 폭발했을 때 파편에 맞았다는 한 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와 별도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해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당시 공격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발견된 유해는 그 실종자의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는 미 공군 기지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일에 숨진 2명과 18일에 숨진 1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만약 신원 감식이 진행 중인 유해가 실종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면 사망자 누계 집계는 18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른 그러면 2월 28일 개전 직후 이란이 반격하면서 드론으로 쿠웨이트의 민간 항구를 폭격해 미 군인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군인들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보급 물류부대 소속으로 방어시설이 없는 컨테이너형 건물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개전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슐탄 공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군 1명이 치명상을 입고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이라크 서부에서 이란 상대 작전을 지원하던 공중 급유기가 추락하면서 미군 6명이 숨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급유기가 우호 공역에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에 다른 항공기가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상세한 사고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군 측 공격이나 아군 측의 오인 공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에는 아라비아 해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미군 해군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헬리콥터는 비상 착륙을 시도 중이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다른 해군 3명은 구조됐습니다. 한편 이란 보건부는 6월 27일 이래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사망자가 50여 명, 부상자가 51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SNS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 전용기의 방어체계가 기존 에어포스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용했던 새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가 갖춘 첨단 방어 장비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밀 경호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귀국길에는 기존 에어포스 1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백악관은 연방수사국에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법무부는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즈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환장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1: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19일 격돌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는 전반전을 마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사라진 자리가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하프타임쇼가 96년 역사의 월드컵 결승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쇼의 문을 연 건 팝의 여제로 불리는 마돈나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사전 녹화 영상이 먼저 흐르는 가운데 마돈나가 사망용 사륜차를 타고서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불리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방탄소년단 BTS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등장한 건 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복장을 한 BTS 7멤버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직후 휴일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연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BTS는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춰 개사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연예 매체들은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선택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관중에게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BTS가 역동적인 다이너마이트 공연 무대를 선보이면서 하프타임쇼 무대를 빛냈다고 호평했습니다. 롤링스톤스도 BTS가 미국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상태로 짧게나마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작년에 발표한 노래 Everything Hallelujah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I'm loving you,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이어 콜롬비아 출신의 팝스타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보이가 이번 대회의 공식 주제가인 다이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펠레의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는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PS22 초등학교 합창단이 콜드플레이, 세서미 스트리트 인형과 함께 러브라는 글자와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대에 올라 We Dance라는 곡을 부르며 화려했던 무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Love.

0: 이번 하프타임 쇼로 결승전의 전후반 사이 휴식시간이 평소 15분의 2배가량인 약 27분간 이어졌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키어스타머 총리가 먼저 버킹엄궁에서 국가 원수인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하고 나서 찰스 3세가 버넘 대표를 궁으로 초청해 정부 구성을 요청함으로써 총리가 됩니다. 이후 버넘 새 총리는 17일 낮에 런던 이후 버넘 새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의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취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잦은 폭염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닷새 만에 서울의 절반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지난 16일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19일까지 13,000 헥타르 넘게 불에 탔으며 16개 마을 주민 약 800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500명 넘는 소방관을 투입해 주거 지역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으로 불길이 1분에 60m씩 확산하면서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국은 농기계 작업에서 시작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KBR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UN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말에 우리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안에서는 국가 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갖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한쪽에는 맘다니 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맞붙는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자 내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해온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후보 시절에도 당선 시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맘다니 시장은 이번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경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민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을 원하는 연방정부의 민간인 이민 단속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맘다니 뉴욕시장의 체포검토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뉴욕시가 실제로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에 체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 팟캐스트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라며 뉴욕시 지도자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ICC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맘다니 시장이 시정 현안보다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단이 시장의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전직 연방검사들은 뉴욕시나 뉴욕 경찰이 ICC 체포영장을 근거로 외국 정상을 체포하려 할 경우에 연방법과 외교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 대사도 맘다니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유엔 본부 협정과 국가 원수 면책 특권, 연방 정부의 외교 권한 등을 이유로 뉴욕시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정치적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 운동 당시에도 네타냐후가 뉴욕을 방문하면 ICC 체포영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전쟁 범죄 및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7: 전화하세요. 201-346-3800.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8: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9: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8: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9: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8: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강한 뇌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강한 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여러분은 지금 K라디오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30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됐다고 경제방송 CNBC가 19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칼시가 이처럼 밝혔다며 우승국 예측 계약에 12억 달러 이상 거래됐는데 이는 단일 시장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스웨스턴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학장 BJ 비스와 나타는 축구 같은 경기는 없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전체 시장 규모 측면에서 월드컵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주정부 사이에는 스포츠 경기를 포함한 예측 시장 플랫폼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게임위원회는 폴리마켓, 칼시 등 예측 시장 플랫폼이 주 도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영업 정지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코네티컷주도 비슷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리노이주와 코네티컷주가 칼시 등 플랫폼에서 스포츠 및 선거 관련 베팅을 금지하는 시도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각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를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상 자신들에게 독점적인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벤트 계약에 일반 도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측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급격히 성장했으며 특히 스포츠 관련 베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 역시 이 시장에 투자했으며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칼시와 폴리마켓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스페인의 우승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상대에 함께 머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에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월드컵 공동 주최국이자 결승전이 열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함께 스페인 팀의 우승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다른 공동 주최국 정상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시상식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 옆에 나란히 선 3개국의 정상은 시상식 무대에 오른 선수들과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우승팀 스페인과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자신이 극찬했던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타 리오넬 메시와도 악수한 뒤에 직접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결승전을 앞두고 폭스 스포츠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의 활약상을 언급하며 메시가 질 것이라고 베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메달 수여가 끝난 뒤 우승 트로피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상식 테이블에 놓여있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들어올린 뒤에 스페인 팀 주장 로드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시상대에서 금빛 축포가 터진 후에 스페인 선수들이 환호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수들 곁에 서서 박수를 보내며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에 머물렀습니다. 우승 세리머니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상대를 떠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주요 행사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을 선호하는 평소의 행보를 연상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로피 수여를 위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워싱턴 DC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부지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본부를 건립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주말 말콤 X 에비뉴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에비뉴 교차로에 모여 세인트 엘리자베스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스본부 건설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지역 자문위원회 소속 살림 아도포 위원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 아이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도포 위원은 지역사회가 현재까지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후 해당 시설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총무청에 따르면 세인트 엘리자베스 재개발 사업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기 위한 고보안 정부청사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클라크 건설은 해당 프로젝트가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스본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최종 확정 여부와 시설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기생충 감염 사태와 관련해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되면서 미 전역에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0: 18일 CNN 방송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인 테일러 팜스가 미국 내 27개 주에서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를 리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해 엘라베마와 아칸소, 커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와 메릴랜드, 미시간과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에 유통된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입니다. 기생충에 오염된 양상추를 먹게 되면 사이클로스포리아증에 걸려 설사와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미국 내에서는 34개 주에서 약 7천 건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로 식료품 마트뿐만 아니라 타코벨과 잭킨더박스 등 여러 음식점에도 양상추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미시간과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내의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한 양상추와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발병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코벨은 지난 17일 모든 매장에서 양상추를 없앴고 잭킨더박스도 리콜 대상인 양상추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에 유통됐다고 이를 다른 공급처의 식재료로 교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 역시 예방 차원에서 매장 내에 양상추 샐러드 제품 4종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팜스의 농산물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4년 맥도날드에 유통한 양파로 인해 대장균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고 2015년에는 코스트코 치킨 샐러드에 사용한 샐러리와 양파가 오염 가능성 때문에 리콜됐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뉴스와 귀에 쏙쏙 박히는 실전 영어를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은 America's Enterprising Spirit is Booming After Decades-Long Slump. 수십 년간의 침체 이후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입니다. 전직 승무원이었던 26세 여성 캐시디 씨는 어느 날 문득 집 근처에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없다는 점을 알고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ChatGPT를 가상 동업자로 삼아 브랜드 이름부터 마케팅, 로고까지 단순간에 기획했고 현재는 직원 65명을 둔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역에는 캐시디 씨만이 아닌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역대급 창업 르네상스 시대를 누리는 기업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After a prolonged dry spell, the United States is witnessing a massive resurgence in startup activity, with millions of citizens filing new business applications. 오랜 침체기를 지나 미국에서는 창업 열기가 다시 크게 살아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Dry spell, 직역하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즉 건조한 시기, 가뭄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침체기, 부진한 시기, 오랫동안 성과가 없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수십 경기째 안타를 못 치고 슬럼프에 빠졌거나 영업사원이 한 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 따냈을 때 I'm going through a dry spell. 나 요즘 지독한 슬럼프, 가뭄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 massive resurgence. Resurgence는 부활, 재도약,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을 뜻하는데 massive가 붙으면 대규모의 부활, 큰 폭의 회복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할 때 There has been a resurgence in tourism. Resurgenc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ng as a catalyst for this boom by removing traditional obstacles and making it significantly cheaper to get a new venture off the ground.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이러한 창업붐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act as a catalys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catalyst는 원래 화학용어로 촉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act as a catalyst라고 하면 촉매 역할을 하다, 변화를 앞당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et something off the ground. 비행기가 땅을 차고 하늘로 이륙하듯 계획이나 사업을 순조롭게 출발시키다, 궤도에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나 기술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I need more funding to get this project off the ground. 이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리려면 투자금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AI 덕분에 1인 창업가들이 아주 쉽게 사업을 off the ground 하고 있습니다. Economic data reveals that a large portion of these new startups are solo operations, suggesting that AI tools are now replacing tasks that once required a team of human employees. 경제 통계를 보면 새로 생긴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1인 창업입니다. 이는 AI가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했던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Economic data reveals that. Economic data는 경제 데이터, 경제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Reveal, 드러내다, 보여주다, 밝혀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Solo operation,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1인 기업 독자 운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many restaurants started as solo operations 라고 하면 많은 식당이 1인 사업으로 시작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 기획, 촬영, 정산까지 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격식 있는 표현으로 솔로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한마디로 AI is turning individual imagination into immediate execution. AI는 개인의 상상력을 즉각적인 실행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창업하려면 수억 원의 자금과 수많은 인력이 필요해 상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AI라는 비서와 함께 단돈 몇만 원으로도 비즈니스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창업 대호황은 결국 기술이 인간의 도전 정신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혹시 지금은 내 삶이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비행기도 활주로를 한참 달린 뒤에야 하늘로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도약이 되어 여러분의 계획과 꿈이 모두 Get off the ground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인 류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란 간 휴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흔들리면서 양측의 보복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쟁을 선택하는 오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예상해 군사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까지 사전에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 가까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을 처음 가동했습니다. 불법 합법 이민을 막론한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 추방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규제를 강화하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연준의 핵심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의 일부 산출 방식을 개편합니다. 새 방식이 적용되면 물가상승률이 기존보다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기증받은 새 전용기를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전용기의 보안 방어 체계가 기존 에어포스 1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74명이 확진됐고 8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부지에 추진되는 아이스 본부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시설 건립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미국이 전쟁 전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금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일으키는 오판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인 자바드 모고이와의 인터뷰에서 12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방향은 전쟁으로 치달았다고 지적받자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농축도 0%라는 그들의 비이성적 요구에 우리는 저항했다. 그들은 협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자 이란의 준비태세를 오판해 전쟁을 시작했다며 협상이 전쟁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그들은 농축도 0%를 요구를 받든지 군사행동을 감수하라는 시기였다며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상대가 이 요구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한두 번은 협상해야 결렬돼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이 축적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국가든 협상의 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험이 적고 비용이 덜 드는 이 길을 선호한다며 10%의 확률이라도 협상을 통해 전쟁이 아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기회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 협상하기로 한 판단은 나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집단적 결정이라며 최고 국가안보회의 산하 6인 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군의 한 고위급 인사가 우리는 완벽히 준비됐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일을 하라고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런 논리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일 전쟁을 통해 우린 정치적 교훈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군사적 교훈을 얻었다며 미사일 발사대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됐고 그들이 아무리 타격해도 즉시 대체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단독 공격, 미국 이스라엘과 합동 공격,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최고 지도자의 유고시 등에 대한 군사적 시나리오가 모두 검토돼 코드까지 지정됐었다며 이런 준비로 전쟁 발발 직후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역시 어떻게 첫날부터 봉쇄할 수 있었겠느냐며 최고 지도자가 타격을 입을 경우 즉시 해협을 막도록 설계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왜 강경하게 압박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영내 지도자 중 한 명이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묘한 기쁨을 띤 채 미국이 이란 본토와 당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우리 석유시설을 때린다면 중동 내 그 누구도 석유를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내 국가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해선 어쨌든 우리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1월 8일 9일 외부 공작 세력이 본격 개입해 민간인과 진압군을 무차별하게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지었습니다. 핵협상 중재자였던 오만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직전까지 협상 분위기가 좋다는 글을 X에 올리기도 했지만 실은 미국을 방문한 그가 아라그치 장관에게 전화해 크게 낙담하고 우울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 하루 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오전 9시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을 한동안 부인했었습니다. 걸프 지역에 대한 보복 공습은 군부의 독자 판단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핵심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하며 외교적 최후 통첩 이후 단행됐다는 점도 아라그치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대면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휴전이 모즈타바의 의견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엔 당시엔 그분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서 연락원을 통해 소통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안들이 전달됐다고만 답했습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30세 이상 군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는 피테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8일 로이터통신은 30세 이상 군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남성 의학 전문가인 의사 6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중 5명이 어리둥절했다면서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를 끼칠 수 있는 치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이런 조치가 미군의 전투태세 최적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인 케빈 먹베리는 저테스토스테론을 치료하면 인지각성과 지구력 등이 향상되더라는 얘기를 환자들로부터 듣긴 한다. 하지만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 루지엣의 의료 자문단 위원입니다. 비뇨기과학회와 내분비학회가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투여를 권하는 환자는 테스토스테론 결핍증 진단을 받고 성욕 저하와 발기부전, 피로와 근손실, 골밀도 감소 등 증상을 보인 경우뿐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남성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게임데이 헬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할림 모하메드는 30에서 40세 이후에는 인구 집단 차원에서 매년 1%가량 감소하고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며 감소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테스토스테론 치료에 따른 남성 불임과 정자 감소, 유방 조직 성장, 탈모와 여드름, 기분 변동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먹베리는 우리 군에는 아직 가족을 다 꾸리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많다며 테스토스테론 투여가 고환 위축을 일으키며 투여 중단 후에도 원상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5일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 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30세 이상 모든 성별의 군인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즉 TRT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RT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미 독립 250주년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특별 공연을 마련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오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문화원 극장에서 K-Music Night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깊이 있는 보컬로 사랑받는 존박, 따뜻한 감성의 음악을 선보이는 옥상 달빛, 음악과 문학을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유조,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인디 록 뮤지션 진아가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K-Music Night은 K-POP을 넘어 인디, 포크, 어쿠스틱,

가족 아트 테라피, 정신건강 상담 세션, 가족 연결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전문가와 함께 가족 간의 소통 방법을 배우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KCS 정신건강클리닉 이메일 info@kcsny.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KCS 정신건강클리닉 가족 웰빙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가 올여름 거대한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워싱턴 최고의 공연장으로 꼽히는 더 앤썸 수용 인원 6,000명 규모의 이 공연장에서는 매주 세계적인 팝, 록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연 전에는 워프에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를 둘러보시고 공연 후에는 강변 산책을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는 올여름 대형 팝 콘서트가 계속됩니다. 메트로 레드, 오렌지, 실버, 블루 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주차 걱정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신다면 케네디 센터의 무료 공연 추천드립니다. 매일 저녁 밀레니엄 스테이지에서는 재즈, 클래식, 뮤지컬, 세계 전통 음악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입장료가 없어 조금 서둘러 가시면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은 단순히 정치의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여러분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연장의 웹사이트에서 시간과 티켓 여부 확인하시고 메트로 운행 시간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워싱턴 DC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호박잎 두 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100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1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6: 뉴욕시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병과 관련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스터 F. 마틴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역사회 집단 발병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편번호 10028, 10075, 10128 지역과 카네기힐, 요크빌 일대를 방문하거나 머문 사람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레지오넬라병은 노출 후 최대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지오넬라균의 오염원은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균이 검출된 모든 냉각탑에 대해 점검과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이나 오염된 물이 폐로 들어가면서 레지오넬라 균이 감염돼 발생하는 중증 폐렴입니다. 이 균은 자연 상태의 담수에서도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킬 만큼 증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 환경에서 잘 증식하며 샤워기, 수도꼭지, 온수탱크, 냉각탑 등 건물의 급수 배관시설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을 흡입하거나 오염된 물이 기도로 들어갈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레지오넬라병 발생은 지난 10여 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71건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COVID-19 팬데믹 첫 해에는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항생제 치료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 비용을 관세에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캐나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지난해 미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재난을 무역 문제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캐나다가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이 캘리포니아 산불로 고통받을 때 주저없이 진화를 도왔는데 정작 미국은 캐나다에 산불이 나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18일 우리는 지난해 산불 진화를 위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캘리포니아로 보냈다며 불과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이를 모두 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드 주지사는 산불 진화를 돕는 일이 바로 이웃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우리를 비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턱대고 위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왜냐하면 언젠가는 당신들 차례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도 주저없이 현장에 달려가 이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 주지사의 이런 발언은 캐나다 산불에 대기오염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전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따른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 중서부와 동부로도 확산하자 캐나다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전국에서 약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중 온타리오 주에서만 191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지속해서 캐나다를 위협해 왔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가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인들은 캐나다인을 사랑하고 캐나다인도 미국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 산불 진화 지원을 제안했다고도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가 향후 미국의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받는 혜택보다 크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미국 이민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한편 고액 의료비 등으로 공공복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에 규정된 기존 권한을 활용해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미국 내 가족이 납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에 반환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 수수료는 1,440달러이며 취업 허가증이나 여행 허가서를 함께 신청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25달러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번 보증금 제도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특정 계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공적부조 규정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스냅과 메디케이드, 주거보조금 등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시행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를 다시 연방관부에 게재했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법은 이미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규정은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보다 한층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강한 뇌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강한 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 양상을 띠며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상대방의 레드라인도 침범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해졌습니다. 성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고집하며 지난달 25일 이곳을 지나던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국이 이튿날 이란을 공습하면서 침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과 재보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에 발포한 데 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응징이라며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공격과 반격이 오갔습니다. 물밑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알려진 종전 합의가 막판에 틀어진 12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여드레 연속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도 질세라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점차 번져가던 불길에 17일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3명의 사망 실종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휴전 이후 첫 미군 사망자로 기록됐으며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란에서 이미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게 현실이지만 미군 사망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력의 우위에 선 미국이 협상보다 전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공습이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사용한 응징이라는 표현에는 격분의 감정이 섞였다는 분석이 나올 법합니다. 피터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군 장병의 희생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전면전이 재개될 경우 개전 초교하는 달리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에 머물지 않고 민간시설에 치명상을 안기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확전의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확전의 악순환 국면에 진입한 뒤로 미국은 교량과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시설로 간주되는 이란의 인프라를 타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번 주에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교량뿐 아니라 발전소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전과 그에 따른 단수라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예고입니다. 이란도 레드라인을 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한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을 공격하면서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국 통제에 따르지 않는 민간 상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에 더해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까지 사실상 중동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친위 세력인 후티 반군을 동원한 홍해 수로 차단도 시도할 태세입니다. 미군이 이에 맞서 이란의 경제적 목줄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쿠르드 반군을 지원해 지상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 경우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기술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경제방송 CNBC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기술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그 수정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무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가 2012년부터 모델 S 차량에 처음 적용한 이래 지금은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이버기술보안연구원 제이슨 반더 쉬프는 말했습니다. 영국 스완지대 시스템 보안학 교수인 시라지 아메드 쉐이크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이 기술은 차량 시스템을 관리하는 빠르고 값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확산되면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가브리엘 림 선임 분석가는 이 기술의 사용이 독특한 국가안보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물론 해외 세력이 운행 중인 차량의 제어 시스템을 고의로 파손할 가능성에 대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영국 등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기업연구소는 외국의 스파이 활동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해외 스파이 활동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추가적인 보안 검토를 고려하고 차량 내 특정 외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수집 내역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 노르웨이의 버스 회사인 루터는 버스 두 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 대에서 소프트웨어 무선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루마니아 심카드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로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제조업체가 이 버스를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이 발표를 계기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영국 교통부는 해당 문제를 조사 중이고 국가 사이버보안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림은 이 기술이 해상운송과 철도, 산업기계 등 다른 분야에도 도입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무선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련 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용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한국교통정보센터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에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선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해 19일 보도한 미국의 표현의 자유 공동선언문 초안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곳에서 나온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언문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허위정보 또는 혐오 발언이 직접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개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해야 하며 플랫폼이 특정 범주의 표현과 관련된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도록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언문 초안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는 정치적 담론과 종교적 발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마가가 세력 확장을 위해 이슈화하려는 각종 분야도 포함됩니다. 투표 시스템 등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새로운 이론 등을 포함한 공중보건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담론 등이 그 예입니다. EU 관계자들은 현재 각국이 초안을 회람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는 9월 UN에서 선언문 공개 서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공화당은 그간 꾸준히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럽 그 자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선거에 대한 위협을 시스템 차원의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데 마가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과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유럽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언문 초안을 접한 프랑스 자유당 소속 산드로 고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규제 없는 글로벌 무법 천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는 것이라며 EU 빅테크 규제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들이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기됐던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을 오는 23일로 다시 예고했습니다. 다만 회사 공지와 일론 머스크 CEO의 발사 일정 안내가 엇갈리면서 실제 발사 시점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6일로 예정했다가 중단한 상장 후 첫 스타쉽 시험 발사를 23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연기된 시험 발사 일정은 당초 이번 주 초로 예상됐지만 며칠 더 늦춰진 겁니다. 스페이스X는 13번째 시험 발사가 이르면 중부 표준시 기준 23일 오후 5시 45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20기를 탑재해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험에 성공하면 이들 위성은 사출 후 약 20분 뒤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불타 소멸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12차 발사 당시 발생했던 엔진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행했던 추진 체계 개조의 결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13번째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엔진 중에 일부가 점화되지 않아서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초 남겨놓고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후에 이 영업일 만에 공모가 135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225.64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13번째 시험 발사가 불발된 이후인 지난 17일에는 공모가보다 낮은 123.99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특별법원을 처음으로 활용했습니다. 악시오스는 19일 미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에 최초로 추방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원은 외국인 추방심의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노출을 막기 위해 1996년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2000년까지 약 100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두 일반 이민법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원의 재판은 일반 이민 재판과 달리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공개 심리에서 판사가 추방 사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후 공개 심리에서 법무부는 해당 인물이 법률상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공개 심리에서도 국가 기밀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밀 정보를 제외한 요약본만 제시하면 됩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최초로 제출한 신청서에도 추방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적용 법률 조항 등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이 법원의 심리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통상적인 연방증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추방 대상에는 테러를 실행했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테러를 선동하거나 지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가 조직원으로 지목한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산출에 반영하는 구성 항목 중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 결정 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는 만큼 이번 개편이 주목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는 9월 30일 발표될 8월 지표에 개편된 방식이 적용되면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기존 방식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자산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법률 서비스 등 세 가지 세부 지수를 산출하는 측정 방식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데이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집계하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와 웹 호스팅 가격 데이터를 추가해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은행 UBS의 앨런 데트마이스터는 이 항목 수정으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약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개인이 지출하는 자산관리 수수료 총액을 집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회사가 얻은 수익과 업무량을 비교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산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수수료도 늘어나는데 이는 서비스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만큼 이를 그대로 물가 상승분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스티븐 미란 전 연준 이사는 지난해 한 연설에서 주가 상승 시 자산관리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단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정도 PC 가격 지수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데트마이스터는 예상했습니다. 반면 법률 서비스는 그동안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활용해왔는데 노동통계국이 데이터 수집 문제로 이 수치를 더는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 물가지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의 PC 가격지수 하락 효과가 법률 서비스의 상승 효과를 상쇄해 결과적으로 PC 가격지수 상승률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싱크탱크 엠플로이 아메리카의 비카스 파텔 프로그램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데트마이스터는 새 항목 측정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왜 이 항목을 골랐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분석국은 이번 개편이 통계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분석국 코니 오코넬 공보 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다른 고려사항 없이 우리 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점막과 소화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점막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 효율, 단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한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전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예전에 제가 또 세바스에 나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기 폭발이었던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5: 명언이 뭐 한두 개 해야지.
4: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는데
5: 저 알아요.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4: 절대로 쓰지 마라.
5: 네.
4: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5: 오줌은 또 뭐예요?
4: 겉절이는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묵은지를 고속 묵은지를 만들 수 있나요?
5: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고속 묵은지는.
4: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심장 떠는 일을 끈기 있게 해야 되거든요.
5: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세바시가 추구하는 인간 모델을 모셨습니다. 공부하고 읽고 책 쓰고 운동하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바시에 종종 나오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5: 너무 자주 나오세요. 너무 자주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자주 쓰세요. 쓰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물론 가르치는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어요. 이게 97번째 책, 끈기보다 끈기.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제목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본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사뭇 다른 내용인데 보통은 끈기나 이 그릿, 이것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반대로 끈기, 즉 그만두기, 버리기 이게 중요하다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을 쓴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4: 네, 여러분 그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5: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이냐고요?
4: 네. 네.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5: 그러니까 아, 정상이 아닌?
4: 네, 정상이 아니어야 정상에 갈 수가 있어요.
5: 아, 좀 미쳐야?
4: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뛰기를 할 때 요즘 앞으로 넘지 않고 다 뒤로 넘잖아요.
5: 그렇죠. 네.
4: 그 앞으로 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정상인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는 인간은 2m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 딕 포스베리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뒤로 넘었거든요.
5: 그렇죠. 뒤로 넘기를 처음으로 시전한 사람이죠.
4: 그래서 무려 2m 24cm를 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상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 끈기를 발휘하고, 그러면 또 우리 하나의, 한때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그렇죠. 끈기를 주장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왜 갑자기 그러면 끈기보다 끈기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예, 정상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역발상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어떤 흐름이 끈기였는데 이걸 끊지 않으면 이제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반대의 담론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5: 그럼 교수님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네.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거
4: 끊어버려야 된다.
5: 끊어버려야 된다.
4: 끊어버리고
5: 아, 그런 뜻이 있군요. 네.
4: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많이 잡히는 데 가서 고기를 한없이 계속 잡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5: 고기가 없어지겠죠?
4: 없어지겠죠. 아, 네. 고기가 배에 너무 많이 실리면
5: 아, 너무 많이 실리면
4: 너무 많이 실리면 배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가라앉기 전에 진짜 고수 어부들은 아, 어느 그쵸. 정도 고기를 잡죠. 잡은 다음에 고기 잡는 걸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않으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또 퀵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거기도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정상이 100m가 앞에 보여도 예를 들면 반환 시간, 한 시간을 지켜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5: 아, 우리가 이제 반환 시간이 만약에 12시까지라면
4: 12시
5: 바로 코앞에 있어도 내려와야 된다. 네.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이 100m밖에 없는
5: 안 남았어.
4: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1시야. 뭐 12시 반이야. 그러면 올라가는 걸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5: 아, 그 빨리 찍고 오면 되는데 빨리 가서.
4: 저 같아도 예를 들면 정상이 100m밖에 안 남았으니까 끈기를 발휘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통계에 의하면 끈기를 발휘해서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에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다.
5: 네? 끈기를 발휘하다가 죽는다.
4: 그렇죠. 끈기를 발휘하다가 정말 죽는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진짜 성공이라는 게 끈기의 산물이 아니라 끈기의 산물이라는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새로 썼다는 책도 새로 썼다기보다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5: 그렇죠.
4: 그때 이제 똑같습니다. 성공은 잘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가는 데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 중에 그 우생마사라고 있어요.
5: 우생마사.
4: 마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홍수가 왔을 때 이제 말과 소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수영을 잘한대요. 그래서 홍수가 와도 오기를 품고 그 홍수를 물결을 겨우 올라간다는 거예요.
5: 물결에 저항해서.
4: 저항해서 끈기를 버리고 올라가다 힘 빠져가지고 죽는데 손은 힘을 쫙 빼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가 어디 뭐 이렇게 바위라든지 뭐 이렇게 덤불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이 책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우생마사.
4: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은 좋든 싫든 막 오기를 부리고 끈기를 버려가지고 버티고 그래서 버티는 끈기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끈기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성공의 새로운 목적지로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어떤 반대 담론, 역발상 담론을 조금 제시하기 위해서 한번.
5: 저는 근데 이 책 제목을 보고 아니 왜 끈기보다 끈기지라는 의심보다는
4: 네.
5: 맞아 이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렇게 뭐 저는 PD니까 네. 우리가 막 촬영을 막 열몇 시간씩 촬영하고 그거를 뭐 30분, 우리는 15분 이렇게 그렇죠. 편집해야 되는데 네네, 이 과정이 그렇죠.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 뭐 그림 잘 붙였어?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질적으로는 버린 거거든요.
4: 네.
5: 10시간어치를 15분 어치로 만들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니까.
4: 아, 정말 맞습니다. 예, 버리고 버려야 정말 핵심 에피스만 남는 건데.
5: 그러니까.
4: 예, 이 책도 사실은 이제 끈기의 역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끈기의 역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에 끈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는 일, 내가 하면 재미없는 일, 나한테 또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떤 저 뭔가 인생의 어떤
5: 그 도움이 안 되는
4: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 버티다가 진짜 우리는 진짜 성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5: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4: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은 바로 끊어버리고 나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오히려 거기에 끈기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역설이기도 하고 역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근데 이게 네. 요즘은 맞는 얘기인데 이 내려가는 연습이 벌써 한 10년도 넘은 전 네. 전에 네. 책이 나온 책이잖아요, 이게. 네. 그때는 진짜 그리 끈기 있네. 이게 사실 트렌드였는데 네. 10년을 앞서간 좀 트렌드를 좀 책으로 네. 내신 거네요.
4: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앞선 개념을 계셔 가지고 망한 사례거든요.
5: 이 책이 아니, 당시 이 책은
4: 내려가는 연습이.
5: 근데 비로소 이제 네. 시대를 만나
4: 시대 나를 만나서 컨셉을 다르게 포장을 한 건데. 네.
5: 근데 뭐 하여튼 요 얘기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도 끈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뭘 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막 무슨 채소 갈아서 먹지만 나중에 막 이상한 거 먹잖아요. 햄버거 그렇죠. 먹고 피자 먹고 술 먹고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끊어내야 네. 우리가 진짜 살을 빼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
4: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데 끈기를 하지 않고 끈기를 계속 발휘하면
5: 그렇죠.
4: 저는 그게 우리 삶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는 장본인이자 저는 어떤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에도 네. 성장보다 성숙이 필요한 당신에게 라고 네네, 지으신 네네. 것 같아요.
4: 네.
5: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일단 성장 앞에는 고속이라는 말이 붙어요.
5: 고속 성장. 성장. 우리 네. 이 사회의 과거 네. 슬로건이 근데, 고속 성장이었죠.
4: 근데 성숙 앞에 고속 성숙이
5: 고속 성숙. 안 붙는 말이네요. 고속 성숙.
4: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실적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어떤 뭐 외적인 결과 그리고 항상 성장은 바깥을 향합니다. 외부의 어떤 경쟁 그렇죠. 상대를 그 전제해놓고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숙은 이제 고속 성숙이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겉절이하고 묵은지가 있는데 겉절이는 바로 우리가
5: 먹을
4: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묵은지를 고속 묵은지로 만들 수 있나요?
5: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고속 묵은지는.
4: 예를 들면 우리 구피디님 발바닥을 보면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겨 있잖아요. 이 굳은살은 부피디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간의 산물이잖아요.
5: 그렇죠.
4: 숙성의 산물이고 성숙을 뒤집으면 또 숙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숙은 철저하게 내면적 어떤 그러니까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하면서 경쟁 상대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어제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근데 성장은 항상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고요. 경쟁 상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할수록 경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피폐당하고
5: 힘들어지고.
4: 오히려 불행해지는 삶이 저는 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책에서 성장을 행진곡이라고 비교를 했고요. 성숙을 변주곡이나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비교해놨거든요. 성장은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숙은 가만히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연주를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은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한 어떤 시점이 있어서 아 성장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성숙은 아 이제 성숙했다. 이제는 그만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5: 그렇죠.
4: 그냥 항상 이 시점에서 성숙이 끝나면 그 다음 시점에 또 성숙이 또 이어지는 미완성 교향곡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5: 성숙은 네. 끝이 없네요.
4: 끝이 없어요. 네.
5: 계속 우리는 계속 깊어지는 거죠.
4: 네, 깊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5: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게 그립도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일이 네. 이제 좀 우리가 좀 바란 일에 도전도 하고 또 우리 삶의 가치를 위해서 좀 위험도 무릅쓰고 끈기도 발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주장이 이렇게 보편화되면 다들 막 포기하는 게 일상화되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는
4: 그래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릿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릿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지속적 열정이거든요. 사실은 한두 번 열정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발휘하는 게 저는 그릿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그릿의 대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그릿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끊어버리고

0: 팔이었던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1: 명언이 뭐 한두 개여야지.
0: 제가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는데 그때 제가 알아요.
1: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0: 절대로 쓰지 마라.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사막에 가서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끈기의 대명사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마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라는 게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통용되는 명언인데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보니까 그 명언이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잘못된 명언이라는 거를
1: 절대 포기 안 하고
0: 내가 몸을
1: 내 몸을 상태를 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할 때 네. 네. 죽을 수도 있다.
0: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기나 끈기나 이런 것들은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끈기를 발휘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머리의 언어로 관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계에 도전해보면 아,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내가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 머리로 알미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낌이 와요. 그럼 느낌이 올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럼 그냥 포기하고 빨리 끈기를 발휘해야 이거는 무조건 하다가 대충 그만둬라, 뭐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도전해보면 오케이. 이게 포기의 대상인지 끈기의 대상인지를 알 머리로 관념적으로 알 수 없고 저는 몸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념은 머리의 산물이지만 신념은 밑바닥에서 몸으로 겪어본 어떤 신체성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도 제가 보기에는 머리로 생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머리의 언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0: 절대 쓰지 마라.
1: 포기할 수도 있다.
0: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렇지. 박수 쳐주고 야, 너 정말 잘 포기했다. 포기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길이 또 얼마든지 그렇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1: 문이 하나 더 열릴 수 있죠.
0: 네.
1: 저는 이 말씀 듣기 전에 네. 이 끈기를 발휘하기보단 빨리 포기해라,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교수님의 지나온 삶을 봤을 때 얌체 같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뭐 잘 알지만 네. 이제 공고 출신인데 네. 공부해서 이제 막 교수님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교수님도 네. 되고 책도 막 100권 가까이 쓰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연자도 되시고 그래놓고 네. 그래놓고 남들은 못하게 사다리 딱 걷어차는 거 아닐까. 네. 근데 아니네요.
0: 네, 저도 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끈기의 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끈기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끈기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었다.
0: 사실은 끈기와 끈기는 두 가지 별개의 미덕이 아니라 끈기가 있으면 끈기를 발휘할 수 있고요. 끈기를 하지 않으면 또 끈기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1: 연결되어 있네요.
0: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종의 스펙트럼 상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미덕이 아니라 한 가지를 끊어야 우리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예를 들면
1: 진짜 끈기의 경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끈기의 경험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하다가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 가서 이제 근무하다가 우연히 책을 봤는데 공고생이 저처럼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집을 읽고
1: 맞아요.
0: 고시 공부를 하기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1: 맞아요.
0: 자, 그러면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리려면 회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끊기, 고시 공부 끊기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인생의 최대의 결단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끊기로 결단을 내린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끈기였었어요.
1: 고시 공부를 시작하신 건 맞죠?
0: 고시 공부를 계속하면 고시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1: 재미없죠.
0: 재미없는 공부를 계속 끈기 있게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1: 이게 말씀하신 대로
0: 불행해지는
1: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는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더 중요한 결단은 고시 공부를 끈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시 공부하던 재미없는 책을 이제 끊어버리고 제가 읽으면 재미있는 책을 끈기 있게 읽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제 그 끈기였었고요. 또 하나 제가 아마 구피디는 잘 모를 텐데 제가 한때 드럼을 쳤었거든요. 드럼을 치기 전날 자꾸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바시 와서 이렇게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떨리고 구피디님은 혹시 다리 떨리는 일을 계속 하시겠어요? 심장 떠는 일을
1: 계속 심장 떨리는 일을 계속 하죠.
0: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어허. 심장 떠는 일을 끈기 있게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끈기 사례는 제가 고백하면 고3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담배를 끊었냐면 한 15년 피웠나요 담배를. 예, 그래서 삼성에 있

0: 이때까지도 피웠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담배를 끊었으니까요. 예, 그 담배 끊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1: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려운 거죠.
0: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는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1: 그것도 단칼에. 예. 그냥 내일부터 난 끊겠다.
0: 끊겠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동인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1: 오줌은 또 뭐예요? 아, 오줌, 이불에다 오줌 싸는 거?
0: 어렸을 때 오줌 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1: 아, 그 아드님이 그거와 이거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0: 아니, 아마 엄마가 교육을 시켰겠죠.
1: 얘기하라고.
0: 얘기하라. 아빠 담배 좀 끊게. 지금 나간, 아무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담배 끊은 게 제 인생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
1: 이제 보니까 뭐 끊기의 달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진짜 중요한 끊기들이 있었네요.
0: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끊기가 전제되지 않는 끊기는 정말 사람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고 끊기가 있어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봐보세요. 선택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포기가 있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지. 다 선택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0: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했을 때 끊었을 때 끊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몰입해서 남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끊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0: 엄청
1: 많이.
0: 많습니다. 네.
1: 그건 차차 더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우리 그 끊기보다 끊기라는 이 세 책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성공과 실패. 네. 행복과 불행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 유영만 교수님 또 언어의 또 그 언어의 마술사 네. 네. 언어의 감수성 언어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이 책을 낸 이후로 뭐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성공에 대한 교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또 무엇입니까?
0: 네, 성공과 실패의 정의.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러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화두 중에 하나는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언어는 생각의 감옥이거든요. 또
1: 생각의 감옥이죠.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옥소에 가둡니다.
1: 갇혀 있는 상태.
0: 네,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없게. 가능성을 네. 차단시켜버리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성공에 대한 언어적인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고 다른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고 재개념화시켜야만 우리는 성공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단에 얘기했던 걸로 성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공은 과연 끊기의 산물일까요? 끊기의 산물일까요?
1: 우리가 오늘 학습한 바에 따르면 끊기의 산물입니다.
0: 끊기의
1: 거죠.
0: 산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지 않고 계속 끈기를 발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이 끊어낸 사람 그리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 오히려 끈기를 발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패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제 성공의 이면이 실패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소설가가 한 얘기로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페일이라는 단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페일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다시 물어봤어요. 실패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1: 진짜 명확하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뭔가 좌절, 절망,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한테 게임은 뭐 한두 번 실패하는 거는
1: 일도 아니고 일상이고
0: 내가 게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두 가지 어떤 뭐랄까 다른 어떤 덕목이 아니라 성공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는 거고 실패가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면 바로 실패하는 거고 실패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끌어내면 그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1: 그러니까 끊기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전제하면 실패도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0: 더 필요한 것이 되고 그 실패를 아이처럼 재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방법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100번 떨어졌는데 그럼 100번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시험에 불합격되는 100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불합격 전문가네.
0: 불합격 전문가.
1: 어떻게 하면 불합격한다는 걸 100가지는 알고 있으니까.
0: 그러면 그걸 책을 쓰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1: 되는 거예요. 불합격 전문가. 나는 이렇게 100번 불합격했다가 네.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방법까지 알려주셨고. 그럼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정의.
0: 네, 행복과 불행도 이걸 이제 목표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목표요?
0: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표 달성하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과연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까? 예, 근데 사람들이 목표를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1: 행복해.
0: 목표가 자의반, 타의반 또 주어져요. 그러면 그렇죠. 또 목표 달성해. 그러다가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진다.
1: 생활 다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목표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목표를 결과나 산물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목표를 축제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목표를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
1: 아, 목표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축제처럼 즐겨야
0: 돼. 목표를 거. 달성하는 게 노동이 아니라 놀이다. 그리고 목표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 내가 재미있게 일했는데 부산물로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미있게 책을 썼는데 지금 구피디하고 막 이렇게 저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세바시도 찍고 저녁에 또 와인 마시고 있는데 누가 내 책을 사고 그러면 내 통장에 또 인세도 들어오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는 재미있게 책을 썼는데 부산물로 이렇게 돈도 벌어지고.
1: 부산물로 베스트셀러가.
0: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결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정 중심으로 재밌게 하다 보면은 부산물로 달성되는데.
1: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내 목표가 베스트셀러였으면 97권이나 쓸 수 없었겠죠.
0: 쓸 수 없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건 잘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건 안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면 또 안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런 걸 또 검토해가지고 다른 책에 또 반영하고. 근데 이제 이 목표와 불행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1: 네.
0: 정말 이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았는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례예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강남에다가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목표예요.
1: 아, 진짜 사례인가요?
0: 네, 사례. 목표를 달성했어요.
1: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샀어요.
0: 네. 그리고 그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꾸미고요. 첨단 오디오 극장 서라운드 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독일제 커피 머신도 비싼 거 설치했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생각해보니까 소리봉투를 집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다시 갔는데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테라스 카페 앉아가지고 막 그 온 집안의 모든 물질적 시설을 누가 즐기고 있냐면 그 집안의 아주머니가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목표가 또 생겼어요. 아파트가 여기가 시세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옮기든지 아니면 5평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저기 막 휴일 반납 야근 불사하고 그래서 슈퍼에 가면 이렇게 짜먹는 아이스크림 나와 있잖아요. 짜먹는 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빨간불 켜 있을 때 이게 죽을 짜먹는 거야.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파란불 켜 있을 때 짜먹고 가다가 신호등을 잘못 봐가지고 이 부부가 죽었어요. 진짜로.
1: 아 진짜로?
0: 네. 그래서 그 집은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지했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앞으로 너무 이렇게 목표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목표보다 원대한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달성 못하면요.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면서 너무 시계만 보지 마시고 나침반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만큼 갔구나. 결승선에 나면 얼마나 가까이 갔느냐. 이것보다는 출발선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갔느냐. 그러니까 멀리 간 그 진전을 보라는 거예요. 진전. 내가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그 목적지까지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저는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1: 사례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후반부 부분에서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져서 좀 실망은 했으나 그 앞부분은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0: 대부분에 다 사람들이 네. 그렇게 삽니다.
1: 그러니까 네. 되게 멋진 집을 목표로 삼아서 구했는데 네. 그 집에서 즐길 시간 없이 또 계속 일하고
0: 즐기는 건 엉뚱한 사람이 즐기고
1: 엉뚱한 사람이 즐기고
0: 밖에 나가서 또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또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 지수는 두 가지가 결정된다고
1: 두 생각합니다. 가지.
0: 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감탄사 개수.
1: 우리가 일상 동안에 네. 와 하는
0: 네. 오늘 유영만 교수하고 구피디하고 이렇게 세바시 나머지 45분 들을 때 우리 독자들이 세바시 팬들이 야 유영만 교수 죽인다. 죽인다는 감탄사가 죽인다는 말이 감탄사로 표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아예 다인 그럼 건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뭔가 감탄할 때 죽인다 그러잖아요. 아메리카노 커피 맛 죽인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감탄사를 많이 연발하는지, 아니면 한탄, 한심에 쌓여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 지수는 아침 먹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을까. 네? 아침을 여러분 두 시간 드는, 먹는 사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아침을 2분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허겁지겁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력으로 달려가냐 이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물론 이게 절대적인 어떤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아침 먹는 시간이 느긋하다. 그 이야기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보내겠다는 거고 결국은 그런 출발이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면 진짜 끊기가 버리기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네. 중요하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 끊어내야 되는 걸 좀 알긴 알아. 근데 그렇죠. 잘 못하는 거야.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것들은 네.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우리는 왜 그걸 끊어내지 못할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그렇죠. 드리고 네. 싶어요.
0: 일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끊어야 될까?
1: 그렇죠.
0: 그럼 첫 번째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될까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만나기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들. 왠지 만나기 전부터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라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그 친구 또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 행복함을 주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1: 를 끊어라.
0: 끊어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 썼잖아요. 그래서.
1: 그거 뭐 그게 되게 엄청난 바이럴 됐잖아요.
0: 바이럴 됐어요. 예. 그것도 제목을 잘 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1: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0: 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아, 자기가 아닌가.
0: 그러니까 첫 번째 끊어야 될 대상은 인간관계 중에 나한테 행복을 제공하느냐, 불행을 제공하느냐.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1: 코나투스요?
0: 네, 코나투스. 그게 이제 어떤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힘. 그러니까 유형만 그러면 유형만답게 살려고 힘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나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그 코나투스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나한테 힘이 되고 코드가 통해가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은 관계를 끈기 있게 이어가고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는 사람은 끊어버리라는 게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에티카 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요새 관계에 대한 뭐 끈기, 네. 손절 이게 좀 많이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미 네. 스피노자가 중요성을 오래전에 이야기.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정리하면 첫 번째 인간관계 중에서 밥맛이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만나고 네, 밥맛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구피대하고 네? 뭐. 나하고 내가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다음에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 듣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만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밥맛이 없는 사람은 과감하게 저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끊어버려야 될 대상 중에 저는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근거 없이 믿고 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들을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으로 아직도 이렇게 그 정말 낡은 생각을 자꾸 날조하는 꼰대들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구피디님 그거 믿으세요?
1: 눈이 안 좋아서 낮게 나는 새가 뭐 자세히 본다 이런 거지.
0: 그게 아니고 갈매기는 근시예요.
1: 근시예요. 아예 아, 사실 팩트가
0: 그래서 걔는 멀리
1: 못 봐.
0: 예를 들면 뭐 저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다 기도 막혀 죽을 수 있잖아요. 오래된 속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통념,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또 성우,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소, 그러니까 조직에서 막 신성시하게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오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문용어로 성우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소를 신성하게 취급하듯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해보지 않고 아직 내가 성우로 믿고 있는 게 뭘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거기다 물음표를 던져서 시비를 걸어보면 상당 부분 끊어버려야 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은 뭐 한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지금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데
0: 네.
1: 그 믿음을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을 근거 없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많죠.
0: 지식의 반감기,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나게 짧아졌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식의 유효기간이 엄청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신체 이상이 생기듯이 저는 유효기간이 지난 엄청난 통념이나 지식들을 그대로 계속 먹었을 때 우리의 멘탈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1: 인간관계 끊고
0: 네.
1: 이 통념, 편견 끊고
0: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기 변명 있잖아요. 예?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되는 방법은 좀 잘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맞아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뭐 이래서 네.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네. 뭐.
0: 예를 들면 운동을 아직도 10년째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1: 한 천만 명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 명 정도 있어요. 네.
0: 다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1: 다짐.
0: 저는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은 이렇게 알람이 딱 울리잖아요. 알람이 딱 울리면 1초 이내에 일어나야 돼.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끄고 1초가 넘으면요. 그때부터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막 생각나요. 어제 회식했으니까 오늘만. 근데 일어나 보니까 또 비가 오네. 비가 나를 보호하사.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와 합리화가 생기면서 자기 변명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1: 자기 변명을 끊어라.
0: 자기 변명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오히려 개발되기보다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끊어버려야 될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과거의 성공 체험.
1: 아, 과거의 영광.
0: 과거의 영광. 그 과거의 그
1: 성공 방정식.
0: 네, 성공 방정식이나. 추억은 마취제라고 하잖아요. 마취제. 추억을 자꾸 되돌려서 그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과거의 옛날 이선희 노래 중에 아 옛날이야 이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공체험이 그때는 통용되지 지금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1: 수주대토. 네.
0: 토끼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토끼가 와서
1: 머리 바꿔주는 거죠.
0: 네. 그러면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집어치우고 고기를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1: 토끼가 또 다시 다른 토끼가 와서.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체험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아놀드 토인비는 전문 용어로 휴브리스라고 얘기했어요.
1: 휴브리스.
0: 예, 휴브리스. 그러니까 이런 성공 체험들을 그중에 뭐 현실에도 먹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상황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통용되는 논리가 바뀌고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하고 뭐 파나마 운하의 공법을 완전히 한 운하에 성공한 공법을 성공 공법을 파나마 운하 등 수에즈 운하에 동일하게 대입했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성공 체험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거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 끊어버려야 될 건 뭘까? 그래서 여기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보편적인 끊어야 할 것 외에 개인적으로 또 끊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하여 그릿 끈기보다 퀵 끊기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 바라고요. 자, 이런 끊기가 우리가 뭔지는 사실 알아.
0: 네.
1: 아는데 또 어떻게,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0: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끊기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못 끊을까? 이렇게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문 용어 중에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 있어요.
1: 그 현상 유지 성향. 성향 일반어 같은데 전문 용어니까.
0: 현상 유지 성향.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하던 거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본능적으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1: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일을, 그런가요?
0: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끊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거를 현상 유지 성향이라고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손실 회피라는
1: 손실 회피.
0: 손실 회피.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1: 손해가 커지죠.
0: 더 커지고 오히려 자기한테 손실은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몰입 상승 효과라고 있어요. 잘못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를 몰입 상승 효과라고 해요. 이런 몇 가지 심리학적인 실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 효과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우리가 왜 못 끊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거나 투자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거나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몰입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책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어떤 역기능 악순환의 어떤 연결고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1: 그 결국 끊기를 잘 못하는 것도 우리 인간 본성의 하나인 거네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0: 그러니까 뇌가 본질상이요. 뇌는 효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0: 효율. 하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하지 거. 뇌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1: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 우리가 끊어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 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 이게 일종의 삶의 전략.
0: 네.
1: 아주 대단한 맞습니다. 의지와 대단한 지혜가 이 들어간 삶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끊는 것도 인생의 전략적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끊어야 될지, 무엇을 끊지 말아야 될지.
1: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네. 키우나?
0: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네? 자, 그러면 그 저의 기억에 포르쉐 디자인 자동차의 디자인 슬로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change it but don't change it. change it 그걸 바꿔라. but 그러나 don't change it 바꾸지 마라.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1: 죽을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
0: 바꾸지 마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꾸라고 하는 것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꾸지 말아야 될까? 이거를 끈기에다 대입해 보면 뭘 끊어야 되고 뭘 끊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려면 그 가운데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저는 그걸 전문용어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1: 핵심 가치.
0: 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가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끊고 이 사람은 끈기 있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사람을 볼 때 열정을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눈이 이렇게 마시간 희미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생을 뽑을 때에도 판단 기준이 선발 기준과 끊어야 될 기준은 저 친구가 열정적이냐 아니냐. 공부하려는 어떤 의욕이 대단하냐.
1: 그런 게 보입니까?
0: 네, 보여요. 눈동자.
1: 그 대학원 이렇게 면접 갔는데 막 열정적으로 하지 심지. 네. 안 보이나 안 보이는 사람도 있나요?
0: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걸어오는 자세부터 이렇게 달라요. 앉은 자세.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인생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이에요. 핵심, 혁신.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고루하냐, 생각이 늘 어제와 다르게 생각을 낯선 생각을 잉태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는 또 끊느냐 끊지 않느냐의 판단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1: 신뢰.
0: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끈기로 이어가고 신뢰를 신발짝 버리듯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도전이에요. 도전.
1: 도전.
0: 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만나는 거고 현실에 안주하고 뭐 그냥 어제가 뭐 오늘인지 오늘인지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끊어버리는 거고 마지막 저는 이제 저의 핵심 가치가 해당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네. 이 네 가지 키워드 열정, 혁신, 신뢰, 도전 이 키워드의 마지막 꼬리인 지점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자 끈기와 끈기의 판단 기준을 먼저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끊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오늘은 끊음의 대상이고 내일은 또 끈기의 대상이 돼버리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1: 이게 뭐 우리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핵심 가치.
0: 네.
1: 즉 우리가 핵심 가치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그게 저절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쉽게 표현하면요. 밤하늘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1: 그렇죠.
0: 나한테 딜레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했을 때 나침판처럼 길을 알려주는 거. 등대처럼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 그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에 비춰서 끊느냐 끊지 말아야 될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요. 핵심 가치가 뭐, 뭐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0: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네. 여러분들 끊기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0: 네. 소중한 시간이 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것 저는 이제 두 번째 필요한 어떤 역량이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그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업의 본질이라는 거를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호텔은 숙박업일까요? 추억 재생업일까요?
1: 숙박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0: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 호텔의 업의 본질이 숙박업이라고 생각하면 호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불러다가 여기다 재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CEO가 나타나가 우리의 업의 본질은 추억 재생업이야. 숙박업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객들이 이 호텔에 왔을 때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이쪽은 잠을 많이 재울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고객한테 얼마나 많은
1: 추억을 만들어줄까.
0: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1: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0: 일하는 방식이 혁명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업에만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도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업의 본질을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책에도 소개해놨듯이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는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혁신을 거듭하면서 업의 본질을 딱 정했어요. 피자 파는 정보 기술 업이라고.
1: 피자는 정보 기술이다.
0: 그러니까 정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요. 뭐 어디서든지 30분 만에 배달한다든지 뭐, 딜리버리 하는 어떤 기술들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시켜가지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이제 피자를 맛으로만 경쟁 승부를 거는
1: 게 아니라
0: 정보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객들한테 얼마나 더 빠르게
1: 편의를
0: 제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업의 본질을 다시 정의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혁명적인 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러네요. 도미노 피자의 본질은 맛이야 그랬으면은 셰프들이 들어가지 이제 IT 개발자들이 들어갈 일이 없는 그렇죠. 거죠.
0: 도미노라는 피자와 IT 기술이 접목해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업의 본질을 재탄생시키니까 도미노가 경쟁 상대를 따돌리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엄청난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성장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는 질문술사의 역할을 좀 발휘하면 어떨까.
1: 질문술사?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았잖아요, 자꾸. 응? 이런 정답이 뭘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답을 찾는 모범생 인재들은 인공지능이나 챗GPT가 다 찾아내요. 그러면 이제 챗GPT가 쩔쩔매는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 질문이 바뀌어야 저는 거기서 어제와 다른 답이 얻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1: 아, 진짜 몇 해 전에 인공지능이 네. 막 나타날까 말까 할 때 이제는 질문이 중요하다 막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그 챗GPT가 질문하는 법을 프롬프트에 하는 게 배우는 게
0: 맞습니다.
1: 이게 핵심 네. 그 지식이 네. 돼버려서. 네.
0: 그러니까 저는 취미생활이 챗GPT가 이렇게 벌벌 떠는 질문을 던지는 게 취미생활이거든요. 예를 들면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GPT가 막 떨어요.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1: 깜빡깜빡깜빡깜빡해.
0: GPT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사유라는 애거든요. 그러면 이미 데이터에 없는 거는 얘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칼럼에다가 뱃살과 비무장지대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어요.
1: 추석이란 무엇인가 그분?
0: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다. 이런 상상력. 그다음에 손가락이 왜 10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GPT가 바로 답을 써요. 막 이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을 거쳐서.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한민복 시인이 성선설이라는 시를 썼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손꼽아 기다리다가 나왔다.
1: 아, 그래서 성선설이다.
0: 그럼 이런 놀라운 사유는 GPT가 절대로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질 때 자, 마찬가지로 끈기와 끈기도 어떤 걸 끊어야 될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 끈기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끈기는 이런 걸 발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자, 진짜 오늘 너무 재밌네요. 이게 네. 책 제목만 재밌나? 하고 있다가 네. 얘기 들을수록 더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아주 유용한 통찰과 전략을 주고 있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책에는 얼마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기보다 끊기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책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경제 빙하기가 시작됐다.
0: 네.
1: 그게 좀 우리 앞으로의 삶이 좋은 환경이 아닐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삶의 어려운 시기, 뭐 삶의 빙하기가 오면 좀 생존을 넘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0: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 칸트가 얘기한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각성 있잖아요. 각성. 뭔가 깨닫는 각성. 거는 각성은 지능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1: 각성은 지능이 아니라 용기에서 비롯된다.
0: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음미해 볼 만한
1: 그러네요.
0: 저 명언 아닐까요? 뭔가 깨닫는 것은 머리를 막 써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용기. 그 용기의 커리지의 C-O-U-R은 하트에서 나왔대요. 어원이.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는 것은 머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용기가 어떤 각성의 결단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끊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이런 삶도 과연 나는 삶을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삶에서 바라는 간절함은 뭘까? 절절하게 이렇게 내가 갈급하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 이런 게 아직 좀 별로 없어서 우리가 아직도 이걸 끊을까 저걸 끊을까 이렇게 양단의 기로에 서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빙하기일수록 뭐 상식적인 말 같기는 하지만 제가 일본의 우찌다 다쥬르라는 작가가 한 말 중에 단어 중에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1: 지성의 폐활량?
0: 네. 지성의 폐활량이 뭐냐면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성의 폐활량이 작은 사람들은 당황을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 네? 숨이 가빠지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는 첫 번째 출발점은 조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성의 폐활량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그 지적 인내심이 저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의 폐활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가 오고 복잡한 문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의 폐활량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1: 어떻게 높이냐, 폐활량을.
0: 네, 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네. 특히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사유의 체계의 어떤 깊이를 이렇게 닦아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지성의 폐활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적 인내심을 높였을 때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식대로 막 당황해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 2010년에 기억되는 10년에 기억되는데 칠레에서 광부가 33명인가요? 땅속에 790m에 갇혔었잖아요.
1: 그 살아났죠.
0: 네,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그 땅속 광부 중에 33명 중에 광부 경력 한 50년 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도 많이 땅에 갇혀 봐 가지고 땅이 무너져도
1: 여유 있다.
0: 원장과 뚫릴 거야. 그래서 거기 당황하는 사람들, 좀만 참아.
1: 기다려.
0: 빛이 올 거야. 근데 거기 땅속 경력 1, 2년 된 사람들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나려고 조급하게. 그러니까 이걸 지성의 폐활량에 비유해보면 뭔가 많은 경험을 하고 순환과 역경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경우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페이스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지 않는.
0: 그렇죠. 네.
1: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달리고 일해야 되듯이. 네.
0: 그러니까 멘탈 머스를 좀 많이 길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나무에서 배운 지혜인데요. 가지치기라는 말이 있어요. 네.
1: 가지치기.
0: 네.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도 가지치기죠.
1: 아,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도 가지치기지. 말이.
0: 가지를 잘라내는
1: 것도
0: 가지치기죠.
1: 그러네요. 네.
0: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 다 자라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0: 자, 그러면.
1: 이거 가지치기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가지 쳐주는 건 누군가 그렇죠. 해주는 건데.
0: 그래서 정원사들이 가지를 자꾸 자주 쳐주거든요.
1: 그렇죠.
0: 그냥 내버려두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나무의 힘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끈기에다 대입해보면 가지치기 잘라내는 거는 끈기. 그죠? 그 다음에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는 끈기.
1: 그러네. 네. 나무네. 그러니까,
0: 나무.
1: 나무.
0: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지쳐가지고 잘라낼 게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다섯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 그러면 습관적으로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지쳐볼 게 뭔지. 그러면 가지를 쳐야 다른 가지, 남아있는 가지가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 훨씬 더 튼실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말에 줄기차게 잘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1: 줄기차게 자라라. 그 말이 여기서 이어지는군요.
0: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1: 줄기차게.
0: 제가 또 지식생태학자니까 이렇게 나무를 연구해가지고.
1: 또 언어를 디자인하라의 저자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45분 전편. 그렇죠?
0: 네. 자, 그리고 뭐 또 책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밥 한 끼 나눠 먹는 응? 밥 사주는 사람. 응?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주변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나도 어렵고 주변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박사보다 더 높은 아기가 밥사라고 생각해요. 에?
1: 밥사.
0: 밥사. 네, 그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야 요즘에 굽히기 힘들지?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별다른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들어보고 네, 그러면 이제 따뜻한 이 공감의 연대, 희망의 연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자, 네. 오늘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우리 이용만 교수님의 새 책이라기보다는 좀 개정판. 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은 뭐 절반 이상이 새로 네. 쓰여진 책입니다. 끈기보다 끈기라는 책. 이 이상한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이냐 그리고 이게 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지를 45분 동안 정말 재미있게 들은 것 같고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고 공감되시고 동의되는 바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뭘 끊어야 되는지 댓글 이벤트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해서 책 선물,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직접 사인한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건 어떤 한정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주 오랜 뒤에 보는 사람에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이벤트에 추천되지 않은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됩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 지식의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또 책을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의 유영만 교수님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세반 씨가 추구하는 인간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곧 세반 씨가 네, 추구하는
0: 맞습니다.
1: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인간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세반 씨가 추구하는 모델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영만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까지 저는 세반 씨 구범준 PD였습니다.
0: 네,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지난 주말 축구공 하나로 세계가 울고 또 웃었고 또 같은 시각 호르무즈의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짙은 긴장의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한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들 힘차게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며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 말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요. 바로 오늘 7월 20일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국제 달의 날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지정한 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류의 달 탐사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난 4월 1일 아르테미스 2호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0일간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벌, 크리스티나 코크, 그리고 캐나다의 제레미 한센까지 4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기록을 세웠지요. 네, 아폴로 11호 이후 무려 50여 년 만에 인간이 다시 지구 저 궤도를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내년 2월 2027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로 향하고 있지요. 바로 이 업무를 통해서 인류는 반세기 만에 다시 달 표면에 발을 딛게 됩니다. 나사는 이미 탑승할 우주인 4명을 발표를 했고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발사체 조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달 남극 지역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는 문 베이스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지요. 착륙선으로 쓰일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최근에도 시험 비행 도중에 발사가 중단이 되기도 했고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도 조용히 꾸준히 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발사된 첫 달 궤도선 다누리는 4년째 임무를 이어가며 달 극지방과 표면 지도를 정밀하게 관측해왔고 또 최근 임무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네요.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2032년 독자 기술로 만든 달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에는 달에 경제 기지를 세우겠다는 장기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달에서 활용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달 탐사는 이런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지요. 자원을 캐고 오래 머물고 화성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반세기 전 암스트롱이 남긴 그 작은 발걸음이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오늘 밤, 밤하늘에 빛날 우리 달을 한 번은 좀 유심히 올려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 달이 57년 전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까? 인류는 작은 한 걸음으로 달에 갔고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서 오늘도 우주를 향한 위대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날은 제가 달을 생각하는 음악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이죠. Moonlight Sonata, 월광 소나타죠. 예,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직접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 음악 평론가가 스위스 루체른 호수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는 듯하다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원래 제목은 환상곡풍의 소나타. 즉 환상곡 같은 소나타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하리토노프, 세계적인 또 피아니스트죠. 이분이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연주했던 그 피아노 네, 월광 소나타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1악장 빠르고 화려한 당시의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과감히 벗어나서 마치 깊은 밤 홀로 사색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요.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오늘은 피아노 소나타 베토벤의 네, 월광 1악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서 고독을 또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위로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달을 생각하시면서 추억에 잠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달빛 아래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이 곡이 이렇게 오랜 시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듣는 이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7월 20일 국제 달의 날입니다. 앞서 닐 암스트롱이 남긴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발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작은 한 걸음걸음들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또 걸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3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결승전이 열린 어제 여러분들 경기 보시느라고 소리를 또 많이 지르셨습니까? 어제 8만여 명의 관중들이 현장에는 운집을 해 있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TV와 또 스마트 앞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한 팀은 새로운 역사를 쓰려 했고 다른 한 팀은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특유의 점유율, 그 축구와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전반전에 메시는 특유의 왼발 패스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고 아르헨티나 골키퍼는 스페인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면서 경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기도 했지요. 90분 동안 승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연장 후반 경기 시작 106분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마침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순간 이 경기가 정말 승리의 골을 넣는 걸로 결정이 났지요.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승 세리머니가 아닌 그라운드 한편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미 월드컵 우승과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조국을 위해 뛰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지요.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그를 배웅을 했고 스페인 팬들조차 메시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패배한 선수를 응원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축구를 통해서 기쁨과 감동을 선물해준 한 시대의 영웅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월드컵에서는 참 상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요. 2007년 바르셀로나의 한 자선행사에서 젊은 메시가 한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보셨습니까? 그 아기의 이름이 라민 야말이죠. 그리고 19년 지난 후 그 아기는 스페인의 에이스가 되어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를 했고 메시는 그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0: 미소와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축구 팬들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축구의 신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이미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요. 39세의 메시와 19세의 야말. 한 사람은 무대를 내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또 무대에서 더욱 활약을 하겠지요. 이것이 어쩌면 또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기록은 깨지고 영웅은 바뀌지만 감동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저는 이또 하프타임 쇼가 굉장히 또 아주 잘 보았습니다. 감동적으로 보았는데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공식 하프타임 쇼였죠.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BTS, 골드플레이 등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수놓았지요. 그 공연 중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동포들에게는 BTS의 공연이 아주 또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그런 엄청난 함성들이 이어졌지요. BTS의 공연도 참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또 특별히 마지막을 장식했던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의 PS22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서 그 부르는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된 아이들의 노래 We Dance 우리는 함께 춤춘다. 그리고 그 러브를 외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고 마치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꾸미지 않은 듯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노래와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스페인을 환호했고 또 아르헨티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세계가 마치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인생에서 언젠가는 무대 중심에 서기도 하고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지요. 메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삶은 결코 패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말이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그 모습과 노래들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우리의 희망과 또 기쁨을 마음껏 담아내는 것 같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이 전 세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랑,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PS22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We Dance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프린스 아이 러브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밤사이, 주말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이란과의 또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또 안보와 물가 불안, 미국 전역을 동시에 덮친 산불과 홍수, 캐나다 산불, 여러 가지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의 이란 공습이 9일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쟁이 다시 장기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미 중부 사령부 최근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미군 2명이 숨지고 또한 명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라크에서는 격추된 이란 드론의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한 명이 추가로도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미군이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최소 17명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만약에 미국인의 사망이 나온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9일 연속 이란 본토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바레인과 또 쿠웨이트의 미군 시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동에 추가 전투기와 병력을 배치하고 있어 이제는 단순한 보복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죠.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8년 넘게 전쟁의 그 연속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짧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들이 수많은 희생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남기게 된 거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미군은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이 될 것인가?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인가? 이미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함께 또이 미국의 일반 과정에서는 주유비와 장바구니 물가로 돌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사한 미군 그한분한분한 분에는 가족들이 있고 또 정말 어린 그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군복을 입었던 이들이 이제는 성조기에 덮여서 가족으로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요. 네, 이분들의 명복을 또 함께 빕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희생된 이들도 정말 영원히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대에게 새로운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더 이상의 사망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홍수 그리고 연기라는 세 가지 극한 기상재난을 동시에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와 북서부에서는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가뭄과 고온, 낙뢰가 겹치면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수많은 소방인력과 헬리콥터, 항공기와 진화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첨수가 되었고 주민 대피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요. 또 여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까지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워싱턴 지역까지 대기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동부 지역이 또 워싱턴까지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하늘의 색깔이 뿌옇게 변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 1억 명이 넘는 주민이 대기질 경보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은 서부의 문제, 홍수는 남부의 문제, 연기는 캐나다 인근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 한 지역의 재난이 대기와 물류, 보험, 전력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천식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기질이 나쁜 날 장시간 야외 활동을 꼭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 대기질 지수를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도 별개로 미국의 실제 생활 기반 시설이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배수 시설과 전력망, 산불 방화선, 재난경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간 선거를 약 지금 석 달 정도 남겨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가 매우 근소한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의 건강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잇따르고 있죠. 민주당 역시 일부 지역에서 후보 교체와 당내 경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공화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선거구까지 경쟁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한두 개의 주의 결과가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결국 생활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전쟁과 외교도 중요한 문제지만 유권자들은 또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비, 주택비, 건강보험료를 통해 정부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가 불안해진다면 집권 공화당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또 공화당은 국경 통제와 선거 보안, 국가 안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보수 유권자 결집에 나설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의료비와 주택 문제, 생활 물가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또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인 유권자들에게도 연방 선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민과 세금, 소상공인 정책, 건강보험, 교육비, 한미 관계까지 연방의회의 결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유권자 등록 상태와 투표 장소, 우편 투표 신청 기한을 또 잘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 투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실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지원 및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세액공제와 전력에서의 넷 미터링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통해서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의 넷 미터링 제도를 이용하면 집에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또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라면 태양광 설비를 통해서 월 전기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스위치 투게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인 솔라 유나이티드 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구가 함께 태양광 설비를 신청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스위치 투게더의 가장 큰 장점은 공동구매라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설치 업체를 찾는 대신 프로그램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가정은 평균적으로 수천 달러의 설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배터리 저장 장치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옵션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등록을 하면 주택의 위치와 전기 사용량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추천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과 견적 확인이 모두 무료이고 추천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설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담 없이 우리 집에 태양광이 적합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방정부의 태양광 세액공제를 활용을 하시면 설치 비용의 약 30%를 세금 공제로 받으실 수도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버지니아의 넷 미터링 제도를 이용하면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로 보내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혜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다만 태양광 설치 전에는 지붕 상태와 방향, HOA 규정, 그리고 예상 투자 회수 기간 등을 꼼꼼히 좀 확인하셔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7년에서 12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태양광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특히 버지니아처럼 또 햇볕이 충분하고 전기요금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스위치 투게더 버지니아 프로그램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우리 집이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지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관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약 3만 9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요. 예, GDP라는 말, 여러분들은 그 정의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말로 하면은 국내 총생산이죠. 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것인데요.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는 물론이고 병원 진료, 영화, 식당, 택배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이 전체 경제 규모를 국민 수로 나눈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물론 뭐 1인당 이 GDP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만큼의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력과 생산성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세계를 한번 둘러보면요.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네, 룩셈부르크인데요. 약 15만 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약 10만 달러를 넘고 미국은 약 9만 달러 정도입니다. 독일과 영국 각각 5만에서 6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살펴보면은 아프리카의 부룬디는 약 300달러, 남수단이 400달러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5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는 세계 최빈구 국민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도 불과 60여 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서 60년대 대한민국 1인당 GDP 네,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였지요. 당시 세계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한국 분들도 오늘날 같은 이런 경제대국이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섬유산업에서 시작해서 조선, 자동차, 철강, IT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 반도체죠.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즘 오래전에 이곳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큰 이익들을 얻고 계시죠? 네,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내년에 한국의 1인당 GDP 4만 1천 달러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11년 만에 또 하나의 경제적 이정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청년들의 취업난, 높은 집값,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지요. 이제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그 성장의 열매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함께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스토리는 세계 경제사에 남을 만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넘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하는 그런 나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꿈꾸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또 전하는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 들려드리고요. 2부에서는 우리 또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비전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2부에서는 함께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 피어나는 사랑도 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깊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 혼자만의 가슴 속에 오래 간직한 사랑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은 바로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시인 도종환의 섬세한 시에 작곡가 이건용이 선율을 더한 혼자 사랑입니다. 이 노래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슬퍼하기보다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 자체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도종환의 시에는 늘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를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행복을 빌어주었던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 사랑을 경험하는데요. 말하지 못했던 학창시절의 첫사랑, 멀리 떠나보낸 사람, 혹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사람. 시간은 흘러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시간여행을 하듯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사랑은 기억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완성되지 않아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미완성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경험들,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멀리서도 그 사람의 안녕을 기도하는 마음, 그건 역시 깊고 성숙한 사랑일 것입니다. 도종환은 우리의 감정을 꾸미지 않습니다. 혼자 사랑은 외로움을 노래하지만 절망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내 마음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혼자 사랑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쉽게 만날 수 없는 친구, 그리고 고향, 그리움도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눈앞에 없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곁에 있어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그리고 감사 속에서도 오래 살아갑니다. 이제 도종환 시인의 깊은 감성과 이건용 작곡가의 섬세한 선율이 만난 한국 가곡 혼자 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지나간 사랑을 붙잡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혼자 사랑과 함께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결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안부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을 조용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나도 사랑했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오랫도록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 또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비전 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 함께 하십니다. 요즘처럼 정말 경제도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요. 네. 세금 문제, SBA 융자, 카드빚, 크레딧 점수 걱정까지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다들 고생이신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아, 너무 반갑고요. 네. 네, 우리 박재민 실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날씨도 덥고 지난주 한 이틀 정도는 뭐 캐나다 불 산불
0: 그렇죠.
2: 때문에 수납으로 네. 굉장히 탄냄새도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0: 맞아요.
2: 뭐 오늘은 좀 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날씨 더운 데다가 안 좋은 지만 계속 튕기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맞아요.
0: 그 제가 금요일날 이제 모임을 갔는데 어떤 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이 사실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서울이.
1: 아.
0: 그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래서 마침 그 타이슨스에 사시는 분인데 창문을 네. 보면서 아, 여기 서울 같아.
1: 아.
0: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DMV 지역에서는 뿌옇게 그렇게 심하게 되는 상황이 많진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만큼 정말 금요일 뭐 주말도 좀 약간 조심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창문 네. 열면 안 되고.
1: 그쵸.
0: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네. 건강 관리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재정도 역시나 잘 관리를 하셔야겠죠. 제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우리 두 분께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요즘 신문, 인터넷, 또 여러 가지 메일을 통해서도요.
1: 네.
0: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부채가 큰 폭으로 줄여준다거나 또 일정 비율을 감면해준다는 그런 이제 믿을 수 없는 광고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광고들을 볼 때 집으로 이제 우편으로도 많이 또 배달이 되잖아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거를 보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고
1: 예.
0: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1: 맞아요.
0: 그래도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가장 좀 먼저 주의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고 카드 부채나 뭐 사업자 대출 페이먼트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잘못돼서 또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또 케이스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다만, 금융 문제는 사람마다 소득이나 자산, 생활비, 사업 상태나 연체 단계 또는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같은 은행에 같은 빚을 졌어도 또는 뭐 사업자 융자를 뭐 EIDA 같은
0: 네.
1: 그 같은 어마운트를 받았어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정적인 문제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떠한 금액을 탕감을 해준다 이런 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확인해 보셔야 맞고요. 저는 뭐 특정 회사가 잘못했다, 모든 광고가 잘못됐다라는
0: 네.
1: 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보면 누구나 다 혹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현혹이 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0: 네.
1: 하셔서 더 잘못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파이낸셜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어떠한 금액을 측정, 그러니까 삭감을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70%, 무조건 50%
0: 네.
1: 깎아줍니다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Too good to be true라고
0: 네.
1: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무조건 뭐 믿지 말라 뭐 이런 얘기보다 본인께서 좀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해보시고 이렇게 뭐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도 뭐 알아보고 나서 어떠한 네.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근데 이제 그 이제 우편으로 오는 것들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어떤 시즌에는 굉장히 몰려서 막 예, 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 광고에서 보낸다는 게 그냥 네. 그분들이 그냥 보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분한다는 게 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한다는 게 이제 뭐 전화를 한다거나.
1: 그렇죠. 그쪽에 연락을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혹해가지고 연락들을 네.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쪽하고 뭐 전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얘기를 할 적에 볼 때 본인의 상황을 묻지도 않고 네. 내가 뭐 대충 뭐 빚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가 가장 궁금하시니까 그렇게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뭐 무조건 뭐 어떻게 해드립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렇게 현혹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마다 상황도 다르고.
1: 그럼요.
0: 또 이자율도 다르고. 그럼요. 모든 것이 다른데 네. 그냥 딱 잘라서 몇 퍼센트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광고가 미국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한인들 사이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뭐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삭감은 없습니다.
0: 그리고 아, 일단은 뭐, 네. 이제 가장 먼저 주의를 해야 될 건 네. 무조건 동일하게 그냥 뭐 딱 해줍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1: 예, 있을 수가 없다라는
0: 거를 아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개인 정보를 예. 물어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런 과정에 나의 정보까지 흘려보낼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 정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센스티브한 인포메이션인데 이거를 전화상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네.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항상 가서 상담해 보시고 좀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지금 급하시더라도 네.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자산이나 뭐 생활비 또는 뭐 채권자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보지 않고 무조건 얼마의 금액을 삭감을 해준다는 그거는 좀 한 번쯤 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0: 가장 정말 간단하면서도 예. 부분할 수 있는 게 딱 네. 잘라서 몇 퍼센트 해드린다.
1: 그렇죠.
0: 하면은 그거는 네. 믿으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회사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약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일반 카드 부채뿐 아니라 정부 관련 사업자 대출까지 높은 비율로 감면해 준다고 이렇게도 광고를 하는 경우도
1: 많아요. 요즘.
0: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광고를 보면은 어떻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2: 아마 지금 이제 어떠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 뭐 광고성 메일이나 뭐 텍스트 메시지나 뭐 이런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네.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크레딧 카드 빚이에요.
0: 크레딧 카드.
2: 네. 그렇죠. 두 번째가 네. 학생론이에요.
0: 학생론.
2: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SBI EIDL 론에 관한 그 탕감 아마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0: SBI 론 탕감.
2: 네. 네. 근데 크레딧 카드 그냥 일단은 크레딧 카드 빚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대표님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물이 잡혀 있는 이런 빚은 네, 아니에요. 네. 그냥 개인의 신용을 가지고 이제 그 리밋을 받아서 쓰시고 문제가 되셨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정리할 때도 뭐 그 사람의 파이낸셜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게 뱅크에 O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컬렉션에 있는 건지 어터니한테 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코트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월급이나 뱅크나 이런 거에 압류 가니시가 지금 프로세싱 되는 건지에 따라서 혜택이 다 틀려요. 네. 찬스도 받을 그 찬스가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정부 쪽 이런 학생 론이나 SBA 론은 특히나 이런 담보물이 없는 이런 빚에 관해서도 힘든데 이런 건 굉장히
3: 힘들거든요. 근데 네. 광고 자체가 저도 많이 접하거든요. 뭐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메인으로 이제 SBA 론 광고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저희는 항상 맨 마지막에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다른 데 그렇죠. 이제 거쳤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하는데 보통 광고들이 여기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 같으면 이 버지니아에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타주에서 이렇게 광고들이 많이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상으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하셔서 하신 분들인데 이 그냥 개런티란 말이 이런 빚에 관해서 어떤 혜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 개런티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이 샘플로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케이스인데 그 P뱅크에 갖고 있는 어카운트 두 개예요. 크레딧 카드인데 하나는 3만 불짜리고 하나는 1만 불짜리 카드인데 이게 개런티가 된다 그러면 같은 은행 같은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한 네. 사람이 똑같은 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3만 불짜리 딜은 5,500불의 딜이 왔어요. 그럼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PNC 카드 1만 불짜리 똑같은 어카운트인데 그 카드는 25%의 딜이 왔어요. 아, 네. 똑같은 파이낸셜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카드를 같은 은행에서 썼다 그래도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페이먼트를 냈고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네. 다 틀려지기 때문에 아, 네. 크레딧 카드 빚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0: 그렇군요. 개인이 똑같은 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그 카드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3: 그러면은 똑같은 카드에 똑같은 회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니까.
0: 그렇죠.
3: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0: 복잡하군요.
3: 네, 그럼요. 일종의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케이스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아, 특성이 틀리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한 사람을 누군가가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 내에서도 뭐 그냥 그렇죠. 전화 받는 순서로 될 수도 있고 예, 예, 예. 또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설명을 네. 해야 되고.
3: 이게 랜덤이거든요. 네. 네.
0: 그렇죠. 그리고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부서 이동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사례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렇죠.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 근데 요즘 좀 저희가 봤을 때 상담 오신 분들 보니까 이 정부 쪽 론에 관해서 좀 문제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네. 곳에 가셨다가 아. 그러니까 그 개런티란 말이 저는 솔직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도 지금 네. 뭐 SBA 론이나 뭐 학생론들 같은 컨설테이션도 하고 뭐 어떤 액션이 돼가지고 이제 프로세싱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정부 이 거벌먼 쪽에서 받은 론은 정말 힘들거든요. 네. 프로세싱 하는 기간도 길고 그쪽에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 다큐멘트도 굉장히 많고 따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혹해서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작년 7월에 그 컴퍼니에 의뢰를 했다가 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 내가 맡긴 이제 크레딧 카드 빚에 관해서 코트에서 나오라는 이 소환장을 자꾸 받으시니까
1: 아, 나는 이분이, 일을 했는데 네, 왜 그렇지?
0: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셨는데 이게 그 계약서예요. 그 회사. 이게 아, 한 50페이지 네. 정도 되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1: 그것도 읽어보는 것도 참
0: 네. 근데 깨알같이 써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 컴퍼니 이분은 영어권이에요.
1: 네.
0: 나이도 그렇게 많으지 않으신 분인데 이쪽에 이제 컨설테이션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했을 때 본인의 갖고 있는 빚이 4만 8천 불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는 75% 웨이브 받고 25%에 관한 페이먼트.
1: 와, 굉장한 혜택이네요.
0: 굉장한 네. 혜택이죠.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있다 해서 이분이 컨트랙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네. 이 어그리먼트를 이 50페이지 되는 거를
1: 하셨군요.
0: 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다 읽어보시고 하셨습니까? 했더니 안 읽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화상으로 일단은 25% 정도 페이먼트를 네.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리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빚이 4만 8천 불인데 한 달에 760불씩 53개월을 페이먼트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 아, 네, 53개월을요? 네. 그러면 도대체
0: 그러면은 토탈 한 4만 불 정도 네. 페이를 하세요.
1: 네.
0: 그 4만 불. 그러면 이분이 오하신 거는 4만 8천인데 웨이브 받는 거는 따지면 8천
1: 불이잖아요.
0: 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된 혜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0: 그러니까 이분이
1: 없겠네요. 네.
0: 한 10개월 정도 페이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10개월 동안 760불을 냈으면 7,600불을 페이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어카운트 다 이제 케이스 맡아서 인베스케이션을 하니까 그 7,600불이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1: 사라졌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러니까, 사기 당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요. 엄밀히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인데 일단은 그 7,600불은 이분들이 진행하면서 차지한 수수료로 먼저 나간 거예요.
1: 아, 네.
0: 이분들이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1: 그렇죠. 이제 수수료, 네. 그 이자라는 것도 또 이제 네. 먼저 보통 이제 이자랑 수수료가 먼저 지불이 되고 네. 나중에 이제 원금이 보통 이제 지불이 네. 되는 거죠.
0: 여기 써있는 게 깨알같이 써있는 게 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차지하는 수수료는 14,000불이라고 돼 있어요.
1: 아, 그걸 안 보셨군요.
2: 왜 저희가 크레딧 카드 신청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또 파이낸셜에 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뭐
1: 네.
2: 받는 그 폼 같은 것도 그렇고요.
1: 거, 네.
2: 굉장히 깨알같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좀 서투르시고 못하실 네, 네. 정도의 분이신데도 미국 분들도 다 읽어보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2: 그 안에는 이 컨트랙이라는 게 그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 많다라는 걸 저는 항상 느끼는데 여기를 보면은 다 써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은 누구도 여기다 사인을
1: 네,
2: 안 하겠지만
1: 안 네.
2: 그거를 잘 이렇게 안 보신다는 게 예.
1: 그 크레딧 카드 만들 때도 누가 사실 그거 다 그쵸. 읽어보고
0: 그쵸.
1: 하시는 분이 네. 어디 있으신가요?
2: 맞아요.
1: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사인을
2: 그렇죠. 이자를 딱
1: 같죠.
2: 보고 뭐 그거 네, 외에는 네. 그냥 사인하시는 건데
0: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보십니다.
1: 네.
0: 첫 번째 이자율, 두 번째 내가 얼마의 리밋을 네. 카드가 오픈이 됐느냐.
2: 아, 맞아요.
1: 네.
0: 그것만 보세요.
1: 네.
0: 근데 이분도 이제 컨설테이션 다 하고 본인의 상황 저희가 다 업데이트 드리고 했을 때 이제 그 컴퍼니에 이제
1: 네.
0: 아 내가 이걸 스탑을 해야 되겠다, 캔슬을 해야 되겠다 해서 캔슬을 하려고 이제 트라이를 하셨는데. 캔슬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이제 10개월 네. 동안 내신 금액은
1: 못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아마 계약상 이렇게 다
2: 네.
1: 적혀져 있겠죠.
0: 네. 그거 이제
1: 그 회사에서는 네. 뭐 법을 어긴 게 아니죠.
0: 네.
1: 컨트랙에
2: 그렇죠.
1: 다 들어 있으니까.
2: 다 들어 있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1: 억울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이 거의 10분이면은 9분이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걸 회사에서도 이제 이용하는 거죠.
2: 그렇죠.
1: 당연히 이제 분명히 이거를 뭐 우선 근데 또 이제 이런 걸 손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지푸라기라도
2: 그렇죠.
1: 잡고 싶으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끄시려고 하다 보니까
0: 그
1: 이런
0: 왜
1: 경우가 더
0: 이런 문제 아니어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1: 네.
0: 거기 이제 윈도우에

0: 80% 세일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네, 네.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문구가 항상 있더라고요. 네. 업투 80%라고 써 있어요.
1: 그러면
0: 최대 80%라는 네, 얘기잖아요.
1: 이거는 몇 개 있긴 있죠.
0: 80%가 네. 된다가 아니고 네. 80%까지도 될 수도 있어야 하고 네, 네. 이 아이템 중에
1: 맞아요.
0: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땐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거기에 좀 많이 당하실 것 같아요. 네. 네.
1: 그리고 업투 80이 많죠. 가게마다 보면 네, 많이.
2: 맞아요.
0: 근데 정작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아이템 하나 집어서 보면은 10% 네. 15% 디스카운트예요.
1: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0: 똑같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뭐 있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업투 80.
0: 네, 맞죠.
1: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사실 보통 분들은 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고 급한 마음에 사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 매달 돈을 내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고 부채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다른 문제이고 근데 이분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맡기게 되면
1: 네.
2: 그냥 페이먼트 내고 이제 가만히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고 보통 분들이 다 네. 그러고 계세요.
1: 네.
2: 근데 이제 본인이 페이먼트를 그쪽에다 회사에다 내면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아. 그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아,
1: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2: 근데 그거를 네. 알아보시는 다 이렇게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 네.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 없으세요.
1: 네. 네.
2: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은 그런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면 네. 아, 이런 걸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1: 네.
2: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알아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
1: 네.
2: 그럼 어떤 분,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맡은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1: 네.
2: 어떻게 페이먼트가 나갔는지에 대한 거를 뭐 업데이트를 네.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1: 그렇죠.
2: 또는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크레딧 리포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왜냐하면 네. 페이먼트를 내시기 때문에 그 페이먼트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밸런스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그 회사에서 뭐 컨트랙에도 써 있듯이 페이먼트가 우리 수수료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빨리 들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해서 캔슬을 하시면은 한두 달이라도 세이브를 보시는데 그냥 있다가 한 몇 년이 지나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페이먼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지먼트라는 코트에서 페이먼트를 받게 되고 페이퍼를
1: 네.
2: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보신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는
2: 네.
1: 거죠. 네. 그게 참 굉장히 그런 게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2: 그럼요.
1: 사실. 그런데 네.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할 때
2: 네.
1: 물건을 살 때 그 세일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정말 몇십 불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2: 네.
1: 정작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좀 간과해서 놓치는 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1: 네네.
2: 그래서
1: 큰 돈은 좀 아끼시고
2: 네.
1: 작은 돈은 좀 그냥 이게 참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2: 예.
1: 돈을 굉장히 아끼려고 하시고 큰 돈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좀 잘 정해져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2: 네,
1: 중요한
2: 네.
1: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상담 받기도 전에 몇 퍼센트까지 줄여준다거나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무조건 해결된다 말 이런 말들은 좀 이제 주의 깊게
2: 네,
1: 이건
2: 맞아요.
1: 좀 약간 의심을 해볼 만한다는 것도
2: 예, 그렇게
1: 말씀하셨어요.
2: 된다면
1: 네.
2: 솔직히 뭐 부채 갖고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1: 그렇죠.
2: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주의하시고
1: 네.
2: 또는 뭐 페이먼트 자체를 본인이 직접 그 부채를 얻은 회사에다가 또는 은행에다가 내시는 게 맞는 거지.
1: 네.
2: 그거를 맡긴 회사에다 돈을 내시는 건 페이먼트는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된다는 점.
1: 네.
2: 그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업체에서 별도의 적립 계좌나
2: 네.
1: 에스크로 계좌에 먼저 돈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는 또 어떤 상황들이고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0: 근데 이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컬렉션 컴퍼니랑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러피스에 만약 케이스가 넘어가신 분들은 그쪽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1: 네.
0: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가 있냐고 물어봐요. 보통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그 리글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카운트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근데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 자체가 솔직히 이게 본인의 돈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잠깐 네. 넣어놓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케이스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보면은 이제 변호사가 인슈런스 컴퍼니나 뭐 상대방에 싸워서 어떠한 돈을 받게 되면 그 에스크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의 스스로 차지된 수수료를 빼고 그 다음에 뭐 병원비 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네. 대부분의 이런 뭐 데스르몬 컴퍼니나 이런 데서 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에브리먼 페이먼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에스크로 어카운트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문제는 없죠. 만약에 리글리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본인이 매달 돈을 내서 그게 이제 쌓여서 그 돈으로 부채를 해결한다라고 다 돼 있는데 그 파워를 이 맡긴 분들이 다 줘버리는 것 같아요. 인출할 아, 수 있는 네, 파워나 네, 뭐 네. 이제 돈을 보낼 수 있는 파워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줘버리니까 이쪽에서 그 어카운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1: 아, 이게 정말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그 정말 본인이 챙겨야 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네. 그냥 그렇죠. 다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2: 그렇죠. 그런데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 자체를 네. 사실은 그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이 사람이 어떠한 탕감을 해줬을 때 그 탕감 금액에 대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상대편 뭐 로우 오피스나 그런 쪽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네, 한데요. 네. 이거를 굳이 시작할 때부터
1: 줄 필요는
2: 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이제 그쪽하고 다큐멘트가 오고 가고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적에 그곳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러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덜 위험한데 네. 이거를 그냥 무작정 보통 보면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페이먼트를 넣어서 그거를 뭐 모아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네. 에스크로 어카운트에다가 돈이 들어가 있어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1: 맞지가 않다는 네. 거죠. 네.
2: 그런 다 뭐 틀렸다, 잘못됐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사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본인께서 좀 잘 알아보시고 네.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그냥 확 잡아서 네. 어떠한 선택을 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점이 많다는 거죠. 네.
1: 그 살면서 네. 이걸 뭐 사기라고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예, 예, 예. 살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게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하고 또 네. 너무 사람을 잘 믿을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뭐 정말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의 나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알고 네. 조금 잠깐 멈췄다가 뭐 어떤 결정을 한다면 조금 그 위험에 덜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2: 예.
1: 지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전문가라고 믿고 그쪽에서 그냥 이런 것들 해보세요라고 뭐 에스크로 계좌 같은 것도 굳이 네. 할 네. 필요가 없는데 네. 한다거나 해서 자신의 이익을 또 네. 그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 네, 그렇지 네.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알아보시고 좀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정말 비전원 크레딧의 그런 비법을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에서는 비전원 크레딧의 박유진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을 좀 전문가에게 받고 싶다면 전화를 드리면 되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페어팩스 콜트하우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703-539-8377, 703-865-7308입니다. 저희 사무실 방문 예약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은 합법적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말씀해 주셨고요. 전화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네.
1: 그리고 제가 한번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703-539-8377, 703-539-8377, 703-865-7308, 703-865-7308.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잠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2: 네.
1: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이런 재정 문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 네.
1: 바람이 좀 잘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바람. 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 가곡이죠. 별. 네. 어른들을 위한 자장가라고 또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 네.
1: 이병기 씨의 시에다가 이수인 씨가 곡을 붙였고 제가 참 좋아하는 소프라노거든요. 아름다운 정말 깨끗한 목소리를 가진 신영옥 씨가 부르는 별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시간에 비전 원 크레딧의 박유신 대표님과 박재민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의 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 도움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좀더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부채 해결 업체와 계약이 계약을 하기 전에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어떤 질문은 꼭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1: 일단은 본인이 내시는 돈이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0: 네.
1: 회사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지를 아셔야 될그 라이트가 있으세요.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협상일 거절을 당하게 돼서 계좌가 컬렉션이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로 넘어갔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응을 하는지도 여쭤보셔야 하는 거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이자나 또는 연체료 같은 것, 또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소 방법과 환불 조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이제 결정을 재촉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되더라도 본인께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시고 사인은 맨 마지막에 하시게 되면 조금 피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시간이
1: 네.
0: 걸려도 좀 어려워도 또 영어라고 하더라도요. 요즘은 뭐 번역기 돌리면은
1: 그럼요.
0: 너무나도
1: 예.
0: 자세히
1: 맞아요.
0: 좀다 설명을 해
1: 네.
0: 주시니까요. 시간만 조금 들이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한 뒤에도 소비자가 직접 계속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 앞서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1: 네.
0: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일단은 좀 신경을, 그러니까 일이 진행돼서 끝날 때까지는 내가 매달 이쪽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페이먼트를 그 기간 동안 납부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 말고요. 일단은 그 페이먼트가 진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지금 내 지금 이 부채 상황이 변하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이 부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빚 만불짜리 문제 때문에 오신다 그러면은 일단 컨설테이션을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분의 파이낸셜이나 이분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이 카드의 상황 같은 걸다 파악을 하고, 중요한 거첫 번째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러면은 이 부채를 본인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길 원하시냐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파이낸셜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버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에 만약에 벗어나는 어떠한 플랜이나 혜택이 온다 해도 이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근데 만불짜리 빚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한 5,000불 정도의 딜이 돼서 한 달에 한 200불씩 페이먼트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게 진행이 돼서 그 딜을 받게 되면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그리먼트를 먼저 받아들여요. 그 해당 뱅크나 컬렉션이나 변호사한테. 그러면 그 어그리먼트 안에 본인이 오한 금액을 이 정도 조절을 해서 이 정도 페이먼트 시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하시면 된다라고 그 어그리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어그리먼트를 먼저 잘 주지는 않아요. 그쪽에서. 돈을 먼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절대 돈은 먼저 페이는 안 합니다.
0: 비전원은
2: 어그리먼트
0: 이렇게
2: 먼저 받고,
0: 어그리먼트를 먼저
2: 클라이언트한테
0: 받으시고,
2: 설명드리고, 페이먼트는 본인이 직접 하시게끔 해요.
0: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게 하니까
0: 본인이
1: 저희가
0: 직접,
1: 지금 주의점을 말씀드린 거에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주의점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없게끔, 저희도 이제 계속 소비자한테, 페이할 수 있는 분한테 힘든 상황을 지금 어저스트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뭐 10만 불짜리 빚을 갖고 와서 그래, 내가 만불에 니네 해줄게. 그래도 만불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0: 그쵸. 어느 네. 정도는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예. 그게 있어야 되는군요.
1: 그렇다고 네. 뭐 10만불짜리 그거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1: 본인께서 오하신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맞춰져야 하고 그래서 본인의 파이낸셜도 보고 어떻게 페이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해서 거기에 네. 맞춰서 해드려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얼마를 삭감해주고 보단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파이낸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빚을 깨끗이 정확히 해결해 낼 수 있는 게 네. 앞으로도 뭐 크레딧 회생을 하거나 크레딧이 좋아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0: 네.
2: 그런데 이
0: 네.
2: 페이먼트를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한 원타임에 어떤 금액을 빨리 내시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매달 어떤 플랜을 받아서 이제 페이먼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거를 초이스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방도 대표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내 크레딧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좀 네. 보호하시려는 그 의도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곳에 가셨던 분들 보면 내가 페이는 하고 있어도 그 문제되는 카드에 페이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늦은 기록이나 뭐 레코드, 콜렉션 레코드나 네. 변호사 레코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플랜을 신청하신 분들이 크레딧이 더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0: 아,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1: 페이먼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레이 페이먼트로 계속 찍히다. 그게 이제 콜렉션으로 넘어갔다. 변호사한테 넘어갔다. 이런 게 계속 찍히다 보니까 네. 크레딧 점수는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0: 아, 그게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네. 이거를 시작을 이제 당사자께서는 이제 그렇죠. 이미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를 한 대는 지금 전혀 그게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네. 뭐 이제 어떤 혜택이 나와서 그 어그리먼트를 먼저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일단은 그쪽에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 안 좋은 레코드가 안 올라가요.
0: 네.
2: 그 합의문을 받게 돼요.
0: 아, 합의문을 먼저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1: 그렇죠.
0: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차이네요.
1: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보다도 저희는
0: 더 중요한 거잖아요.
1: 저희는 그 서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돈보다도.
0: 근데 다른 네. 데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2: 근데 네. 저희가 이 어떠한 부채관에서 어떠한 혜택이 나올 경우에
0: 네.
2: 저희가 수십 번 말한 것 같아요. 돈을 먼저 페이하시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 어그리먼트를 먼저 꼭 받으시고
0: 네.
2: 확인하시고 어디를 어떻게 내가 페이를 해야 되는지 그 인포메이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2: 그러고 나서 페이를 하시면 돼요.
0: 아, 네.
1: 근데 본인들이 뭐 또 전화를 해서 본인들 부채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은행에서 오케이 그럼 너 부채가 만불이니까 네. 뭐 3,000불 내고 끝내자라고 얘기를 들어서 3,000불을 바로 페이먼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3,000불 플러스 또 돈이 있었던 거예요. 페이를
0: 아,
1: 해야 되는.
0: 네.
1: 그러니까는 글쎄 그거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페이퍼를 먼저 받으시고 요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번역이 되잖아요.
0: 네.
1: 그걸로 다 확인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돈은 제발 늦게 정확하게
0: 네.
1: 이해하신 후에 내셔야지 조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돈이 절박한데
1: 그렇죠.
0: 돈을 그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돈을 페이하기 전에 어그리먼트를 반드시 먼저 작성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돈을 지불한 후에도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1: 네.
0: 거죠.
2: 다 페이를 어그리먼트대로 네. 다 스케줄대로 다 하시면요. 이제
1: 마지막에.
2: 그 마지막에 또 편지를 받으셔야 돼요.
0: 편지까지
2: 이 어카운트가
0: 받는 거.
2: 정리가 됐다라는 그 편지까지
0: 네.
2: 받으셔야 돼요.
0: 네. 순서가 어그리먼트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돈 페이하시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1: 네.
0: 편지라는 게 우편으로 오는 편지 말씀하시는
2: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딜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 스케줄대로 어떤 기간 동안 페이가 다 끝나면
0: 네.
2: 이제 그 어카운트가 클리어 됐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 줍니다. 본인이 네. 거주하시는 주소 이 그러니까 이메일이
0: 주소로,
2: 아니고
0: 네. 주소로 집으로 편지로 네. 우편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2: 근데
0: 거 기억하시고
2: 그거를 또 안 보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사람이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0: 그렇죠,
2: 페이가 네. 끝나셨으면 끝나시고 한 30일 정도 지나시고 나서 그 해당 뱅크에 전화하셔서 내가 페이가 다 끝났다고 확인하시고
0: 확인하셔서
2: 끝났다는 편지 달라고 그러면 보내줍니다.
0: 그거를 킵하고
2: 네.
0: 계셔야겠네요.
2: 네.
0: 보관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정말 부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화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 네, 요즘 부채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마음이 급해서 좋은 조건이나 제시 광고를 보면 희망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많이 그 현혹이 되시는데요. 중요한 금융 문제일수록 희망적인 말보다 계약 내용이나 돈 흐름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저는 그냥 이 부채 있으신 분들은 좀 미루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이 지금 어떠신지라도 먼저 파악해 계시면은 그 다음 네. 계획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비전원 크레딧의 박재민 실장님 그리고 박유진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네, 크레딧 카드 부채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 타이밍의 문제이지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비전원 크레딧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03-539-8377, 703-865-7308 전화하시면은 다시 또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예약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의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또 따뜻한 점심도 드시면서 마음의 선물을 심으로 또 주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오전보다 오후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한 우리 리 김밥 소개해드립니다. 네,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 라면, 콤보, 구불 99에 드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 먹던 그 김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페어픽스 703-563-0971이고요. 그리고 K푸드 리 김밥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그리고 하우루 센터빌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페어팩스 하우바이 하우루에서는 지지역 최초로 올 유캔잇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점심에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kradio.us로도 언제든지 24시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분들에게는요. 리 김밥과 또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센터빌 쿠폰 20불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Radio DC. K는 대문자고 Radio DC는 소문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2: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1: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1: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3: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추방을 위해 30년 가까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법원을 처음 가동했습니다. 불법 합법 이민을 막론한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 추방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 정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이란 간 휴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흔들리면서 양측의 보복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국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쟁을 선택하는 오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예상해 군사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까지 사전에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가 연준의 핵심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의 일부 산출 방식을 개편합니다. 새 방식이 적용되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최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기증받은 새 전용기를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전용기의 보안 방어 체계가 기존 에어포스 1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74명이 확진됐고 8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부지에 추진되는 아이스 본부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사회는 시설 건립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보안 강화를 이유로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부 정비와 투표 시스템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적격 유권자 등록자를 삭제하고 투표 장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연설을 통해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2020년 대선 당시 외국 세력의 선거 인프라 개입 의혹과 관련된 기밀 해제 자료 공개를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잠재적으로 투표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저지, 네바다 등 4개 주에서 약 25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됐고 사망했지만 명부에 남아있는 등록자도 약 4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이브, 즉 연방 외국인 자격 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권자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각 주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유권자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릴랜드 선거 당국은 기존 시스템이 이미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행정부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메릴랜드 선거관리 책임자인 제러드 데마리니스는 주정부가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전 투표 장비 검사를 실시하고 선거 후에는 결과 검증을 위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위협 감시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메릴랜드에서 비시민권자의 대규모 투표나 유권자 명부의 체계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선거 당국 역시 투표 기계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고 선거 과정은 지역 단위 관리와 공개 검증 절차를 통해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선거 보안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 선거 관리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존 안전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근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스페인의 우승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상대에 함께 머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에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월드컵 공동 주최국이자 결승전이 열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함께 스페인 팀의 우승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다른 공동 주최국 정상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시상식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 옆에 나란히 선 3개국의 정상은 시상식 무대에 오른 선수들과 차례로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우승팀 스페인과 준우승팀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자신이 극찬했던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타 리오넬 메시와도 악수한 뒤에 직접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결승전을 앞두고 폭스 스포츠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의 활약상을 언급하며 메시가 질 것이라고 베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메달 수여가 끝난 뒤 우승 트로피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상식 테이블에 놓여있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들어올린 뒤에 스페인 팀 주장 루드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시상대에서 금빛 축포가 터진 후에 스페인 선수를 환호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수들 곁에 서서 박수를 보내며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에 머물렀습니다. 우승 세리머니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상대를 떠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주요 행사에서 전면에 나선 것을 선호하는 평소의 행보를 연상시켰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로피 수여를 위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미국이 전쟁 전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금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일으키는 오판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인 자바드 모구이와의 인터뷰에서 12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방향은 전쟁으로 치달았다고 지적받자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농축도 0%라는 그들의 비이성적 요구에 우리는 저항했다. 그들은 협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자 이란의 준비태세를 오판해 전쟁을 시작했다며 협상이 전쟁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그들은 농축도 0%를 요구를 받든지 군사행동을 감수하라는 시기였다며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상대가 이 요구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한두 번은 협상해야 결렬돼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이 축적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국가든 협상의 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험이 적고 비용이 덜 드는 이 길을 선호한다며 10%의 확률이라도 협상을 통해 전쟁이 아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기회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 전쟁을 끝내고 미국과 협상하기로 한 판단은 나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집단적 결정이라며 최고 국가안보회의 산하 6인 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군의 한 고위급 인사가 우리는 완벽히 준비됐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일을 하라고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런 논리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일 전쟁을 통해 우린 정치적 교훈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군사적 교훈을 얻었다며 미사일 발사대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됐고 그들이 아무리 타격해도 즉시 대체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단독 공격, 미국 이스라엘과 합동 공격,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최고 지도자의 요고시 등에 대한 군사적 시나리오가 모두 검토돼 코드까지 지정됐었다며 이런 준비로 전쟁 발발 직후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역시 어떻게 첫날부터 봉쇄할 수 있었겠느냐며 최고 지도자가 타격을 입을 경우 즉시 해협을 막도록 설계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왜 강경하게 압박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영내 지도자 중 한 명이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묘한 기쁨을 띤 채 미국이 이란 본토와 당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에게 우리 석유 시설을 때린다면 중동 내 그 누구도 석유를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내 국가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해선 어쨌든 우리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1월 8일 9일 외부 공작 세력이 본격 개입해 민간인과 진압군을 무차별하게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개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지었습니다. 핵협상 중재자였던 오만 외무장관이 전쟁 발발 직전까지 협상 분위기가 좋다는 글을 X에 올리기도 했지만 실은 미국을 방문한 그가 아라그치 장관에게 전화해 크게 낙담하고 우울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 하루 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오전 9시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을 한동안 부인했었습니다. 걸프 지역에 대한 보복 공습은 군부의 독자 판단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핵심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하며 외교적 최후 통첩 이후 단행됐다는 점도 아라그치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대면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휴전이 모즈타바의 의견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엔 당시엔 그분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서 연락원을 통해 소통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안들이 전달됐다고만 답했습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K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
0: SK 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요수박 개당 5불99, 백천더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화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언젠가 미국에 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19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신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뭐라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은 미국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지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어느 시점에는 나서서 이런 매우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최소한 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진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동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번복한 것에 대한 배경 설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0: 국가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현행 국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조란맘단의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묻는 말에 우리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논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시장으로서 뉴욕시의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 역시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안에서는 국가 원수로서 면책 특권을 갖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때는 체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교수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소동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한쪽에는 맘다니 시장이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맞붙는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자 내 이스라엘군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해온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후보 시절에도 당선 시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맘다니 시장은 이번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경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민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을 원하는 연방정부의 민간인 이민 단속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 비용을 관세에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캐나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나다 측은 지난해 미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재난을 무역 문제와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캐나다가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로 고통받을 때 주저없이 진화를 도왔는데 정작 미국은 캐나다에 산불이 나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더그 푸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18일 우리는 지난해 산불 진화를 위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캘리포니아로 보냈다며 불과 지난해에 있었던 일 인데 미국은 이를 모두 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푸드 주지사는 산불 진화를 돕는 일이 바로 이웃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무턱대고 위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왜냐하면 언젠가는 당신들 차례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도 주저없이 현장에 달려가 이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드 주지사의 이런 발언은 캐나다 산불에 대기오염

이용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전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따른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 중서부와 동부로도 확산하자 캐나다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전국에서 약 8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중 온타리오 주에서만 191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이기 들어 지속해서 캐나다를 위협해 왔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가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인들은 캐나다인을 사랑 하고 캐나다인도 미국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사추세츠 주지사가 전화를 걸어 산불 진화 지원을 제안했다고도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19일 격돌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는 전반전을 마치고 선수들이 락커룸으로 사라진 자리가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하프타임쇼가 96년 역사의 월드컵 결승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쇼의 문을 연 건 팝의 여제로 불리는 마돈나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사전 녹화 영상이 먼저 흐르는 가운데 마돈나가 사망용 아륜차를 타고서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후렴구를 부르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불리는 화이트 스트라이프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방탄소년단 BTS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등장한 건 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복장을 한 BTS 7 멤버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직후 휴일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연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BTS는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춰 개사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연예 매체들은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선택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관중에게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BTS가 역동적인 다이너마이트 공연 무대를 선보이면서 하프타임쇼 무대를 빛냈다고 호평했습니다. 롤링스톤스도 BTS가 미국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상태로 짧게나마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작년에 발표한 노래 Everything Hallelujah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I'm loving you,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이어 콜롬비아 출신의 팝스타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보이가 이번 대회의 공식 주제가인 다이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0: 헬레의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는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PS22 초등학교 합창단이 콜드플레이, 세서미 스트리트 인형과 함께 러브라는 글자와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대에 올라 We Dance라는 곡을 부르며 화려했던 무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Love. 이번 하프타임 쇼로 결승전의 전후반 사이 휴식시간이 평소 15분의 2배가량인 약 27분간 이어졌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먼저 버킹엄궁에서 국가 원수인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하고 나서 찰스 3세가 버넘 대표를 궁으로 초청해 정부 구성을 요청함으로써 총리가 됩니다. 이후 버넘 새 총리는 17일 낮에 런던 이후 버넘 새 총리는 런던 다운인가의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취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잦은 폭염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닷새 만에 서울의 절반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지난 16일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19일까지 13,000헥타르 넘게 불에 탔으며 16개 마을 주민 약 800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500명 넘는 소방관을 투입해 주거지역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으로 불길이 1분에 60m씩 확산하면서 진화작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국은 농기계 작업에서 시작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더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강한 뇌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러운 돌풍과 강한 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병과 관련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스터 F. 마틴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역사회 집단 발병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편번호 10028, 10075, 10128 지역과 카네기힐, 요크빌 일대를 방문하거나 머문 사람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레지오넬라병은 노출 후 최대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지오넬라균의 오염화는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균이 검출된 모든 냉각탑에 대해 점검과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이나 오염된 물이 폐로 들어가면서 레지오넬라 균이 감염돼 발생하는 중증 폐렴입니다. 이 균은 자연 상태의 담수에서도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킬 만큼 증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 환경에서 잘 증식하며 샤워기, 수도꼭지, 온수탱크, 냉각탑 등 건물의 급수 배관시설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을 흡입하거나 오염된 물이 기도로 들어갈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레지오넬라병 발생은 지난 10여 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71건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COVID-19 팬데믹 첫 해에는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항생제 치료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불발탄 처리 작업 중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란과의 무력 충돌 이후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불발탄 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고가 18일에 발생했으며 격추된 이란의 일방향 공격 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의 통제 폭파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한 명은 경상으로 치료 중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숨진 군인이 폭발물 처리 요원은 아니었으며 드론이 폭발했을 때 파편에 맞았다는 한 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와 별도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해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당시 공격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발견된 유해는 그 실종자의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을 받은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는 미 공군 기지라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월 28일 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미군 사망자는 17일에 숨진 2명과 18일에 숨진 1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만약 신원 감식이 진행 중인 유해가 실종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면 사망자 누계 집계는 18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월 28일 개전 직후 이란이 반격하면서 드론으로 쿠웨이트의 민간 항구를 폭격해 미 군인 6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군인들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보급 물류부대 소속으로 방어시설이 없는 컨테이너형 건물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개전 다음 날인 3월 1일에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프린스 슐탄 공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군 1명이 치명상을 입고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이라크 서부에서 이란 상대 작전을 지원하던 공중 급유기가 추락하면서 미군 6명이 숨졌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 급유기가 우호 공역에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에 다른 항공기가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상세한 사고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군 측 공격이나 아군 측의 오인 공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에는 아라비아해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미군 해군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헬리콥터는 비상 착륙을 시도 중이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다른 해군 3명은 구조됐습니다. 한편 이란 보건부는 6월 27일 이래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사망자가 50여 명, 부상자가 51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SNS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 입원 중인 인원은 32명입니다. 사망자 중에 성인 여성이 5명, 18세 미만 아동이 2명이며 부상자 중 성인 여성이 35명, 18세 미만 아동은 19명이라고 보건부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기증받은 새 전용기의 보안 능력이 기존 에어포스 1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질문에 약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전용기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 전용기의 방어 체계가 기존 에어포스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용했던 새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가 갖춘 첨단 방어 장비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밀 경호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귀국길에는 기존 에어포스 1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백악관은 연방수사국에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법무부는 기사를 작성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환장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30세 이상 군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는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전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18일 로이터통신은 30세 이상 군인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매년 검사하겠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남성 의학 전문가인 의사 6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중 5명이 어리둥절했다면서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를 끼칠 수 있는 치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4명은 이런 조치가 미군의 전투태세 최적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인 케빈 먹베리는 저테스토스테론을 치료하면 인지각성과 지구력 등이 향상되더라는 얘기를 환자들로부터 듣긴 한다. 하지만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 플랫폼 루지엣에 의료 자문단 위원입니다. 비뇨기과 학회와 내분비 학회가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투여를 권하는 환자는 테스토스테론 결핍증 진단을 받고 성욕 저하와 발기부전, 피로와 근손실, 골밀도 감소 등 증상을 보인 경우뿐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남성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 게임데이 헬스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할림 모하메드는 30에서 40세 이후에는 인구 집단 차원에서 매년 1%가량 감소하고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며 감소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테스토스테론 치료에 따른 남성 불임과 정자 감소, 유방 조직 성장, 탈모와 여드름, 기분 변동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먹베리는 우리 군에는 아직 가족을 다 꾸리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많다며 테스토스테론 투여가 고환 위축을 일으키며 투여 중단 후에도 원상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5일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검사 대상인 군인은 연례 건강평가를 받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30세 이상 모든 성별의 군인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대치 역량으로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스토스테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과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게 나온 군인은 치료를 권고받을 경우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즉 TRT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RT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 주사 등으로 호르몬을 보충해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에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선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해 19일 보도한 미국의 표현의 자유 공동선언문 초안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곳에서 나온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언문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허위 정보 또는 혐오 발언이 직접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개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해야 하며 플랫폼이 특정 범주의 표현과 관련된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도록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언문 초안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는 정치적 담론과 종교적 발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마가가 세력 확장을 위해 이슈화하려는 각종 분야도 포함됩니다. 투표 시스템 등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 새로운 이론 등을 포함한 공중보건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담론 등이 그 예입니다. EU 관계자들은 현재 각국이 초안을 회람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는 9월 UN에서 선언문 공개 서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공화당은 그간 꾸준히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럽 그 자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선거에 대한 위협을 시스템 차원의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데 마가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과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유럽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언문 초안을 접한 프랑스 자유당 소속 산드로 고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규제 없는 글로벌 무법 천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는 것이라며 EU 빅테크 규제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들이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가 향후 미국의 공공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받는 혜택보다 크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미국 이민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한편 고액 의료비 등으로 공공복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에 규정된 기존 권한을 활용해 공적 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미국 내 가족이 납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에 반환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 수수료는 $1,440이며 취업 허가증이나 여행 허가서를 함께 신청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25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보증금 제도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특정 계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섰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공적부조 규정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스냅과 메디케이드, 주거보조금 등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시행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를 다시 연방관부에 게재했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 연방법은 이미 영주권 신청자에게 공적 부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규정은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보다 한층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연기됐던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을 오는 23일로 다시 예고했습니다. 다만 회사 공지와 일론 머스크 CEO의 발사 일정 안내가 엇갈리면서 실제 발사 시점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6일로 예정했다가 중단한 상장 후 첫 스타쉽 시험 발사를 23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연기된 시험 발사 일정은 당초 이번 주 초로 예상됐지만 며칠 더 늦춰진 겁니다. 스페이스X는 13번째 시험 발사가 이르면 중부 표준시 기준 23일 오후 5시 45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스타링크 위성 20기를 탑재해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험에 성공하면 이들 위성은 사출 후 약 20분 뒤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불타 소멸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12차 발사 당시 발생했던 엔진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행했던 추진 체계 개조의 결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13번째 시험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엔진 중에 일부가 점화되지 않아서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초 남겨놓고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후에 이 영업일 만에 공모가 $135를 크게 뛰어넘는 $225.64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13번째 시험 발사가 불발된 이후인 지난 17일에는 공모가보다 낮은 $123.99로 정규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기술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경제방송 CNBC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기술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펌웨어, 버그 수정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무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가 2012년부터 모델 S 차량에 처음 적용한 이래 지금은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사이버기술보안연구원 제이슨 반더쉬프는 말했습니다. 영국 스완지대 시스템 보안학 교수인 시라지 아메드 쉐이크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이 기술은 차량 시스템을 관리하는 빠르고 값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확산되면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의 가브리엘 림 선임 분석가는 이 기술의 사용이 독특한 국가안보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물론 해외 세력이 운행 중인 차량의 제어 시스템을 고의로 파손할 가능성에 대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영국 등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기업연구소는 외국의 스파이 활동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해외 스파이 활동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추가적인 보안 검토를 고려하고 차량 내 특정 외국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수집 내역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 노르웨이의 버스 회사인 루터는 버스 두 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 대에서 소프트웨어 무선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루마니아 심카드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로 배터리 및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제조업체가 이 버스를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이 발표를 계기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영국 교통부는 해당 문제를 조사 중이고 국가 사이버보안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호박잎 2개 4불 99, 깻잎 3불 99, 워싱턴 레드체리 파운드당 3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밑빠진 편성 시간에 토크를 콸콸콸 쏟아붓는 남자,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 시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입니다.
3: 자, 오늘은 잡지사만 오면 유독 물 만난 고기처럼 하만한 너를 남발하시는 곽재 시작과 함께 물 얘기, 특히 생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과학.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에서 말이죠, 여러분. 일명 생수 스캔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죠. 페리에라는 탄산수가 이제 표기는 천연광천수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정수된 물을 판매했다. 이래서 스캔들까지 번졌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천연광천수가 뭔지도 저는 일단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정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4: 사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말 복잡한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3: 차의 세계만큼이나.
4: 그 이상입니다, 사실.
3: 아, 그래요?
4: 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 완벽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3: 아, 예.
4: 이것만 대충 이해하셔도 일단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3: 좋아요, 좋아요.
4: 이게 천연 광천수. 광천수라는 거는 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수인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네랄 워터의 번역말로 광천수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지하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광물에서 나온 성분들이, 돌에서 나온 성분들이 아마도 몸에 좀 필요할 것 같은 성분들이 많이 녹아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천연 광천수, 미네랄 워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3: 아, 예.
4: 근데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만 하면 그냥 광물 탄 워터면 다 물이면 다 미네랄 워터일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4: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 어디서 증류수 뭐 이런 순수한 물 구해 가지고 거기다 적당한 그런 미네랄을 타도 광천수, 미네랄 워터라고 성분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이런 거는 천연 광천수라고 부르지 않고
3: 천연이 아닌
4: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길어냈는데 지하수를 그대로 뽑아냈는데 그 지하수이 너무나 맑고 수질이 좋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을 때 천연 광천수라고 하거든요.
3: 네.
4: 그래서 천연 광천수라는 그 자격을 마치 브랜드의 일부로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춘 제품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해왔는데 사실은 네. 그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3: 네.
4: 그냥 다른 물인데 정수를 해가지고 그 수질을 맞춘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3: 소비자가 기대하는 광물 같은 게 그러면
4: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비유하고 좀 적합하냐면
3: 예.
4: 아, 참이 참 묘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어디에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3: 네.
4: 좋은 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광어회를 먹었어요.
3: 네.
4: 자연산 광어회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광어회를 맛있게 먹었어요.
3: 자연산이니까.
4: 근데 알고 보니까 양식이었던 거예요.
3: 아 이건 안 되지.
4: 양식이나 근데 자연산이나 사실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3: 아, 그러니까,
4: 물고기의 상 네. 물고기의 어떤 그런 재질이나 이런
3: 같은,
4: 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3: 예, 예.
4: 그죠?
3: 예.
4: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잖아요. 더 지불하는 이유는.
3: 비교하자면 그런 느낌.
4: 네,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된 이유는 뭐냐면
3: 네.
4: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석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3: 네.
4: 꽤나 예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져 왔었고 심지어 2020년대 초에 이 업체가 프랑스 정부에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3: 보고를 했다고요?
4: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인물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저런한 과정을 거쳐서 정수를 하겠다.
3: 허가를 바꿔.
4: 그러니까 받았네. 프랑스 정부에서 나름대로 협의 내지는 뭐 이런 대화를 네. 했다라는 거예요.
3: 예.
4: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3: 네.
4: 정부한테 다 말하고 고발받았으니까 불법은 아니지?
3: 정당하다.
4: 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해 왔는데
3: 네.
4: 이제 이게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 조문을 이야기해 봤을 때는 정부 당국하고 이 업체가 짜고 소비자를 약간 속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3: 아,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됐군요.
4: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 좀 쉽게 문제를 이해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 네네.
4: 이걸 좀 복잡하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3: 네.
4: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좀 더 오묘합니다.
3: 아, 그래요?
4: 네. 네.
3: 복잡하게 들어갈까요?
4: 복잡하게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3: 조금만 들어가보죠. 예.
4: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수 이런 거를 따지는 법으로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3: 오.
4: 예, 1995년도에 탄생한 법입니다.
3: 네.
4: 예, 이 법이 나온 지 이제 2025년이니까 30년이 됐죠.
3: 그러네요.
4: 그래서 우리나라 생수 30주년이에요. 금년이.
3: 오.
4: 그래서 이거 관련 당국에서 뭔가 무슨 발표 같은 것도 막 했어요.
3: 네.
4: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새로운 생수의 세계로 뭐 글로벌 K푸드를 넘어서 K워터 쪽 뭐 이런 것도 막 했어요.
3: 예.
4: 그래서 30년 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수 산업이라는 거는.
3: 네.
4: 근데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의 그 법 조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수라고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수라고 말하는 제품하고는 다르게 먹는 물 관리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먹는 샘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3: 먹는 샘물이
4: 네, 먹는
3: 예.
4: 샘물.
3: 예.
4: 그게 법적인 용어예요.
3: 아.
4: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생수랑 제일 가까운 의미에 똑같진 않습니다. 의미가.
3: 아.
4: 제일 가까운 의미의 말입니다. 먹는 샘물이라는 게.
3: 예. 예.
4: 먹는 샘물이라는 게 뭐냐? 샘물 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3: 쉽네,
4: 있거든요.
3: 쉽네. 예.
4: 야, 근데 샘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샘물은 지하수를 뽑아낸 것 중에 깨끗한 거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아까 광천수 느낌 아니에요?
4: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3: 네.
4: 거의 같은 거예요.
3: 예.
4: 그리고 추가로 용천수라고 해가지고
3: 네.
4: 지하수가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오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샘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3: 네.
4: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걸 진짜로 샘물이라고 불렀겠죠. 그죠?
3: 예.
4: 그래서 그런 지하수 내지는 지하수에서 바로 튀어 올라온 거. 그게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샘물이고 그게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돼가지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먹는 샘물입니다.
3: 먹는 샘물이고
4: 일단 법적으로.
3: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4: 생수랑 거의 비슷하다.
3: 예.
4: 왜 거의 비슷하냐.
3: 네.
4: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딴 깨끗한 물로 만들었는데
3: 예.
4: 그걸로 우리가 뭐 콜라도 만들고 사이다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3: 그렇죠.
4: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주스 같은 것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3: 네.
4: 그런데 콜라를 만드는 업체나 사이다를 만드는 업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이산화탄소도 안 집어넣고 뭐 콜라만 나는 거, 사이다만 나는 거, 설탕 이런 것도 다 안 집어넣고 제품을 만들어서 물맛만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죠.
3: 그렇죠.
4: 그죠. 네. 그것도 먹으면 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3: 아, 그러네. 네, 네.
4: 그죠. 네. 심지어 거기에다가 적당한 그 미네랄 성분, 광물에서 유리한 이런 원소들을 섞어 넣으면 네. 그런 품질이나 뭐 사람의 몸에 줄 수 있는 영양 면에서도 뭐 좀 괜찮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지하수에서 뽑아낸 그건 아니잖아요.
3: 아니죠.
4: 원천이 샘물에서 온 먹는 샘물이 아니잖아요.
3: 예.
4: 그래서 이런 거는 제품으로 나오면 우리는 제품 뒤에 적힌 깨알같이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네. 제품 해가지고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3: 뭐라 그러지?
4: 혼합 음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혼합
3: 아,
4: 음료.
3: 그래 혼합 음료가 네. 돼요.
4: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생수라고 부르는 것 중에
3: 예.
4: 혼합 음료도 꽤 많이 있습니다.
3: 아, 이거...
4: 사실은 뒤에 보면 먹는 샘물이라고 안 적혀 있고 혼합 음료라고 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냥 그걸 생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그냥 딴 거 안 들어가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 뭐죠? 뭐 가뭄이 심각한 동네에다가 네. 생수를 막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3: 그렇죠.
4: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생수라고 제일 가까운 걸 먹는 샘물인데 네. 생수라고 지원해주면서 혼합음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3: 예,
4: 아, 생수 지원 뭐 몇 트럭 왔는데 이거 먹는 샘물 아니고 혼합음료인데 이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3: 없죠.
4: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물 관리법 제40조 2항에 보면 처벌 조항이 있는데
3: 예.
4: 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데
3: 예.
4: 먹는 샘물로 분류할 수 없는 제품은 그게 먹는 샘물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제품명에 샘물이나 생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라는 법적 조항까지 있어요.
3: 아.
4: 그러니까 혼합 음료를 팔면서 무슨 무슨 뭐 참 좋은 생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3: 아.
4: 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3: 아, 그럼 그러니까 브랜드에 샘물자 들어간 거는 진짜 먹는 샘물.
4: 잘 보셔야 돼요. 그 뭐 예, 예. 약간 샘물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생물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거예요.
3: 어.
4: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원래 취지라든가
3: 예, 예, 예.
4: 대략적인 건 뭐냐면
3: 예.
4: 지하수를 뽑아내가지고 그 지하수 자체가 원래부터 굉장히 깨끗해서 별다른 처리를 많이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 그게 먹는 샘물이고
3: 네.
4: 뭐 지하수에서 뽑아왔든 딴 데서 뽑아왔든 뭐 바닷물을 끌어와서 했든 하여튼 수질 기준을 잘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죠.
3: 그러네요.
4: 그게 혼합음료다라고 아... 보시는 게 원래 취지인데
3: 예, 예, 예, 예.
4: 이 법이 1995년에 나와서 지금 3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예.
4: 이 법이 나올 때 제정 포함해서 지금까지 개정까지 다 합치면
3: 예.
4: 총 이 법이 몇 번 생겼다가 바뀌었다가 한 게 총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동안.
3: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4: 38회가 재개정이
3: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주 있었네.
4: 30년 사이에 38회 재개정이 됐습니다.
3: 아, 1년에 한 번 이상이네요.
4: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제품에 관한 법령 중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법이 되게 자주 바뀌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 그거를 심각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3: 네.
4: 저는 사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도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3: 네, 네.
4: 지금 와서 법적인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먹는 샘물이고 어떤 거는 혼합 음료다 따지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3: 그렇겠네요.
4: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어떤 거냐면 먹는 샘물은 환경부 관할로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혼합 음료는 식약처 관할로 기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라고 분류하는 게 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는 어떤 실용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
3: 예.
4: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3: 그쵸.
4: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유럽, 프랑스,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이런 식으로 이 먹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가 다들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랑스 스캔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3: 네.
4: 이런 이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된 건 아마 탄산수 종류 그런 걸 거예요.
3: 아.
4: 그래서 탄산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막 이산화탄소 주입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3: 네.
4: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먹는 샘물 관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3: 아.
4: 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기준이 복잡한데
3: 네.
4: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프랑스의 나름대로 있는 그 법령상에서 이런 천연 광천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요 정도의 범위였는데 그거를 넘어선 것 같은데도 이 업체와 당국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3: 네.
4: 이 언론과 소비자 단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 예, 예.
4: 그렇다 보니까 왠지 프랑스의 아주 좋은 물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도 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좋은 물일 것 같은 그런 그 브랜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3: 네.
4: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손실을 입고 있는
3: 됐다.
4: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파급화 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최대한 전 요점만 뽑아서 이렇게 스캔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정수를 거치면 안 되는 거죠.
4: 아까 이게 명하죠. 네. 법적 기준으로 예.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3: 아,
4: 법적
3: 그래요?
4: 기준이라는 예. 게 제가 알기로 이 먹는물 관리법 같은 게 금년에만 두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랐을 때 기준을 지키면 먹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 법령상에 보면 물리적인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처리를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뭐 화학적으로 뭘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최소화돼 그냥 물을 뭐 소분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취지상으로는 정수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고 그대로 뽑아 먹어도 될 만한 거를 먹는 샘물이라고 부른다.
3: 예.
4: 그리고 먹는 샘물이 기본으로 생수라고 하는 거다. 생수라고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3: 네.
4: 보시면 되는데
3: 네.
4: 이걸 지적하고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혼합 음료는 생수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나?
3: 좀 애매한 구간이.
4: 예. 그럼 아니 뭐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도 생수라고 하잖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3: 일단 물병 뒤에 한번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이거 좀 그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3: 네.
4: 예.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3: 네.
4: 혼합 음료라는 게 좀, 범위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3: 되게 정중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이라고 하셨지만, 그거 하나만 더네요.
4: 아, 그렇습니다.
3: 예, 예, 하십시오. 예.
4: 혼합 음료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어 보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인식도 좀 있었냐면, 뭔가 먹는 샘물이 좀 더 좋은 거고, 혼합 음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3: 왠지 느낌은 약간
4: 과거에는 예. 없잖아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더군다나 중후부처도 모든 식품들을 다 관할하는 식약처에서 혼합 음료는 관리를 하고 환경부에서 음식을 별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딱 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먹는 샘물이 더 좀 좋은 건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예. 제 혼합 음료의 이 물 제품 만드는 데서도 이거를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을 극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예, 예.
4: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혼합 음료 만드는 쪽에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물을 가공을 하고 좋은 성분을 첨가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 예.
4: 오히려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만들겠다. 완전 깨끗하고 대신 몸에 좋은 성분은 최대한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는 샘물이 무조건 좋고 혼합 음료는 뭐 무조건 나쁘고 이런 세상도 또 좀 아닌
3: 아니에요.
4: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3: 그러네.
4: 이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3: 예.
4: 이게 내가 그냥 생수 했는데 이거는 혼합 음료네. 뭐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는 있죠.
3: 궁금하다. 예. 진짜.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제 생수 그 개봉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한다.
4: 아, 네.
3: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과학적으로?
4: 아주 맞는 이야기고요.
3: 아주 맞는 얘기.
4: 예, 엄청나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네.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0: 그래서 막 이거 아이고 막 생수 막 마시고 방치해 놓으면 세균 득실득실 하니까 이거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어, 예. 그리고 그 전체적인 취지도 맞습니다. 예. 생수를 한번 개봉해 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생수에도 세균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뭐 물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먹자라는 그 취지 자체는 뭐 괜찮은 취지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4만 마리가 세균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무슨 동물이나 생물 마리를 이야기하면서 만 단위를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1: 기겁하게 되는데요.
0: 우리 집에 한우 키우는데 만 마리 키운다 이러면 진짜 막 엄청난 재벌일 것 같잖아요. 아,
1: 그럼요. 예.
0: 근데 세균 4만 마리는 사실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심심한데 악수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악수할 때 만지는 평범한 사람의 손바닥 같은 경우에 한쪽에 세균이 보통 6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균이라는 게 4만 마리가 그렇게, 4만 그렇게, 마리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거 아니죠. 손바닥 막 핥아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만 마리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막, 어떻게 이럴 정도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발효를 시키면 그렇죠. 유산균이 막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김치가 많이 발효가 쭉 돼가지고 유산균이 많아지면 뭐 유산균 뭐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김치 같은 경우에 잘 발효됐을 경우에 1g당
1: 엄청 많네.
0: 세균이 한 1억 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우리 뭐 유산균으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뭐 100억 마리도 들어있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4만 마리가 다른 음식 대비 예.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예. 뭐 무슨 음식이라도 입에 한번 대고 하루 지나면 4만 마리가 아니라 40만 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1: 그것 때문에 막 물 버리고 이럴 필요는 절대 없겠네.
0: 예, 그러니까 뭐 버려야 될 수도 있죠. 한 열흘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아. 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생수인데 뭐 열흘 지났다고 달라졌겠어? 달라질 수도 있어요.
1: 한 4만 마리 정도면.
0: 예, 그런데 예. 예, 그 뭐 특별히 뭐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더 뭐 물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생수라고 해가지고 더 뭐 위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구상에서 세균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다른 음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제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생수라는 걸 그럼 왜 먹는 거냐. 아까 저기 뭐 프랑스의 물 스캔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물맛 좋고. 품질상으로 몸에 안 해롭고 깨끗하고 그러면 뭐 괜찮은 거지.
1: 그렇지.
0: 그걸 뭐 천연 뭐 안반인데 뭐 기준에 어긋나서 뭐 후처리를 하면 뭐 자연산과 무슨 뭐 양식과의 차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과연 그렇게 심각한 차이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1: 물이 목말라서 마시는 건데
0: 성분상으로 뭐. 비교해 봤을 때 뭐 안전하고 좋으면 뭐 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물도 특히나 이렇게 유럽에서 브랜드화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도 일종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1: 모든 음식에 물이 들어가고
0: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감성적 요소라는 거를 더군다나 이렇게 대량 소비 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셰프 이름 중에 지금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1: 샘킴.
0: 샘킴. 예. 샘킴. 치숙하게 들리는
1: 자꾸 썬킴 씨한테 샘킴 재밌어요라고 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0: 아니야 치숙하게 들리는
1: 예예예 예, 예.
0: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예. 무슨 초밥 같은 게 나왔다 예. 근데 이 초밥은 샘킴이 하루에 1,000개씩 1,000개 너무 많나요? 하루에 500개씩 직접 싼 초밥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당 뭐 5,000원에 팔리고 있다 라고 예. 이렇게 해봅시다.
1: 그럼 잘 팔릴
0: 그런데 그거하고 맛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은데 실제로 샘킴이 이걸 작업하지는 않았어.
1: 실제는 썬킴이 했어.
0: 그렇다고 한다면 예, 예, 예. 뭐 같은 맛이지만 맛으로 먹어봤을 때 구분 안 돼.
1: 안 돼요.
0: 근데 그렇지만 5,000원 냈다고 했을 때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 식의 감성적 차이라는 거를 이게 브랜드화된 식품인 이상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시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나라 생수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제주도물 제품 그게 한 가지가 있죠.
1: 네.
0: 그 제품이 90년대 후반에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1: 그렇다더라고요.
0: 예, 우리나라 네. 생수업계의 최강자이자 네. 생수 시장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2위가 10% 조금 넘게밖에 안 돼요. 2위하고 격차도 엄청나게 큰 그런
1: 대단하다,
0: 물이거든요.
1: 진짜, 예.
0: 이게 초기만 해도 이 제품이 될 거라고 별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처음에 특히 생수 시장 초기만 해도 물이라는 게 되게 싸게 팔아야 될 물건인 것 같잖아요. 생수 시장, 아까 우리나라의 생수 관리법이 1995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야, 물을 누가 돈 주고 사 먹냐라는 인식이 있던 때였어요. 예. 관련된 그런 법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생수 제품 처음 났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맹

0: 물이니까 진짜 싼값에 팔아야 팔리겠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주도에서 물건 넣어서 실어와가지고 이 가격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제품이 된 거죠.
1: 예.
0: 제주도라고 하는 이 어떤 천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에서
1: 네.
0: 한라산이 또 남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한라산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오면 그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제주도의 그 지형적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죠. 비가 내리면 강물이 돼서 위로 흐르는 게 별로 없고 땅속으로 다 물이 그냥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 아, 예.
0: 제주도 특유의 문화죠. 조선시대에 제주도 관련 기록 중에도 이런 게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 나오는데 근처에 좀 모여 살고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제주도에 뭐 민속 박물관 이런 데 가면 허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벅.
1: 허벅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0: 허벅이 큰 물동이에요.
1: 아, 예, 예.
0: 그거를 주로 제주도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예. 등에다가 지고 집에서 사용할 물을 예. 물 있는 데까지 샘 있는 곳까지 뭐 하루에 뭐 몇백 미터씩 몇 킬로미터씩 걸어와가지고 그 물 허벅을 지고 와가지고 물을 겨우겨우 날라서 어떻게든지 생활을 영위하던 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곳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주도의 모습이었거든요.
1: 현무암 구멍으로 뽕뽕뽕뽕 들어가서 그런가요?
0: 그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1: 달라요?
0: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지하에서 물이 잘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단순히 현무암이 구멍이 많이 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1: 아, 네.
0: 그런데 그렇게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네. 위로 흐르는 지표수라고 하죠. 강물 같은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하수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캐낼 수가 있게 되니까
1: 아, 오히려
0: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지하수가 제주도에서는 확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서 그 지하수 제일 유명한 그 먹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1: 예.
0: 400m 정도 깊이 이하 이상으로 뚫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한라산 높은 곳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400m 깊이 이하에 묻혀 있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빗물이 내려와서 그 뽑아낼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18년에 걸쳐서 제주도의 한라산 화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수를 해준 거잖아요.
1: 와.
0: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탐라국 시대에는
1: 예.
0: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땅속에 많이 있는 걸 모르고
1: 예.
0: 그중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용천수로 나오는 것만 조금 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1: 한라산이 걸러준
0: 이거를 지금 전 국민 생수의 40%로 충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 생수라고 하는 물 중에 해외 수출로 제일 많이 되는 물이 이 제주도 물입니다.
1: 저희 근데 PPL 아닙니다. 예.
0: 연락 주셔도 좋고요.
1: 오면 네, 너무 좋죠.
0: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 못지않게 나름대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1: 있을 거 아니에요. 알프스 끼고 막 이러겠지. 예. 뭐.
0: 그러니까 이번에 스캔들 난 물은 아닙니다만
1: 예.
0: 우리나라가 광복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1: 45년.
0: 1945년에 우리나라 광복이 됐잖아요. 예. 그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일본 망하고 예.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었는데 예.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2차 대전에 프랑스가 이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쵸.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알제리 같은 나라는
1: 예.
0: 독립을 하려고 해서 프랑스에서 안 먹어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이겼는데 뭘 우리가 아쉬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1962년에 정말 큰 싸움 끝에 알제리 전쟁이라고 하죠. 큰 싸움 끝에 결국은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알제리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알프스산의 스위스 근처에 있는 어느 깨끗한 소도시에 있는 마을에서
1: 예.
0: 예로부터 물 좋기로 소문난 그런 소도시에서 모여가지고
1: 예, 예, 예.
0: 알제리 독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을 했거든요.
1: 네.
0: 그 협정을 뭐라고 하느냐? 에비앙 협정이라고 합니다.
1: 왜요?
0: 소도시가 에비앙이기 때문에.
1: 도시 이름이구나.
0: 그래서 이런 식의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도.
1: 감동이 느껴지네요.
0: 그 동네에도.
1: 예.
0: 이거는 이 제품은 뭐 이번에 스캔들하고 상관없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유럽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런 브랜드 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싼 물값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이 동네 자체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뽑아올린 물 여러분이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흔들렸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시는 그런 프랑스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런 맥락까지. 자 오늘은 생수의 과학. 최근에 프랑스에서 불거진 생수 스캔들로 시작해서 생수에 담긴 과학 이야기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오늘 목 빠지게 기다리다 거북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북이 속도로 오랜만에 잡지사 질러주신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1: 아, 거의 뭐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인상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핸섬하시죠?
5: 돈 좀 썼습니다. 5만 5천 원 주고 파마를 했습니다.
1: 아, 머리를 파마하셨구나.
5: 네, 돈이 좋습니다. 이게 아까 그렇게, 아,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1: 아니, 뭐야.
5: 없어서 약간 이렇게 위에 하려고 한 거죠.
1: 잘 어울리시네요.
5: 아래는 저보다 키가 작아서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원래 텔레비전 방송 나갔는데, 그 지비집으로 쫙 찍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야.
1: 너무 높아.
5: 예, 네, 그래서 이거 크게, 원래 큰 섬은 안 되지만, 그 웬만한 섬한테 좀 가려보려고. 이게 스트레스가 상당히 셉니다. 편집장님은 이 스트레스 아직 없으시죠?
1: 아,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요?
5: 네.
1: 아, 저도 최근에 그 단골 미용실 그분이. 네. 앞쪽은 좀 이제 슬슬 주의하셔야겠는데. 네.
5: 네, 혹시 외가 쪽으로 개외 탈모가 있습니까?
1: 네, 친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외할아버지는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5: 이게 그 네. 외가 쪽으로 주로
1: 아!
5: 외가 쪽으로 큰 유전자는 외가 쪽으로
1: 과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5: XM 측에서 오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작은 사사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건 또 엄마 아빠 상관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가도 외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아버지도 대머리다. 그건 이제 최악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외할아버지 대머리, 아버지 대머리 방법이 없습니다.
1: 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5: 네. 예. 그거 뭐, 이렇게 잘 보면 딱 미시면 됩니다. 내가 그, 저걸 한 10년쯤 전에 논문 하나 봤는데, 네. 여성들이 그 삭발한 유럽 여성이게요. 삭발한 여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더 느낀다 그래요.
1: 서양에는 많죠.
5: 네. 예. 근데 예. 대머리, 자연적인 대머리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못 느낍니다.
1: 아,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5: 젊을 때부터 밀고 다녀야지.
1: 아~
5: 젊을 때 밀고 다녀. 원래 젊던 사람이야. 이걸 저 패션이야라고 해야 되는 거죠.
1: 이거 주도해라.
5: 네, 주도해라.
1: 탈모를 주도해라.
5: 네. 우리는 다양한 또 의료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1: 팁이네요.
5: 예, 네, 그때쯤 되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러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예, 버건디 이상도 그렇고 너무 멋있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머리 덮는 예, 머리카락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동물들도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소중한 뭔가 덮개 같은 게 있는 동물들. 바로 딱딱한 등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등껍데기라고 하면 저는 거북이가 먼저 떠오르는데
5: 그렇죠.
1: 뭐 어떤 친구들이 생각나세요, 관장님?
5: 거북이 아르마딜로 아이들 자른 거
1: 천선갑.
5: 또 조금 더 약간 이게 긴가민가지만 뭐 달팽이 우렁이. 애들은 뭐 그렇죠. 껍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1: 소라 이런 애들도 예. 생각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주자 거북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북이는 왜 등에 껍데기를 달게 됐을까요?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5: 그러니까 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억 년 전부터 거북이의 조상이 있었거든요.
1: 예.
5: 근데 남아프리카에서 2억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파충류 에우노토사우루스가 평평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먼 조상으로 추정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 뉴욕 공과대학 등의 여러 연구진들이 두개골을 중심으로 분석했더니
1: 예.
5: 거북이의 조상이 확실하다. 에우노토사우루스가 이렇게 했죠. 근데 에오노토사우루스는 그 땅을 파기에 유리하게 진화를 했어요.
6: 아, 네.
5: 그러면서 등껍질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등껍질이 없으면 땅을 파기도 안 좋았나 봐요. 이와 같은 고대 거북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을 팠고 그 결과 갈비뼈가 변형돼서 현재의 등껍질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 아, 2억 5천 년 전에 살았던 에오노토사우루스의 갈비뼈가 이제 변형돼서. 이야. 네. 아, 근데 권장님 오늘 자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거북이가 맞습니까? 거북이 맞습니까?
5: 과학자들은 거북이라고 합니다.
6: 어, 거북.
5: 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거북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거북이라고 불러요.
6: 네. 아, 그렇죠.
5: 예. 네, 괜찮습니다. 거북, 거북, 거북이.
6: 어,
5: 네.
6: 둘 다 표준어 인정이라고. 네. 예, 리터가 알려줍니다.
5: 학회에 가서만 거북이 안 하고 거북이.
6: 학회에서 약간 거북이라고 하면 약간 좀 유치하게 보네요.
5: 저거 뭐야?
6: 아, 학회 분위기가 따로 있네. 네. 예. 저는 거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거북이가 등에만 껍데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5: 네. 그러니까 보호하려면 위아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등껍질도 있어요. 등껍질은 이제 등뼈고 갈비뼈가 쫙 펴진 거고요.
6: 네.
5: 배 껍질도 있습니다. 이제 가슴 쪽에 갈비뼈가 그냥 확장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위쪽과 아래쪽이 다 있어서 위쪽에서 쭉 펼쳐나가고 아래쪽 펼쳐나서 양끝 끝에 쫙 만나요. 그 초대본 자연사박물관 가면 네. 그 거북이의 아래 골격을 쫙 보게 해놨어요. 마트에서 쫙 보게.
6: 네네.
5: 그러면 갈비뼈가 어디 붙었냐면 등갑에 딱 붙어 있어요. 등껍질이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 위에 껍데기가 씌어져 있습니다.
6: 아, 갈비뼈 위에 껍데기가 바로 이렇게 바로 씌어져 있어요.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게.
5: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 보면 네. 옛날에 그 만화 보면 어떻게 거북이랑 하여튼 거북이가 급하니까 어떻게 옷 팍 벗어버리고 막 뛰어가잖아요.
6: 아, 예, 예.
5: 불가능합니다.
6: 아,
5: 뭐 못 벗어놨어요.
6: 아, 그럼 죽죠.
5: 예, 옷이 아니에요.
6: 예, 예.
5: 그러니까 등뼈가 예, 등뼈 척추에 이렇게 붙어 있다. 등이. 제가
6: 아, 책가방 개념 절대 아니고 예. 진짜 뼈랑 붙어 있는 신체 일부다.
5: 그렇습니다.
6: 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등껍데기는 등뼈랑 아까 갈비뼈가 확장한 거고 네. 배 껍데기는
5: 갈비뼈가 앞쪽 가슴뼈를 쭉 펼쳐져 있거든요. 또 그쪽이 앞으로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6: 그럼 껍데기 자체도 약간 뼈랑 성분이 비슷한가요?
5: 그렇죠.
6: 어...
5: 그러니까 등껍질, 배껍질 다 등뼈, 갈비뼈 확장된 거니까 당연히 뼈로 되어 있어요.
6: 예, 예.
5: 그러니까 뼈는 35%가 유기질입니다. 유기질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같은 단백질 말하는 거예요.
6: 아, 네.
5: 35%가 유기질, 45%가 무기질이에요. 칼슘, 인 뭐 이런 것들이죠.
6: 네.
5: 그리고 20%가 역시 물입니다.
6: 아.
5: 그러니까 그 위에 바깥에 우리가 보는 쪽에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졌어요. 단단한 각질판.
6: 그 손톱.
5: 그쵸, 손톱, 예, 머리카락, 예, 이런 거 돼 있어요.
6: 예.
5: 그니까 두층 구조예요. 단단한 그 내부의 뼈 조직에 위에, 외부의 아, 케라틴이 딱 붙어 있다, 결합해 있다. 그러다 아. 단단한, 견고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6: 예. 제가 그 전에 그 말굽 정리하는 영상과 더불어서 또 많이 보는 영상이 뭐가 있냐면 그 거북이 바다에서 구조해서 등에 따개비 따주고 뭐 예. 고름이나 티눈 같은 거 떼주고
5: 그쵸.
6: 그런 영상도 되게 중독성이 강하던데 그런 거 보면 약간 등껍데기에 손상이 좀 가는 것 같아도
5: 그렇죠.
6: 얘네가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5: 아픕니다.
6: 아파요? 예, 아픕니다.
5: 아, 예, 뼈와 케라틴인데 뭐가 아파. 우리 손톱도 깎을 때 안 아픈데 하잖아요. 아프지
6: 예.
5: 않겠지.
6: 예.
5: 그런데 실제로 거기 신경이 존재해서요. 촉각, 감각 다 느낄 수 있어요.
6: 아, 그래요?
5: 그래서 등껍질을 뭐 핀셋이나 뭐 핀셋으로 고름, 티눈 막 제거하잖아요. 막 팍팍 긁어내잖아요.
6: 예.
5: 따귀비 같은 거.
6: 예.
5: 근데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감각을 느끼고 통증도 느껴요.
6: 아프구나.
5: 예, 하지만 껍질 자체가 두껍고 외부 자극이 직접적으로 내부 신경까지 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통증과는 다릅니다. 그 정도로 강한 통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느껴요. 하지만 걔는 좋아요. 왜? 그들은 너무나 괴롭거든요.
6: 따귀비 때문에.
5: 따귀비 딱 벗겨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6: 한두개 붙어 있으니까.
5: 예, 그러니까 우리 저도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6: 예.
5: 정말로 확 시원시원하게 바꾸세요.
6: 예.
5: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동영상 정말 많습니다.
6: 따개비 제거,
5: 따개비 그다음에 그 뭐 고래 등에 뭐 제거하고
6: 아, 맞아.
5: 특히 고래 등에 제거하는 거냐 99.99% 가짜다.
6: 유사품에 유의하세요, 네. 여러분.
5: 예. 시원은 합니다.
6: 아, 얘네도 이제 느끼긴 느끼는데 네. 그 정도 통증은 아니고 워낙에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좋아하나 봅니다. 거북이 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뭐 탈피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5: 그렇죠. 껍데기 있으니까 단단히 벗겨야 되잖아요.
6: 네.
5: 등껍질의 표면을 이렇게 케라틴 각질판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탈피 중인 거북이 집에서 키운다면요. 습도 유지 잘 중요해요. 부드러운 환경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벗겨진 데 살까 벗길라 말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거북이 수생 거북이 두 개 키우거든요.
1: 아 예 맞아요.
5: 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다 벗겨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상합니다. 아파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좀 놔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등갑은 이제 몸을 둥글게 감싸잖아요. 네. 복갑은 평평하게 몸을 하부를
1: 그렇죠.
5: 보여줘요. 예, 그럼 예. 등갑과 배갑이 만나야 되잖아요.
1: 예.
5: 그 양옆에 골교 본 브릿지가 있습니다.
1: 아, 본 브릿지.
5: 예, 브릿지가 딱 뼈줄을 탁 연결해 주고
1: 잡아줘요.
5: 있어요. 예. 예. 근데 머리가 목에 껍질 안 쏙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북이의 특징이죠.
1: 어, 그렇죠. 예. 예.
5: 근데 목을 세로로 딱 넣는 애들 있고 옆으로 넣는 애들도 있어요. 거북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1: 네.
5: 육지 거북이는 굵고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1: 육지 거북이는 굵고 견고한 다리.
5: 예,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발에는 단단한 발톱이 있어서 땅을 파거나 걷기에 적합하고요.
1: 예.
5: 반면에 바다 거북이는 지느러미 형태의 팔과 다리가 있어서 헤엄칠 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 껍질 속을 쏙 넣지 못해요. 만화에 보면 몸도 쏙 넣어요.
1: 예, 예.
5: 못 넣어요.
1: 그래서 껍데기만 남는 게 안 돼요.
5: 안 돼요. 목은 넣는데.
1: 저거 안 됩니까?
5: 예. 안 돼. 이게 어디 있냐면 등갑과 배갑 사이에 약간 그 브릿지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로. 천장과 바닥 사이에 싹 껴넣는 거예요.
1: 아, 쟤도 살짝 껴놓은 정도인가요?
5: 옆을 껴넣는 거지. 옆구리 속에 쫙 껴넣는 거지. 이게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 포식자가 좀 집요하게 맘만 먹으면 팔 정도는
5: 제가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1: 저 정도만 해도 보호 기능은
5: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 그걸 왜 해봐. 반려거북이 있으시니까. 네.
5: 그러니까 나는 손이 있으니까 하지만 손이 없는 다른 동물에 있죠. 입밖과 입만 가지고는 접근이 쉽지 어렵다.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비뼈랑 척추뼈가 껍질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네. 몸의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5: 그래서 특히 땅 거북이는 몸통이 껍질 안에 있어가지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받습니다. 호흡으로 해서 이제 폐가 발달해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북이가 뒤집히면 위험해요.
1: 뒤집히면 왜 위험하죠?
5: 이게 네. 허파가 네. 등 쪽에 있잖아요. 등 위쪽에 등 바로 아래에 허파가 있어요.
1: 네.
5: 근데 뒤집히면 어떡해요? 내장이 허파를 눌러버린 거예요. 허파를 내 등은 또 딱딱해.
1: 네.
5: 딱딱하고 위에서 물 누르니까 어떡해요? 허파가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식사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들이 자기랑 잘 모르는 동물인데 거북이들 누구 쓰러져 넘어져 있잖아요. 그 거북이들 우르르 달려들어서 딱 뒤집어주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거북이들끼리?
5: 거북이들끼리 도와줍니다.
1: 그럼 가짜 영상 아닌 것도 있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5: 그거는 대부분이 진짜예요.
1: 진짜예요?
5: 네, 진짜예요.
1: 와, 대단하다.
5: 네, 내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막 열심히 도와줍니다. 왜? 자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들 서로 뒤집어주고 심지어 거북이가 아닌 다른 동물이 뒤집어져 있는 거북이를 세워주는 것도 봤어요.
1: 아, 이 정도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나요?
5: 아, 그러니까 동물들끼리 그 이타심이 다 드러납니다.
1: 거북이 등 껍데기가 엄청 단단할 것 같은데요. 예, 사람 뼈보다 단단합니까?
5: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더 단단하죠. 뼈가 더 단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지 모든 거북이 등껍질이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1: 무른 애들도 있나요?
5: 무른 애들죠. 장수 거북이.
1: 그래요?
5: 장수 거북이는 예. 가죽처럼 돼 있어요. 골절뼈가 아니라 가죽 같은 부드러운 피부로 돼 있어요. 새까맣고요.
1: 그렇습니까?
5: 정말 아름답습니다.
1: 예.
5: 근데 그 가죽처럼 돼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작은 뼈 조각들이 있어서 모양은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1: 네.
5: 그 등껍질만 7개의 등줄기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5: 예, 그래서 약간 숨지가 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흰 점들이 막 박혀 있고 커요. 네. 250에서 270kg 되고 길이는 1m, 2m. 내가 본 거 한 1.5m쯤 되게 큰 걸 봤죠.
1: 장수 거북이.
5: 예, 또 자라도 마찬가지죠. 자라도 등딱지에 중앙에만 약간 그 단단한 게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부드러운 껍질이 돼 있습니다.
1: 부드러운 껍질. 예. 예. 자라 얘기 나온 김에 저 어렸을 때 그 문방구에서 자라나 남생이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자라랑 남생이는 거북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5: 거북이에요.
1: 아 거북이 하나인가요?
5: 네, 그 자라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북이다 생각합니다. 거북, 종속, 과, 목, 강 문기할 때 거북 목이에요.
1: 예,
5: 목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파충, 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충류 안에는 거북 목이라고 있는데 그 네. 거북 목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거북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긴 하죠.
1: 네.
5: 자라는 주로 이제 물속에서 생활하는 완전 수생 거북이에요. 등껍질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납작한 가죽 같은 질감이고요.
1: 예.
5: 코가 이제 삐죽 피어나죠.
1: 아 자라는?
5: 네, 자라는
1: 저런 식으로
5: 나서 예. 누가 봐도 걔는 자라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예.
5: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수중 생활에 적합하고요. 육식성입니다. 육식성이어서 빨라요.
1: 예.
5: 막 빠르게 됩니다. 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라 잘못 물었다가 어릴 때 뭐 손가락 잘려 이런 얘기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1: 자라는 위험하구나.
5: 이제 네. 실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장에 자라 많은데 애들 시장 통해서 자라가 만질까봐 어른들이 막
1: 거두게 할까봐
5: 그런 거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만 네. 보질 못하니까 요즘 봤으면 다 구분했을 텐데.
1: 네.
5: 또 남생이는 남생이도 담수에 살아요.
1: 남생이는 엄청 작잖아요.
5: 네, 작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등껍질이 더 단단합니다. 그것도 등껍질이 보기 더 둥글고 완만한 편이고요. 자라보다 훨씬 작고 등껍질이 진한 갈색 노란 줄무늬 있었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색에는 부드러운 거북류처럼 보이지만 네. 겉껍질은 견고한 골질이고요. 아. 물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7: 예.
5: 성격이 온순해요. 알을 낳을 때는 물가에 모래나 흙 속에 구멍을 파서 산란한다고 합니다. 아. 본 적이 없어요.
6: 남색이 발견되면 뭐 깨끗한 물 이런
5: 그렇습니다.
6: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장수 거북이 말씀도 하셨지만 거북이 하면 진짜 장수하는 동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북이가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 이 껍데기도 한몫한다고 하더라고요.
5: 네, 네. 그래요. 미국의 연구진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파충류도 있잖아요. 양수리 파충류, 개구리, 악어, 도마뱀 동물의 노화되는 것을 딱 연구해봤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을 해봤더니 거북이가 오래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은 등껍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6: 안전하니까.
5: 그걸, 네, 다른 요소가 있지만 네. 일단 잡아먹히지 않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자연사라는 게 뭐예요? 굶어죽든 뒤 잡아먹혀 죽는 건데 잡아먹히는 데서 되게 탁월하게 네. 안전합니다. 네. 그 따뜻한 껍질 안에서 또 아늑하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외부 한 여인에서 목숨을 잃는 현저히 적고
7: 네.
5: 심리적인 안정도 있겠죠. 근데 거북이 보통 100년을 삽니다. 육지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는 400년 산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1950년대에 거북이를 바다 거북이를 잡았는데
7: 예.
5: 등에 스페인 사람의 이름과 그 함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대가 뭐 400년 전 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유명한 거다. 그 요즘 잡아낸 거 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찾아봐야 하는 게 있는 거죠. 아, 400년 전 함대가 걔 잡아가지고 등에다가 산에다가 왜 자기 이름 써놓은 것처럼 철수와 영이 뭐 하트 해놓은 것처럼 뭐 예. 해놓은 거겠죠.
6: 예, 까를로스 이런 거 적어놨는데 예. 또 그걸 보여주기라도 다시 1950년에 바다 위로 올라와 준 것도 고맙네요.
5: 그쵸, 예. 와,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거 최소한 뭐 400년 전에 400년 산다는 거잖아요.
7: 예.
5: 지금 살고 있는 육지 거북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나이도 있어요. 올해 192살 된 조나단이라고 있습니다.
6: 아, 조나단.
5: 네, 조나단. 남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살고 있는 네. 세이셸 자이언트 거북인데요.
7: 네.
5: 근데 이 거북이는 특이한 게 아직도 짝짓기를 해요.
6: 190살인데요.
5: 네, 190살에 짝짓기에 탐을 냅니다.
6: 아, 그래요.
5: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겠다. 50년도 더 살 건데.
6: 정정하시라고
5: 이야기합니다.
6: 우리 조나단옹.
5: 네, 예. 갈라파고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육지 거북이들 일단 갈라파고스 육지 거북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짝짓기를 시키고 합니다.
7: 예, 예.
5: 네, 그걸 짝짓기를 보려고 한 3시간 동안 떼약 페달에 쫙 인적이 있었거든요. 봤습니다.
6: 그거 좀 실례 아닌가요?
5: 내 앞에 와서 했어. 내가 가서 본 게 아니라 지네가 내 앞에 왔어. 난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 있는데 지네가 와서 한 걸 뭐.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6: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다.
5: 갔다.
6: 예.
5: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겠다. 신체 구조 자체가 암컷이 등이 또 없잖아요.
6: 그렇죠.
5: 이렇게 소환되네. 뭐, 그 어떻게 다지? 막 이렇게 힘든. 그렇습니다.
6: 그래도 해냅니까?
5: 좋다. 해냅니다.
6: 예. 예. 거북계의 디카프리오 쓴 에디터 누군가요? 예. 아, 근데 그 등껍데기 아까 누가 낙서했다고 그랬지만 이 등껍데기 보고 거북이 나이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5: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테 있듯이 산호에도 나이테가 있거든요. 예, 예. 조개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등껍질이 계속 벗겨지잖아요. 커지면서.
7: 예.
5: 그러니까 왜 저기 등껍데기 무늬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개수가.
7: 예.
5: 그 커지면서 그냥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7: 예.
5: 근데 그 껍데기에 보면 그 성장륜, 성장링, 동그라미가 있어요.
6: 성장륜.
5: 네, 이걸 보고 이제 몇 살이다 할 수가 있는데
7: 네.
5: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가 아주 많은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성장률이 뭐 겹치기도 하고, 달라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7: 예.
5: 거북이 성장 속도는 서식 환경, 영양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때 성장률의 간격과 수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기, 성장률, 건강 상태, 행동 양식 등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6: 바퀴 개수만 센다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5: 네, 적어도 바퀴, 바퀴 수보다는 많죠.
6: 그렇겠죠. 예, 예,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거북이가 만약에, 네, 만약을 가정했을 때 등껍데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5: 만약 등껍질이 없었으면요 네. 내부 장기랑 척추가 모두 외부로 노출됐겠죠.
7: 아,
5: 그러니까 등껍질이 없는 거북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짐작하자면 덜 단단하고 약한 외피 가죽만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통 파충류, 동화뱀과 비슷한데 약한 동물.
6: 그랬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5: 살아남지 못했겠죠.
6: 예. 자, 다음 이제 등껍데기 달린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아르마딜로는 어떤 동물입니까?
5: 아르마딜로가 스페인어인데 딜로 할 때 D-I-L-L-O예요.
7: 네.
5: 스페인어에서 LLO면 LA2가 있으면 요쯤 나와요. 아르마딜로가 아니라 아르마디요쯤 나와요.
6: 아, 요요요. 발음이.
5: 아르마딜로. 예. 그냥 전세 아르마딜로 하면 됩니다. 스페인이 아니니까 아르마딜로 하면 되는데 예. 아르마도가 갑옷을 입은다고 는 형용사예요. 아르마도. 아, 갑옷을 입은. 네. PP입니다. PP. 현재 분사.
6: 아, PP형. PP형.
5: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요. 이요는 예. 소형 전미사예요.
6: 소형.
5: 네, 저 작은 거 보세요. 아. 영어로 그 독일어의 매치엔, 뭐 브레치엔 할 때 히엔 붙이면 작은 빵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처럼 개, 소 할 때 강아지, 송아지.
6: 아, 아지, 아지 느낌이구나.
5: 이요, 그러니까 아르마디오는 갑옷을 입은 작은 컷, 갑옷을 입은 작은 갑옷을 입은 작은 어떤 것쯤 되는 거죠.
6: 갑옷을 입은 작은 어떤 것.
5: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마디오가 그 몸은 그 딱딱한 갑뼈판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그 처음 보인다 해서 유리한 것 같아요. 아르마딜로는 오로지 아메리카 대륙에만 삽니다. 아, 아르마딜로는 아주 북쪽, 남쪽 말고 약간 따뜻한 쪽에 그러니까 견고한 딱딱한 등껍질이 있잖아요. 예. 온몸을 감싸고 있는 특징이죠. 예. 이 등껍질은 겹겹이 쌓인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6: 아, 겹겹이 쌓인 뼈?
5: 겹겹이 쌓인 뼈입니다. 위협을 받으면 몸을 둥글게 말아요. 그래서 머리와 다리를 안으로 쏙 숨길 수가 있습니다.
6: 예.
5: 일부 종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은 완전히 공처럼 말 수 있어요.
6: 아, 쟤네 동그랗게 말더라고요.
5: 다 예. 그런 건 아닌데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린 저런 거 좋아하니까 저런 거 보여주는데 저 완전히 접수는 건 저런 거 몇 개 안 된다.
6: 몇 개 안 된다.
5: 네. 예. 몇 개 안 되는 게 인기가 있는 거죠. 작은 종류는 12에서 15cm, 뭐 네. 80g, 80g 100g밖에 안 되는데 큰 놈은 75에서 100cm, 뭐 45kg, 60kg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흰개미, 개미, 지렁이, 딱정벌레 같은 무척추 동물을 먹고요. 청각과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걸 잘 찾아서 먹죠.
6: 아, 시력은 좀 떨어지겠네.
5: 뭐 좋을 필요 없죠, 먹게.
6: 어두우니까.
5: 네. 예. 아르마딜로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 덕분에 남미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되게 관심을 갖는 동물이에요. 우리 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네.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마스코트로.
6: 아, 수입했죠. 그렇지. 예.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가 아르마딜로 캐릭터였죠. 예.
5: 그러니까 사람들 저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잘 몰랐던
6: 거예요. 개미핥기 같기도 하고.
5: 예, 개미핥기도. 아, 그것도 아니고,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6: 사슴 같기도 하고.
5: 예, 잘 설명하기 어렵겠죠. 예. 아르마딜로, 아르마디오.
6: 아르마디오.
5: 네.
6: 예. 얘네는 그 뼈가 겹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 네.
6: 그럼 뭐 거북이보다도 더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마나 딱딱한가요?
5: 그렇지도 않아요.
6: 아, 그래요?
5: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몸에 갑옷처럼 생긴 단단 득딱이 쌓여 있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판 여러 개가 겹친 형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이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 모습이죠. 근데 그 2015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아르마딜로에게 총을 쐈어요. 막 팍팍팍.
6: 왜 그래요?
5: 나쁜 놈이죠.
6: 왜 그랬지?
5: 네. 네. 그랬더니 총알이 반사돼가지고 자기가 맞았다.
6: 만화처럼?
5: 만화처럼. 내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만큼 단단하다. 그만큼 단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예.
5: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걸 왜 싸요?
6: 그걸 왜 싸? 진짜. 네.
5: 근데 아르마딜 등껍질도 그러니까 뼈 조직과 케라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한, 네. 뭐 거북이 한 덩어리잖아요.
6: 예.
5: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얘는 조각조각 잘려져 있어요.
6: 아.
5: 그래가지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뼈판 사이에 유연한 관절 조직이 있어서 있습니다.
6: 아, 네.
5: 몸 전체를 아주 둥글게 말 수도 있는 거죠.
6: 그래서 거북이보다 유연할 수가 있군요. 네. 자, 미국에서는 아르마딜로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이제 고기를 위해서 식용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센병 환자 수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5: 네, 아르마딜로가 한센병의 원인균을 자연 숙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가운데서 이 한센병의 균, 한센병균이 자기 살 수 있는 동물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6: 아,
5: 인간하고 아르마딜로.
6: 아, 신기하네, 그것도.
5: 네, 그걸 나균이라, 한센병균 쉽게 말하면 나균인데요. 예, 예, 예. 나균은 보통 환자 간에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돼요. 근데 아르마딜로하고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접촉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르마딜로는 좀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요.
6: 예.
5: 그게 딱 적당하게 애완동물 적당한 동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 거는 무서운 놈이네. 아르마딜로 다 없애버리겠어. 예. 이럴까 봐 걱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한센병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6: 그러니까
5: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니까
6: 네.
5: 괜히 멀쩡한 아르마딜로에게 총 쏴서 괜히 튀어서 맞고
6: 그렇죠.
5: 그런 일이 예.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 없죠.
6: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총알. 아르마딜로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또 있습니다. 천산갑 얘기를 해볼 텐데. 아, 천산갑은 이름부터가 좀 뭔가
5: 멋있죠.
6: 신비로운 느낌?
5: 네. 천산 비늘이 막 붙어있는 포유류예요. 그러니까 케라틴으로 된 두껍고 단단한 비늘로 온몸이 덮여 있습니다.
1: 쟤는 진짜 좀 손톱 느낌이네요. 진짜로. 네.
5: 어. 저게 짝 조그마하니까 어떻게 팔기 참 좋은 거예요. 뭔가 좀 탐내성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냐면 아르마딜로가 아메리카 산다리 있잖아요. 예. 이 천상갑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삽니다. 똑같이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살아요. 예. 중국 남부, 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많이 살아요. 예. 야행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미와 흰개미를 먹고 살아요. 혀가 길어요. 긴 혀를 이용해서 개미집이나 흰개미집에 들어가 먹이를 찾고 예. 알발톱이 발달해 가지고 굴을 파거나 나무에 길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포유류 중에서도 참 특이하게 단독 생활을 합니다.
1: 아, 쟤는요?
5: 네, 포유 주로 집단 생활 맞아요.
1: 그러게요. 네,
5: 단독 생활이 특이한 거고요. 그다음에 곤충을 개체 수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아, 천산갑이?
5: 네, 천산갑이. 그러니까 꼭 핵심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1: 많이 먹기 때문에.
5: 네. 근데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밀렵 때문에 멸종 위기에 달했죠.
1: 그러니까 왜 밀렵하는 거예요?
5: 아니, 그러니까 먹으려고. 사람들은
1: 아니, 저 껍질을 먹으려고?
5: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용껍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늘을 갈아가지고 전통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천식, 류머티즘, 암, 콩팥 질환, 혈액 순환 개선, 염증 완화 이런데. 효과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 효과 있다고 이제 멸종될 쪽 잡아볼까요?
1: 아니에요.
5: 아니죠. 또 들은 게 정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는 게 도움이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1: 그러면 멸종도 눈에 안 보인다?
5: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1: 아, 근데 아르마딜로랑 천상갑은 그러면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관계인가요?
5: 전혀 상관이 없어.
1: 아, 그래요?
5: 동석, 가목, 강, 문계가 있는데 네. 목부터 달라요.
1: 아, 목부터 달라요?
5: 네, 목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속한 거예요. 포유류야. 네. 포유류라고 하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아주 다른 겁니다.
1: 아주 다른.
5: 또 생기고 사는 것도 아르마딜로는 아메리카에, 천생갑은 아프리카 살지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네. 또 아르마딜로는요, 골질뼈판이에요. 네. 근데 유연하고, 네. 근데 천생갑은 딱딱한 비늘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마딜로는 일부 종만 몸을 둥글게 말 수 있는데, 천생갑은 모든 종이 몸을 둥글게 말 수가 있어요. 또 아르마딜로는요, 이빨이 있어요. 네. 천생갑은 이빨이 없습니다.
1: 없어요. 혀로 개미만 먹는 거예요. 네.
5: 그래서 아르마딜로는 개미핥기하고 좀 가까운 동물이고요.
1: 아르마딜로는 개미핥기랑 가깝다.
5: 오히려. 천상갑은 차라리 개랑 더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 정도로 차이가
5: 그 정도 멀다. 그 정도 멀다. 그러니까 뭐 개미핥기와 개가 가깝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1: 아닙니다. 네,
5: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서식지와 진화 계통이 완전히 다르지만 네. 진화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점점 겉모습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네. 수렴 진화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1: 아, 예. 여기까지 또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등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또 지식을 쌓아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오랜 시간 논란이 된 표현 중에 조개 껍질과 돼지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로 껍질은 뭐 사과나 양파 껍질처럼 단단하지 않은 외피를, 이제 껍데기는 소라 껍데기처럼 딱딱한 형태를 가리키는데 조개 껍질, 돼지 껍데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근데 또 지금은 조개 껍질을 예외적으로 복수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조개 껍질 묶어 이런 노래처럼 워낙 많이 쓰여서 인정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또 그만큼 많이 쓰이는 돼지 껍데기는 아직 표준어로 또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하니까 아나운서인 저도 헷갈립니다. 확실한 건 아직 거북이는 등 껍데기가, 굳이 우리가 올바른 표현을 쓰자면 등 껍데기가 맞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공채 아나운서 겸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곧 컷오프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서 결국 감면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쟁도 커지고 있죠. 한편 국회에서는 종합특검 연장과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법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일부 철여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육군 사성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정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입장 수도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CBS 박종희 한편승부. 자, 오늘도 철이와 영희와 함께합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유 그린입니다. 그린. 아, 그 청취자분들이 그 노 변호사님 의사님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2: 아, 진짜요? 예, 네, 예쁘게 입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우신이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과보신 기자,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타금, 이게 전당대 후보자 기타금 문제가 또 갑자기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감면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요.
3: 네, 전당대 후보 기타금이 너무 높다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예. 당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내일 열고 감면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예비와 본 경선 합쳐서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전당대회보다 갑자기 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선관위는 청년 후보의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당에서 일부 기탁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과정에서 2001년생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는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기탁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NS 생방송 도중 눈물을 보인 것도 화제와 동시에 논란이 나왔는데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잠시 공개를 했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이 개인 후원금을 모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닫았습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금수저가 아니면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 제도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정청래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하시는 걸 봤는데 본인도 잘 몰랐다. 본인도 이렇게 많은지, 많이 올라간지 몰라 최근에 알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최민희 네.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오른지 몰랐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SNS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또 당무개입 얘기가 나와서 또 직접 반박됐군요.
3: 네, 일단 이 기탁금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띄워주는 모양새였는데요. 네. 본인의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정부패 유인도 키운다라며 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도 당직선거 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기탁금도 낮췄다라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청년 후보의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 성명이 많이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이 다시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은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의 청년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런 맥락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0: 예, 정청래 전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군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3: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본인도 최근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잔고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당대 수준 또 이전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예. 또 본인이 최근 후원 계좌를 연 뒤 이틀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모인 데 대해서도 본인에 대한 지지뿐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0: 예, 자,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또 전당대회만큼 과정과정이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니, 기타금 갖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자, 일단. 당에 내면 이게 못 돌려받는 거죠, 노 변호사님?
2: 네,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탁금 논란은 좀 민주당이 좀 잘 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거는 몰랐는데 예. 실제 이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탁금 올리는 게 필요했다가 이제 이 당의 입장이었더라고요.
0: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2: 예, 예. 근데 후보 난립을 그런 걸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되게 1차원적인 것 같고.
0: 그러니까요.
2: 네. 실제 민주당은 특히 돈도 지금 다른 당에 비해서는 엄청 여유가 있는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당에서 특히 청년이라던가 좀 약자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데 꼭 정치에는 참여해서 어떤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근데 정청래 후보도 몰랐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놀랍네요. 그럼 이게 언제 올랐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게시판에 공지를 하더라도 당대표한테 보여주고 아마 이런 내용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정청래 아마... 대표가 대표이신 어쨌든 이던 시절에 이게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대표가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0: 그 이후에 그게... 아마 공지가 돼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2: 저는 기분이 없어요.
1: 전준위에서 이런 것들을 네. 결정을 하니까.
2: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1: 결정을 네. 해가지고 최고위에 올리고만 하는 거니까. 근데 기타금 논란은 정말 참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네. 체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예요.
0: 그렇죠.
1: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후원이 그렇죠. 아니면.
0: 예.
1: 그리고 또 후원의 계좌를 또 개설을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후원의 신고하고. 계좌 신고하고 거기서 뭐 답변 받고 그걸 또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정민철 후보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타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봅니다.
0: 아, 당무 개입 맞아요?
1: 당무 개입 맞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불법적이라거나
0: 예.
1: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니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당무 언급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뭐 그 어떤 표현이든
0: 그러니까
1: 뭐 언급이든 개입이든
0: 당무 언급 예 개입
1: 간섭
0: 간섭
1: 네, 뭐 조언 충고 뭐
0: 그렇죠
1: 무슨 뭐 단어를 쓰든 네. 어쨌든 당무에 당무 대통령께서 언급. 좀 개입하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0: 예.
1: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0: 예.
1: 이러한 뭐 본인 당에 이러한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이 뭐 얘기할 수도 있지. 진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무 개입이 잘못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대표 네가 해. 너는 당대표 하지 말고.
0: 그렇죠.
1: 너가 비대위원장 해. 이게 정말 잘못된 당무 개입이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0: 예.
1: 이런 언급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보수 우파 패널, 참칭 패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제 장성철이 보더라도
0: 예.
1: 그건 국민의힘이 좀 무리한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적이다. 듭니다.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 뭘 아니에요. 뭐 당무지.
2: 당무 개입은 아니라고
1: 기타금이 당무 아니에요 그러면?
2: 당무 개입은 당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류의 언급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1: 왜요? 솔직히.
2: 아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네. 그 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일의 모든 것에 조금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0: 너무 많이 말씀하시나?
2: 너무 자주 너무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의 X에 너무 많이 올리기도
0: SNS에.
2: 하시고 예.
0: 네.
2: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고 이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좀 지켜봐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정민철 씨가 실수를 하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울고 이제 그런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게 또 올라갔기 때문에 본질은 당연히 기타급 문제 이게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고 혹은 어떤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놓는 것에
0: 예,
2: 대한
0: 예, 예.
2: 그런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너무 사실은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한데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예 그냥 참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뜻은 정확히 충분히 알겠지만
0: 왜 웃으세요?
2: 왜 웃으세요?
1: 아니 어리둥절해가지고
2: 왜 어리둥절해?
0: 왜?
2: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0: 예, 우리 광우신 기자.
3: 아니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남하는 모습이 나중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지원을 하는 거 이런 식의 또 해석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예.
3: 자제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기타금 문제가 이렇게 원래 불거지면 안 됐던 거가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예.
3: 이 기타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저희가 좀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이 더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오른 거다 보니까.
0: 그래서 4배 올랐다면서요?
3: 네, 원래 이제 예비경선 500만 원으로 저번 전당대회도 치렀는데.
0: 최고위원.
3: 네, 갑자기 네. 예비경선에만 2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네. 뭐 당연히 준비했던 후보 입장에서 특히나 원외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아마 국민의힘 수준으로 맞춰서 올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원래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은 기타급이 훨씬 낮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걸 예상하지 못했고 이 공고 이틀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한 당이 먼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0: 이틀 전이냐 이틀 전에.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 전당대 말고 네. 조금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지
0: 국정에.
3: 않을까.
1: 네. 대통령은 하여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조금 언급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문제 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세세하게 꼬치꼬치 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아. 것들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그냥 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좀 철면피 같아요.
0: 철면피 국회의원들.
1: 네, 왜냐면은 당에 돈도 많고.
0: 그렇죠.
1: 솔직히 선거 치르다 보면은 국고보조금 나오죠. 선거보조금 나오죠. 선거보전금 나오죠. 오히려 선거 치르면요. 정당의 재산이 불어나요.
0: 아.
1: 지금 뭐 현금으로 500억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네. 그러면 선거 구경제 본인들 맨날 선거 구경제 외치잖아요. 네. 그럼 당내 선거에서도 적어도 사회적인 약자, 정치권의 약자인 청년들을 예. 위해서는 선거 고용제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그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청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0: 장성철의 대안.
1: 국고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로 삭감을 하냐면 네. 자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당원 주권이라고.
1: 예. 네. 당비를 내니까 당원들도 주인이고 국고보조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에요.
0: 예.
1: 그런데 전당대회에 지금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하는 걸 보면 뭐 당원 70, 8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국민의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받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 룰을 뭐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 이러면은 국고보조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0: 50%만 네,
1: 국민 70 뭐 당원 30 이러면 이렇게 국고보조금 100으로 놨을 때 70%를 지급을 하고 일반 국민 100%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다 그러면은 원래 상정돼 있던 100% 지급을 주고 이런 페널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당 돈 배불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화가 나네.
2: 아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면 이렇게 배가 불러진다? 네. 이거는 이제 큰 여당이나 큰 당들의 문제고
0: 당원들의 또 작은 당비 때문에도 좀 많이
1: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야 될 것도 조항도.
0: 네. 그러니까 당원이 150만 명이래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1: 한 달에 15억씩 들어와요. 특별당비까지 하면 1년에 200억 이상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비가.
0: 그 돈은 어디다 써요?
1: 저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500억.
0: 나중에서 뭐 당사나 건물 사고 뭐 이런 데서 쓰기도 하고.
1: 아니 이건 뺏어야 돼요 이거.
0: 뺏어야 된다니까.
1: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0: 알겠습니다.
2: 일단 그건 이제 예. 지금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예. 민주당에 이번에 왜 이렇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뭔가 하나씩 스무스하게 넘어가지가 않고 자꾸 뭐가 걸리는가.
0: 예.
2: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0: 두 마디 해주세요. 예.
2: 그러니까 실제 뭐 이 기타급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의 자격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뭐 대표의 당대표 후보 자격 뭐 이런 것들 맞네.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왔었었고
0: 맞아요.
2: 또 선호 투표제 가지고도 또 얘기가 안 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서로 막 얘기가 있었었고 이게 뭔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서로 가지가 않고 하나씩 계속 걸러지는 계속해서 뭔가 누가 발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전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선거 한두 번 치러보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 선거 한두 번 해보고 최고위원 선거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0: 뭔가 스무스하지 않나요?
2: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덜컥덜컥덜컥 거리는지
0: 덜컹덜컹
2: 네, 왜 그런지를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딴지거려서 그러는 건지 그전에 다 오케이 됐다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1: 근데 기타급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총 비용을 딱 산정을 해놓고 자 좀 후보들에게 돈을 받자, n분의 1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 비용도 많이 이제 높아진 거고.
0: 문자 한 거죠.
1: 예, 체육관 빌릴 때요. 아. 단기간에 정치권에서 빌리잖아요. 예. 비싸게 불러요.
0: 아.

0: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없고 후원이 잘 거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이걸 보면은 그렇죠. 또 얼마나 또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1: 박탈감. 아.
0: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될 만한 성품과 깜이냐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2: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취지를 들어보면 아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울컥했다. 눈물 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인데 역시 마음에 우리 장 소장님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죄송합니다.
2: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0: 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2: 예, 잠깐 묵상해 주시고 이제 다음 이슈.
3: 근데 저는 좀 이상했는데요.
2: 아, 또 있어요?
3: 아니 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 네, 또 뭐가 있어요?
3: 처음에 그 3억 6천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2: 아, 정청래 후보.
3: 지금 네. 그래서 더 들어오지 말라 그랬더니 4억 4천만 원이 됐어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딱 정민석을 보고 울면서 나 돈이 없어요. 이제 얘기해갖고 너무 대비가 됐잖아요.
2: 예, 그렇죠.
3: 근데 제일 처음에 이상했던 거는 왜 정청래 대표는 그 전에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네. 2천만 원이 덜 찼었을까?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던데.
2: 아, 아예 원 네,
3: 아예 처음에
2: 네. 애초에
3: 2천만 원이 덜 찼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하는 것처럼 예. 정말 당원들이 분노의 그런 후원금을 준 거라고 한다면
2: 예.
3: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로 대표를 응원하지 않았던 건가?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여기저기서 몇 대 몇으로 몇 대 1로 막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인가? 이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1억 5천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2천만 원이 모자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0: 올해는 3억까지 거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나가니까 또 1억 5천 또 거둘 수 있고 4억 5천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 예. 자, 아무튼, 그 얘기는 됐군요. 내일부터 예비경선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빅3,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물론 고민정 후보도 있고 김보미 후보도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렸다면서요?
4: 네, 일단 김민석 후보는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고 최해병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도 들렀는데요.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또 권리 당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2: 예.
4: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정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연을 넓힌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이른바 영남 확장론을 이야기를 했고요.
2: 예.
4: 송영길 후보도 역시 연이틀 부산과 경남에 머물렀습니다. 부산과 김해에서 당원들을 만난 뒤엔 봉하마을 찾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표현을 끌고 와서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을 이야기하며 정청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을 했고요.
2: 예.
4: 정 후보는 반면에 언론 노출을 좀 피하면서 전북에서 당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호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2: 전북에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4: 네, 굉장히 좀 자주 들르고
2: 전북의
4: 있습니다.
2: 전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됐어. 네. 민주당의 핵심은 전북이었어.
4: 예. SNS로 메시지를 예. 내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고 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를 만나 후원회장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 아하.
4: 언론에서는 그래서 아, 친노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후보들이 방송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4: 일단 정청래 후보 오늘은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과 대선이 무망한 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도층 확장보다 일단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핵심 지지층 사이에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있고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토끼를 튼튼하게 묶어 세워야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 예.
4: 반면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이 명청 갈등을 가짜뉴스라고 지목한 데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여러 번 외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 예.
4: 그 과정에 표현도 좀 거친 표현이었는데요.
2: 야.
4: 그런 것을 스토커라고 한다라며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 본인의 연임을 우선시했다라고 하고
2: 예.
4: 본인이 정 후보가 내선 선당 후사에 대해서도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청 후 당이었다라면서
2: 선청 후당 네, 정청래가 선이에요. 예, 어쨌든
4: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책 충돌 같은 걸 근거로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2: 예. 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정규 발표 진행 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5명 1차 컷오프는 이변이 없겠죠? 노 변호사님?
3: 어, 네.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특별한 변수가 지금 생긴 게 없잖아요.
2: 예.
3: 그래서 결국 이제 순위, 과반을 넘냐, 안 넘느냐, 과반 넘는 후보가 나오냐인데, 과반 넘는 후보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여론도 절기적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예. 그럼 결국 이제 1, 2, 3위들 중에서 선호 투표로 나중에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2: 예. 장 소장님?
0: 그런데 지금 예비 경선,

0: 대의원에서는 여론조사가 좀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1: 하고 중앙의원.
0: 중앙의원. 예, 예. 대의원이 아니라 저 권리당원 50% 중앙의원 50%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순인데 예. 이 1, 2등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2: 1, 2등이 어떻게 되는데요?
0: 1등 뭐 정청래, 2등 김민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미세한 차이로. 이게 권리당원에 상당히 좀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청래 후보가 더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 오늘 전 보고 오셨죠?
0: 아니요.
2: 아니요.
1: 네,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요 선택의 그 신중의 길.
0: 아니 이게 보면은
2: 명리학적 고찰인 줄 알았어요. 예. 이게 그
0: 김어준 씨는 어쨌든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어느 특정한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1: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0: 예, 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정청래 후보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아. 내일부터 이제 방송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뭐 또 유튜브에 나온다고.
0: 유튜브에 나온다고. 네, 네. 거기서 뭐 발언을 되게 또 세게 하겠죠. 일단 나오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제가 유익해 보는 게 의원들 다수가 지금 김민석 후보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도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히 여유로워요. 위축되거나 주눅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을 보통은 다 공개 일정 하잖아요. 공개 일정 하면서 나 이렇게 활동한 거 누구 만났어요? 막 이러는데 비공개로 쫙 깔면서 그냥 맨투맨으로 당원 접촉을 되게 세게 하고 다니고
1: 전북에 가서.
0: 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그 부인을 또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거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1: 뭔가 쎄합니까?
0: 예, 뭔가 조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정말 모든 방송 패널들이 두드러 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좀 여유를 부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김민석 후보 측이나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체크하지 못한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경선 그 수치가 발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 공개 안 되지 않아요, 원래는? 원칙이?
0: 안 되나요?
1: 순위가 공개 안 되지만, 순위는.
0: 하여튼 뭐,
1: 근데 또 어떻게 지라시를 또 막, 돌리기도 하고, 사실 그렇긴 하는데.
0: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표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냥 김민석 후보가 아니 무조건 이길 거예요. 라고 전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일단 뭐 그렇게 막 무조건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요즘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다닌다는
0: 계속
2: 얘기 있어요.
0: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2: 하고 있어요.
1: 네. 아 그래서 네. 약간 뭔가 인터뷰에도 좀 차분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 그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SNS 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엄청 높은 것 같았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서 이제 이겼잖아요. 지금도 그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0: 약간 좀 더 얘기해
1: 하세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여당 당대표의 역할이야.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 당정일치가 돼야 돼.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2030년 재집권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민주당의 골수 당원이고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핵심적인 지지층 권리당원들은 아니야. 이재명도 우리의 수단일 수밖에 없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우리의 노선을 지키지 못한다? 궤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정청래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그 궤도 이탈 오류를 수정을 해야 돼.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대변한 게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런 지난주에 워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생각을 권리당원 분들이 더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 근데 스탠스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1: 왜?
2: 타임별로?
1: 예, 예. 아무튼 우리.
2: 아, 친유시민 쪽으로 지금.
1: 예. 아니. 그건 유시민. 그거 아닌 것 같아. 자, 철여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0: 네, 10에서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지난주 국방부에서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또 반대하는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시간에는 사성 장군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세부사항 한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1: 네, 네.
0: 바쁘셨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바빴죠, 늘.
0: 네.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된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의원님은 육사 출신이시고.
1: 네, 그렇죠.
0: 3군 사관학교가 이제 통합이 되는데.
1: 네.
0: 정부의 판단의 이유는 뭡니까?
1: 뭐, 그것은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해서, 좀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환경하고 미래 위협, 또 우리 한반도의 그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가 된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영역은, 점점 이제 전쟁의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산업화 시대만 해도 공군의 영역과 해군과 육군이 따로따로였잖아요.
0: 예, 예.
1: 전장 영역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새 AI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 놈으로 하나로 딱 연결이 돼서 우주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 개 화면에서 정군이 보면서 작전을 하는 여건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통합적인 어떤 전장의 영역을 에 대한 소양이 없이는 앞으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죠. 미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시각각으로 육해 공군의 영역들이 이제 다 이제는 구분이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군인 점점 더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들는 아마 시대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0: 그렇군요. 일단 뭐 AI, 뭐 신기술, 뭐 이런 게 등장해 네. 전쟁 양상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육해공군이 이제 함께 모여 사는 게 합동참모본부.
1: 네.
0: 우리 의원님도 그렇죠. 이제 합참에서 일을 네.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아니 개별로 존재하다가 네. 합참이 해서 효율적으로 전쟁 작전 지휘하는데
1: 네.
0: 세계가 같은 각각 독립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셔서.
1: 네. 그렇게. 그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죠.
0: 아,
1: 산업화 시대와
0: 예, 예.
1: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0: 아.
1: 사실 육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영역에서 그것은 이미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됐던 거 합동성을
0: 아, 예.
1: 그래서 사실 합동참모본부나 뭐 연합사나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0: 그렇죠.
1: 근무를 하는 구조를 예. 상부 구조는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부 구조는 역시 육해공군이 분리돼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쟁의 영역은 점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이번에
0: 예.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에서도 봤듯이 육해 공군 작전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로 받은 정보와 통신으로 해서 한 개 화면에서 그 미사일도 육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 뭐 공군 미사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0: 예.
1: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네, 그래 예전은 같으면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는 육군이 운영을 공군의 영역은 못했잖아요.
0: 예.
1: 이제 드론은 육군도 드론을 운영하는 거고 공군도 운영하고 해군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0: 예.
1: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1: 10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육군도 운영하고 공군도 운영하고
0: 맞아요.
1: 해군도 네. 운영하는 것이고요.
0: 아.
1: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마인드 없이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미래 전장에 맞는 인재죠. 지금까지 사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는 성공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데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0: 예, 예.
1: 그 아주 강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0: 예.
1: 이제는 그 성공 방정식이 계속 앞으로 미래에도 통할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이 많죠. 이제는 좀 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드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1: 네.
0: 육군사관학교 오케이. 육군사관학교 대전에 간다니까 대전 자원대에 네. 유성구 자원대에 창설하기로 했는데 육군이야 뭐 이제 훈련 받을 수 있겠다
1: 네.
0: 싶은데 해군사관학교랑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 초등 비행훈련 뭐 이런 거 이제 공군사관학교 주변에서 봤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또 해군사관학교는 그 배를
1: 네.
0: 어디서 타냐? 대전에서 지금 그 육지인데 그 바닷가도 언제까지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서.
1: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것은 사관학교 체계와 장교 양성 체계에 예. 대한 조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어. 육군 사관학교나 회사 공사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되는 교육을 받아요. 예.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4년 동안 자기 전공 과목이 있어요. 예. 저는 뭐 철학이든 뭐 아. 또는 뭐 그 전자공학이든 예. 또는 경제든 경영 예. 이런 일반 대학이 있는 과목의 전공을 이수 대학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야간에는 아. 병사와 똑같이 예. 내무생활을 합니다.
0: 맞아요.
1: 저녁 점호를 하고 아침 점호를 하고 밤에 잘 때는 또 불침번도 쓰고 경계임무를 하면서
0: 예.
1: 군의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정신을 기르는 거고요. 그럼 군사훈련은 언제 하느냐. 일반 대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 8월 예. 여름 방학 기간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군사교육을 시킵니다.
0: ROTC도 그렇게 하죠.
1: 네네. 맞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예.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주로 합니다.
0: 예. 예.
1: 공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종사교육 그걸 예.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종사에 그 합격하면은
0: 예.
1: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소위 중위 때
0: 초등훈련,
1: 예, 중등훈련 그때 하는 겁니다. 예. 사관학교 시절이 아니라
0: 아, 예.
1: 사관학교 시절에는 체험훈련을 해요.
0: 예.
1: 공군 1년에 한두 번 정도 훈련기를 타면서 체험하고
0: 예.
1: 이런 거죠.
0: 예.
1: 그런 그 예를 들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행글라이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체험 훈련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조종사를 만든다 또는 그 해군 같은 경우 함장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0: 아.
1: 제가 육군 포병 장교인데
0: 예.
1: 포병 교육은 사관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요. 인간을 하고부터 이제 포병 교육을
0: 그러니까
1: 받기 시작.
0: 특기 교육이 임감으로
1: 네.
0: 맞죠.
1: 네. 네. 네. 네.
0: 근데 이제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럼 알맹이만 빼가고 수원만 남길 거냐.
1: 네.
0: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진해나 청주 같은 데는 네. 그럴 수가 있죠.
0: 네.
1: 사관학교나 해군 사관학교에 네, 있는 지역에서는
0: 네.
1: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위치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이제 빠져나오면은 그렇고 서울은 또 그 반대와 찬성이 겹치는 거고요.
0: 아,
1: 노원구에
0: 예.
1: 있는
0: 예.
1: 사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0: 아.
1: 진해 예를 들어 사관학교가 철수하면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0: 아.
1: 국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라든가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0: 예.
1: 그런 것들은 국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노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0: 그러니까 이제 대전 유성구 자운대 이제 통합사관학교가 창설이 되고 국군사관학교는 간호사관학교가 위치할 예정인데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1: 세 개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위치는 일단 우리 한반도의 거리상 중앙인 그
0: 예.
1: 대전 지역이 예.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0: 공군학부, 육군학부, 네. 해군학부 네. 이렇게 있네요.
1: 네네. 그렇죠. 1, 2학년은 아마 같이 공동 과목을 배우고
0: 아.
1: 아마 3학년 때부터 공군, 해군, 이런 아직 저건 명확하진 않아요.
0: 예.
1: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0: 예.
1: 되고 가칭.
0: 예.
1: 그런 학부를 해서 공군을 선택하면 공군에 좀 더 특화된 과목이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고
0: 예.
1: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운대는 이미 그 군사 교육 인프라가 갖추고 있어요.
0: 아.
1: 거긴 육군대, 해군대, 공군대도 있고
0: 예.
1: 간호사관학교도 현재 있고요.
0: 아하.
1: 거기는 완전히 그 군사 학교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앞으로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생도들이 배워야 되는 우주 분야, 사이버 분야 이런 연구기관이 많아요.
0: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으니까.
1: 예, ADD도 있고요.
0: 예, 예.
1: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거 다 연구하잖아요.
0: 예, 예.
1: 카이스트도 있고
0: 예.
1: 거기 또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도 많이 있고요.
0: 항우연도
1: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계룡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거의 대전권에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그 나아가는 지향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운대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 사관 학교를 만든다면은 최적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주성구 대전에서는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관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0: 아, 이거 오는 네. 데는 환영하겠죠. 네, 네. 아마 지역이 네. 엄청 더 발전하고 유입되는 네. 뭐 교수원이라든지 네.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건 그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네. 이제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다.
1: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0: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드로가 미국에 네. 잡혀간 근본 원인이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사관학교란 게 뭐 독재 뭐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예. 것이고요. 예. 예. 오히려 통합해서 민주 국민에 충성하는 군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발표한 안에도 교수들의 비율을 50%. 한 50% 민간 교수로 하겠다. 지금은 한 20% 조금 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관생도 교육을 학부 과정 교육을 저녁에 그 내무 생활은 당연히 군인 장교들이 그치. 하는 거고요. 후육관들이 예, 예, 예. 학부 교육 조차도 현역 소령 중령 대령이 가르쳐요. 예, 물론 예. 거기는 박사학위 가진 또는 석사학위 가진 장교들이 가르치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의 폭이 넓지가 못해요. 사실 장교는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예, 예. 전장은 불확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고는 군인으로서는 획일적인 태도와 가치더라도 사고는 폭넓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실제 국민에게 충성하는 예. 그 장교를 예.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들의 비율도 한 20% 내외에서 50%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어느 저 특수한 사항 하나를 꺼려다가 마치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아직도 윤어게인 내랑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예.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먼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0: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민간교수 50% 늘리면 이제 어떤 사람들로 자리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장도엽 대표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군인이라는 것, 장교 출신들은 저도 이제 공군장교 출신 사관학교 네. 아니지만 보면 생도교육 받을 때 보면은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게 막 이제 네. 세뇌되듯이 해갖고 이제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는 학교인데 만약에 뭐 일반 민간 교수들이 와서 가르칠 경우에. 자유주의라든가 네. 뭐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따르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어떤 군의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런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1: 네. 그것은 이제 사관학교 조금 전에 체계에서 얘기했듯이 예, 예. 군인 정신과 국가 간 이런 교육은 내무생활을 통해서
0: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1: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일과 후에는 사관생도들은 내무생활을 합니다.
0: 그렇죠.
1: 저녁 9시에는 점호를 하고 저녁에도 경계근무 불침번을 써야 예, 되고 예, 예. 아침에 또 6시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인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되거든요. 지체제에 대한 배움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1, 2, 3, 4학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율 지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0: 예.
1: 이 학부 과정의 교육은 그 사실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인 거기조차도 소령, 중령, 대령, 장교들이 가르치니까
0: 예.
1: 저는 그 진짜로 이 장교들의 생각은 예.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의 폭이. 그런데
0: 예.
1: 너무 좁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0: 예.
1: 전장은 가장 불확실한 영역이고 그런 영역에서 상상력이라든가 폭넓은 사고 본질을 보는 눈이 키워져야 되는데
0: 예.
1: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교수분들의 역량이 크다고 봐요. 저도 오래전 육사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민간 교수 비율은 10%도 안 됐어요. 주로 석사 장교 출신 분들이 와서 했던 과정이 있는데
0: 예, 예.
1: 그분들 교육이 오히려 저는 사고폭을 참 넓혔어요.
0: 아, 그렇죠. 네. 민간대학교 네. 석사 출신들이
1: 네, 와서 가르쳤던 것이 네. 오히려 사고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0: 예, 예.
1: 진짜 철학이 도움이 됐어요. 늘 생각의 본질을 보려고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그 당시 철학과 교수님들은 소령, 중령, 대령도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폭이 다른 교수들보다는 폭이 좀 넓었어요. 생각해 보기에. 그것이 오히려 제가 군 생활하는데 늘 도움이 됐고
0: 아.
1: 제가 그 포병 출신은 네. 포스타가 되기 어려운데도 포스타가 됐던
0: 철학 교육이었다.
1: 그것도 철학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늘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고 폭을 넓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0: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저희 의원님 육사 출신이신데
1: 네.
0: 육사, 해사, 공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우리
1: 네.
0: 의원님 또 육사 네. 동문회에서 네.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1: 네, 그렇죠. 뭐 저 민주당 와서부터 비판은 뭐 생활화돼 있었던
0: 아,
1: 거고요.
0: 그래요?
1: 네,
0: 아,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분들은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야, 뭐 지금도 이미 가만히 네.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1: 네. 네.
0: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저는 뭐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0: 예.
1: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 동문에서 엄청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0: 왜
1: 학교라는 것이 네. 추억이 있고 꿈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자기
0: 맞아요.
1: 고향이나 네,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폐교되어서 또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은 네.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0: 예.
1: 그리고 육사회사 공사 동문회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안보적인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해요.
0: 예.
1: 그것은 산업화 시대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너무 고착되어 있는 것이 미래 변화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군생활을 할 때의
0: 예.
1: 전장 양상과 지금은 예. 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0: 아.
1: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방부가 또 그런 분들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0: 예.
1: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은 이해는 하지만은 전통이나 이것보다는 과거 지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군은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 우리 국가를 지켜내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위협에 대응할지 어떤 미래의 전장이 올지를 가지고 그 폭넓게 사고하는 사관생도 장교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0: 예. 사실 이제 의원님이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오래된 논의고 이제 시도였다.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실현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
1: 네. 국민의힘 일부 뭐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0: 한기호 임종대 의원.
1: 네네. 네.
0: 그 그러니까 장군 출신인데 이분들.
1: 여기 2009년도에 제가 현역이었잖아요. 그때.
0: 예.
1: 그때 그 완스타였던 것 같은데
0: 예.
1: 그때 그 2009년도에 시작 개념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 때
0: 예.
1: 2012년도까지 상군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만들겠다 목표로 추진을 했어요.
0: 예.
1: 그때도 취지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미래 전쟁의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기 취지는 공감했는데 그때도 동문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변형된 형태로 바꾸었어요. 1학년 한 학기를 육사생도들이 해사가 산다든가 또는 뭐 한 학기를 한다든가
0: 예, 예.
1: 그다음 육군 장교가 해군 부대 가서 근무하고
0: 아.
1: 해군 부대가 육군 부대에 근무하고
0: 예.
1: 이런 변형된 형태로 만들었는데
0: 예.
1: 그때는 이미 15년 전이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통합의 필요성이 더 그 절실해진 시대가 왔죠.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미래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일각에서는 이번 네. 사관학교 통합이 지난 비상겸 사태에 연루된 고위급 다수가 육사 출신이다.
1: 네.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 저는 뭐 그것도 한 촉발 요인이라고는 봐요.
0: 요인 중에 하나는 맞아요.
1: 네, 왜냐하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내란 일어나기 4개월 전에 최초로 계엄할 것이다. 윤석열 경고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저를 완전히 그 음모론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할 수 있냐. 계엄 실패한다. 군에서도 그렇고 예.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예, 예, 예.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깊게 그때 TV 토론이 이런 데 보면 왜 민주화가 이렇게 됐는데 계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 예. 또는 군내 교육의 문제 또는 일반 우리 국민의 교육 문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하게 군을 바라본 거죠. 교육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촉발 요인이지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다.
0: 예. 한 2분 남았는데요. 그 종합특검이 이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그 조성현 대령, 이게 이분 이제 서강대계 넘쯤으로 아치시에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이 지금 종합특검은 막 지금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고, 홍자원 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이제 어리둥절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부터 정보가 많으시니까. 네네. 혹시 관련 진행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1: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은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예. 이것은, 그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해야 앞으로 구태타나든가 내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이미 1차 내란 특검에서 전체적인 걸 밝혔는데 예. 방점을 어디 두느냐인 것 같아요. 예, 1차 내란 특검은 사실 내란에 가담을 했죠. 왜냐하면 병력을 출동했으니까
0: 예, 예.
1: 출동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법무부의 유역 감찰관.
0: 아.
1: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이 일어나서 회의하라고 국장급 회의 소집했을 때
0: 바로 사퇴했을 때 예.
1: 회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부하 수행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군은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건 이미 부하 수행이 된 것이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그 막아세우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그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0: 예.
1: 실제 내란을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시민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군의 소극적인 이런 태도도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차 내란 특검에서는 후반 분야를 그 방점을 둬서 아 이런 사람 봐줘야 된다라고 간 거고 종합특검에서는 다 지지면서 앞에 가담했으니까
0: 예.
1: 부하 수행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냐는 관점인데
0: 예.
1: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1: 네.
0: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작입니다. 힘차게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정말 배고플 때 받은 김밥 한 줄이 제일 맛있고요. 손 씻고 나왔는데 누군가 건네주는 핸드크림. 너무 고맙죠. 지치고 힘든 날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손길은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렇죠. 크기, 가격 이런 것보다 정말 꼭 필요한 타이밍에 주어질 때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더위에 지칠 때도 지친 지난주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월요일. 와, 날씨 너무 좋네요.

0: 더위에 지칠대로 지친 지난주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월요일 여러분 보고 싶어 일찌감치 왔거든요 오늘. 근데 와우, 카톡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날씨마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이 두려운 반면에 월요일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주급이 월요일이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저도 오늘은 유난히 월요일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오늘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합니다.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잘했던 일은 자신감으로 품은 채 출발해 보는 날이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소 무거운 발걸음이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기대해 보기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이 부담이 아닌 기대가 되는 요일이 되길 바라고요. 지친 마음에는 작은 위로를, 힘찬 발걸음에는 즐거운 음악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송은경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에 이어 지구촌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저 송은경과 함께 오후 5시까지 편안하게 라라랜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월요일날 만나봤던 로이체 보안가님은 없어졌나요? 아이. 무슨 말씀을. 예, 로이체 보안가님 시간을 잠시 이동했습니다. 자, 앞으로 매주 월요일은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리고요. 2부에서 바로 매번 이 시간에 인사를 드렸던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일은 음악의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한 곡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또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웃으면 복이 와요. 예, 더운데 이 낮에 또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 라라랜드를 통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우리 옴니와젭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는 전문가 이야기, 특히 보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요, 친절한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예,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 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철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날씨 이야기.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스페인의 북중미 월드컵 우승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지만 정작 스페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올해에만 서울 면적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그야말로 화마가 쓸고 간 산림은 까맣고 하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두 건은 닷새 만에 서울 전체 면적 가까이 불태웠으며 올해 스페인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800제곱킬로미터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려 두 배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남동부에는 이번 주 최고 45도에 이르는 세 번째 폭염까지 예보가 됐으며 산불은 유럽 전역의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크로아티아, 터키, 영국, 독일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기후로 알려진 북유럽 노르웨이도 주택에서 시작이 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겪었는데 북유럽에도 30도 안팎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 권역에 들어온 겁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소 1,335건, 최근 20년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북미에선 멈추지 않는 산불이 정치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엔 지난달 말부터 산불 수백 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편서풍을 타고 미국까지 내려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캐나다에 물리겠다고 어깃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언젠가 당신들의 차례가 온다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내려갈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 자신들이 도움을 주었던 것을 그새 잊었냐며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워싱턴 DC 지역의 대기질이 양호해서 보통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지역에 남아있던 산불 연기가 뇌우로 인해 상당 부분 걷히면서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이니만큼 미세먼지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활동량을 줄이거나 야외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2만 7천 명이 넘는 고객이 정전을 겪었으며 일요일 오후까지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전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5,600명 이상의 고객이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화요일에는 강한 뇌우와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기상현상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부 폭풍은 돌풍과 잦은 번개를 동반할 수 있고 수요일에는 약한 한랭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이 최대 시속 25마일까지 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온화한 기온, 낮은 습도, 그리고 풍부한 햇살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늘 늦은 오후부터 습기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 오늘 밤에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자정 이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경우 강한 비와 번개, 천둥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기온은 84도이고요. 섭씨 29도,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남쪽과 동쪽 지역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이 지나간 후에는 북서풍이 최대 시속 25마일까지 불 수 있다고 하네요. 수요일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다소 선선한 수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햇볕이 다시 비추고 습도가 낮아지겠으며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0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찌는 듯한 더위는 8월 초가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부는 바람이 좀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쪼록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으시는 곡 김광석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안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첫 번째 건강 뉴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을 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척추 교정사이자 전통 중의학 71세 전문가인 레디 그로긴이란 남성

최근 100일 동안 매일 마라톤을 완주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의 71번째 생일에 뉴저지를 출발을 해 미 대륙을 횡단했고 100일 만인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2.19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원래 300회가 넘는 마라톤과 30여 차례의 아이언맨,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베테랑 장거리 선수였으나 2019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사멸하면서 손떨림과 근육경직, 움직임 저하, 균형 장애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았지만 좋은 날도 있었다며 파킨슨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움직임이 최고의 치료라는 신념 아래 운동을 삶의 중심에 두고 달리기뿐 아니라 수영과 웨이트 트레이닝, 자전거, 등산 등을 꾸준히 했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고 가족과 포옹하는 등 도파민 분비를 돕는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러닝머신에서 약 15km를 뛰고 야외에서 남은 거리를 달리며 하루 7에서 8시간에 걸쳐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달린 뒤에는 회복을 위해 매일 밤 스스로 침 치료를 하고 한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는 침과 한약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도전을 통해 사람들이 파킨슨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바란다며 71세 파킨슨병 환자인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움직임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건강 뉴스. 영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심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권장 식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런던 내셔널 하트 클리닉을 설립한 심장 전문의 프란체스코 로 모나코 박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인 Heart Survivor에서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는데요. 심장 질환은 상당수가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식습관을 돌아본다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환자들에게 평소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놀라운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멀리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베이컨, 햄, 소시지 등 가공육과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소금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혈압 상승과 콜레스테롤 증가를 유발을 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섭취 빈도를 줄이고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 스낵도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꼽았는데 성분표에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많고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도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역시 액체 형태의 칼로리라며 가능한 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대신 그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지중해식 식사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토마토와 잎채소 등 다양한 채소를 매일 섭취하고 베리류와 감귤류 같은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는데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섬유질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용하며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씨앗류 등 건강한 지방 섭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연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닭고기를 권장했으며 달걀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이나 허브, 향신료를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야 하나?
아닙니다. 식습관 개선은 갑작스럽게 바꾸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우선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건강 뉴스. 아이스크림은 당분과 포화 지방이 많은 대표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스크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아이스크림 역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하루 약 반컵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탕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이스크림에 함유된 웨이 프로틴인 유청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청 단백질은 이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이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 대학교 식품의학연구소의 소장은 이 같은 결과가 역인과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사람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이스크림 섭취를 줄이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평소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상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관찰 연구는 특정 음식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아이스크림이 직접 건강을 개선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운동량과 체중, 전체 식습관 등 다양한 생활 습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적당히 즐기는 것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당뇨를 앓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즐기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좋을 것을 학자들은 굳이 어렵게 돌려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이스크림은 몹시 더울 때보다는 오늘 같은 날씨에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임병수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5: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한 여성이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공항 측이 해당 직원을 찾아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프렌티어 항공 승객 그레이스라는 여성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서 한 시설관리 직원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는 남성에게 전화번호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가 바빠 보여 말을 걸지 못했고 이름도 알아내지 못해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론티어 항공편을 정비하다 다친 검은 머리 정비공을 찾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알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며 당신이 뇌 좌석 옆에 서 있을 때 전화번호를 주고 싶어 미소를 지었지만 매우 바빠 보였다. 정말 잘생겼다 라고 적었고 이어 혹시 이 글을 보고 괜찮다면 연락하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을 하자 공항 측이 직접 나섰는데 공항 관계자들은 그레이스가 찾던 직원이 사이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연결해줬고 이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플로리다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자 사이먼은 꽃다발을 들고 탑승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이먼 옆에는 그레이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를 타러 왔다가 사랑에 빠지기까지 놓칠 뻔한 인연을 이어주는데 클리블랜드 공항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적힌 팻말도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의 결혼식을 계획해주겠다고 나선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제안에 그레이스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막 만났어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지들이 결혼이야. 왜들 옆에서 난리들이냐. 냅둬요. 저러다 말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의 한 동성 부부가 대리모 임신 중 태아에게 구개열 가능성이 발견이 되자 임신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대리모를 상대로 출산 후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부부가 검사 결과 태아에게 구개열과 경미한 심장 결함 가능성이 확인이 되자 대리모에게 임신 중단을 요구했으나 대리모는 해당 결함이 수술로 교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낙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부부도 임신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대리모가 9개월 우려에도 조산사 입회 아래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아이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겪었지만 조산사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구급차를 호출해 무사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갈등은 출산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대리모는 실비와 소득 손실, 연금 기여금 등을 포함한 1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부부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리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약 2년이 지난 최근에는 부부가 오히려 대리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측은 대리모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아이를 위험에 노출했으며 자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비밀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교정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는 대리모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인터뷰에서 완벽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나를 버렸다며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대리모가 상업적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만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측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근데 말이오, 이 애는 누구 애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제공자는 따로 있고 생산자도 따로 있는디 말이오. 아이 농사는 김제나 군산에서 졌는디 떡국떡은 CJ에서 맹그렀으면 이 떡은 김제 거요 CJ 거요. 이?
1: 그 비유는 좀 아닌가? 이 다음 소식 줘봐요.
0: 영국에서 가장 높은 벤 네비스산을 오르던 반려견이 대마초 성분을 섭취해 의식을 잃으면서 산악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벤 네비스산 등반에 나섰던 5살 네브라도 네트리버종 도쿄가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정신을 잃는 증세를 보여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도쿄는 주인과 함께 등반 중이었는데 산 정상을 1시간가량 앞두고 갑작스레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곧이어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상까지 1시간 정도 남았을 무렵 반려견 도쿄의 뒷다리가 심하게 힘이 빠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처음에는 등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거나 디스크가 탈출한 건가 싶었지만 곧 도쿄가 의식을 잃다가 되찾기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무거운 개를 데리고 하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일행의 제안에 따라 응급구조를 요청하기로 했고 때마침 근처에서 다른 구조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산악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들것을 이용해 곧바로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된 도쿄 예상 밖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 수의사는 증상의 원인이 척추 이상이 아니라 신경독성이라며 이는 대마초를 섭취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 주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아닌 게 아니라 반려견은 대마초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보였고 결정적인 단서는 체온을 재던 중 방귀를 뀌었는데 그 냄새가 완전히 대마초 냄새와 같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약간 웃기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맥수액과 함께 독소 흡착 효과가 있는 활성탄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도쿄는 하루 만에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의사는 개가 직접 대마초를 피우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산책로에 버려진 대마초 함유 식품을 주었거나 대마초를 피운 사람의 배설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짚었습니다. 주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다고 밝히면서 반려견이 길가에 있는 것을 무심코 주워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큰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산책할 때 반려견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난 단 건 모르겠고 이 산책 댕길 적에 말이오, 이 니시, 이? 아, 욕이 아니라 개 목걸이 말이오, 니시. 이? 니시나 좀 혔으면 좋겠네, 이 니시, 이 니시. 이. 일본 한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치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를 위한 혀 운동이라 속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치과 의사는 지난해 3월 치아 교정을 위해 내원한 10대 여성 환자에게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한 뒤 혀 운동을 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게 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위화감을 느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상담했고 이후 언니가 유사한 피해 보도를 접하면서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경찰이 압수한 치과 의사의 스마트폰에서는 범행 당시의 동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조서를 통해 설마 하반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치과 의사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 휴진일을 노려 피해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진료 예약을 잡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의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입안으로 들어온 무언가에 대한 공포로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에 법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늘었고 판결은 오늘 8월에 공판에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고, 8월이면 한여름인데 이 5뉴월 개맞듯이 한번 두들겨 맞아봐야 이놈이 정신을 차렸나나. 이 말이오니 일본 애들이 문제요. 남자 자체가 문제요. 이
1: 요샌 개들도 안 패는디 이놈의 자식은 그냥 후대게 그냥 그 태국이신가 어딘가 그냥 태형으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네 이놈의 자식. 아이고 거세하세.
0: 일본에서 온천을 찾았다가 실종이 된 5살 남아를 찾기 위해 수색이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직접 어선을 타고 바다 수색에 나서게 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종된 5세 어린아이는 지난 6월 말 가고시마현에 있는 한 온천에 방문을 했다가 부모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욕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시설 바로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 이 강은 바다로 연결이 돼 있어 아이가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실종 3주를 넘겼으나 아이의 부모와 친척 등 약 20명은 처음으로 해상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수색은 지역 어협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뉴스를 본 한 어민이 주변에 협조를 요청해 모두 7척의 어선이 수색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배 위에서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살피며 처음으로 언론에 심경을 밝혔는데 아이가 발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어민들께 정말 감사하다. 아직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끝까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날 어선들은 약 100m 간격으로 일렬로 늘어서 기리시마시 앞바다와 인근 해역 등을 수색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파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척 가운데 5척이 중도에 철수했고 마지막까지 남은 2척이 오전 11시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종 이후 경찰과 소방은 지금까지 약 960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1: 지금까지 못 찾은 거 보면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는 애는 잠깐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고
0: 독일에서 증오, 선동 혐의로 실형이 확정이 된 극우 인사가 복역을 앞두고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했지만 결국 남성 교도소에 수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의 성별 자기 결정법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는데 독일 작센주 법무부는 체코에서 송환이 된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를 남성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일 연방경찰에 인계된 직후 여성교도소로 먼저 이송이 됐지만 교도소 측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곧바로 남성 수용시설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할레 출신인 그는 2023년 당시 남성 신분인 스벤이라는 이름으로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성소수자 축제인 크리스토퍼 스트릿 데이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향해 혐오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성향 활동으로 악명을 떨쳐왔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성별 자기 결정법 시행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름도 마를라 스베냐로 바꿨으나 복역을 앞둔 지난해 8월 수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체코로 도주했으며 올해 4월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리비히는 체코 재판 과정에서 독일 남성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송환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행이 된 독일 성별 자기 결정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는데 이 법은 법원의 허가나 정신감정 없이 등기소 신고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리비히가 복역을 앞두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여성교도소 수감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성별 자기 결정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법적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모두 28,364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아니 성소주자도 발음도 안 되네. 아니 성소수자도 아니면서 성별은 왜 바꾼디야? 이? 한마디로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상식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트로피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승전 경기 후 열린 시상식에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과 클라우디아 세인바는 멕시코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함께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과 준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는데 이후 스페인 선수들이 환호하며 기념 촬영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이들 옆에 서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본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손짓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상대에 계속해서 서 있자 그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트로피 전달을 마친 주요 인사들은 선수단의 우승 세레머니를 위해 무대에서 물러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지켜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 미인이는 말이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먹고 눈치도 뒤지게 없고 말이요. 도대체 뭐 하는 종자인지 모르겠네.

0: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 축구 경기 하프타임쇼에서 글로벌 스타스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표곡인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렸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여기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1310 K-Radio. 저 성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라라랜드. 특히 2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요. 노래 신청곡도 받습니다. 요새 생일 축하 사연이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결혼 기념일이나 무슨 또 애니버서리 있으신 분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같이 축하하고 또 상품도 받으시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와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미님께서 아주 일찌감치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서인영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아마도? 아, 어쩌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아무리 굳게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죠. 예, 절대자 이외에는 정말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광실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이 곧 지옥이요. 처가상간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곧 천국.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마음의 평온이 가득 되시기를 하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복별님께서 또 기도문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며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르겠지만 나만의 믿음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일 먼저 오늘의 삶의 평강과 이웃과 가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 가득되면서 기도의 응답이 때에 맞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하시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기도의 응답도요. 그 때를 아주 잘 맞춰야겠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정말 다니고 싶을 때는 돈이 없었고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일만 하니 이번엔 몸이 안 따라준다고. 평생 건강할 것 같은 내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신청곡 김정호의 날이 갈수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빈 도화지입니다. 어떤 색깔로 오늘을 채워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월요일은 미루어왔던 꿈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글 주신 우리 조석진님,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월요일 아침,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어제는 지나간 어제일 뿐, 오늘은 또 오늘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해 봅시다.

계속해서 뽀드 현도님께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렸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주소가 잘못됐나

이번에는 영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긴 합니다만은 뒤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아는 얘기예요. 저도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자 아마 우리 버지니아 특히 이 DMV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얘기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영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미는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은 개미라고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 세계의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개미는 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위이다.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토해내서 먹이는 것이다. 한문으로 개미의 의자는 벌레 충자의 의로울 의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두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의 위만 주셨다. 그래서일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굶주림의 고통이 닥쳐올 때 닭보다 더 무자비한 행위도 서슴지 않곤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위가 한 개뿐인 인간들이 때로는 위를 두 개나 가진 개미들보다 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감싸왔다는 사실이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뉴욕 빈민가의 법정을 맡고 있던 피오넬로 라가디아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노파가 끌려왔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위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아파 누워있는데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다. 고소 취하를 권하는 라가디아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라가디아 재판장이 노파를 향해 이렇게 선고한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선고를 내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어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넘겼다.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였다. 대공황 시절 불황 속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판사는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게 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공항이 두 개 있다. 하나는 JFK 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다. 전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이고 후자는 바로 피오넬로 라가디아 재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이후 뉴욕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맨하튼을 오늘날 맨하튼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에는 그곳 주차장의 특이한 주차 위치 표지에 담긴 일화도 있다. 그곳 주차장 바닥에는 저지, 법관, 그 옆에는 핸디캡, 장애인과 세네터스, 상원의원이라는 주차 표시가 나란히 있다. 아무리 법관이 존경받는다는 사법국가 미국이라지만 그 미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어째서 장애인이나 상원의원보다 법관의 주차 위치가 더 좋은 곳으로 지정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 법률가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러나온 인간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훈훈했던 즉결 법정을 회상하기 위해 공항 주차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법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이 신청곡도 보니엠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Rivers of Babylon. 이거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예전에 들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수십 년 전 에어로빅 하던 그 시절도 생각나게 하는, 마음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을 때도 슬픈 내용과는 달리 보니엠에게 입혀진 흥겨운 디스코 리듬과 팝 멜로디는 언제나 듣는 이들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짤막한 시한편 소개해드립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파도의 말이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마음 놓고 울어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 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뎌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넘어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의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만 들려드렸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라라랜드 방송이 없는 관계로 들려드리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한 줄을 더해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퀴즈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라고 한 줄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이 있다면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DJ 덕입니다.

두 번째 곡 쿨의 곡이었고요. 세 번째 곡은 징검다리의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인디고의 곡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곡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 소개해드렸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도 오늘은 완벽하게 다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숙제를 다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난타전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수혜국들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럽당 4달러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검증과 선거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원인 규명이 다시 혼선에 빠졌습니다. 당초 지목했던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의 양상추 검사 결과가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96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펼쳐진 가운데 마돈나와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동해 축구와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뉴저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내일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2026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 요건이 강화됩니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는 8월 15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소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난타전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 수출로인 홍해를 이란 친위 세력이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20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후티가 가로막으려는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잇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입니다. 이곳은 세계 원유 운송의 3% 이상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가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을 늘리면서 후티가 이곳을 막을 경우에 세계 원유 공급량이 7%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자 사우디가 육상 송유관을 통해서 서쪽에 얀부항으로 보낸 뒤에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약화하기 위해서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해왔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우회로를 봉쇄하겠다는 후티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인 해협 두 곳을 틀어막겠다는 군사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티의 홍해 봉쇄가 실행될 경우에 에너지 공급망 타격은 심화하고 국제 유가도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었습니다. 전쟁 초기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한 양상에서 세계의 이목은 양측이 물밑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교적 해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재개하기에는 미국과 이란 모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전언도 소개됐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을 다시 넘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 20일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기준 갤런당 4.00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전쟁 직전에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 4.5달러대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휘발유 가격은 이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이달 초 갤런당 3.7달러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5.1달러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보복 타격으로 응수하면서 양국 간 휴전 합의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석유 정제 시설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 점도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틴 나츠 애널리스트는 현재로서는 확보된 원유를 제품으로 전환할 만큼 충분한 정제 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가져오고 동시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Radio 성룡합니다.
0: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수혜국들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구상은 국제법 논란 속에 철회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언젠가 미국에 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19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신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뭐라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은 미국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지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어느 시점에는 나서서 이런 매우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최소한 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진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동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번복한 것에 대한 배경 설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선적 화물의 20%에 달하는 통행료 징수 계획을 꺼냈다가 이튿날 이를 중동국들과의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군사적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수시로 드러내왔습니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중동 국가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 수로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에 루비오 장관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 계획에 대해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현행 국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배추 박스당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12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사태 파운드당 10불99, 수육용 오겹살 파운드당 7불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8: 문배술.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6년에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가 펼쳐진 가운데 마돈나와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샤키라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출동해 축구와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BTS는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월드컵 버전으로 꾸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19일 격돌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에는 전반전을 마치고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사라진 자리가 무지갯빛 거대한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축구 응원가로 흔히 불리는 화이트 스트라이브의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방탄소년단 BTS가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등장한 건 그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복장을 한 BTS 7 멤버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랑 월드투어 공연을 한 직후 휴일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연을 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BTS는 곡의 가사를 축구와 월드컵에 맞춰 개사해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연예 매체들은 BTS가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빛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빌보드는 BTS가 빌보드 핫100 1위 곡을 선택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관중에게 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도 BTS가 역동적인 다이너마이트 공연 무대를 선보이면서 하프타임쇼 무대를 빛냈다고 호평했습니다. 롤링스톤스도 BTS가 미국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상태로 짧게나마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는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작년에 발표한 노래 Everything Hallelujah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I'm loving you,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It's the World Cup, hallelujah. 이어 콜롬비아 출신의 팝스타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보이가 이번 대회의 공식 주제가인 다이다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0: 목소리와 함께 무대에는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PS22 초등학교 합창단이 콜드플레이, 세서미 스트리트 인형과 함께 러브라는 글자와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무대에 올라 We Dance라는 곡을 부르며 화려했던 무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Love. Love. Love. 이번 하프타임 쇼로 결승전의 전후반 사이 휴식시간이 평소 15분의 2배가량인 약 27분간 이어졌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전 세계 뜨끈뜨끈한 한 뉴스와 실전 영어를 함께 배달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Spain celebrates both a soccer win and a sense of wider success. 월드컵 우승을 넘어 더 큰 성공을 함께 축하하는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스페인 남성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정상에 오르면서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번 우승이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경제와 문화, 스포츠 전반에 걸친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로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인's recent World Cup triumph has reinforced the belief that the nation is undergoing a broader renaissance across sports, culture, and the economy. 스페인의 최근 월드컵 우승은 이 나라가 스포츠는 물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World Cup triumph. 여기서 triumph는 단순한 win보다 훨씬 강한 표현인데요. 대승, 영광스러운 우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Olympic triumph 또는 election triumph

0: belief와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reinforce the belief. reinforce는 강화하다, 더욱 확고히 하다, 뒷받침하다는 뜻이고 belief는 믿음 또는 확신이란 뜻이라서 reinforce the belief라고 하면 믿음을 더욱 굳히다 또는 확신을 강화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dergo는 어떤 변화나 과정, 시련을 겪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대대적인 변화를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할 때 The company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기사에서는 스페인 국가 전체가 지금 하나의 부흥기를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Despite political controversies at home, the country boasts one of Europe's strongest economies and continues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film and music. 국내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명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Despite, 무언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Despite the rain, the game continued 라고 말하면 비가 왔지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boast, 자랑하다 또는 좋은 요소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랑거리로 삼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빵집이 있다면 Our town boasts a world-class bakery. 우리 동네는 세계적인 빵집을 자랑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스페인이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national football team's roster, filled with children of immigrants, highlights how cultural diversity is shaping modern Spanish identity. 스페인 축구 대표팀에는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 오늘날 스페인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Roster, 스포츠팀의 선수 명단이나 구성원 명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오늘 라인업 어때? 라고 물어보듯 선수나 구성원 전체 목록을 roster라고 부릅니다. 이번 스페인 우승의 주역들, 대표팀 선수 명단, roster에는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처럼 이민자 가정 출신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public celebrations fill the streets, underlying challenges like high youth unemployment and severe housing shortages remain major concerns for many citizens. 사람들은 거리에서 우승을 축하했지만 높은 청년 실업과 심각한 주택난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Underlying challenges. Underlying은 근본적인, 이면에 있는, 잠재된 이란 뜻인데요. Underlying causes, 근본 원인. Underlying issues, 근본적인 문제. Underlying tensions라고 하면 잠재된 긴장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underlying challenges는 근본적인 과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기사에서는 축구 우승의 화려한 열기 뒤에 숨겨진 서민들의 진짜 경제적 어려움, underlying challenges이 있다고 말하네요. 오늘 기사는 스페인의 이번 월드컵 우승이 스포츠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 경제 전반 등 국가 전반에 불어온 부흥기를 상징하고 스페인 국민들에게 거대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축제 분위기 뒤편에는 정치적 스캔들과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심각한 주택난 같은 서민 경제의 실제 과제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르네상스가 찾아오고 오늘의 작은 도전이 내일의 큰 트라이엄프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쾌적한 날씨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최저 기온이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예고돼 있습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 조금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지역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밤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워싱턴 일원 역시 흐리고 습하며 오후에는 강한 비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날씨였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8월 1일 오후 8시 문화원 극장에서 전통 창작 음악 집단 4인 놀이의 콘서트 X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아쟁, 대금, 검은고, 해금 등 국악기와 색소폰, 키보드, 베이스, 비트박스가 한 무대에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4인 놀이는 2013년에 결성된 전통 창작 음악 집단으로 남도 육자배기와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토리, 시나위 등 우리 민속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공연 X는 결성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연으로 로마 숫자 X의 지난 10여 년간의 음악적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투어링 K-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열리는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시직 채용 기회가 마련됩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미 테니스 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탐그램 몰에서 채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회 운영을 지원할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분야는 게스트 서비스, 선수 지원, 시설 운영, 관리, IT 등 다양한 직종입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학생들의 직업 경험 쌓기나 추가 소득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등록이 권장됩니다. 등록은 이메일 d20events@council.nyc.gov 또는 전화 718-888-8747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USTA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버지니아주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수면 부족, 학업 집중력 저하, 그리고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소아과학회와 여러 연구기관들은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불안감과 우울감 증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정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한다는 우려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연방법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뉴저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일 또다시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돌발 홍수와 강풍, 토네이도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상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지난 토요일 폭우를 몰고 왔던 폭풍과 비슷한 성격으로 돌발적인 홍수, 국지성 토네이도, 시속 수십 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우박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매우 집중적인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며 많게는 그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비구름은 지난 주말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 침수 위험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적인 침수와 배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비와 천둥 번개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일 수요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일대에는 지난 주말 돌발 홍수로 주택가 일대 지하실과 차고가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대규모 침수와 인명 피해를 입었던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강수만 예보돼도 차량부터 옮기고 지하실 물건을 치우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음식과 의류, 가전제품이 매번 비만 오면 못 쓰게 된다며 비가 올 때마다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6: When it's rain, we knew that it's going to be flooding. First, we had to move the vehicles. Now we're going downstairs, moving our stuff and storage. Food is spoiled, clothes is spoiled, appliances. It's like we have to restart our lives every single time a rain comes, which is terrible. Anyone should have that.
5: 또 다른 주민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배수구 때문에 온수가 변기와 욕조를 통해 역류하면서 지하실이 침수되고 있다며 악취까지 심해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6: It's all dirty water. You don't want to be stinks. You don't want to be in it. Because it's my house. I have to sweep from my house. Got to do anything to save my family. It's hectic. It's chaotic.
5: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플러싱 지역이 지형적으로 돌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라 사전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배수 펌프를 지원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There's the topography of this area. That's very difficult to combat. But information is really key. Early interventions are key. We're giving pumps out to the residents so they can clear out their basements. You know, giving them information, making sure that the streets are clear.
5: 하지만 주민들은 펌프 지원은 침수된 물을 스스로 퍼내라는 것이 아니냐며 배수 시설과 지형에 맞는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Even if we call like emergency people, they just give the pump. Like whatever you're supposed to do, we already have pump.
5: 주말 폭우로 퀸즈 베이사이드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는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고립됐으며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에서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소호에서는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걸으면서 침수된 도로를 건너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시티필드에서 예정됐던 싱어송라이터 노아 카한의 공연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으며 예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의 경기 역시 하루 연기되며 다음 날 더블 헤더, 즉 하루에 두 번의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해변과 수영장, 퀸즈 지역 야외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뉴욕시에는 약 4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뉴저지 해켄색에는 5.4인치, 엘리자베스 지역에는 4.5인치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당국은 21일 화요일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와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하고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침수 도로나 지하 공간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미국에 빠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20일 식품의약국 FDA가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팜스의 양상추가 사이클로스포라증과 관련이 있다는 실험실 결과가 가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FDA는 테일러팜스에 오염된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타코벨 등에 공급되면서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사태를 일으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번복한 겁니다. 테일러팜스 측은 FDA가 이 같은 우판에 대해 회사 측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기생충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일러팜스의 양상추 리콜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일러팜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해 알라바마, 아칸소 등 27개 주에 유통한 아이스버그 양상추 리콜을 완료했습니다. FDA도 가짜 양성 결과와는 별개로 테일러팜스와 사이클로스포라증 발병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FDA는 이날 SNS를 통해서 FDA의 역학조사와 발병 데이터는 테일러팜스의 채를 친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FDA 측은 현재까지 사이클로스포라증 원인 기생충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면서도 가짜 양성 결과가 결코 오염이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 이런 가운데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현재까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우편번호 10028, 10075, 10128 지역과 카네기힐, 요크빌 일대를 방문하거나 머문 사람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레지오넬라병은 노출 후 최대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레지오넬라병은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이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약 1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지오넬라균의 오염원은 대부분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균이 검출된 모든 냉각탑에 대해 점검과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청사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20일 월요일 오전 9시경 뉴욕 루어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용의자가 건물 입구 앞으로 주황색 버킷을 들고 달려옵니다. 이후 버킷에 담겨있던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면서 흙에 치솟았고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한 시민은 건물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매우 긴박하고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9: Well, I actually got scared because I could see from my window. I was high up, so I could see the whole scene, and I could see police officer just starting to walk towards the guy. And I got scared. I was like, I could see there were guns inside the little cart. I mean, it's hard to tell. I'm still far away, but I could see there were definitely a lot of things in that cart. And I just assumed because of what he was doing, it could be bad.
5: 다행히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면서 건물 내부로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민 절차를 담당하는 연방기관과 연방수사국 FBI, 이민세관단속국 ICE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건물 전체 shelter in place, 즉 실내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불꽃놀이용 폭죽과 인화성 액체를 이용한 사제 발화 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용의자가 끌고 왔던 손수레에는 흔히 비비탄 총으로 알려져 있는 에어소프트 소총, 펠릿건, 칼과 망치 등 다양한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손수레에는 Ice off our streets, 즉 우리 거리에서 아이스를 몰아내라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붙어 있었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과거 반 아이스 시위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조란 만다니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큰 인명피해 없이 용의자가 체포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는 뉴욕시경과 연방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FBI 뉴욕 합동 대테러 태스크포스 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10: As you may or may not be aware, around 9 o'clock this morning, a man with an incendiary device, I don't know what the liquid was, put the liquid down, set some fireworks on top of it. It caused a little bit of a little fire. He was armed with a pellet gun.
5: K-Radio 이하입니다.
8: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 예산 조정법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 규정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다음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근로, 학업,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58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위탁보호를 종료한 만 26세 미만의 청년 등은 근로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 확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거나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한 가입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기존과 같이 12개월간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갱신 시에는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이란 간의 군사 충돌, 국제유가 상승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9% 내린 51,839.26,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19% 내린 7,443.28, 나스닥지수는 0.05% 내린 25,508.07에 마감했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낭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비가 오는 날 차 안에서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옛날 가요나 재즈 틀어놓고 커피 한잔 마실 때?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ill your dreams. 아니면 캠핑장 텐트 안에서 타들어가는 장작불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맥주를 한 캔 톡 따서 마실 때. 퇴근길에 우연히 올려다본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차를 잠시 길가에 대고 멍하니 바라보게 될 때. 여름밤 창문을 열어놨는데 시원하고 신선한 밤바람과 함께 풀벌레 소리가 거실로 스며들어올 때. 이런 순간들은 돈이 많이 들거나 엄청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성이나 빨리빨리를 잠시 내려놓고 내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 그 찰나의 여유.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 순간을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낭만 속으로 빠져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낭만이 있었다. 방금 거 낭만이었다. 낭만 있네 이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관련 모든 사연 이야기들을 지금 문자나 오픈 채팅창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낭만 속으로 빠져보시죠. 낭만 있는 남자의 낭만 라디오 제이든의 K플레이 TMB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맞춰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제이든의 K플레이 D&B 첫 곡으로 크러쉬의 미워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미운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조이의 남자친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워. 여러분들 방금 또 나간 또 그 곡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창밖 노을을 슬쩍 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옛날 생각에 잠기셨을 거예요. 음악이 좀 신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잊고 살았던 감성 세포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는 기분이 드니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바쁘게 달리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효율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가슴 한 구석은 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그 낭만이라는 건요. 삶의 효율성은 잠시 포기하는 작은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마음에 에너지를 쓰고 해지는 노을을 보려고 차를 잠깐 세우는 거. 그 사치스러운 낭만이 결국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진짜 연료가 아닐까요? 매일 야근하고 녹초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지쳐서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문득 조지 워싱턴 야경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엑셋을 못 빠지고 파크웨이 쪽에서 빠지셨대요. 그래서 포토맥강을 끼고 달렸던 때가 생각나요. 하필 그때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강물의 붉은 노을이 싹 비치는데 아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차 세우고 창문 내린 다음에 멍하니 노을 봤습니다. 그 10분이 그날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이제 그 밖에 풍경이 주는 또 힐링이 있으니까.
1: 그죠.
0: 포카칩님이 저는 지금 공항 가는 중이에요. 차가 엄청 막히는데 가는 동안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가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항 가는 길 이제 많이 가면은 또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는데 공항 가는 길에 좀 설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시간 정도 전에는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항을 좀 많이 가거든요.
1: 공항은 보통 네. IAD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레이건을 말씀하시는
0: 그런 거는 이제 T신가요? T를 살짝 빼고 네. 네, 방송에서는 T를 살짝 빼고 네. 이 사람을 좀 공감해 주시는 아, 아니, 그런 느낌으로
1: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또 야경 같은 게 다 펼쳐져 있고
0: 아, 그래서 네,
1: 그 워싱턴 파크웨이
0: 이분이 지금 조지아에서 오시는 거라서 아. 네,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입니다. 또 그쪽엔 또 어떤 또 야경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또 공항마다 또 매력이 있긴 있어요.
1: 그죠.
0: 그 중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라스베가스 공항. 공항에서부터 카지노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H마트 주차장에서 맞닥뜨린 밤바람. 퇴근길에 엄마가 김치에 삼겹살이나 구워 먹게 파랑 마늘 좀 사오라고 해서 H마트에 들렸거든요.
1: 네.
0: 아, 파랑 마늘 이거 제대로네. 양손 무겁게 장을 보고 딱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여름밤 특유의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차 트렁크에 장바구니 던져놓고 잠시 하늘을 봤는데 별도 떠 있고 뭔가 그 평화로운 밤 공기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멍하니 서 있었네요. 라고.
1: H마트에서 이제 그런 네. 또 낭만을 느끼실 수 있는 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건 네. 정말
0: 현대 사회에서
1: 네, 감성적이신 네. 그런 분 같아요.
0: 저도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저기 뭐야 D로 시작하는 카페에서 한참 또 재밌게 놀다가 나왔는데
1: 네.
0: 노을이 너무 예쁘게 빈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주유소가 보이고
1: 네.
0: 그 위로 노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뮤직비디오의 광경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하늘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가 좀 티가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그런 네, 그런 곳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날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대놨는데 당장 내리기 귀찮아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 네.
0: 와이퍼가 슥슥 소리 내면서 움직이고
1: 네.
0: 라디오에서는 옛날 감성 발라드가 흘러나오는데 커피 한 잔 없었던 게 유일한 한스러울 정도로 제 차 안이 세상에서 제일 아늑한 영화관 같았습니다.
1: 아, 제가 또 네. 말씀을 한 마디 드리자면 네. 비가 올 때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아, 비와 노래요? 당신.
0: 아 비가 내리고 쎄 이거 아니에요?
1: 아 그거 말고 이제 럼블피쉬의
0: 아 첫 노래군요.
1: 네 럼블피쉬의 네. 비와 당신의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네. 다음번에는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0: 좋습니다. 네, 네 20살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우비 입고 새벽 12시에 남대문 시장을 뛰어다녔죠. 우비 입고 비를 확 맞으면서 뛰어다니는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하네요. 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청곡 해주셨고요. 네. 사랑님이 낭만이라고. 예, 사연 있는 여자 사랑. 두던지님이에요. 사람과 사랑의 아 오늘 사람과 사랑이 많이 나오네요. 사사. 네.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리에서는 키오스크나 기계 도입하는 거를 되게 싫어한대요.
1: 그래요.
0: 이렇게 무더운데도 70%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 에어컨 설치에 반대했대요. 정일영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거 들으면 아 틀으면 프랑스는 낭만 있는 이런 걸 들으면 프랑스는 낭만 있는 도시 같아요. 그래도 이 무더위에 에어컨은 설치해야 할 듯요 라고 하는데, 뭐, 그 에어컨 그 비싸서 그냥 그런 핑계 아닐까요?
1: 네, 그런
0: 느낌이
1: 같아요.
0: 좀. 네. 네, 지금 더운데, 이렇게.
1: 너무 더운데.
0: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구 사랑하긴 하는데, 네. 에어컨도 사랑합니다. 주말 내내 방치해뒀던 빨래 무덤을 드디어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이거 기분 좋은데. 조명 다 끄고 간접등만 켠 다음에, 스피커로 재즈 플레이리스트 쫙 틀어놓고 빨래를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아, 낭만 있다. 이거 낭만이다, 이거.
1: 그런가요?
0: 이거 낭만이야, 네. 낭만. 아,
1: 재즈를.
0: 세탁기 듣고. 돌아가는 소리에 재즈 선율이 섞이는데 네. 내가 무슨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 아파트에 사는 지적인 도시 남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빨래 개는 게 이렇게 낭만적인 걸까요? 라고 하는데.
1: 지금 공감을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느낌 저 좋아합니다.
1: 아,
0: 어떤
1: 그래요?
0: 느낌이냐면, 썬데이 모닝에 일어났는데.
1: 재즈를 틀면서.
0: 아니요, 네. 저는 재즈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블라인드에 나오는 살짝 요 햇빛, 요 느낌, 그림자 싹 해가지고, 하얀색, 야, 인테리어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제가 이제 내리는 걸 좋아해요.
1: 그죠.
0: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에스프레소 딱 샷을 내린 다음에, 라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거품 싹 내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은, 아, 느낌 있어요.
1: 느낌 있어요.
0: 네, 느낌 있어요.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약간 청소를 했기 때문에 약간 깔끔한 그런 느낌에서, 노래를 또 스피커로 딱 틀어주고.
1: 그죠. 무슨 노래를 네. 보통 듣시는지.
0: 그냥 뭐, 그, 알아서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그 있어요.
1: 그게 맞는 좀.
0: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지어요, 요즘에.
1: 아.
0: 너 나 그렇게, 그때만 필요했니? 막 이런
1: 네.
0: 제목이 있어요. 이런 제목을 네. 플레이를 하면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또 좋아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1: 아침부터 그런, 이제 감성에 젖을 수 있는
0: 그럴 수 있죠.
1: 네. 예,
0: 감성에 싹 해가지고 네. 예, 이런 느낌
1: 낭만 있네요.
0: 예, 좋습니다. 약간 지금 또 보면은 한강부는 저 지금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한강부는 한강 루프탑에서 듣는 잔잔한 너희 숨소리 플레이리스트 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1: 살짝 오그라드는데 예. 그게 또 낭만에
0: 또 오그라드는 거는
1: 매력이죠.
0: 또,
1: 예, 낭만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0: 지켜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빨래 저기 색깔별로 계시고요. 자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밤 10시가 돼서 퇴근했습니다. 집 앞 동네 편의점에서 카스 한 캔이랑 새우깡을 사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벤치에서 주전졌어요.
1: 네.
0: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시원한 맥주 한 모금 탁 마시는데 밤바람이 시크하게 불어오더라고요. 아 고생했다 내 자신.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는데 아, 이거는 조금 그때 그 순간 그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약간 그 제가 그 모태 솔로지만 괜찮은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사랑 뭐 좋아했다 김지수라는 그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닌가요?
1: 제가 듣기에는 네. 이거는 좀 취한 것
0: 나한테
1: 있었어요.
0: 취했어 지금.
1: 네.
0: 그럴 때도 필요하긴 있었어요. 해.
1: 맞아요.
0: 네, 필요하긴 해.
1: 술 기운에 또 취한 네. 것도 있고.
0: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간 그 집 앞 놀이터에서 전화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1: 놀이터에서.
0: 놀이터에서 놀이터.
1: 몇 살 때
0: 놀이터 감성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1: 고등학교 때 놀이터.
0: 썸녀랑 이렇게 아. 네, 그렇게 이제 놀이터에서 그 사실 전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전화하는 게 아니라.
1: 아, 그렇죠.
0: 그런 느낌.
1: 네, 상상이 됩니다.
0: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전화를 하는 거고. 네. 네. 오늘 굉장히 또 화려한 또 방청객이 또 오셔가지고, 예. 네. 약간 비타민 그 옛날에 저 이렇게 입에다 털털털털 털어먹었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병아리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이제 앉으시고요. 네, 네. 아, 괜찮아요. 열어놔도요. 또 환기를 또 시켜놔도 되기 때문에, 네, 괜찮았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또 라이브스러운 또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여러분의 고품격적인 저 주업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제이든의 K플레이 DMB 듣고 계십니다. 자, 저 오늘 낭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요. 또 제 옆에는 지금 또 방청객들이 또 있는데 살짝 여러분에게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면서 살짝 쿵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네.
0: 아, 네. 이발이요. 네. 그렇습니다. 집 떠나. 네, 그렇습니다. 방 정리하다가 고물 태블릿을 발견했는데 해서 켰는데 옛날에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 파일이랑 그 시절

0: 거기 저장돼 있는 사진을 가끔씩 종종 봐요. 그러면 되게 노스탈직하고.
1: 아, 나 옛날에 이렇게 요런 느낌이었구나, 요런 느낌.
0: 되게 이제 좋았을 때 하고 이제 또 힘들었을 때 또.
1: 아하, 울지
0: 이제 찍은
1: 마세요.
0: 사진들.
2: 지금 감상해서
1: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저희는 약간 튀어가지고 울면 핸드폰 앞에 들이대고 사진 찍거든요. 울지 마세요. 예. 자. 새벽 2시에 갑자기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식빵이랑 버터밖에 없는 거예요. 머그잔에 아 나는 이분이 리액션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0: 아니
1: 거의 뭐 3D야.
0: 전 별개가 다 재밌더라고요.
1: 네. 프라이팬에 버터 두르고 식빵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그 설탕 살짝 뿌려 먹었거든요. 세상 초라한 야식인데 머그잔에 따뜻한 우유까지 곁들여서 거실 창밖 깜깜한 밤 보면서 먹으니까 미슐랭 3스타 부럽지 않은 나만의 야간 포차 낭만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가 더 맛있어요?
0: 그렇죠. 아, 그거는 좀.
1: 아, 그래도 또 요런 또 본인이 또 이런 낭만을 또 가졌다고 하면은
2: 너무
1: 뭐 그런 거죠.
2: 티저긴데.
1: 아, 근데 이제 또 밤에 또 보면은
0: 아, 근데
1: 출출할 때
0: 그렇겠다.
1: 있거든요.
0: 아니, 또 초도 켜놓고
1: 초도
0: 그러면
1: 켜놓고.
0: 초도 켜놓고 또 밤에 또 음악 탁 깔아놓고.
1: 아, 저 초를 켜놓고 싶은 날이 있긴 있어. 저는 좀 약간 겨울 이럴 때
2: 겨울에.
1: 추우니까 네, 요런 느낌으로.
2: 불 꺼놓고.
1: 근데 그 초가 막 돌아다니는 초가 있어요. 근데 그
0: 에?
1: 예, 조가 저
0: 초가 어떻게 돌아다니죠?
1: 약간 잘안 키다시피 하니까 뭐 선물 받은 거
0: 아, 그게 또난또
1: 쌓여놓은
0: 늘리 초가 돌아다니.
1: 아니, 그러지 않고요. 예, 역시 우리
2: 상상력이
1: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거의 4D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약간 느낌으로 해서 켰는데 냄새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 예, 약간 달달한 냄새. 어떨 때는 또 그런 거 좋고. 또 어떨 때는 뭐 빨래 냄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빨래 냄새.
2: 섬유 현재 냄새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에요. 그 커튼 뭐 라운드리 커튼 뭐 이런
0: 네, 맞아요.
1: 그이그이 타일을 그렇게 써 있는 게좀 있어
0: 아,
1: 가지고.
0: 근데 확실히 초는 좀 좋은 거
1: 좋은
0: 사야지.
1: 거.
0: 전 싸구려 사면 그 냄새가 너무 진하고 너무 달고 머리
1: 무슨 냄새 좋아하세요?
0: 저요?
1: 예. 네. 오로나민 씨?
0: 그게 뭐야?
1: 아니에요. 무슨 냄새 좋아하세요?
0: 아니 그냥 좀
1: 네.
0: 깔끔하면서
1: 깔끔한 냄새?
0: 약간
1: 네. 클린
0: 너무
1: 시트 뭐
0: 좀
1: 이런 거.
0: 약간 아니 그렇다고 너무 빨래 냄새 말고
1: 깔끔한 방청소
0: 뭐야?
1: 냄새.
0: 네. 아니 저기 초 냄새
1: 하얀색?
0: 좋은 거 많던데.
1: 저는
0: 이름은
1: 약간
0: 잘
1: 그한 때는 그 체리블로썸. 예, 그거
2: 좀
1: 빠졌다가
2: 유명하죠. 네.
1: 예,
0: 네. 그 배드바스.
1: 예, 맞아요. 거기도 그렇고 양키 캔들도 또 그렇게 좋다고
0: 아, 그렇죠. 얘기.
2: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는 이제 그 친환경 초가 좋습니다.
1: 갑자기요?
2: 네, 왜냐면
1: 역시 지구를 사랑하는
0: 모기
1: 사람에...
0: 초는요? 네. 모기.
1: 모기향?
0: 모기.
1: 모기향?
0: 아니, 그
2: 아, 그거. 네,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했던
1: 돌아 뺑뺑이 돌리는 그런 거.
0: 아니,
1: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닌가요?
0: 아니, 미국에서도 팔잖아. 그 모기 조리 가라고.
1: 말 놓으시면 안 돼요.
0: 아, 맞다.
1: 말 놓으시면 안 되고요.
0: 네. 그 모기
1: 모기향. 전 모기향
2: 잘 모르겠네요.
0: 아니 모기향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진짜 초 같은 건데 모기용으로.
2: 네, 그 모기용이요.
1: 요즘엔
2: 모기가
1: 초가
2: 이제 좀 네.
0: 아니
2: 모기의 향이
0: 아니 네. 모기
2: 키우시나요?
1: 옛날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모기야 모기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퇴근하고 집에 걸어오는데 골목길 어둠 속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쳐다보면서 멈춰서더라고요.
2: 네.
1: 보통은 도망가는데 저를 빤히 보길래 저도 같이 멈춰서서 3분
2: 봤어요?
1: 동안 눈싸움을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고 고양이는 빤히 쳐다보고 별거를 네, 세상 소음이 싹 사라지고 그 순간만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2: 그래요.
1: 유한 낭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되게 신기하네요.
2: 굳이 눈싸움을
1: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 네.
0: 고양이하고 눈싸움 했다고요?
1: 고양이랑 눈싸움 해가지고
2: 이기면
1: 귀신이 보인다.
2: 그러면 오히려
0: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1: 네.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옛날에. 네.
0: 고양이
1: 서늘한 느낌.
0: 고양이하고 눈싸움하면은.
1: 네. 시차가 반대라 한국은 새벽일 텐데 딱 퇴근하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밥은 먹었냐? 차 좀 조심해라. 그 뻔한 말 한마디 듣는데 차 안에 차가운 공기가 확 따뜻해지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물리적 거리는 엄청 멀지만 마음만큼은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전화 끊고 혼자 뭉클해졌습니다.
2: 맞아.
1: 그 나는 이게 너무 좀 짠한 것 같아. 전화 끊고 혼자 뭉클해졌대. 아,
2: 부모님의 마음.
1: 또 타지 생활하는 분들 우리 또 청취자분들 가슴을 또 후벼 파는 최고의 또 낭만 썰인데 요즘에 또 청취자분들이 또 가족이 또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멀리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을 좀 보고 예,

0: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1: 식사 잘 챙기시고요.
0: 예. 사연과 신청을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예, 익명으로 떠들어 줄 수 있고요.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트레드, 뭐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둘 다 열려 있으니까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헤헤. 자, 방송 듣는 거 방법은요, K라디오.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 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DMB 예, 라디오 들으시면 되고요.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방청객 분들 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오셨는데 말하기가 무섭다. 그럼 이렇게 방청객으로 와서 편하게 놀다가 가시면 돼요. 예, 놀다가
2: 저처럼요?
0: 예, 그러다가 이제 멘트 욕심이 있으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소개할 내용이 있나 뭐 광고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여기서 뭐 떠들고 싶고 하면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게스트 분들 안파인애플님 그리고 옐프님 그리고 우리 예감님 네, 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또 소개하는 코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치마에 이것도 이게 낭만이 있는 노래거든요.
2: 검정치마에
0: 과연 에브리띵
2: 나 버버진트 말

0: グローバルハッイシュー。여러분만약내딸을울린사람이있다면아빠로서어디까지복수해보셨나요오늘소개해드릴주인공은스케일이좀남다릅니다세상에서가장축구를잘하는남자중한명이죠브라질의삼바축구브라질의삼바축구영웅네이마르최근에아주딸바보가돼가지고전세계온라인을아주뜨겁게달궜습니다여러분상상해보세요내귀한딸을울린사람이있어요과연아빠로서어디까지해줄수있을까요꿀밤한대아니면매서운눈빛발사근데이네이마르는요스케일이좀남다릅니다딸을울린범인을아주제대로참교육하고그영상을전세계에박제해버렸거든요대체무슨일이있었던건지바로사연속으로들어가보시죠근데이네이마르는상황은이렇습니다경기중에그라운드옆에서네이마르딸이구경을하고있었어요그런데어디선가날아온축구공이그만우리꼬마공주님의얼굴을정통으로강타한겁니다당연히아이는깜짝놀라서서럽게울었어요대형참사죠알고봤더니그공을날린범인은다른사람이아니라바로네이마르의개인경호원이었습니다날아오는공을막으려다가그냥그만엉뚱한방향으로튕겨내버린거예요그튕겨낸축구공이네이마르의딸을얼굴을정통으로맞춘거죠여기에더안타까운비하인드가있습니다하필이딸아이가며칠전까지손까지다쳐서깁스를하고있었거든요몸도아픈데얼굴에공까지맞았으니고통과서러움이배가된겁니다자여러분같으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내딸이서럽게울고있는데그범인이내코앞에있는경호원이에요그래서다음날팀원들을싹다불러모았습니다경호원을향해복수의칼을뽑아들었는데요그복수의방식이뭐냐바로축구선수들이가끔장난으로하는지옥의인디언터널인디언밥터널이었습니다선수들이양옆으로쫙늘어서서도망가는사람등을사정없이때리는그무시무시한벌칙있죠네이마르가직접주도해서이경호원을터널속으로집어넣고아주유쾌하고강력하게참교육을했습니다계속해서축구관련이야기그리고가슴뛰는역사속만약의이야기를좋아하시는분들엄청난썰하나더풀어드립니다21세기축구최고의축구황제리오넬메시만약에이메시가아르헨티나가아니라스페인국가대표를선택했다라면어땠을까요사비이니에스타같은역대급미드필더들과함께유로랑월드컵을아주싹다씹어먹었겠죠근데여러분이미친상상이실제로일어날뻔했다는사실알고계셨을까요하마터면우리가아는축구역사가통째로바뀔뻔했던아찔한비하인드입니다사실메시는요아르헨티나스페인이탈리아까지무려3개국의다중국적자였습니다2003년당시바르셀로나유스팀에서미친활약을보여주던메시를보고스페인축구협회가눈에불을켰어요어떻게든스페인대표팀으로귀화시키려고끈질기게구애를보냈습니다하지만메시부자의모함은오직하나우리조국은아르헨티나다라면서철벽을쳤죠자근데황당한건진짜그다음입니다정작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메시가누군지도몰랐어요스카우트명단에서제외돼버렸던겁니다스페인언론에서는스페인이메시를데려가면그냥메이저대회우승은찜콩이다라면서아르헨티나를놀리기까지했죠정말메시를스페인에뺏기기일보직전이었는데다급해진아르헨티나비엘사감독사단이우연히메시플레이비디오를보게됩니다화면속에서펼쳐지는그미친드리블을보자마자감독이야이거비디오빨리감기한거아니야라고했다는거예요눈을의심한거죠스페인에진짜뺏기게생겼다는걸깨달은아르헨티나협회는그때부터발등에불이떨어졌습니다급한대로로사리오전화번호부를다뒤져서 메시 아버지한테 겨우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때 메시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가 진짜 예술입니다. 드디어 연락하셨군요. 그런 덕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엄청난 제안과 황금기를 포기하고 결국 조국의 부름을 택한 메시. 이런 게 바로 진짜 축구판의 낭만 아닐까요? 메시 기모띠.
1: 여기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들어오세요.
0: 자, 스페인이 될 수 있었다는 또 메시. 어제 또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보셨나요 다들?
1: 봤죠.
2: 네. 살짝만, 저는 살짝만 봤어요.
0: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2: 네, 그,
0: 축구, 그냥... 축구보다 약간 앞에 있는 그 음식이나 뭐 빙수.
2: 아, 어, 그죠. 네.
0: 축구, 내가 축구를 이긴다고 해서 뭐 빙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입에. 네,
1: 저는 메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메시 월드컵 경기를 전부 다 봤죠.
0: 아, 진짜요? 이번에 네. 뭐 좀 아르헨티나 좀 처음엔 되게 잘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좀 많이.
1: 네, 좀 경기력이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0: 경기력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1: 네, 메시가 네. 폼이 좀 안 좋았다.
0: 그러니까요. 예, 폼은 또 예.
2: 요번에 다들 누구 많이 응원했어요?
1: 저는 무조건 아르헨티나 응원했어요.
0: 저는 손흥민. 쏘리.
2: 어. 예. 아니 또또 또 나이가 좀 있는 쪽은 또 스페인을 또 응원 많이 했다고.
0: 어,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 네. 어, 위험한 발언인데요.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네.
2: 그렇게 들었다고요?
0: 그렇군요.
2: 그렇게 들었다고요?
0: 제가 분위기, 저는 관심이 없... 예, 분위기 바꿔가지고 오늘 오후 6시에 미팅 잡혀 있었는데 노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 좋네요. 하면서 이제 꼬북칭님이 네,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안파인애플님이 그 좀 전에 들어오셨나요?
3: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0: 네, 네, 이따가 인사하는 시간, 어, 좋아요. 아. 네, 지금 뒤통 그 위에만 좀 보이는데 눈이랑 약간 프로페셔널 라디오 진행자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아 맞다. 네. 안파인애플.
0: 안파인애플님.
2: 네. 나 단톡에서 본 것 같은데.
0: 아, 봤어요?
3: 네, 저
2: 아니 그 뜻이 뭐지? 안 뭐 왜 안파인애플이었죠?
3: I'm fine apple 해봐.
2: 아, 아 귀여워.
4: 나이가 몇 살이시죠?
2: I'm fine.
0: 그렇습니다.
2: 예쁘보다 난데요?
1: 네, 네, 벌써부터.
0: 아무튼 여러분 다들 네. 반갑고요. 네. 예, 오늘 또 낭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너무 좋다. 낭만.
0: 낭만. 어떤 낭만이 있으시죠? 예.
2: 아, 많아요.
0: 많다고? 뭐, 왜 갑자기 수줍어지시죠? 예.
2: 아, 생각하니까.
0: 그렇군요. 네.
1: 제가 메시를 워낙 좋아해서 메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0: 어, 맞아요. 말씀하세요. 예.
1: 네, 그 메시가 사실 스페인 국대에 갔으면. 네. 압도적인 국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지만.
0: 진짜.
1: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네.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은 이제 국대 트로피를 못 먹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고서 이제 말년에 겨우 이제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네. 그 정말 낭만의 서사에 그 종지부를 찍은
2: 그것이야말로 정말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흥분하셨어요.
0: 네. 네. 해설 구형 같았어요.
2: 어, 네. 네. 약간 아 되게 그
1: 저는 메시 느낌.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지금 네. 약간 그 이어폰 낀 것도 약간 해설 구형 같지 않아요? 거의 월드컵에서 아 메시 메시 안카라 메시 안카라 메시
1: 닉네임도 사실은 네. 아, 메시로 할까 하다가
0: 아 그건 좀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서 어. 그 신에 대한 네 맞습니다. 고대에 대한 아니, 그 예의가 네. 아니라서
2: 지금 본 중에서 제일 되게
0: 활발했어.
2: 어 되게 엑사이티드
0: 그렇습니다. 네.
1: 아르헨티나 국대를 선택을 한 것이 네. 낭만의
0: 하나였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제 낭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낭만은커녕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2: 너무 많아요. 네,
0: 탑10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10위입니다. 분위기 잡고 음악 틀었는데 바로 나오는 광고에 깜놀할 때 아니 감성 타면서 발라드에 젖으려는데 갑자기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쇼핑몰 광고 터지면 낭만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네,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딱 나오는 순간.
2: 넷플릭스
1: 흐름이 끊겨요.
0: 네, 흐름이 끊겨.
2: 네. 넷플릭스는 네. 광고 안 나오잖아요.
0: 제 거 나와요.
2: 어? 네.
0: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2: 감사합니다. 너무 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9위는 비 오는 차 안에서 센치해졌는데 앞차 흙탕물 튀기고 갈 때. 아, 빗소리 들으면서 감성 잡고 있는데 네. 좀 나쁜 운전자가 고인물 그러니까 고인물 고인물 아니고요 고인물을 제 차에 풀세트로 부어버릴 때 낭만은
2: 그거 그거 나름 낭만일 것 같아요.
1: 그것도 낭만.
2: 그거 나름
0: 색깔이 검은색인가요? 차 색깔이 화이트
2: 아니면 하얀색.
0: 오 그래도 그런 느낌.
2: 아니 비 어차피 비 오면 다 씻겨지니까
1: 내모든 낭만.
2: 그 약간 네.
0: 맞아요.
2: 꾸정물.
0: 차는 어차피.
2: 아니 얼굴에 묻는 건 아니니까.
0: 그러니까 맞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살짝 뭔가 창문 열고 가고 있는데 고인물 이렇게
1: 맞아.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이 낭만이 아니죠.
2: 낭만이 아니죠.
0: 그렇습니다. 8위입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갔는데 옆 테이블에가 울고불고 난리칠 때. 뚱뚱뚱뚱뚱. 어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 딱 먹고 있는데 옆에서 에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낭만이 좀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2: 네. 아 난
0: 좋아요. 아니 그것도 낭만 있어요?
2: 그건 변태지. 네.
1: 변태예요?
2: 아니 그거 좋아하면 안 되죠.
1: 네? 무슨
2: 아니, 남이 울고 있는데
1: 아, 예.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0: 그 분위기가 또 이제 중요하니까 네, 특히 저도 영화관에서 네. 영화관에서 이제 그 이제 보고 있는데
2: 우세요? 뭐. 네? 영화관에서 우세요?
0: 갑자기요?
1: 낭만 있게 우시냐고
0: 낭만 있게? 네. 아 저는
1: 슬픈 영화 볼 때
0: 저는 네.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울렸으면 좋겠어요.
1: 아 정말
0: 그렇게 슬픈 영화.
2: 근데 되게 잘 울 것 네. 같은데요?
0: 아, 저는,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0: 저는 또 영화 보면서 울 뻔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반지 제왕에서 우리가 죽고 있는데, 갑자기 간달프가 아, 엄청난 대군을 몰고, 어? 우리 편을 딱 구하러 올 때, 아, 그때 저는 살짝 글썽.
1: 명장면이죠.
0: 그 약간, 예, 그 전쟁. 예, 네, 맞아요. 전쟁의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전쟁이 또 낭만이거든요. 아,
1: 전쟁의 낭만이라고요?
2: 네.
1: 위험한
0: 전쟁 영화가 낭만이라고요.
1: 아, 전쟁 영화가 낭만이다.
2: 아, 맞아. 저는 론 서바이벌 보고 진짜 네. 엄청 울었어요. 저번에 얘기한 영화.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그것만 네. 보면은 엄청 막 펑펑.
1: 그죠.
2: 대통곡?
0: 네네. 통곡, 예. 네. 그거 빼고, 네. 빼고 보세요.
2: 통곡.
0: 네. 자, 7위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전기줄. 어, 저거는 조금, 예, 감성있게 별을 보렸는데, 시야를 정확하게 가로지르는 한국식 전신주와 전기줄, 아날로그 감성 파괴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거기에 이제 광고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래야지 딱, 예, 완성형 아닐까요? 자, 6위는요, 큰맘 먹고 캠핑 갔는데, 텐트 치다가 허리 나가고, 비까지 쏟아질 때.
1: 비는 낭만으로 네. 볼 수도 있죠.
2: 아, 나 비는 좋아.
0: 비 좋다고. 네. 네. 낭만 찾겠다고 캠핑장 갔다가 팩 박으면서 피눈물 흘리고 텐트 앞에서 컵라면 끓여 먹는데 현타가 오죠라고.
1: 아, 그럴 수 있겠네.
0: 5위는요. 멋지게 차 마시려는데 드라이브 트루에서 주문 실수로 엉뚱한 음료 나올 때 나이 먹고 폼생폼사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집에 와서 빨대 꽂아 보니까 달달한 스무디. 남자는요 그냥 먹습니다. 그죠? 남자는 주는 대로 줘요. 아, 네. 웬만하면.
1: 오히려 좋아.
0: 드라이브 잘못 나오면 바쁘죠.
2: 어떠가?
0: 당황하지 마실 거예요. 드라이브 트루에서 아, 잘못 났어.
2: 아, 드라이브
0: 바꾸죠. 예. 네. 근데 다들 바꾸긴 하는데.
2: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뭐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급하게 어디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시킨 것보다 더 이상한 게 나온거나 그러면
1: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뜨거운 게 나왔다.
0: 아 그거는 조금 좀, 네. 네. 얼음 부어주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 아, 전 또 네. 항상 뜨는 또 항상 오케이.
0: 어 뜨는 오케이. 네.
2: 뜨거워서요.
1: 네.
0: 성적. 예. 네. 4위는요 로맨틱한 영화보다가 스킨십 장면에서 부모님과 눈 마주칠 때. 이거 보니까 전 타이타닉이 생각나는데.
1: 아. 로맨틱 영화를 네. 근데 부모님과
0: 보진 않죠. 않는데 네. 네. 그
2: 아 근데 좀 네. 좀
0: 그거를 그죠. 생각 안 하고 봤을 거예요. 뭔가 액션이라고 갔는데 그 장면이 나온 거야. 하필 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친구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타이타닉을 보러 갔었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민망했다는 아하, 그런 예. 느낌이. 네. 3위입니다. 퇴근길 노을이 너무 예뻐서 폰 들고 찍었는데 그냥 붉은 멍처럼 나올 때. 내 눈에는 뭐 보랏빛 하와이안 노을이었는데 사진첩 여러분은 무슨 공장 화재 난 것처럼 나와서 바로 삭제하는 기적이라고 찍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2위는요 감성 터져서 새벽에 혼자 썼던 일기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고 이불 걷어찰 때 네. 어제 새벽에 2시는 나는 무슨 시인이었나 싶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펼쳐보는 순간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소실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밤에는 네, 네, 밤에 센치해. 네, 어쩔 수 없어. 네. 네, 그거 즐겨줘야 돼요. 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2: 네. 한잔 하고 하면
0: 아,
2: 아니 한잔 하고
0: 센치해지면
2: 센치해져가지고 아, 쓰면은 더
0: 맞아요.
1: 헤어진 직후면 더 위험하고.
0: 헤어진 직후면 네. 술 먹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0: 술은 뭔가 본인을 좀 기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2: 확실히 네. 네, 술은 좋을 때 마시는 게 좋아요.
1: 밤에 이제 인스타 네.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거 하면
0: 자니?
1: 네.
0: 자? 네. 잠이 안 와서?
2: 근데 확실히 혼술하면서
0: 눈물이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2: 아니 혼술을 원래 아는데 네.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혼술을 하게 되는데 엄청 많이 센치지더라고요.
1: 네. 또 밤에 드시잖아요.
2: 아, 낮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낮 술.
0: 아, 네. 저희가 또 네.
1: 알겠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네. 1위는요 이번 주말에 진짜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다짐하고 알람 맞춰봤는데 눈 떠보니까 일요일 밤 11시. 너무 아쉽다. 네. 아우 내가 아파. 약간 저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자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됐다. 오 너무 애릴 것 같아요 마음이.
1: 흔한 경우죠 근데. 네.
0: 흔하다고요?
1: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0: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1: 돼? 피곤하시니까 직장인분들 네,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도 쉬어줘야 되셨으니까.
0: 네. 어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잠깐 뭐 그 생각이 잠겨 있으신 것 같은데.
2: 아니 요즘 맨날 쉬어가지고.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그럴 수 있죠.
2: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요즘에 또 그 이 노래가 또 들리더라고요. 제가 또 이 노래를 그 신청곡으로 가져왔는데
2: 네. 어떤
0: 이클립스의 소나기 듣고 올게요. 이거는 다들 몰라요. 몰라요. 근데 듣다 보면 아 이 노래 아세요 혹시?
3: 전 압니다.
0: 아 역시
3: 좋아해요.
0: 안 파인애플. 네, 듣고 올게요. 이클립스가 부르는 소나기.

0: 소리가 안 나왔군요. 네. 네. 선제 없고 퀴어 OST 이클립스의 소나기 저희 떼창에 있었거든요. 네. 이상하게 노래만 나오면 멘트를 더 많이 쳐요. 네. 내가 제발 마이크 켜놨을 때 좀 멘트를 좀 치라고 했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방송 K플레이 DMB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는 친한 감사합니다. 어제는 친한 친구들 6명이서 근데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은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들리면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1: 그냥
2: 했는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 아니 근데 재밌었습니다. 네.
0: 뭐가 재밌었죠?
1: 그냥 알겠습니다 해주는 게 재밌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친한 친구들 6명이서 같이 이제 동생 집에 놀러 갔거든요. 네. 거기 이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또 친구들 중에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 이거 너무 치고 싶어. 네.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니까 딴 친구는 기타를 가져왔어.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타. 저희가 이제 떼창을 또 부르는 그런 또 낭만 있는 노래.
1: 전 기타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요.
0: 치실 수 있어요?
1: 아니요, 저는 치고 싶지 않은데 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0: 기타리스트 어디 뭐 듣고 계시면. 네.
1: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의 그 울리는 소리가.
0: 아 그렇죠.
1: 전 막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에 제가 또 공연장 가면은 초대해가지고 로컬 공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타 배워보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제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했었는데 또 어제 안파인 애플님도 있었어요.
3: 네, 저도 있었습니다. 네,
0: 옆에서 게임을 뭐 관심 없는 것처럼 하더니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2: 이렇게 좀 미친 것 같아요.
0: 이 엘보를 이렇게 타입을 하고 울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좋은 모습이었어요. 네, 뭐 힐링이었고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좋은 친구를 또 곁에 두면은. 또 다른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어디서 빵 터지신
2: 거죠? 게임을 힐링이었구나.
0: 힐링이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안 해보셨죠? 보드게임 안 해보셨잖아요.
2: 아니, 게임을 그거 열심히 안파인애프님이 하는 걸 보고 힐링이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못해가지고
0: 제가 얘기하는 건
1: 왜 빵 터지는지 알겠어요.
2: 네, 그죠.
0: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힐링이었다는 거는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피아노도 치고
3: 그 분위기
0: 그렇게 떼창을 했다.
2: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떤지.
1: 그거는 저도
2: 가고 힐링 받고 싶거든요.
0: 저희 회원가입 나도 해야 돼가지고 또 이제 한 300명 좀
2: 힐링하는데도 좀 어렵군요.
0: 그럼요. 힐링이 아무튼 하는 게 아니야.
2: 쉽지가 않아.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면 그 주위에
2: 그게 힐링이죠.
0: 예, 생기고 이런 것들 인연이 이어지는 커넥션 이런 느낌 그쵸.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근데 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바이브가 있거든요.
2: 그쵸.
0: 이 바이브를 또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또 수호자가 돼서 그런 게 또
2: 누구한테 지킨? 아닙니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그 따뜻한 사람들이 랑 함께 또 좋은 바이브를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친구들이랑 또 하이킹 하셨잖아요.
1: 아, 네.
0: 좋은 바이브. 그런 느낌.
1: 거의 하이킹이 아니고 오늘 소풍?
0: 소풍.
1: 김밥이랑 월요일에 만나서
0: 충무김밥도 가시고 노두김밥도 가시고 멸치김밥도 가시죠.
3: 네.
1: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냥 제일 간단한 김밥. 네. 또 참외도 깎아오시고.
0: 간김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1: 너무 좋았어요.
2: 날씨도 괜찮고 지금 네,
1: 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간 아주 좋으신 분들하고 월요일날마다 같이 모여서 하이킹도 하고
0: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한테 에너지를 채워주는 존재. 네,
1: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다들 얼굴도 이쁘신데 마음씨들도 다 이쁘셔가지고 저한테 그분들이야말로 저한테 비타민 같으신 분들이세요.
0: 그렇군요. 네. 저기 멀리서 저기 뭐야 PD님이 빨리 그 다음 순서 하라고 해서 너무 떨지 말고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칠 순간은 거의 저희가 항상 이런 거 하죠. 아재 개그. 네.
2: 아재 개그.
1: 아재 개그.
0: 네, 도망갈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가볍게 오늘 또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은 빨리빨리 외쳐주셔야 돼요.
3: 네.
0: 자, 첫 번째예요. 콩나물이 물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왜 신경질을 때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네? 왜죠? 콩나물이 물을 때렸어요.
1: 너무 되게 좀.
0: 콩나물이 물을
3: 묻힘.
0: 때리면 콩나물 묻힘. 아.
1: 아.
0: 예. 왜 차려보는 거야? 노루가 다니는 길은 뭘까요? 되게 쉬운 거죠? 노르웨이. 노루가 가니까 노르웨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두 개가 되면요. 오히려 날씨가 시원해집니다. 태양이 두 개. 왜 그럴까요? 태양이 두 개면 태양이 영어로
4: sun.
0: sun이 두 개면 sun
4: to sun.
0: sun sun. sun sun.
4: 아.
1: 그러거나 하지 말.
0: 그리고
1: sun sun. 네. 아, 그건 진짜 너무 했다.
0: 네. 킹 받으셨네요.
1: 너무 애초 아, 요즘
0: 네, 요즘
1: 말이 킹 받.
0: 자, 그러면 제가
1: 아직 이거 좋아하는데요. 썬썬은 좀 약간
0: 저 상관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로 인해 저희 아재 개그로 인해 킹 받았으면 아, 성공입니다.
1: 그 본인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역시
1: 아니죠? 네, 떼실 뻔했습니다.
0: 떼지 마세요. 아까요?
1: 썬썬
4: 비웃으시는데
0: 곰돌이프가 곰돌이프가 닭 위에 올라가면
2: 곰돌이프가 닭 위에 올라가면
0: 곰돌이프가 닭 위에 올라가면 근데 푸 푸가 닭을 올라갔어. 탔어. 푸 라이드 치킨.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푸 라이드 치킨이면 아, 프라이드 치킨인데 그건 좀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 듣고요. 저희 2부에서 만날게요.
4: 네.

0: audio. Radio.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1: 제이든의 K플레이 DMB 마지막 곡으로, 1부 마지막 곡으로 이마세의 나잇댄서를 들었고요. 예, 우리 그 엘프님이 요즘 이거 유행한 노래라면서요. 아는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했는데 예. 요즘 뭐 유행은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예, 한 박자씩 좀 듣죠.
1: 예, 괜찮아요. 또 이제 예, 구제가 또 가끔은 또
2: 또 나이 연령대
1: 그런 말 얘기 안 했어.
2: 그게 달라서요.
1: 네, 지금 오늘은요 또 그 여러분들과 함께할 특별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또 이분은 오늘의 특별 게스트 아, 이분을 또 만나봐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 다들 이 같다 활발하다라고 하는데 좀 다들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그 왼쪽에 계신 분도 자기가 이 아니고 무조건 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무조건 이거든요.
3: 무조건이죠.
1: 네, 무조건이죠. 네. 아무튼 이분도 이 같다 활발하다 하지만 인터뷰 작성한 내용 보니까 너무 잔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아까부터 이제 1부부터 좀 저희가 방송으로 목소리를 좀 들었는데 좀 잘 얘기하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는 남자. 낭만을 얘기하면은 이분과 또 패딩 입고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 날에 피클볼 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암파인애플님은 그 옆에서 예, 그 아이스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예, 그 보드칸지 먼지를 예, 들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4: 하이볼이요, 하이볼.
3: 아, 네.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1: 그랬던 남자. 아무튼 간에 네. 오늘 예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예감님. 예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예감입니다.
2: 그게 네.
1: 뭐지?
3: 제가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제 훈님이랑, 네. 네, 또 역사 코너를.
1: 역사 코너.
3: 한, 네.
1: 아하. 역사 코너가 사실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또 서브젝트 아닌가 싶습니까? 그죠?
3: 그죠.
1: 네. 근데 또 네, 재밌게
2: 재밌어요.
1: 또 예, 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제가 옛날 유튜브에 1급 비밀이라는 유튜버를 제가 팔로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튜브 그 역사를 되게 스피디하고 재밌게 말투도 되게 재밌어요. 아. 네, 그 열심히 봤던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뭐 오늘 뭐 역사 뭐 준비한 거 있나요?
3: 짧게. 아니 딱히 뭐 굳이 네. 그런 건 없고요.
1: 네, 네, 그냥 역사 선생님에서 이제 바꾼 걸로.
3: 네, 그냥 MC 이제 제이든 감독님 네. 네, 리드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예감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예감님은 ENFP,
3: 네.
1: A형,
3: 네.
1: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차니즘.
3: 맞아요.
1: 네. ENFP 저는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ENFP가 누가 있냐면 카디가 있어.
3: 카디?
1: 평평하다, 평평해,
3: 울퉁불퉁한. 그분의 네. 텐션까지는.
1: 네. 요즘,
2: 아! 네. 아, 그, 저기.
1: 카니.
2: 그, 네네네. 저기 안무가.
1: 남편, 네. 네. 남편이
2: 아,
1: 한국 사람이고.
2: 네. 네.
1: 이번에 그, 어제 그 월드컵에서 샤키라를 샤키라. 네, 안무를 또 이제 감독을 했고요. 그분이 네, 엄청난 분이에요, 사실.
2: 네네네.
1: 너무 저는 그런 분들을 그 멀리서 한번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멀리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가깝지는 멀리.
3: 저도,
1: 기가 빨릴 것 같아서.
3: 네, 저도 그 정도의 텐션은
1: 그러니까,
3: 아니고.
1: 그러니까 아니야, 뭐
3: 좀 좀 더 있기 네. 때문에. 네.
1: 본인이 이게... 생각하는 ENFP는 도대체 뭐 어떤 건가요?
3: 제가 생각하는 ENFP요.
1: 네.
2: 어렵다.
3: 어렵네요. 네.
1: MBTI를 잘 모르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2: 저는 몰라서. 네.
3: 저도 있긴 한데 뭐 네. 제가 듣기로는 좀 스파크형?
1: 관계
3: 이제 좀 스파크를 좀 튀게 하는 좀, 그런
1: 맞아요.
3: 타입이라고 네. 들었어요.
1: 네. 요즘 좀 스파크 튀는
3: 네, 지금 요즘은 제가 또 네. 그런 게 귀차니즘 좀 많이 귀차니즘이, 올라가지고 네.
1: 아,
3: 네. 스파크는 좀 죽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리기 바라겠고요.
3: 네. 네,
1: 최근에 보는 웹툰은요. 미래의 골동품 가게.
3: 네. 오,
1: 웹툰을 또 보시는구나.
3: 네.
1: 어떤 웹툰
3: 이게 근데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좀 마이너한 장르라서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거든요.
1: 네.
3: 그래서 오컬트는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이제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1: 네. 암파인애플님도 네. 저기 그 웹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4: 저 웹툰 로맨스 웹툰.
1: 로맨스 웹툰.
4: 네네.
1: 아, 그 최근에 본 건 이름이 뭐죠?
4: 최근에 본 거요?
1: 네.
4: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보는데?
4: 저 제목을 모르고 그냥 표지 보고 웹툰을 들어가서 봐가지고.
1: 뭐죠?
2: 이름이 뭐더라? 저 웹툰 하나 본 거 네. 있어요.
1: 혹시 뭐
2: 이광수 나오는 거.
1: 이광수요? 웹툰이
3: 웹툰에 이광수가 나온다고요?
2: 그 드라마로도 또 만들었는데.
3: 아, 마음의 소리.
2: 오! 아,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게 웹툰 아니었나요?
3: 맞아요. 웹툰이었죠. 네. 정답. 재밌는 드라마.
1: 그렇군요. 네. 네. 그 한번 좀 짧게 설명, 그 오컬트가 끝?
3: 아, 근데 오컬트 장르라는 게 이제 네. 여러분 대중적이었던 건 이제 그 검은 사제들.
1: 아, 검은 사제들.
3: 그런,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1: 어, 재밌겠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는 관심사는 공포영화.
3: 네,
1: 공포영화 좋아하신다고.
3: 오컬트 공포영화.
1: 옵세션이 요즘에 좀 개봉하지 않았나요? 좀 됐나요?
3: 옵세션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옵세션. 옛날 영화 요즘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플레이리스트 무반 반복 에스파 카리나
3: 네.
1: 업. 네, 한번 불러주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를 위해서. 네.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시원합니다. 그리고 네. 핸드폰 잠금하면은 기본으로.
3: 네.
1: 와, 기본 쉽지 않은데?
3: 네, 귀찮아가지고.
1: 오, 네. 저거 진짜 쉽지 않아요.
2: 어, 저도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네. 에, 요즘 세상에는 하나는 락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3: 네?
2: 락. 락. 하나는 아, 있어야 돼요.
1: 락을.
3: 바탕화면.
2: 바탕화면 전에. 락. 핸드폰 락.
3: 네.
1: 핸드폰 배경화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락이 나오는
2: 아니 아예 그것도 안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1: 아, 그것도 안 하고
3: 저도 락도 안 하긴 해요.
2: 그래,
1: 귀찮아서 그 얘기하는 거구나.
2: 네. 네.
3: 만약에 이제 누가 제 핸드폰을 찾게 된다면 네. 네. 네, 다 털리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제가 맞았잖아요.
1: 네.
3: 맞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쉽지 않네요. 어, 기가 빨리는 느낌이야. 최근에 돈값 했다고 생각하는 토워킹 아이템이 카메라라고 어? 카메라라고 한 거 되게 많은데
3: 카메라라고 아니에요? 적지 않았는데
1: 뭐라고 적으셨죠?
3: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잘못 적혔나 봐요.
3: 아이템을 좀 요즘
1: 안 사, 사는 게 없어요?
3: 네, 사는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돈을 크게 질렀던 거는 네, 충치 치료를 위해서
1: 충치 치료를
3: 네,
1: 위해서
3: 치과를 갔던 아. 네, 돈값은 했죠 사실.
1: 사랑니 뽑으셨나요?
3: 사랑니 뽑은 게 아니고 네. 어금니가 좀 충치가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나 네. 병원은 가시기 바랍니다.
1: 아, 좋습니다.
2: 치과는
1: 네, 그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치과 그 원장 형님들
3: 네,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1: 저희한테
3: 지금.
1: 스폰서나 예, 네. 광고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일상에서 가장 방문하는 단골 스팟도 없다고 추천해달라고.
3: 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저것도 아니죠, 알래스카 아니죠? 저 잘못 쓰신 거예요?
3: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이제 가고 싶은
1: 아, 네, 여행. 내일 당장 일주일 휴가 알래스카가 네. 왜 가고 싶었어요?
3: 좀 이렇게 자연에서 자연을 좀 자연 좀 만끽하고 싶어요.
1: 네, 요즘 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만큼 또 현실에 찌들었다는 거겠죠?
3: 그러네요. 네, 낭만이 필요해요.
1: 네, 낭만이 네. 필요한 그런 느낌입니다.
2: 알래스카는 또 살몬.
1: 살몬?
3: 아 그렇죠. 연어잡이도 네. 해보고 해보고 싶죠.
1: 연어잡이 하고 네. 싶다고요 가서?
3: 네, 연어잡이도 하고 이제 그레이지리한테 이제 연어도 먹여보고.
1: 네. 창으로 한번 찍어서 연애를 네. 그렇게 하는 느낌이고요.
3: 네, 제가 네. 그 추천 네, 좀 맛집이나 이런데 좀 낭만을 좀 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추천이요? 네. 추천은 저기 그 삼겹살.
3: 삼겹살이요? 낭만을 얘기하는데.
1: 아 그럼요. 삼겹살 낭만 낭만이죠. 솔직히 아... 안 그렇습니까? 캠핑장 가서 토치
3: 캠핑장.
1: 토치 딱 해가지고 저기 우리 정육점에서 그 삼겹살 사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3: 아 스폰서
1: 금낭입니다. 금낭. 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소풍을 가거든요.
3: 그죠.
1: 소풍을 가서 항상 피크. 처음에는 한 25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뭐 55명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항상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3: 맞아요.
1: 네, 공원에 가서 네, 너무 맛있어. 맛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2: 네,
3: 다들 다음에 언제 하나요?
1: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이제 갔다 와서 투어를 네, 갔다 와서 한번 소풍을 또 갈 테니까
3: 네.
1: 푸짐한 선물과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저도 소개시켜주세요.
1: 들어오셔야죠.
2: 소개가 아니고 네. 초대. I'm sorry. 네,
1: 소개 받고 싶으신가요?
3: 소개하는 분들도 많긴 네. 하죠.
2: 아니 아니 초대 네. 초대.
1: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런 걸 열면 그 뭐죠? 그 아이가 뭐죠?
2: Introvert.
1: 네.
3: Introvert.
1: 그
2: 내성들이 많이 간다고요?
1: 내향형들이 은근히 많이 오세요. 아, 그 네. 그룹으로. 자기
3: 그룹으로.
1: 네. 자기 무섭다고 그렇게 소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4: 맞아요. 네.
1: 저번에도
4: 네.
1: 이제 친구분이 소개로 해가지고 오시고.
4: 네, 그렇죠. 네.
3: 고기는 못 참기 때문에.
1: 네, 고기도 못 참고 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잘 참여 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경품 있어요 하니까
3: 맞아요.
1: 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좀비 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랬던 그런 시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3: 네.
1: 또 저분이랑 또. 제가 그 소풍에서 여러 가지 퀴즈를 했었는데 영화 퀴즈에서 굉장히 또 두각을 냈었어요.
3: 아, 그죠.
1: 영화를 또 좋아했어요.
3: 영화를 좀 잘 있어가지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시 오늘은 좀 코너 속의 코너. 내가 영화를 얘기하면 그 영화를 맞춰야 되는 그런.
5: 오, 재밌겠네요.
1: 그 지금 예감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맞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 아, 나도 네.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또. 좀.
1: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이 영화는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미래에서 온 기계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둠 두둠 둠둠 이런 느낌이
3: 다 주신 것 같고요.
1: 네. 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남친이 평소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데 제 목숨이 위험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줍니다.
2: 그
1: 자 혹시
2: 껴도 돼요?
1: 네, 끼세요.
2: 스파이더맨 아니야?
1: 아,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스파이더맨? 생각나시면
2: 예. 슈퍼맨?
1: 많이 맞춰주세요.
3: 남친이 진짜 남친이 아니죠.
1: 가죽 자켓에 네.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제 남친. 알고 보니 미래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온 친구라네요.
2: 아, 또 그런 영화는 또
1: 뭐... 이 남친이 황당하고 아니에요. 절절한 로맨스 액션 영화의 제목을 무엇일까요? 그 로맨스가 좀 들어있긴 해요.
3: 예. 조금 들어있긴 하죠. 예.
1: 나쁘지 않아요. 예. 네.
3: 로맨스가 죽은은 아닙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뭐 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4: 저는 전혀.
2: 매출?
1: 별로 이렇게 영화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4: 저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아, 네.
2: 전 저 제 거인데요?
4: 봐도 로맨스 영화.
2: 아, 로맨스 좋지.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 네. 자, 마지막에 한번 제가 힌트를 또 드리고, 네, 노래를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파인애플님이 어제 좀 틀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멈추다 보면 요즘 최애곡이라고.
4: 네, 맞습니다.
1: 오늘 말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4: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또 출연한 안파인애플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어제 아프신 거 아니죠?
4: 아니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 제가 저기 힌트를 드리자면 I'll be back.
3: 다 줬다.
2: 저거 뭐야?
4: 터미널? 정답. 터미널.
1: 네. 터미널 맞습니다.
2: 아,
1: 네.
2: 아 터미널 그 내용은 그랬나요?
1: 아 맞죠. 안...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데 목숨이 위험할 때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가 또 어울리는 그런 느낌.
2: 알비백만 생각해가지고 네. 그 내용을 기억 못했어요.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러면 저희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또 내용이 기억이 나겠죠? 네, 생각이 멈추다 보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최유리 생각을 멈추면
1: 멈추다 보면
0: 멈추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는?
1: 그
0: 네.
1: 유튜브에서 채율이랑
0: 네.
1: 그

0: 이분
1: 연예계 대표 열정맨 동방신기 윤호윤호가 드디어 오늘 새로운 솔로 싱글 타임 스티킹을 발매하고 가요계 전격 컴백합니다. 이번 신곡은 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자신의 자전적인 스토리와 음악적 고민을 진솔하게 녹여든 댄스곡이라고 하는데요. 베테랑 솔로 아티스트로서 올여름 가요계 대전에 어떤 화끈한 에너지를 불어넣을지 국내외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네, 극장가는 그야말로 호프 신드롬입니다. 황정민, 조인성 씨 주연의 나홍진 감독 신작 영화 호프가 첫 주말 흥행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며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대형 커뮤니티마다 스포일러 방지령이 내릴 정도로 영화의 반전과 결말에 대한 해석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오늘 아침 스레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일반인 유저들의 눈물겨운 월요일 공감글입니다. 한 유저가 눈을 뜨고 지하철을 타긴 했는데 내 뇌와 영혼은 아직 일요일 밤 침대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내 몸만 출근하고 자아는 집에 두고 온 게 분명하다라고 올린 글이 직장인들의 무한 공감을 얻으며 실시간 베스트 피드에 올랐습니다.
1: 여러분, 어제 펼쳐진 2026년 월드컵 결승전 보셨나요? 스페인이 연장 혈투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통상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축구 경기 자체도 명승부였지만 사실 어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 바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린 결승전 하프타임쇼인데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방탄소년단의 소식입니다. 어제 무대는 그야말로 레전드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총괄하고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까지 전세계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한 대규모 공연이었는데요. 우리 BTS는 이 화려한 라인업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면서 전세계 수십억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지금 SNS는 온통 BTS와 글로벌 셀럽들의 훈훈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구독자 3천만 명이 넘는 미국의 인기 스트리머 아이쇼스피드가 멤버들을 발견하고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뒤로 백플립을 돌며 포옹하는 영상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그뿐인가요? VIP석에 있던 톰 크루즈, 데이비드 버컴, 비욘세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까지 그야말로 전세계 내노라하는 인사이더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BTS의 무대를 즐겼습니다. SNS는 비랑 톰 크루즈 배금이 한 앵글을 잡히더니 이게 무슨 조합이냐 라면서 팬들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다들 보셨나요? 방탄소년단 나온 거?
4: 봤죠. 네. 네, 좀 차오르더라고요.
1: 국뽕이.
4: 네, 국뽕이 좀 차올라가지고.
1: 처음에 네. 그거 이재가 오프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얘기하는 분 중에도 한국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네.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까먹었는데.
4: 저도 까먹었는데.
1: 네. 뭔지 알죠?
4: 네.
1: 허 뭐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K-팝이 월드컵으로
5: 그러니까,
1: 와
4: BTS
1: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라떼만 해도요 그 싸이 강남 싸이 나온 것만 그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4: 그죠. 네,
1: 그런 것들.
5: 근데 나는 저는 그 싸이 그 강남 스타일 나왔을 때 좀 디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되게 많이 좋은 노래들이
1: 있는데 하필 왜 사인이냐?
5: 왜 이것만 이렇게 떴을까? 이게 근데 좀 아쉬웠었어요.
1: 문을 이제 그 문을 연 거죠. 아무래도.

0: 약간 전에는 K-팝이라는
1: 비싼 것보다는
0: J-팝이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더 유명했거든요.
1: 옛날에.
0: 네, 근데 옛날 그게 유명이다. 그렇게 유명해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 수면 위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두드렸잖아요. 원더걸즈도 뭐 미국 그죠. 투어도 했고 네. 뭐 골든 그리고 뭐 임정희 네. 되게 많이 두드렸는데 다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싸이가 터져가지고
1: 김범수님도
0: 했었나요?
2: 네. 좀 아이러닉한 게 네. 싸이가 이제 그때 글로벌 히트를 위해서 노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놨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또
1: 근데 싸이님이 약간 영어도 하셔서 좀 그 네.
0: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그거를 그 리트윗을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지고
2: 바이럴 탔죠.
0: 네, 바이럴 탄 게 바이럴 탄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맞아요. 이제 예, 저 듣고 계시는 또 빌보드 친구들 있으면 저희 또 방송 좀 리트윗은 아니죠. 리포스트 해가지고
1: 노래 한번 오빠가요?
0: 노래를 하신다고요? 아 오늘 하면 오늘 말고요.
1: 우리를 위해서.
0: 제가요? 아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예, 여러 가지 또 저기 그 소식들이 좀 있었고요. 어 그리고 동방신기가 정말 오랜만에 또 예, 유노유노가 또 나왔고. 그리고 그 호프 요즘에 영화가 굉장히 미국에서 개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눈동자도 했었는데 아 저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 공포 영화예요. 아. 공포 영화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1: 한국 영화요?
0: 한국 영화.
1: 네. 눈동자?
0: 네 눈동자. 아. 살먹지 개봉하고 눈동자도 개봉하고 되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2: 네. 네. 보러 가야겠네요.
0: 네, 좋습니다.
2: 요즘 영화 또 이제 오디세이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아, 엄청나게 그렇죠.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
0: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재밌나요?
2: 아직 보진 못했어요. 아, 네,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0: 무슨 내용이죠?
2: 그러니까 오디세이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 오디세이 관한 영화인데 네.
1: 혼자 보러 가야 되겠다.
2: 네, 엄청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또 놀란 감독이 워낙 이제 영화를 잘 만들고 네.
0: 놀란은 좀 잘 만드시죠.
2: 놀란 감독이죠.
1: 영화 네. 안 보는 사람인데 잘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0: 어떤 포인트에서 보러 간다는 얘기를 하시죠?
1: 저 혼자.
0: 그러니까
1: 요즘 어떤 혼자 포인트로? 되게 잘 오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그 논란을
1: 아, 오디세이를 그릭
0: 아 그릭 네, 그릭이어서 그렇죠.
2: 오디세이에 대해서
1: 네 그릭 신화 네.
2: 맞아요. 네, 네 그거
0: 그리스
1: 또... 히스토리가 저도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아, 그래서 네. 아까 역사 네. 얘기하셨을 때
0: 어떤
1: 네. 이분하고 언제 한번
2: 나중에 한번 네. 얘기를
0: 하 역사 배틀 한번 해야겠다.
3: 역사 배틀
1: 아 배틀까지
0: 조선 실록 좀 한번 같이 읊어봐야겠다.
2: 조선 실록 이런 거 난중 얘기 막
0: 난중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1: 아 그냥 역사 듣는 게 재밌어요. 네. 그냥 이렇게 제가 배우는 거잖아요.
0: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오실 때 네. 역사 한번 또 콘텐츠 한번
2: 콘텐츠 또 조금
0: 준비해 네. 보시면
1: 그때는 네. 제가 듣는 오케이, 쪽으로
0: 오케이.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이제 준비를 해 온 다음에 그 챗GPT 한번 돌리세요. 이거 재밌니?
1: 돌려주세요. 아니 돌려주세요.
0: 아니면 재밌게 한번 재밌게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옛날에 그 역사 얘기를 하면 아편전쟁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1: 그게 뭐예요?
2: 그죠.
1: 네. 그게 뭐예요?
0: 아편전쟁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아편이 굉장히 뭐 성행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아시잖아요. 그죠?
2: 네, 영국이 네, 이제 영국이, 네. 네. 아편을 이제 충만하게 돼.
0: 되게 짧게 하시네요. 네.
2: 왜냐면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0: 단어를 하고 싶어서.
1: 네. 네.
0: 그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1: 어, 아평 이러면 저희 아평이 뭐지?
0: 맞아요.
2: 마약이에요. 네.
0: 아무튼 응? 그
2: 마약입니다. 네.
0: 아평은 마약이에요. 아평. 아~ 흰 가루 뭐 그렇게.
1: 흰 가루.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아무튼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요거트 먹으면 살 빠지고요. 네, 여러분들
1: 그 뭐예요? 네.
0: 여러분들 또 고민을 또 우리가 또 들어주는 시간이 또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를 또 빨리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또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하니까 또 낭만 노래 들어야죠.
1: 아, 네. 네.
0: 이세기가 부르는 낭만 젊은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고민 상담소. 무슨 생각해?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국내에서 소소하게 취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방장이에요. 멤버 중 한 명이 단톡방에서는 엄청 활발하고 말도 잘하는데 막상 오프라인 모임만 잡히면 당일이나 전날에 갑자기 피곤해서 귀찮아서 나오면서 매번 약속을 취소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 일어났는데 이 친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조용히 정리해야 되나요? 모임을 또 이제 많이 나가시는 편인가요?
1: 나갈 때는 그러니까 시즌별로 달라요. 나갈 때는 정말 많이 나가고.
0: 그죠.
1: 네, 안 나갈 때는 그냥 집에만 있고.
0: 그러니까.
1: 선택적으로.
0: 그러니까 다른 모임 뭐 나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랑 이제 운동 모임에서 만나신 분인데 이 친구가. 네. 네. 좀 뭐 하시는 거죠, 방금 중에? 예. 모임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2: 저 하나밖에 없어요.
0: 하나밖에 없어요.
2: 저 그냥, 예, 월요일날마다 하이킹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풍이었지만, 네. 하이킹.
0: 안파인애프님은 모임이 좀 있으신가요?
3: 저요, 그냥 네. 적당히.
0: 적당히?
3: 네.
0: 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 많이 있는 것 같은데.
3: 예, 예전보단 많이 줄었습니다, 네.
0: 그래서 그런 친구들, 요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지 않, 있어서 좀, 모임장이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적
3: 가끔 있긴 있죠, 네.
2: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모임이 거지. 저는 이렇게 좀 인원들이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전 좋더라고요.
1: 난 몇 명 정도 한 10명?
2: 프라이빗 아니요, 5명이
1: 5명.
2: 제일 네. 4명이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1: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2: 예, 타이트한.
0: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뭐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맨날 갈게, 가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오시는 분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기대치를 좀 낮춰가지고.
2: 맞아. 네.
0: 근데 만약에 모임에 꼭 한 번씩 꼭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네.
2: 아니 근데 이제 막 회비나 이런 것 때문에
0: 회비가 있어요.
2: 이렇게 뭐 모임에? 뭔가 맞춰야 되면은 좀 곤란하죠. 자꾸 취소를 하면은.
0: 네, 규칙을
2: 내면은.
0: 좀 따르면은. 네. 뭐.
2: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약간 와도. 안 와도 흥 약간
0: 흥 그렇습니다. 네. 저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거나 영화 한 편 보는 게 최고의 휴식인 내향인입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주말만 되면 동네 모든 모임을 다 나가고 저까지 데려가려고요. 남친 친구들 만나고 오면 이틀 동안 알아눕습니다. 남친을 사랑하지만 주말마다 기가 너무 빨려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주변에 내가 이 친구도 좋아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좀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차에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거나 아니면 남자분만 나오거나 이렇게.
2: 차에 있는다고요?
0: 차에. 네.
2: 그냥 너무 나오지.
0: 이렇게 기가 빨려가지고 그럼 그런 건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억지로 뭐 데리고 나오면은
2: 그쵸.
0: 또 그렇잖아요.
1: 그쵸. 예.
0: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2: 아예 안 나가는 것도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내향인 자기랑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은 또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뭐 얘기도 잘하고 이렇기 때문에
1: 예. 예, 남친분과 그냥 대화를 잘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0: 최근에 저희 부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라켓 스포츠에 굉장히 꽂히셨습니다. 주말보다 코트 예약했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평일에도 내내 보던 상사를 주말에 또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제 힘들죠.
0: 네.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자꾸 구멍이 되니까 눈치도 보여요. 거절하면 회사 생활을 꼴까봐 무서운데 자연스럽게 빠지는 팁 없을까요? 그냥 아예 그냥 운동을 잘 못하는 일부러 그냥 망쳐버려요.
1: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오히려 지금 부장님께서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0: 그러면은 또 되지 않을까. 저도 네. 이제 그 일 때문에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이제 그분이 성격을 좀 알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엮이고 싶지
2: 않아요. 생각났어요. 네. 다친 척을 하는 거 어때요?
1: 제 생각?
0: 365일 다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제 났지? 이럴
2: 아니
0: 수 있잖아요.
2: 다르게.
0: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2: 그 다치는 게 아니구나.
0: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네, 제 생각. 이빨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0: 이빨이 아파. 어,
2: 머리가 아파요.
1: 눈이 아파요.
0: 이빨, 아파요. 이빨 괜찮은 것 같다. 이빨은 언제 뽑을지도 모르는 거다.
2: 다치는 것까지는 아니고.
0: 본인이 아니... 이제 그 이빨 얘기 계속 하면은 이제 저번에도 네. 이제 저번 연도에도 이빨 얘기했는데 이번 연도도 이빨 얘기하니까.
1: 네. 네. 아. 이번은 몇 번째 이빨 뭐 이러면 아. 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시원하게
2: 아니면 네. 설사 아니 맞죠 네 뭐 화장실 가야 된다 배 그... 아,
1: 시원하게
0: 쉽지 않네요 네. 네. 네 넘어갈게요 네.
1: 제 생각에는 네. 사연자분께서 네.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안 나가는 게 네. 굳이 상관 안 할
0: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저분 따르면은 지금 사회생활 완전 꼬일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부장님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치도 봐가면서 사회생활도 해 해야 되는 게 맞는 또 한국 사회 아닙니까?
1: 아 한국에 계신.
0: 그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상사 분이면 또 이제 아무래도 한 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운 미스터리나 공포 영화 요약 영상을 추천해주길래 호기심에 몇 번 봤거든요. 그 뒤로 제 알고리즘이 온통 귀신과 심령 영상을
1: 저랑 비슷하네요.
0: 낮에 볼 땐 짜릿하고 재밌는데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자꾸 잔상이 생겨나서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알고리즘을 초기화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쫄보 심장을 탓해야 될까요? 라고
1: 초기화 하시는 게 네.
0: 호기심에 좀 몇 번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 다른 걸 보시는 거면은 알고리즘이 아마 요즘에 뜨는 뭐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 그 정도로 알고리즘에게 뜨면은 네. 그래서 그냥 쭉
0: 알고리즘 뭐 있으세요 지금 유튜브나 아, 이런 거
2: 지금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
0: 도프스키
1: 아 러시아 뭐요?
0: 러시아 뭐
2: 네, 저 군사 저는 뭐 그런 거 그런 거 저 뭐야 네. 철학가들 말들 왜
0: 트로트요?
2: 니콜라
1: 철학
0: 철학 이런 거
2: 네, 니콜라 아, 테슬라가 하신 아, 말씀들 네.
0: 철학 글귀 이런 거 명언 말귀
2: 예, 네, 저 네. 그런 거를 좋아해요.
0: 그렇군요.
2: 약간 웨슨 네. 같은
0: 네 유튜브 그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요.
3: 네, 네
0: 유튜브 뭘 주로 보시죠?
3: 먹방이요.
0: 먹방 지금도 먹방 보신 거죠 그러면?
2: 저 아니요? 요즘 먹방 하고 있어요. 네.
1: 아, 먹방 하고 있다고요?
2: 그냥 네. 조그맣게 네. 국수 먹는데 이렇게 그 뷰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1: 국수 먹는데?
2: 그냥 국수. 국수 먹는 게
1: 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2: 3천 좀
1: 넘어. 오, 3천
2: 넘어. 그거 하나가 국수 먹.
0: 예감님 집에 가면 국수 삶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쵸. 이번에 큰맘 먹고 생일 첫 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 예산에 딱 맞는 현실적인 SUV가 있고 조금 무리해서 할부를 넣으면 평소 꿈꾸던 프리미엄 브랜드의 컴팩트 SUV를 살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첫 차는 무조건 가성비라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눈 딱 감고 드림카로 질러서 돈값을 느껴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생일 첫 차면은 보통은 다 중고차를 많이 사잖아요.
1: 중고차 사는 게 네. 좋죠. 왜냐하면 또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고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2: 아, 근데 저는 찬성이 SUV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제 SUV를 이제 하도 오래 타니까 이제 세단을 못 타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야가 더 잘 보여서 또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SUV가
1: 지금 네. SUV를 가성비 SUV로 사는 걸로
0: 맞아요. 가성비 SUV 또 괜찮게 또 나오고
2: 자리도 넓고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좋아하시는 코너 있잖아요. 심리 테스트.
2: 아, I love 심리 테스트.
0: 네, 마지막으로. 고민 사연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이 있습니다.
2: 왜?
0: 성격도 좋고 다 완벽한데, 딱 하나,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TSP가.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은 친구들이랑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한번 마시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3: 아, 그건 좀
0: 고치겠다고 말하는데 진상. 매번 도루 묶이요
2: 힘들어요.
0: 이 문제 빼면 정말 고트인데 결혼 가면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절대 안 바뀌죠.
1: 절대 안 바뀌죠. 네. 네,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좀 언젠가는 좀 뭔가 일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2: 크게 네. 터져요.
1: 크게. 네.
2: 특히 막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막 마시거나.
0: 네. 오늘 그 자기소개에다가 네. 싫어하는 이성을 레드플래그가 술 마시는 여자 아니에요?
1: 술을 너무 많이 마시죠.
0: 너무 많이 마시는
2: 친구. 너무 많이 마시는
1: 왜냐면은 이번 폭탄이 이제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술을
0: 약간 연애를 하면 되게 맛 그 뭐랄까 애견남 되는 스타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1: 글쎄요.
0: 아니요?
1: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본인이 리드를 좀 많이 하고.
1: 리드보다 제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2: 예. 제드님이. 네,
0: 저요?
1: 지금 오히려 진짜 형님께서 좀 더 많이 맞춰주면 다 맞춰주세요.
0: 저 슈퍼 테토.
2: 아, 근데 이거 네.
1: 애겐트.
0: 우주 최강남.
1: 예, 애겐트 스스로 테토라고 함.
2: 아니야.
0: 엄청 센.
2: 아니. 아,
0: 폴란드급.
1: 지금 딱 보면 이제 이게 애겐남의 특징이죠.
0: 어이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또 우리가 또 핫했던 유명한 또 심리 테스트. 예, 또 우리 엘프님이 또 좋아하는 게 또 심리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 뭔가 노래가 오늘 굉장히 또 느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 또 착 감긴 그런 분위기를 또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노래도 틀어놓고 네. 이런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무의식 속 성향을 아주 빠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영국의 영국 좋아하시나요?
1: 별로 안 좋아요.
0: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손. 네. 왜 안 좋아하세요?
1: 좀 민감한 것 같아서.
0: 영국이? 예. 역시 또 이제 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국과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별로.
2: 저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0: 네, 그렇죠. 피시앤칩이 또 있기 때문에.
1: 음식도 맛없고 사실.
0: 맛이 없어요? 네. 영국 가봤어요?
1: 가보지 않았죠. 네, 듣기로는. 여기서도 영국 음식 뭐 없잖아요.
2: 네. 저는 그냥 이제 영국에서 만든 뭐 버베리.
0: 알겠습니다. 1점만 네. 하겠고요. 자, 어쨌든 눈을 감고 여러분 상상을 또 영국의 네. 아름다운 또 런던 타워 브릿지 위에 4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네. 다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다가 가장 먼저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한 명만 골라주세요. 네, 뭐 이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첫 번째, 1번 다리 난간에 기대어서 서글프게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두 번째, 다리 위를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세 번째는 지도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 길을 잃은 사람. 네 번째는 다리 한가운데서 신나게 버스킹을 하며 춤추고 있는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
2: 저는 1번이요.
0: 1번? 눈물 흘린 사람? 네.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2: 네.
0: 오케이.
3: 전 4번.
0: 춤추며 노래하는
1: 사람. 같이 놀려고.
0: 어떤 것 좀 선택했나요?
1: 저는 3번?
0: 3번?
1: 네.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0: 길을 잃은 사람? 그럼 저는 나머지 2번 해야겠다.
2: 아니. 네. 고르고 싶은 거 고르세요.
0: 고르고 싶은 거 고르라고요?
2: 네.
0: 저는 예쁜 사람 보고 없는데, 정말. 네. 찾아야 되겠다.
2: 없습니다.
0: 네. 저는 그럼 2번 할게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첫 번째는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고르다시 네. 고르셨죠, 이렇게 네.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2: 네, 맞아요.
0: 엠패스 사람입니다.
2: 아, 맞아요. 이게 맞다니까.
1: 그런 거 같네요.
2: 심리 테스트 맞아요.
0: 타인의 슬픔이나 기쁨을 내 것처럼 느끼는 네. 따뜻한 마음을
2: 제가 봤어요. 그래요. 생긴 거 다르게 제가 그래요.
0: 뭐라 안 했어요? 네. 2번을 고른 사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네. 제가 골랐죠.
2: 네. 네.
0: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매사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해결사형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보다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하고 이성적인 대안부터 찾는 스타일이에요.
2: 그냥 꽂았잖아요.
0: 근데 저 이거 맞긴 해요.
1: 시의적인. 네.
0: 저 근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는 제가 맞추는
1: 거 아닌가요?
0: 아니. 왜냐면 나는 그거보다 슬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에서. 얼마나 다리에서 물건을 엄청난 걸 흘렸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비자를 흘렸어. 비자나 여권.
2: 그것보다는 서글프게 우는 사람을 네. 도와주는 게 더 먼저죠.
0: 그렇게 하세요.
1: 지금 되게
0: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0: 네, 세 번째, 길을 잃은 사람을 고른 사람이 누구였죠?
1: 저요.
0: 오케이.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며 남을
2: 역사 좋아하는 거 보니까
0: 네, 남을 이끌어주길 좋아하는 리더형 사람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아우르는데 아끼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좋은 거 나왔네요.
2: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으실 것 같아요.
0: 좋은 거 나왔어요. 네 번째는요. 춤추며 노래하는 사람을 고른 당신.
3: 네.
0: 오늘 하루 종일 아닙니다. 인생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영혼은
1: 맞는 것 같아요.
3: 맞는 것 같아요. 네.
0: 지루한 일상을 싫어하고 맞아요. 재미있는 자극이나 활기찬 에너지를 사랑하는 타입이에요라고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3: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 이게 재밌다니까요.
1: 네, 제가 또 안타이니프님 쪽에도 네. 봤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좀 네, 맞는 것 같네요. 정확한 것인데.
0: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이 또 빨리 갔기 때문에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또 됐어요.
1: 네.
0: 오늘
1: 아쉬웠던 게 네. 제가 이제 신청곡은
0: 제가 준비했어요.
1: 안 나왔었어요.
0: 작년에 해놨어요.
1: 작년에 아, 마지막에 네. 아껴놨군요.
0: 혹시 그 없었나요? 그 약간 뒤끝이는 스타일 뭐 이런 거 있나요?
1: 노래 선곡이 저는 솔직히 저 마지막에
0: 저희가 또 신청곡이 네. 밀려 있었어가지고 아. 제가 하나하나 다 아우르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 바라겠고요. 이해가 만나면 사랑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또
2: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0: 예감님, 자꾸 이렇게 제가 예감님한테 물어본 답변이 여기서 되게 신기한 그런
1: 대변인. 근데 오늘 좀 되게 뭐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수치가 빠르게 간 것 같아요. 네, 좀 적응의 기간이라고 할까나. 네, 좀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제이든 감독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재밌게
2: 너무 잘하시죠.
0: 맞아요. 오늘 좀 잘 재밌게 또 예, 아무래도 그 자기 소개 시간보다는 예, 다른 쪽으로 이제 잘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짤짤이라고 하죠. 예, 그런 멘트들을 좀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두 번째 방송인데
3: 네. 오늘
0: 굉장히 조용히 있었어요.
3: 그래도 지난주보단 낫지 않나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러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은, 네.
3: 네, 두 번째 출연인데, 다음에 또 출연하게 된다면 말을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2: 네.
1: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0: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오시나요?
1: 일단 한번 봐서
0: 네, 네, 그래서 네. 역사 얘기 좀 한번 재밌는 걸로 얘기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왜죠?
2: 아쉬운 게 저는 네. 화요일이니까.
0: 화요일이니까.
2: 네, 저는 네.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다음 주 화요일.
0: 오늘 점액추를 칙필레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요즘 칙필레 땡겨가지고 제가 좀 보통 땡기면은 그거 먹습니다. 꽂히면 그거만 먹어가지고 네 칙필레 이제 치킨 샌드위치, 스파이스 치킨 샌드위치. 페퍼잭 치즈.
0: 굉장히, 네. 굉장히.
1: 네. 고기 빼고.
2: 근데 치플레이 샐러드도 맛있더라고요.
1: 샐러드 맛있는데, 네. 네. 근본은 이제 그 와플 프라이죠. 네. 거기에 이제 코코
2: 입맛 다시.
1: 네.
0: 끝나고 저희 치플레이 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네.
2: 하우마오. 짜장면 좀.
0: 약간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또 오늘 나와주셔서 또 오늘 스튜디오를 아주 또 유쾌하게 또 채워주신 우리 또 친구들, 네, 여러분들 인파인애플 안파인애플님.
3: 네.
0: 그다음에 또 우리 예감님 그리고 옐프님 오늘 너무 조심히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보길 바라면서 예, 보내드리고 카리나의 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생각해보면 낭만이라는 게 참 별거 없어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소비하고 내 삶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일부러 드리는 행동이나 말투,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집에 바로 들어가기 아쉬울 때 포장마차에 들려서 소떡소떡이나 닭고차나 시켜놓고 소주 한 잔 가볍게 털어놓는 것. 또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이고 좋아하는 친구랑 어깨를 맞대며 같이 뛰어가는 그 기억. 어쩌면 낭만이라는 건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낭만을 같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곁에 따뜻한 낭만을 함께할 사람들과 그 좋은 바이브를 꼭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케이라디오 방송국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놀아요. 지금은 케이 플레이 DMB.